0: 하면 땀이 안 나면 왜 열이 펄펄 나는 건데? 왜? 왜?
1: 아이, 그게, 아이, 그러니까 땀이 안 나면. 아, 그래!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호기심 딱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땀 딱지. 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2: 땀샘.
1: 땀샘. 근데 누구세요?
2: 난 달인의 몸에 있는 땀샘 소방관이란다.
1: 땀샘
0: 소방관?
2: 지금부터 몸속에서의 내 임무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땀샘.
1: 땀샘.
2: 평소 나의 임무는 땀을 모으는 것. 땀을 어떻게 모으느냐고? 혈장!
3: 어!
2: 무거운데 그물 나한테 주고 가.
3: 안 그래도 좀 힘들었는데. 고마워. 그런데 노폐물이 좀 섞여 있는데 괜찮아?
2: 괜찮아. 고마워.
3: 우와, 내가 더 고마워. 또 필요하면 말하라고.
2: 수고.
3: 수고.
2: 이렇게 난 피 속의 수분을 모아 땀 탱크에 저장해 놓지.
1: 아, 근데 땀은 왜 모아놓는 거예요?
0: 왜 모아놓는 거예요? 왜요?
2: 그건 아주 중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지.
0: 중요할 때요?
2: 뭐냐면
4: 어우, 누나, 오늘 되게 덥네.
3: 진짜 덥다, 더워. 진짜 이러다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땀샘 소방관!
2: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3: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긴급상황 발동이야. 체온을 낮춰!
2: 네, 알겠습니다. 땀샘 작동! 땀 발사!
4: 어, 어, 어.

0: 땀샘 소방관.
1: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0: 굿굿. 훌륭하게 잘해줬네.
1: 감사합니다, 넬레님. 앞으로도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난 몸의 체온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2: 그런데 땀이 나오면 왜 체온이 내려가요? 왜요?
1: 자, 여기 보이는 바로 이게 사람의 피부다. 땀샘에서 땀을 내보내면 이렇게 땀구멍으로 땀이 나오지. 피부에 나온 땀이 날아가며 몸의 열기를 빼앗아가지.
3: 아, 그래서 땀이 식으면 춥게 느껴지는 거구나.
2: 그렇구나. 가만, 응? 이상하다. 다리는 땀 안 나 드링크를 먹어서 땀이 안 나는데.
3: 맞아. 근데 좀 아까 왜 땀이 났지?
1: 무슨 소리? 세상에 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약을 팔려고 달인의 몸에 온통 분을 발라서.
4: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야?
5: 이 정도는 해야 돼.
1: 이렇게 모든 땀구멍을 막은 거라고. 그래서 땀이 밖으로 못 나온 거야. 왜 이래? 왜 땀이 안 나지?
0: 땀샘 소방관.
1: 네, 땀샘 소방관입니다.
0: 나 진짜 두 번 말하기 싫어. 나 진짜 너무 덥다고 했지. 제발 체온 좀 내려달라고. 체온 좀 낮춰달라고.
1: 네, 지금 열심히 쏘고 있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땀을 밖으로 못 내보내자
0: 나 정말
1: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0: 덥다고.
1: 내내님! 내내님! 내내님! 결국 열이 펄펄 나 쓰러지게 된 거지. 땀이 나와야 체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0: 그렇구나. 누나, 응? 나 그럼 이제 땀딱지 주는 거야?
1: 물론이지.
0: 아이요.
1: 문제 잘 맞히면.
0: 아이, 진짜. 아랫속도 내봐, 자신 있다고.
1: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구멍으로 땀이 나오지.
1: 우와, 잘한다.
0: 또또또 좋아,
1: 계속해볼까. 땀이 나오면
0: 증발을 하지.
1: 땀 증발하면
0: 체온이 내려가.
1: 더울 때 땀나야
0: 체온이 내려가.
1: 우와, 자,
0: 우와, 땀딱지 화났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곰과 호랑이를 구해줘. 전국의 그린조끼 구조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곧 다가올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오늘 그린조끼 구조대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거든. 근데 그린이 대원,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 당연하죠. 당군 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만드신 날이잖아요.
0: 빙고! 그럼 개천절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는?
1: 당군 신화!
0: 와우! 또 빙고! 그래서 오늘은 당군 신화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불러볼까요? 한달과 승고!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쁘곰, 귀엽곰, 사랑스럽곰, 반달가슴곰입니다.
0: 그런데 곰, 본인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당군 신화,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2: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
3: 곰과 호랑이는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2: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4: 안 일어난다.
2: 일어난다.
4: 안 일어난다.
2: 일어난다.
4: 에이, 동물로 사는 건 정말 심심해.
2: 맞아. 아, 이러면 어떨까? 하늘의 임금이신 환웅님께 부탁하는 거야.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4: 아이 참, 천재.
2: 예!
5: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2: 네!
4: 꼭이요, 수원입니다.
5: 좋다. 그럼 지금부터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동굴에 들어가 이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견디거라. 그럼 사람이 될 수 있을 게야.
4: 어? 엄청 쉽네. 나 쑥이랑 마늘 좋아하는데. 쑥, 마늘. 그럼 사람 돼서 뵙겠습니다. 가자.
2: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과연.
3: 하지만 동굴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는 벌써 지쳐갔어요.
4: 아, 배고파.
2: 응? 이거 쑥이랑 마늘 먹어.
4: 아이, 저리 치워. 맵고 쓰기만 한 걸 무슨 맛으로.
2: 언제는 쑥이랑 마늘 맛있다면서.
4: 그거야 고기랑 같이 쌈 싸먹을 때 얘기고. 고기. 곰, 나 고기 먹으러 갈게. 고기.
2: 안 돼, 호랑아. 안 돼, 호랑아. 우리 같이 사람 돼야지.
4: 아이, 됐어. 곰, 너나 사람 돼. 난 사람보다 힘세고 용감한 호랑이로 살 거야.
2: 호랑아! 호랑아!
3: 호랑이는 못 참고 동굴 밖으로 나갔지만 동굴 안에서 버틴 곰은 결국

0: 사람으로 변했죠.
1: 우와! 우와! 내가 사람이 됐다! 만세!
2: 그대의 끈기와 인내심이 참으로 존경스럽소. 웅녀,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1: 영광이옵니다.
0: 사람이 된 곰 웅녀는 환웅과 결혼해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자라 한반도 최초의 나라를 세운 단군이 된 거죠.
3: 우와! 이야기 잘 들었더더. 단군 신화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반달 가슴 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잘 지내셨죠?
4: 잘 지내지는 못했어요. 한때 우리가 멸종될 뻔했었거든요.
5: 멸종이요? 어쩌다가요?
4: 이유는 바로 웅담 때문이었죠.
0: 웅담은 곰의 몸속에 있는 쓸개를 말해요. 웅담이 몸에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5: 사람들 정말 너무해.
4: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우리 반달 가슴곰의 수가 천천히 늘어가고 있어요.
0: 멸종위기 반달 가슴곰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금은 반달 가슴곰들이 새끼를 낳아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5: 착한 사람들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3: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반달 가슴곰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요.
4: 네! 저랑 같이 단군 신화에 나왔던 호랑이요! 우리 같이 사람 돼야지!
6: 아이, 됐어! 곰, 너나 사람 돼! 난 사람보다 힘세고 용감한 호랑이로 살 거야!
4: 호랑아! 호랑아! 그때 말처럼 힘세고 용감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호랑이를 모셔봤다더.
4: 호랑이?
5: 친구를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4: 좀 떨리네요. 호랑아!
3: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4: 호랑아! 내 친구 호랑아!

0: 사람 아니야.
1: 어디에 있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0: 나 한국에 안 살아. 우리 호랑이들 한국에서 멸종했어.
2: 멸종?
1: 아니 어쩌다가.
0: 그게
3: 조선시대 들어 논과 밭이 많아지면서 우리 호랑이들이 살 땅은 점점 좁아졌고, 우린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내려와 가축과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거든.
4: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자 호랑이를 잡는 군대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호랑이의 수가 점점 줄어든 거고.
0: 맞아요. 그러다 호랑이의 수가 더 급격히 줄어든 계기가 있었어요.
3: 1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5: 조선의 산과들을 개발해서 자원을 마구마구 캐가야겠어.

0: 호랑이는 힘 세고 무섭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저 무시무시한 호랑이부터 싹 다 잡아없앨 수 있더라.
2: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한국의 마지막 호랑이가 총에 맞아 죽은 후 호랑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3: 오두두.
4: 호랑이 불쌍해.
5: 그럼 넌 지금 어디 살아?
6: 아,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호랑이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2: 원래 호랑이는 모두 9종이 있었는데 그중 3종은 이미 멸종했고 다른 종도 멸종 위기예요. 이유는 호랑이들이 사는 숲이 파괴되고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함부로 죽이기 때문이죠.
5: 사냥꾼이 왜 호랑이를 죽이는데?
6: 우리 털과 가죽 그리고 뼈를 노리고 이 호랑이 뼈로 만든 약이 몸에 좋다나.
5: 아휴, 나쁜 사람들 같으니.
4: 저도 근데 호랑이는.
3: 아,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멸종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4: 아, 도도 그걸 크게 말하면 어떡해. 호랑아, 미안.
6: 아니야. 사실인 걸 뭐.
3: 자. 그럼에도 호랑이가 왜 멸종하면 안 되느냐?
7: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동물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무너져 균형을 잃게 되는데, 만약 호랑이가 사라지면 호랑이가 잡아먹던 동물들이 갑자기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겠죠.
3: 그래서 호랑이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동물도 멸종하지 않고 함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도도. 자, 그럼 개천절 특집으로 꾸며본 곰과 호랑이의 만남,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더라.
4: 멋있다. 곰과 호랑이, 멸종하지 말고 우리랑 오래오래 함께 살아주세요. 꼭이야.
6: 네. 그럴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3: 아, 알겠습니다. 그럼 곰과 호랑이 또 만나. 따다. 안녕.
4: 안녕.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좋다. 멸종 위기에 곰과 호랑이를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곰과 호랑이 그림 그리기.
7: 곰과 호랑이가 멸종하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곰과 호랑이 그림을 그려보도도. 단군 신화의 주인공 곰과 호랑이야. 너희가 지구에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게.
8: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9: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10: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8: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9: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범위가 커졌어요.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2: 뭐가 무섭냐?
3: 오, 넌 안 무서워?
2: 당연하지. 나 한정.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3: 거미! 으악! 으악! 으악!
4: 우와, 거미 안 무섭다더니?
2: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4: 아, 그래? 우와.
5: 천지 대장님이 주신 변하다 한글 카드로 변신해볼까? 천지 대장님으로 변하다! 자, 오, 멋져! 그럼 시작해볼까? 한글 용사 아이야가 오기 전에 오늘도 한글을 파괴해볼까?
6: 천지지? 한글방엔 절대 못 들어가!
5: 벌써 들키다니! 이럴 땐! 도망 최고!
6: 거기 서라, 천지!
7: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0: 변신 마법이 풀려버렸네.
1: 어?
2: 개벽?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닫히기 전에 파괴해볼까? 어, 저게 좋겠군. 기읒,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거지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완전히 속았어.
5: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 나도 거미 너무 무서워. 또 나타나진 않겠지? 그러겠지?

0: 헌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 훈민정음을 되찾기 전엔 계속해서 침입해올 겁니다. 천지 잡히기만 해봐라.
2: 이번엔 또 어떤 한글을 파괴한 거야?
0: 곧 알게 되겠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0: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 사마 왜? 나 안 불렀는데 그림 그리잖아.
2: 그런데 어깨 있는 건 뭐지?
3: 괴물이다!

0: 이렇게 큰 거야?
1: 무서워.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3: 어? 거미?
2: 어, 나도 무서워.
4: 거미가 왜 저렇게?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5: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1: 기억과 미음, 그럼
0: 거미?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0: 이러다 들킬 것 같은데.
2: 거미의 시선을 돌려야 해. 아,
6: 한대 마법 켜다.
5: TV를 켜다.
0: 전 세계에 거미가 다 커졌나 봐.
7: 천지가 거미 글자에 커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0: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야 해.
7: 가서 거미 글자를 찾으면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
4: 모음, 자음, 준비됐지?
0: 네! 모음, 자음, 변신!
2: 어서 거미를 찾아보자.
0: 응? 저기 기흑미음 있어요. 아, 저건 거미가 아니라 개미야. 거미는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응? 저기! 집에 있던 그 거미가 따라왔나 봐.
4: 아니야, 세상에 모든 거미가 커져서 한글 세계에 있는 거미도 저렇게 커진 거야.
0: 거미줄까지.
7: 거미줄이 엄청 세.
6: 주문해라. 야.
7: 저거. 거미줄이 떨어지지 않아.
2: 천지.
8: 거미가 우리 대신 한글 용사와 잘 싸워주고 있군.
9: 예. 근데 거미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8: 그래? 그럼 더 크게 거지다. 거미가 더 거지다.
0: 거미가 더 커지고 있어.
2: 천지, 그만 둬.
5: 히앗
6: 바다라 스매치.
2: 젓.
4: 우리도 따라가자.
2: 그래. 응.
9: 어디까지 가신 거야? 못 보고 가겠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0: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던지면 거미가 이쪽으로 오잖아. 와, 어떡해.
4: 어?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이쪽으로 와요. 제발, 오다가 미끄러져라. 제발.
2: 미끄러져? 좋은 생각이야.

0: 좋은
1: 생각이요?
2: 아, 미끄러지게!
3: 참, 모, 마법진을 부탁해.
2: 네!
0: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미음 이 미
4: 쌍기역 으 끄
3: 리을 어 러
4: 지읒 이 지
3: 디귿 아 하 거미가 미끄러지다.
2: 저기 뭐야? 그러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 거미 진짜 웃겨.
5: 천지 대장님 도와주세요. 대장님!
6: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군.
3: 거미가 미끄러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렇다면 헛!
7: 나와라 하늘이!
3: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어?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쇼업! 헛!
4: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2: 네. 기역이 어를 만나 거.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거미.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할아버지!
1: 몸이 자우미도 놀러 왔구나.
0: 네, 할아버지.
1: 몸이와 자우미가 이 장난감을 좋아할지 몰라. 짠!
0: 어? 거미다!
2: 거미가 롤러스케이트 신고 미끄러진다는 거 생각난다. 너무 웃겨.
1: 아니 그럼 모미와 자우민 거미가 안 무서운가 봐.
2: 좀 무서운데 이젠 아니에요.
1: 그래 사실 거미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거든.
2: 우와 그럼 우리 편이네.
3: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치?
1: 그래 사실 무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0: 맞아요.
1: 그래 그럼 우리 한글 과자 먹으러 갈까?
0: 네 좋아요.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방귀 제거 작전!
1: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0: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1: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0: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1: 어머나,
0: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1: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0: 여전히 고약해.
1: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1: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2: 아, 그것이
0: 여기는...
2: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러하옵니다, 대님.
2: 아, 그렇답니다.
0: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1: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2: 없애랍신다!
1: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2: 조치하랍신다!
3: 암행어사 철도요!
4: 과력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4: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0: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항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2: 방귀 대장님,
5: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6: 뭐해? 도망쳐!
5: 도망쳐!
4: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안 보입니까?
0: 와!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문지기!
6: 군부중, 이상무! 암행어사 나으리!
0: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6: 그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어서 찾아보거라!
4: 네, 나으리!
0: 빨리!
6: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항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0: 에?
6: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0: 거기라면 어디?
7: 혈장 차케이그! 혈장 차케이그! 혈장 차케이그!
6: 깜짝이야!
7: 고약한 냄새! 누구시오?
6: 나는 방귀 대장이요.
7: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8: 혹시 도망친 것이요?
6: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7: 도망 맞는데?
8: 맞네, 맞아.
6: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어.
8: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6: 그곳으로

0: 전화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1: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0: 그게 좋겠소.
1: 따라오시오.
0: 혈장
1: 척 결구.
0: 혈장
1: 척 결구.
0: 혈장.
2: 태님,
3: 태님.
4: 어? 누구요?
1: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팬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0: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4: 그러는 게 좋겠어.
0: 나 나간다.
5: 헛!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6: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7: 헛!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1: 뿡뿡뿡뿡뿡뿡뿡. 어? 여기가 어디지?
4: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8: 에헴 에헴 에헴. 무슨 일이냐? 응? 어?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4: 네, 간대감님. 분해, 분해, 분해, 분해.
0: 뿡, 뿡, 뿡, 뿡.
4: 어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8: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4: 네, 간대감님. 해독, 해독, 해독, 해독.
0: 뿡.
4: 누구시오?
9: 나? 방귀입니다.
4: 방귀? 대장 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8: 방귀가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9: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락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4: 왜이야?

0: 주변인이 이 스트레스이옵니다.
1: 아유,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버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아이고,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아, 그래서 방귀가 간대가님께 갔다면?
3: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4: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가라! 예, 예.
6: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오.
7: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5: 아니, 방귀, 왜 여기 있어?
7: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5: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방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6: 오줌 발사!
5: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2: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5: 방귀!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5: 네, 나으리!
2: 빨리 가! 잡아오라!
5: 방귀!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2: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3: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0: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도리온데.
1: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2: 예? 아,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아,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0: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2: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1: 아, 사실이요?
0: 사실입니다.
3: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1: 유익인 주인님! 아, 저리 가라고!
3: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해균!
1: 아니,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3: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1: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뛰지 않을 도리가 없소.
3: 얘 방귀야. 아니 그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체포하라.
0: 네, 나으리.
4: 유해균 계속 꺼라.
0: 나으리. 아이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2: 안 됩니다, 대장 스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3: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5: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2: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1: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깨꼬다.
6: 나으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0: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3: 아니, 어떻게?
0: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5: 술도?
0: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 문제를 학원을 여시오.
7: 대인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3: 여기 있어!
7: 대인님이 허락한다는 서찰통이로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0: 도와주시오.
3: 도와줘.
0: 저 도와주시오.
1: 나도 나간다.
3: 고약해라.
6: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3: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오?

0: 햇살이 따뜻한 게 핫초코 마시기 딱 좋은 날씨군.
1: 어떡하지? 어떡해.
0: 무슨 일이야?
1: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서.
0: 괜찮아. 그럴 수 있지.
1: 근데 컵이 떨어지면서 그릇도 같이 떨어져서.
0: 괜찮다니까.
1: 근데 그릇에 있던 곰시멜로도 같이 떨어져서.
0: 나가.
1: 죄송합니다. 나가요? 어디로요?
0: 꿈과 모험의 세상. 놀이터로 나가!
2: 놀이터 오랜만이네. 어디 볼까?
0: 그곳에서 신나게 놀면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쏙쏙 캐내오던 오래 실컷 놀다 가라.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3: 얘들아! 소리다.
0: 곰초이가 없으니 조용해서 좋군.
4: 곰철수님! 곰철수님! 마침 계셨군요.
0: 아니, 곰통령님이 어쩐 일로...
4: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하초코 향이 참 좋군요.
0: 자, 여기...
4: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곰초이 조수는 잘 있나요? 그 친구 예의가 아주 바른 친구인데요.
0: 예의.
1: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님. 죄송합니다, 조수님.
0: 예의는 바르죠. 하지만 전 예의 바른 조수보다 조용하고 눈치 빠른 조수를 원합니다.
4: 아하,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럼 조용하고 눈치 빠른 조수로 다시 구해보죠. 근데 곰초이는 어디 갔나요?
0: 놀이터에 갔습니다만.
4: 아, 놀이터? 안전사고가 많은 곳이죠. 아, 맞다. 안전사고.
1: 내가 훨씬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5: 여기서.
1: 어때? 멋있지?
6: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0: 곰초이, 놀이터 상황은 어때? 별일 없나?
1: 네, 별일 없습니다. 바비는 그네를 서서 타고 있고요. 물량수왕은 높은 데서 멋지게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들 잘 놀고 있습니다. 응? 어디 가셨지?
0: 네, 이럴 줄 알았어. 늦지 않아야 할 텐데.
1: 동시에 뛰자.
3: 그래.
1: 하나.
0: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크게 다칠 수도 있지. 또 뛰어내릴 텐가?
1: 아니.
0: 약속했다, 어린이들.
1: 야, 나 여기서 뛸 수 있다?
3: 응?
1: 뛴다고?

0: 무겁군. 자, 일어나봐. 그네를 서서 타다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다쳐서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 또 뛰어내릴 텐가?
1: 아니.
0: 약속했다, 어린이.
1: 응. 고마워.
0: 그래, 가봐.
1: 철수님, 철수님! 아?
2: 역시 철순이가 전 환상의 짝꿍입니다. 우리가 또 어린이들을 구했어, 해냈어, 헤헤.
0: 조수, 난 이제 핫초코 마시러 갈 테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노는지 잘 지켜보라고. 오케이?
1: 걱정 마시오, 충성!
0: 이제야 모닝 핫초코 한잔 하는군. 자, 곰시멜로를 넣고. 맛있겠다.
2: 자, 됐지?
1: 술래간 나이 여신 시작!
2: 빠르냐?
1: 어떡하냐? 너 이러다 계속 술래하겠다. 응동.
2: 아 진짜. 너 딱 기다려.
1: 이씨. 이씨.
0: 어? 아니 이 소리는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는 소리. 안 돼!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위험해! 곰초이! 곰초이!
3: 안전한 러브유! 안전한 러브유! 안전한 러브유! 안전한 러브유! 안전한 러브유! 안전한 러브유!
1: 안전한 러브유!

0: 괜찮아.
1: 아, 다행이다.
2: 다행이다. 뭐 좀 마실래? 우리가 사오자. 그래.
1: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감사합니다, 김동주 형님. 축, 속. 하나, 둘, 셋, 둘, 셋, 둘,
0: 하나, 둘, 왜 저래?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곰초이. 곰초이. 곰초이. 안 되겠어. 기다려라, 곰초이.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곰초이, 너 왜 연락을 안 받아? 걱정했잖아.
1: 내 맘인데?
3: 아니, 얘가 왜 이러지?
2: 철수야, 전화는 줘봐.
3: 뭐? 곰초이, 왜 갑자기 예의가 없어진 거냐?
2: 예의? 예의 바른 조수로 오네? 난 예의와를 보스를 원하는데.
0: 허리 봐, 곰초수. 왜 계속 나한테 반말하는데?
3: 뭐야? 이 녀석 곰초이 맞아? 여보세요? 곰통령님, 혹시 저에게 새로운 조수를 보내셨나요?

0: 뇌진탕 맞습니다. 여기 머리 부분 보이시죠? 이 솜하고 실이 엉켜있는 이 부분이요.
1: 예.
0: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풀리면
1: 예.
0: 환자분도 상태가 회복될 겁니다.
1: 그런데 왜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하지 않은 걸까요?
0: 아이들이 종종 그래요.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혹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다가
1: 예.
0: 나중에 이 상태가 심각해져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2: 아, 여기 제가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1: 곰초이!
2: 주스님, 여기가 어디지?
1: 돌아왔군. 예의 바른 곰초이로. 괜찮아요. 걱정 말고 누워있어요.
3: 응? 주스님,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을 하십니까?
1: 그냥 그러고 싶네요.
3: 싫습니다. 싫습니다, 주스님. 제발 반말해 주십시오.
0: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3: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발 주스님, 반말해 주세요.
0: 진정하세요, 환자분.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4: 주스님, 이제 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습니다.
1: 다행이군. 혹시 다음에 또 넘어지거나 어딜 다치면 나한테 꼭 얘기하도록, 알았지?
4: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철수님은 놀이터에 오니까 좋네요.
1: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다. 안전사고 살피러 온 거지.
4: 알죠. 거기! 미끄럼틀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1: 여보세요?
5: 철수님! 원하시는 조수를 찾았습니다. 예의는 없지만 조용하고 눈치 빠른 친구요.
6: 내가 바로 새 조수.
5: 네? 필요 없으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가봐.
1: 그네 타기 딱 좋은 날씨군. 곰초이가 없으니 조용해서 좋군.

0: 수학탐정단 여기 좀 봐요. S-I-N 왜 하필 이 세 글자예요? 누가 만든 거고 무슨 뜻이에요?
1: S-I-N 신 영어로 죄잖아요. 수학이 죄를 지은 거 아닌가요?
2: 아니
0: 저도 솔직히 그냥 외웠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요.
2: 그 이름 1500년 전에 인도에서 출발했어. 그런데 길을 잃었어. 두 번이나.
1: 두 번이나?

0: 기원 후 499년 인도의 수학자 아리아바타,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수학 탐정단 따라와요. 인도 북부 쿠수마푸라. 밤이 깊었고 돌마당엔 기름등잔 하나만 타고 있었어요. 23살의 아리아바타는 야자수 잎을 한 장 한 장 엮어 책을 만들고 있었어요.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달이 뜨는 자리를 예측하는 책이었죠. 그런데 그 계산을 하려면 먼저 만들어야 할 표가 있었어요. 원안의 선, 각도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그 길이를 적은 표. 천문학자들은 수백 년 전부터 필요했지만 아무도 완전한 표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1: 현을 반으로 자르면 직각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그 직각삼각형으로 계산하는 거야.
2: 반이요?
0: 수백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아무도 그 선을 반으로 자르지 않았어요. 아리아바타는 잘랐죠. 모래판에 원을 그렸어요. 4분의 1 구간 3.75도씩 나눠가며 반쪽 선의 길이를 하나하나 채워나갔어요. 값이 하나 나오면 적고, 각도를 바꿔서 재고, 또 적고. 계속해서 값이 맞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날이 바뀌었어요. 아리아바타는 다시 앉았죠. 표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2: 선생님,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쓸 수 있을 텐데요.
1: 아직 절반도 안 됐어. 빈칸이 있는 표는 표가 아니다. 디아 활시위.
0: 표가 완성됐어요. 3.75도 간격, 24개의 값. 아리아바타는 그것을 그 책에 적었죠. 지하의 표. 훗날 모든 삼각계산의 씨앗이 될 숫자들이었어요.
3: 지하?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4: 지금부터 잘 봐봐.
0: 아리아바타가 찾아낸 지하. 지하는 지금 우리가 사인이라고 쓰는 그 기호의 원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00여 년이 흘렀어요. 아랍의 학자들이 그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산스크리트어 지하를 아랍 문자로 옮겼어요. 아랍어는 모음을 안 써요. 자음만 적죠. 지하에서 모음을 빼면 J, Y 두 글자만 남아요. 그런데 필사를 거듭하면서 Y가 B처럼 보이게 됐고
5: J, B, 자입, 가슴이잖아. 옷의 주름, 곡선.
0: 활시위가 가슴이 됐죠. 300여 년 뒤인 12세기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이탈리아인 번역가 게라르도 출신 도시 이름을 따 크레모나의 게라르도라 불렸죠.
6: 자입, 라틴어로는 시누스, 옷의 주름, 가슴의 곡선.
0: 그렇게 시누스가 됐어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줄여서 쓰기 시작했죠. S, I, N. 활시위에서 출발해서 아랍의 오독을 거치고 유럽의 번역을 지나 1500년 만에 교과서에서 우리가 보는 사인이 됐어요. 활시위가 1500년을 돌아서 사인이 됐어요. 자세한 건 잉키가 정리해 줄 거예요.
4: 사인은 직각삼각형에서 한각에 대한 대변과 빗변의 길이에 비하. 그 개념의 원형이 바로 아리아바타가 원에서 찾아낸 반쪽 활시위였어.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가 계산한 값은 15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놀라울 만큼 정확해.
0: 수학 탐정단, 오늘 만난 아리아바타 이야기 어땠나요? 사인을 쓸 때마다 이제 활시위가 생각날 것 같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1545년, 지금의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 디에고 후알파라는 인디언 목동이 라마떼를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산에서 맞는 바람은 몹시 매서웠죠. 디에고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불을 지폈습니다. 따스한 불에 몸을 녹이던 디에고. 혼자 시간을 보내던 그는 주변에서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죠. 그는 주변에 돌을 몇 조각 주워서 산에 내려왔는데요. 그가 가져온 돌은 바로 은광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잉카 제국에 들어와 있던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알려졌고, 역사상 세계 최대 은광, 포토시 은광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토시의 은은 스페인 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향했는데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거대 은광이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 안녕하세요. 세계사로 한국사를 읽다. 역사의 재미를 더하는 더 역사의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은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역사가 긴밀하게 얽혀 돌아갔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수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일본의 폭발적인 생산력이 서로 맞물리면서 은은 세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지역 전체의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동력이었습니다. 각 나라가 은을 둘러싸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5년, 오늘날 볼리비아에 해당하는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원지대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다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포토시 은광이었는데요. 여기는 산 전체가 은광석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은의 매장량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순도 높은 은광석만 골라서 녹이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은을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70년 은 생산의 역사를 바꾼 혁명적인 기술이 도입됩니다. 바로 순 아말감법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예전에는 버려졌던 막대한 양의 광석에서 은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포도시 은광의 은 생산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 포도시 한 곳에서 나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돈의 양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쏟아져 나온 은은 스페인에 배에 실려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물건의 값, 즉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한 세기에 걸쳐 물가가 두세 배나 오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를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의 은이 모두 유럽으로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당량의 은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이 길을 마닐라 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1571년부터 시작된 이 무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멕시코의 아카폴코 항구에서 스페인의 거대한 범선인 갈레온이 은화를 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필리핀의 마닐라였죠. 마닐라에는 이미 중국 상인들이 비단, 도자기, 향신료 같은 아시아의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상인들은 아메리카의 은을 주고 이 물건들을 사서 다시 멕시코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무역을 했을까요? 바로 엄청난 가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산 비단은 아메리카 시장에서 유럽산 직물 가격의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쌌습니다. 은을 가지고 마닐라에 가서 비단을 사

떠오기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메리카의 자원과 중국의 생산력이 태평양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공급망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의 은은 약속이나 한 듯이 중국으로 모여들었을까요? 당시 중국은 어떤 매력이 있었기에 은의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경제원리, 바로 가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은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비싸게 대접받았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은 12개에서 14개 정도로 금 하나를 살 수 있었다면 명나라 중국에서는 은 6개에서 7개 정도로 금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은의 가치가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 배나 높았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상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다른 곳에서 은을 가져와 중국에 팔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차익 거래의 기회 때문에 전 세계 상인들이 은을 싣고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아예 나라 전체를 은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16세기 명나라에서 장거정이라는 뛰어난 개혁가가 복잡했던 세금 제도를 아주 단순하게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쌀이나 옷감 같은 현물로 세금을 내고 직접 몸으로 때우는 노동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부터는 모두 은으로 계산해서 내도록 통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조변법입니다. 15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중국의 모든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떻게든 은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은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뒤를 이은 청나라는 이 은 기반 세금 제도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바로 지정은제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사람 머릿수에 매기던 인두세와 토지 면적에 매기던 토지세를 하나로 합쳐서 토지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은으로 내게 한 제도입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은을 빨아들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세계가 원하는 최고의 상품들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세계 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상인들이 아무리 중국의 물건을 팔고 싶어도 중국인들이 사고 싶어하는 마땅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중국 상품을 사기 위해 내밀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결제 수단은 바로 은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세금 제도는 은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냈고 중국의 뛰어난 상품들은 그 수요를 채울 은을 전 세계에서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온 은은 다시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쌓여만 갔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구조는 은의 공급이 끊기거나 반대로 은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경우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조선은 초기에 은을 거의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는 조선의 금과 은을 조공으로 요구했는데 이는 당시 은의 생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않았던 조선의 매우 큰 외교적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조공으로 바칠 금과 은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짰고 이 과정에서 많은 패단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세종대왕대에 이르러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세종은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명나라로부터 금과 은의 조공을 면제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던 중 16세기 초 조선의 기술자 김감불과 김검동이 놀라운 발명을 해냅니다. 바로 연은분리법 혹은 회취법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은재련 기술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기술은 곧바로 일본으로 유출되고 맙니다. 중종실록 1539년의 기록을 보면 유서종이라는 인물이 이 기술을 일본인에게 몰래 가르쳐준 혐의로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서종은 잘못이 많으니 죽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실정을 얻을 때까지 형신하라. 다만 외인과 서로 통하여 연철을 많이 사다가 불려서 은을 만들고 외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한 일은 대간이 아랜대로 국문하라. 이 기록은 당시 조선 조정이 이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유출을 막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조선은 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도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까요? 조선 조정은 광산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농사일을 소홀히 하고 돈 많은 상인들이 힘을 키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광산을 통제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죠. 국가가 직접 광산을 운영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결국 정부는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1651년 설점수세제가 도입됩니다. 설점수세제는 국가가 민간 자본가에게 광산 개발을 허가해주고 대신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간의 자본가 기술력을 인정한 실용적인 변화였고 덕분에 민간 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은 채굴은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찾아냅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은 수출국이 되었고 중국은 세계적인 은 수입국이었으니 그 사이에 위치한 조선은 두 나라를 잇는 완벽한 중개자였습니다. 무역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조선 상인, 특히 역관들은 부산 동네의 외관을 통해 일본의 은을 대량으로 수입합니다. 이 은으로 중국에 가는 사신단을 통해 중국산 비단, 약재, 서적과 같은 고급 물품을 사옵니다. 이렇게 수입한 중국 물품들은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일본은 다시 일본에 되팔아 더 많은 은을 벌어들이는 방식으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건너간 기술과 자국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어떻게 세계적인 은 생산 대국으로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어떻게 나라를 통일하고 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했을까요? 1533년 시마네현에 있는 이와미 은강에 조선의 연은분리법이 도입된 것은 일본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은 생산량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전까지 은을 수입하던 나라였던 일본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아메리카 대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 및 수출국 중 하나로 변신합니다. 이 막대한 부는 100년 넘게 이어진 내전, 즉 센고쿠 시대를 끝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다이묘들은 은광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이 광산들을 장악한 세력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와미 은광과 사도 금광 은광 등 일본의 주요 광산을 모두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이 막대한 은과 금은 새롭게 세워진 에도 막부 권력의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막부는 이 돈으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전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며 이후 250년 이상
지속될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막부는 순도 80%의 규격화된 은화인 게이초은을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품질이 좋고 신뢰도가 높아 이 은화는 17세기 동아시아 무역에서 마치 오늘날의 달러처럼 사용되는 세계 화폐인 기축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말에는 막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은의 함량을 64%로 낮춘 새로운 은화, 겟노크운을 발행합니다. 같은 양의 은으로 더 많은 돈을 찍어내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품질이 나쁜 돈이 유통되자 교역 상대국인 조선과 중국 상인들이 거래를 꺼리거나 물건값을 크게 올리는 등 무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조선 인삼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상류층들에게 인삼은 최고의 약재이자 사치품이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부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조선 인삼 대금을 결제할 때에만 사용하는 고품질의 특별 은화, 즉 순도 80%의 은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름도 인삼 대금으로 지불하는 옛날 방식의 좋은 은이라는 뜻의 인삼 대왕 고은이었습니다. 특정 교육품의 이름을 딴 화폐를 만든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일로 일본이 무역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6세기에서 18세기 동아시아에서 은의 유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모든 것을 빨아들인 은의 블랙홀, 한국은 기술을 발명한 고뇌하는 중개자, 일본은 은을 대량 생산한 강력한 공급자였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 명청으로 유입된 은의 흐름을 두고 은의 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은은 세 나라를 서로 잇는 경제의 통로였지만 때로는 임진왜란의 자금줄이 되는 등 파괴적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이기종 교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참 뜻깊고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할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법학 전공의 교육과 진로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 뭘 배우고 그래서 어디로 진출할 수 있는지 소개하려 하는데요. 아마 요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 바로 AI죠. AI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미래에도 법학 전공자가 필요할까요? 네,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법학은 우리 사회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AI 시대 속 법학 전공자의 진짜 역할이 뭔지 살펴보고 AI 시대에 대한 대비책과 장점까지 상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학 전공에서 뭘 배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법학 전공이라는 거는 소위 학부죠. 대학원이 아닌 학부. 이 학부의 법학 교육이 로스쿨 출범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로스쿨이 없으니까 학부의 법학과에서 법학 교육을 하고 출신자들이 사법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로스쿨이 생기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은 대학원 과정의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가서 보게 되는 거고 학부의 법학 교육은 목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첫째로는 학생들이 뭐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지만 또그 밖에도 꼭 로스쿨 안 가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려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학생들을 돕는데 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학과의 교과 과정은 법학계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단순히 변호사 시험 과목을 넘어서 훨씬 다채로워졌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로스쿨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변호사 시험 과목들을 교과 과정에 첫째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필수 과목들, 그 옛날에 육법전서회라는 데 들어가는 과목들이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뭐, 이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잡혀 있습니다. 기본 과목은 물론이고, 연습 과목, 또 특별법 과목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로스쿨 안 가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전문 법 분야 과목들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법 여성학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노동법, 뭐각 분야에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다채로운 수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영어로 강의하는 법학 과목을 여러 개 개설하고 있는데요. 미국법, 헌법, 상법 여러 분야에 영어로 하는 강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과목들을 법대에서 배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니까 아, 그러면 나는 법대 가기 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법대 가서 공부를 잘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법대 가기 전에 어떤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뭐 미리 법학을 위주로 어렵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왜냐하면 법학을 전공해서 결국은 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실 테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지시고 일상 속에서 내가 관심 갖는 분야에 어떤 법률적 이슈가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건 어떤 법적 문제일까? 또 저건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각 분야에 숨어 있는 법적 이슈를 찾아보고 해결책을 고민해 보고 이런 정도로 법대 진학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법대 와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를 뭐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지만 크게 몇 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조인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거. 근데 법조인이 되려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로스쿨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고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해두면 로스쿨 과정도 쉽고 또 변호사 시험 합격에도 유리하죠. 그다음에 공직, 공무원이 되는 길도 많습니다. 아, 물론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이지만 예, 그 밖에 공무원들이죠. 왜 공무원으로 많이 진출하냐면 공무원 시험 과목이 법 과목이 많아요. 행정고시 7급, 9급 뭐각 공무원 시험에 법학과 전공 과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법학 전공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진출하고요. 각종 자격사라고 부르는 전문 직종으로 진출합니다. 뭐 이것도 그 자격사 시험에 과목에 법학 과목이 많은 그런

자격사들이 있어요. 공인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뭐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법학 전공자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아주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직이나 법조인의 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법학 전공자의 수요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무팀이 있는 기업만이 아니래도 뭐 경영 지원팀이라든가 콤플라이언스 팀, 뭐 총무팀, 인사팀 다각 분야에서 법학 전공자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거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공기업, 언론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도 뭐 금융기관, 공기업 또 기자로 진출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랄까요? AI 시대에도 법학 전공이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니까 인공지능에 밀려서 직업들이 사라진다. 뭐 그런 얘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라질 직업들 목록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만 해도 주로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역들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사람을 대체한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전문직도 밀려날 거다. AI에 밀려날 거다. 회계사,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직도 AI한테 밀려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상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공지능에는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있죠. 강한 인공지능은 뭐든지 할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만 할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막 인간을 대체하고 막 이런 인공지능은 뭐든지 할수 있는 인공지능, 소위 AGI, 범용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들은 다 약한 형태, 특정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는 약한 형태의 인공지능입니다. 요런 정도로는 전문직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법률 분야에서 쓰는 생성형 AI는 이제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주로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률 분야에서 쓰이는 행성형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주 많은 문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패턴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떤 말이 나온다. 이런 패턴을 굉장히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 또는 요구, 프롬프트라고 하죠.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의 문장을 토큰이라는 단위로 쪼개요.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야, 요 질문이 요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답은 어떤 단어로 시작할 건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수많은 패턴을 공부했기 때문에, 요 질문 다음에 대답은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문장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판단한다기보다는 문장의 패턴을 파악해서 그거를 흉내내는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온다 패턴을 파악했으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그 패턴으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법에서는 판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판례라는 게 날짜가 있고 판례 번호가 있어요. 2003-6987,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만들어내요. 없는 판례를 만들어냅니다. 분쟁 조정 사례, 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내고 논문도 만들어내요.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 할루시네이션이 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AI가 발달하면서. 그러나 이 법률 분야에서는 이 거짓말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컨대 해외에서 변호사가 법정에 변론문서를 제출했는데 판례가 막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판례가.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초기에는 그냥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벌금이나 막 이런 징계를 내리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진짜 법원도 성역이 아니에요.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썼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썼는데 오류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슬쩍 판결을 수정했는데 이유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상원 법사위 위원장이 요구를 해가지고 드러났습니다. AI로 생성한 가짜 판례 자료를 인용했다. 그래가지고 그 판사님들이 시정하겠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LLM 모델의 AI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쓸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이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검증할 정도의 인간이 되려면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 다음엔 AI에 맡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요, 단순히 논리적 계산이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인 요소, 가치관 요소, 정서적 요소 이런 걸다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예컨대 어떤 거래처, 내가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위반했어요. 여러 가지 내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고 필요하면 소송,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이 사람하고 난 거래관계 유지해야 돼. 이 사람 없으면 곤란해. 그러면 좀 내가 양보하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볼 거야. 아니면은 아,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 유지할 필요는 없어. 이것만 마무리하고 이 사람 보기 싫은데 근데 이 건에서 내가 필요한 거, 필수적인 건 얻어야지. 그러니까 필수적인 사항만 이행받고 재계약 안 하고 마무리. 이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세 가지 선택 중에 어느 걸 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조치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강수로 둔다. 그러면 뭐 간단한 사건은 독촉 절차부터 시작해서 지급 명령 받고 복잡한 사건 같으면은 소송 제기하면서 가처분 바로 들어가고 안 되면은 항소, 상고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합의를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소송의 소자도 비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로, 아유, 그 마음 아프시죠? 뭐, 아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합의를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옵션. 예컨대, 요거 필요한 것만 받고 그냥 재계약 끊자. 이러고 싶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소송이나 강수를 암시를 하면서 이제 좋은 말로 하지만 소송의 가능성을 암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문서에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이런 LLM 모델 가지고는 이런 복잡한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AI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정서적, 가치관적 요소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아주 한 단계 뛰어넘은 AI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가 생각해 봅시다. 목표 자체는 어떻게 찾죠? 내가 거래처의 계약 위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내 권리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강수를 둘지 아니면 원만한 합의를 추구할지 최소한의 이행만 받고 관계를 끊을지 이 결정은 어떻게 하죠? 이 결정은 예컨대 내가 변호사다. 내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그거는 내 의뢰인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방향을 원할 때 어떤 식의 법적 수단이 가장 유효한지 수많은 이 법적 수단의 메뉴 중에서 골라주면서 권유하면서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현재 단계의 AI는 이런 고차원적 소통이나 조율을 수행할 수 있는 AI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률 분야에서 AI가 법학 전공자를 대체하려면, 밀어내려면 엄청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AI가 법학 전공자를 대체해버린다. 이거는 조금 이른 얘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법학을 전공한 인간이 AI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AI에 대체될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 유능한 법률가가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0: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대학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축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AI 센터를 만들어서 AI의 연구와 교육을 연결하고 AI와 다른 전공 분야와 융합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뭐 전교생 대상으로 한 AI 교육, 그러니까 뭐 교양 교과 과목도 필수, AI를 필수로 이미 넣었고요. 전공에서도 AI와의 복합적인 그런 기본 전공과 AI를 융합한 과목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AI를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아주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연해 보이는 AI 시대 속에서 기술에 뒤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완벽하게 활용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법률가로 당당하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1강에서는 AI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 속에서 법학 전공자가 왜 여전히 필요한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오류를 검증하고 사회적 맥락과 인간의 감정까지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은 결코 AI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통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그런 전문 법률가만이 할수 있는 독보적인 영역인 것이죠. 다음 강의에서는 법학 전공자들이 활약하는 흥미진진한 기업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엄청난 혜택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 법학 전공자들이 맡게 될 핵심 역할은 무엇인지,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는 세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무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텐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살펴봤었잖아요. 오늘은 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은 오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법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법이 바로 헌법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통치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가장 최상위의 법인 최고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가치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 모든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헌법에 담겨 있다. 그리고 모든 법들은 헌법에 준하여, 헌법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된다. 이것을 입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자, 첫 번째 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다음, 2조와 3조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요. 다음,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닙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기본권에서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닙니다. 다음,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것은 평등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나중에 기본권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조부터 18조까지, 그리고 그 아래까지도 쭉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이런 자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들,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살펴봤던 법의 체계는 형식상의 구분인데요.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법에 규정할 수 있는 상황들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자, 먼저 개인이 있습니다. 이 개인이 국가 또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개인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바로 우리는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법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헌법과 형법이고요. 사법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민법과 상법입니다. 그럼, 헌법, 형법, 민법과 상법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는 한 나라의 최고법, 바로 헌법이죠. 헌법 또한 공법의 일종이라는 거. 두 번째, 범죄의 종류와 처벌의 기준을 규정하는 법. 자, 이런 것들이 범죄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이것을 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혼인과 이혼, 출산과 입양 등의 가족관계와 재산권, 계약 등의 재산관계 등을 규정한 법을 민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면 기업에 관한 사항과 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법을 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보죠. 학생들이 특정 복장을 이유로 수업 참여를 제한당했대요. 누구나 학생이라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업 참여를 제한당했다? 이거는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또, 특정 복장. 내가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는데 특정 복장을 문제 삼은 거죠? 학생들의 자유권이 침해된 겁니다. 두 번째, 장애인들이 지하철 역사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대요. 이동이 제한된 거죠. 역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A는 SNS에 B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겠죠? 다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갔다? 절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형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설명과 전혀 다른 상태의 제품이 도착했다? 중고거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죠. 또 친구가 빌린 돈을 몇 달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했다. 이거는 역시 민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오지도 않고 판매자는 연락이 안 된다. 가게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 화재 발생 후 보험사가 판매자가 상거래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떤 법과 관련이 있는지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회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단 사회법은 등장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근데 서구 사회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소유 재산도 다 인정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자본주의를 더욱더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기업가와 노동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환경 오염이 심해지기도 하고, 빈부 격차가 커지기도 합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가 등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가가 개입해야겠다. 이래서 등장한 법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했더니 기업가와 노동자 간에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부자와 빈자 간에 빈부 격차 문제, 환경 오염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사실 기업가와 근로자, 그리고 부자와 빈자 간의 관계는 사실 사적 영역인데 거기에 국가가 개입하다 보니 얘는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왜 사회법이 등장을 했느냐? 결국 이렇게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다 보니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의 경제적인 약자가 자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법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법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노동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노동법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경제법,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을 돕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사회보장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장법의 사례, 또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노동법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공법, 사법, 사회법 등의 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 내용 바탕으로 아래쪽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와 운영 원리 등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고법은 헌법입니다. 공법의 일종이죠. 다음, 국가와 개인, 그리고 국가기관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거. 얘는 공법입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죠. 다음, 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나요? 네,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것들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자, 오늘은 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EBS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수학세포를 깨우는 시간, 여러분과 중학유런 수학 단기 특강을 함께하는 황성진입니다. 자, 우리 이번 3강이죠. 근호를 포함한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오늘의 수학세포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호를 포함한 식의 자, 특별히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을 다루면 오늘의 수학세포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양수고 이제 M, N이 유리수일 때 우선 우리 제곱근끼리의 곱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루트 A, 루트 B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곱해서 밖에다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2루트 3 곱하기 4루트 15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자, 제곱근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해주면 3 곱하기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밖에 있는 수끼리 곱해주면 2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정리를 해주면 8루트 15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제곱근의 나눗셈 살펴볼 건데요. A랑 B가 양수고 M, N이 유리수일 때, 단 우리 이제 N은 나눌 거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루트 B분의 루트 A. 자, 역수의 곱을 취할 수가 있고, 이때 제곱근 안에 있는 수끼리 나눠서 제곱근을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루트 2 나누기 루트 3 예로 들어봅시다. 루트 3분의 루트 2. 자,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제곱근 안에 있는 수끼리 나눠서 제곱근 써줄 수 있다고요. 다음, 아까와 마찬가지로 m 루트 2 나누기 n 루트 b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곱근끼리 계산하고 제곱근 밖에 있는 수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루트 3 나누기 4루트 5는 제곱근 안에 있는 수끼리 나눠주면 5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 제곱근 밖에 있는 수끼리 나눠주면 4분의 2가 되겠죠? 자, 약분이 되니까 정리하면 2분의 1 루트 5분의 3. 요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규칙이 간단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곱셈, 나눗셈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근호가 있는 식의 경우는 변형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게 언제냐? 자, AB가 양수일 때 우선 첫 번째, 루트. 지금처럼 근호 안에 어떤 수에 제곱이 곱해져 있는 경우. 자, 우리 루트 A제곱 B는, 자, 곱셈은 따로 떼진 걸 합쳐줄 수 있다는 건 반대로 합쳐진 걸 요렇게 떼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루트 A의 제곱은 A가 양수니까 A 루트 B 요렇게 나타내서 제곱인 수는 제곱근 밖으로 빠질 때 요렇게 A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루트 12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 루트 12는 어떤 수의 제곱 곱하기 어떤 수로 나타낼 수 있죠?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2의 제곱의 2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2루트 3이 될수 있다. 요렇게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루트 b제곱분의 a는, 자, 우리 나눗셈 따로 제곱근을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럼 루트 b제곱분의 루트 a가 되니까, 아, b분의 루트 a구나. 분모의 제곱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분모에 적힐 수가 있다. 그럼 예, 루트 9분의 5는 루트 3의 제곱분의 5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3의 제곱의 3이 밖으로 분모로 빠져나와서 3분의 루트 5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제곱인 수 근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 2번. 근데 참 수학이라는 게 반대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건 빠져나온 걸 어떻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집어넣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제곱을 해서 집어넣어야겠죠. A 루트 B는 반대로 가보면 A 제곱의 루트니까 A 제곱 B가 되겠죠. 따라서 3 루트 2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 즉 루트 12. 요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 B 루트 A. 거꾸로 가서 생각해보면 루트 b제곱분의 a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의 제곱분의 7이 돼서 루트 4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사실. 여러분, 근호 밖의 수가 지금처럼 이제 양수면 문제가 없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음수일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를 루트,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312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서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2가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이 돼서 2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는 우선 유지를 해두고 여기 양수 2만 어떻게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즉 마이너스 루트 12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음의 부호는 그대로 두고 양수만 제곱해서 근환에 넣는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제곱근 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 자, 우리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곱근 표는 몇부터 몇까지의 제곱근의 값을 썼었죠? 이거 기억하면 대박인데. 1.00부터 99.9였어요. 자, 그러면 근호안의 수가 100보다 큰 경우,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근호안의 수를 10의 제곱, 10의 4제곱, 10의 6제곱과 같이 10의 짝수 제곱과의 곱으로 나타낸 후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루트 100a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10의 제곱 곱하기 a니까 아까 배웠던 식을 변형하는 원리에 의해서 10 루트 a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수는 이제 1.00부터 99.9까지의 수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루트 만 a인데 이것은 10의 4제곱 곱하기 a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10의 4제곱은 10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루트 a가 돼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좀더 와닿을 거예요. 자, 루트 2가 1.414라고 했어요. 자, 요건 이제 제곱근 표로 확인한 거고. 루트 200을 구해라. 지금 99.9를 넘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루트. 자, 200을 100 곱하기 2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100은 10의 뭐예요?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서 10의 제곱에 10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10 루트 2가 된다. 자, 따라서 10 루트 2는 10 곱하기 이제 근사값 1.414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14.14.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 이해되죠? 자, 이제 두 번째. 근호안의 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자, 이때는 여러분, 근호안의 수를 10의 제곱분의 1, 10의 4제곱분의 1, 10의 6제곱분의 1과 같은 것의 곱으로 나타낸 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왜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어야 밖으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의 4제곱분의 1은 누구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짝수가 돼야 제곱을 밖으로 뺄수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다 짝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루트 100분의 2 계산하면 루트 자, 100이 10의 제곱분의 a죠. 자, 우리 아까 분모의 제곱이 있으면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모에. 그러면 얘는 10분의 루트 a가 되니까 계산을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은 루트 10에, 자, 0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0에 4제곱분의 a죠. 자, 요거 조금 이제 자세히 적어보면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루트 10의 4제곱은 10의 제곱의 제곱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의 제곱분의 루트 a가 돼서 이제 100분의

루트 A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시 한번 봅시다. 루트 2가 1.414래요. 이때 0과 1 사이의 수 루트 0.02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루트 0.02는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2죠. 자, 100은 10의 제곱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제곱, 10이 분모로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대로 나오면 10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아, 10분의 1 곱하기 루트 2 대신에 1.414 계산을 해주면 10분의 1이니까 소수점 한 칸 왼쪽으로 가서 0.141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제곱근표에 없는 수를 우리 제곱근식을 잘 변형하면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유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개념책 29쪽에 유제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루트 5와 루트 50을 줬어요. 자, 루트 50은 도대체 왜 줬을까? 일단 1번부터 보면, 자, 루트 0.05는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5죠. 자, 100은 문제가 없어요. 왜? 10의 몇 제곱이니까? 2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지수가 짝수가 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루트 5니까 10분의 1에다가 2.236을 곱하면 0.2236. 그래서 잘 계산했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2번은 루트 0.5인데 이것을 분수로 바꿔주면 10분의 5죠. 자,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왜? 지금 5를 가지고, 루트 5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 10이 지수가 얼마예요? 1이죠. 제곱,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짝수가 아니면 이거를 제곱근 밖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루트 50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위아래 10을 곱해주면 100분의 50이 돼서 얘를 10의 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분의 루트 50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50 대신 7.071을 대입하면 0.7071. 따라서 요거는 잘 구했죠. 자, 왜 10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루트. 자, 500은 100 곱하기 5로 정리해서, 자,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0 루트 5 계산하면 22.36이 되겠네요. 잘 계산했고요. 4번 봅시다. 자, 4번은, 자, 이거 5 곱하기 1000. 자, 1000은 10의 3제곱이죠. 지수가 짝수의 홀수예요. 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을 변형해서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누구? 50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50 곱하기 100이죠. 자, 100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 루트 50이 돼서 계산하면 7.071에서 10을 곱했으니 70.71이 되겠네요. 자, 지독하네. 4번까지 맞고 이제 5번. 자, 5번을 봤더니, 자, 5 곱하기로 할까요? 50 곱하기로 할까요? 자, 50 곱하기로 하면 1000. 10의 3제곱이죠. x. 자, 그래서 5번은 루트 5 곱하기 만으로 해야 이 만이 10의 몇 제곱? 4제곱. 짝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10의 4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5가 돼서, 자, 2.236에서 10의 제곱을 곱해주면 두 칸 이동이니까 223.6. 그래서 707.1은 X죠. 정답은 5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개념 4로 와서 분모의 유리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모의 유리화가 뭐냐? 분모에 이제 제곱근이 있어서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리수를
유리화, 유리수로 바꿔주는 것이 분모에 유리하거든요. 자, 분수의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자, 어떻게 하면 유리수로 고칠 수 있냐?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루트 a분의 b. 자, 분모 분자에 우리 같은 수를 곱하면 등호 성립을 하죠. 그래서 루트 a를 곱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a의 제곱, 즉 a분의 b 루트 a가 되거든요. 방금까지만 해도 분명히 분모가 무리수였는데 뭐가 됐죠? 유리수가 됐네요. 아, 어떻게? 루트 a를 분모 분자에 곱해 주자. 자, 그럼 2번 봅시다. 분모에 집중하는 거예요. 분모. 자, 분모를 봤더니 아까처럼 루트 a네. 그러면 얼마씩 분모 분자에 곱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루트 a씩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루트 a의 제곱이니까 a분의. 자, 제곱근끼리의 곱은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해서 제곱근 루트 ab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 아, 분모에 있는 수 그대로 곱해주면 되구나. 요런 착각해서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분모가 C루트A죠. 뭘 곱하니? 물어봤을 때 C루트A로 곱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A, B, C가 유리수. 즉, C는 유리수예요. 그러면 유리수인 것까지 건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얘는 C루트A에다가 C루트A를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무리수인 루트 a 부분만 곱해준다는 거. 무리수를 제곱해서 유리수로 만드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ca 분의 b 루트 a니까 알파벳 순으로 써주면 ac 분의 b 루트 a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사실이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분모가 제곱근인데 그 안에 있는 수가 좀큰 거예요. 그러면 큰 수의 제곱근을 곱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뭘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면 제곱근 안에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곱해진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땐 우리가 배웠던 이제 식의 변형을 활용해서 a 제곱의 a를 밖으로 빼서 a 루트 b꼴로 변형하면 그때 분모를 유리할 때 누구만 곱해주면 돼요? 루트 b만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담이 훨씬 줄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예제 풀어보면 되니까. 자, 예제 풀어봅시다. 자, 예제를 보면 쌤이 아까 했던 말이 뭔지 확 와닿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예제 4번 보면 다음 중 분모를 유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자,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주면 유리화 되죠? 분모가 루트 3씩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3분의 루트 3 유리화 잘 했네요. 다음, 2번은 루트 7분의 루트 5. 자, 얼마씩 곱해줄까요? 분모에 집중하세요. 루트 7이죠? 분모 분자에 루트 7씩 곱해줍시다. 계산하면 7분의 루트 35. 잘 했고요. 그 다음, 자, 3번 봤더니, 자, 그대로, 분모 그대로 곱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만? 루트 5만 곱해줘도 충분하죠? 자, 그래서 3번은 3 루트 5분의 2에다가 분모 분자에 루트 5씩 곱해주자고요. 루트 5씩. 그러면, 정리하면, 3, 루트 5의 제곱은 5니까 3, 5, 15분의 2 루트 5가 돼서 잘 계산했네요. 자, 이제 4번.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루트 12가 좀 크잖아요, 숫자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루트 12는 자, 어떤 수의 제곱 곱하기 수로 나타낼 수 있냐?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즉, 2 루트 3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할때 4번은 루트 12, 루트 12로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바꿔서 어떻게? 2 루트 3분의 15로 바꿔서 그 상태에서 누구를 루트 3씩 곱해주면 계산의 부담이 좀 줄어든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2, 3, 6분의 15 루트 3이니까
3으로 약분되죠? 정리하면 2분의 5 루트 3. 어? 2분의 5 루트 3인데 지금 6분의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5번 확인해 봅시다. 자, 5번. 자, 5번은, 자, 루트 18은 여러분. 혹시 어떤 수의 제곱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3의 제곱 곱하기 2죠. 즉, 3 루트 2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분모를 루트 18이 아닌 3 루트 2로 바꿔서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해준다? 루트 18을 곱하지 마세요. 루트 2만 곱해주세요. 자, 그래서 계산을 정리하면 6분의 루트 10이 돼서 잘 계산했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아까 했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곱셈 그리고 나눗셈 살펴봤고요. 우리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근호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줘요. 자, 한마디로 첫 번째를 보면 루트 A, 루트 A가 같죠? 그럼 루트 A로 묶어서 앞에 있는 수를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정리하면 2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 루트 3으로 묶었을 때 2 더하기 3이죠? 따라서 5 루트 3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뺄셈 역시 루트 A끼리 묶어줍니다. 자, 루트 A끼리 묶어주면 m 빼기 n이 되겠죠? 적용해봅시다. 자, 루트 3으로 묶어주게 되면 5에서 2를 빼주는 거니까 아, 3 루트 3 요렇게 된다는 거. 참고로 우리 곱셈 나눗셈은 제곱근 안에 수끼리 곱하고 나눠서 제곱근 붙여주면 됐잖아요. 근데 덧셈 뺄셈은 안 된다. 자, 덧셈 뺄셈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다를 때 마치 다른 문자처럼 취급해서 우리 동요항이 아니면 더 계산을 못 하잖아요. 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근호안의 수가 다를 때 계산을 무조건 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근호안에 제곱이 있으면 밖으로 빼서 쓰는 게 중요하다 했죠. 자, 이게 왜 그러냐? 루트 12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럼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달라서 계산을 못할 줄 알았던 것이 2의 제곱에서 2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2 루트 3 더하기 루트 3. 어?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같아져 버렸네. 자, 그 말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루트 안에 제곱인 수는 최대한 어떻게? 최대한 밖으로 빼줘야 계산을 하기가 이제 수월해진다는 거. 정리하면 2 더하기 1에 루트 3이니까 3 루트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루트 50 빼기 루트 2분의 6 더하기 루트 8을 계산하면 우선 루트 50은 5의 제곱 곱하기 2죠. 빼기. 자, 루트 2분의 6 유리화할 거예요. 분모 분자에 루트 2씩 곱해주고요. 그 다음 루트 8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예요. 자, 요걸 이제 정리해주면 5 루트 2 빼기 2분의 6 루트 2니까 약분돼서 3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자, 뭔가 달라 보였던 이 항들이 결국 루트 2가 공통으로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루트 2로 묶었을 때 5 빼기 3 더하기 2 계산해주면 바로 4 루트 2가 돼서 정답은 4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이에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데요. 우선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세요. 다음으로 제곱근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밖으로 빼서 A 루트 B의 꼴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분모에 이제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가 있다? 그럼 분모를 유리화 해주고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 그 다음 덧셈, 뺄셈을 계산해주면 돼요. 자, 이 내용은 우리 개념과 실전을 연결하는 시냅스 문제에서 확인해 볼 거거든요. 자, 우리 시냅스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의 시냅스 문제, 소단원 실전 테스트 7번이요. 자,

0: 풀기 전에 우선 성진쌤의 꿀팁 먼저 주고 갈게요. 우리 분수를 계산할 때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분모가 지금 C로 같죠? 그래서 C분의 A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분의 A 더하기 B가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의외로 친구들이 요거를 쪼개지 못해서 계산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7번 봅시다. 자, 루트 5분의 2 루트 5 더하기 3. 이거 쪼갤 거예요. 어떻게? 루트 5분의 2 루트 5 더하기 루트 5분의 3. 요렇게 쪼개고요. 자, 우리 아까 복잡한 식의 계산,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준다고 했죠? 괄호를 풀면 루트 2랑 루트 18 곱하면 루트 36. 그 다음에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10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2 되겠죠. 자, 요것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우선 루트 5 약분이 되니까 2 더하기. 자, 우리 유리와 분모 분자에 루트 5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3 루트 5 더하기. 자, 36은 6의 제곱이니까 6이 되고, 빼기. 자,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2 더하기 6은 8. 그 다음 5분의 3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5분의 7 루트 5가 되겠다. 따라서 A는 8.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니까 A 더하기 OB는 얼마죠? 바로 1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강까지 왔고요. 또 하나의 수학 유련이 커졌네요. 자, 이 불빛 꺼지지 않도록 복습 꼭잘 해주고 우리는 다음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학수학 뉴런 3학년 1학기 단기 특강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이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강좌는요. 20일 동안에 그러니까 20강 동안에 이 뉴런 3학년 1학기 내용을 저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특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도 한 강에 한 단원을 한 뭐 중단원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저와 같이 개념 정리를 간단히 하면서 대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최대한 제가 단기 특강이고 또 요약 강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이 뉴런 3학년 1학기 강의 혹은 3학년 1학기 수학 내용에 좀 관심을 갖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1강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저와 함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 보이시죠? 1강이고요.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곱근과 실수는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서 저와 함께 공부할 거고요. 오늘이 그 바로 첫 시간이고 제곱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개념을 좀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오늘의 목표는요. 첫 번째, 제곱근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곱근의 성질과 그리고 대소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요.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풀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는요,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제곱근. 먼저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여러분,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누가 있을까요? 빨리 머리를 굴려봐. 누굴 제곱하면 9가 될까? 그렇죠. 3. 제곱하면 9가 되죠. 또,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되죠.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제곱근의 뜻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이다.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더. 16의 제곱근은 뭘까요? 그렇죠.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니까 4와 마이너스 3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말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즉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니 그러한 x, 그러한 x를 a의 제곱근이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의 제곱이 9가 되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가 되는 것처럼 3과 마이너스 3은 바로 9의 제곱근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우리 친구들이 뭘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누굴 제곱하면 a가 되는지 요거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곱근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두 개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늘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9의 제곱근, 9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양수의 제곱근인데요. 이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플러스 값, 하나는 마이너스 값.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두 가지는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는요, 절대값이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0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0의 제곱근은, 그렇죠. 누굴 제곱해서 0이 되느냐를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0, 한 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개야. 그런데 그한 개는 누구야? 0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 제곱근의 개수가 두 개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처럼 양수의 제곱근은 당연히 두 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그 둘은 서로 절대값이 같고요. 그렇지만 0의 제곱근은 특이하게도 한 개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건 0이라는 거. 그렇다면 음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수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의 제곱근이냐? 그 수의 부호에 따라서 제곱근의 개수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 제곱근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제곱근의 의미가 뭐다? 누굴 제곱해서 a가 되느냐? x제곱은 a가 되는 그런 x를 찾아주는 과정이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그러니까 9의 제곱근은 우리가 이제 잘 구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질문을 가기 전에, 다음 문제, 다음 얘기를 가기 전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즉 5의 제곱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5의 제곱근은 그러면 뭐냐? 오, 이렇게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5의 제곱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누구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누굴까요? 이걸 딱 클리어하게 여러분 지금 말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부터 정의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요. 루트 5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두개 나오겠죠? 마이너스 쪽에서도 마이너스 루트 5까지. 그래서 이두 개가 5의 제곱근이야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요 기호 제가 루트라고 읽었어요.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 갈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개념 넘어갈 건데 요거 먼저 확인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제곱하여 16이 되는 수는 조금 아까 했던 내용. 그렇죠. 4랑 마이너스 4입니다. 16의 제곱근은요, 그러니까 4랑 마이너스 4두 개야. 방금 얘기한 거죠? 0의 제곱근은요, 그렇죠. 0 하나만 됩니다.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5의 제곱근을 구하러 가봅니다.

지금부터예요.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름 붙일 건데 뭐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기호 루트 제가 이제 이걸 읽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드릴 건데요. 요 기호를 사용해서 양의 제곱근을 앞으로 요렇게 쓸 거야. 음의 제곱근은 앞으로 요렇게 쓸 거야. 아까 제가 제곱근 기호를 쓰고 5를 썼었고 제곱근 기호를 쓰고 마이너스 5를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 기호를 우리는 근호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제곱근이라고 읽거나 루트라고 제가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요렇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호는요. 제곱근 A. 자, 따라 해보세요. 네, 또는 루트 A. 요렇게 읽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의 제곱근을 구해봐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였어요? 제곱해서 5가 되는 걸 찾아줬는데, 루트5랑 마이너스 루트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두 가지가 된다는 건데,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루트5 마이너스 루트5 또는 제곱근 5 마이너스 제곱근 5.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는 한꺼번에 요렇게 세트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우리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요렇게 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A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A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이제 근호였는데 근호를 사용 안 하고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지금처럼 5는 그대로 근호를 살려야 되지만 만약에 제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2, 루트 4랑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찾아줄 수 있죠. 근데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거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2랑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각각 결국은. 그래서 루트 4는 결국 2인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4는 결국 마이너스 2여서 이렇게 A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예를 들면 4 같은 거 그런 거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4의 제곱근은 원칙은 루트 4랑 마이너스 루트 4이지만 요거 대신에 어떻게 쓸수 있다고? 그렇죠. 2와 마이너스 2로 쓸수 있다. 제곱근 기호 쓰지 않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완전히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의 제곱근을 구해봐라. 방금 저랑 계속 연습하고 온 부분입니다. 누굴 제곱해서 5가 되냐? 이거부터 떠올리라고 했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수중엔 없어서 오늘 선생님이 알려줬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그쵸? 그래서 요렇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를 쓰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한 번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12에 이번엔 양의 제곱근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루트 10인데요.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써도 되고 플러스 사실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8의 음의 제곱근이다? 그렇죠. 루트 8인데요.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겠죠.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곱근 5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엄청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자, 제곱근 5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요 기호에 읽는 방법이 제곱근, 루트, 요렇게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곱근 오면 그냥 루트 5라고 쓰시면 돼요.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5의 제곱근이랑요? 예,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5의 제곱근은요, 누굴 제곱해서 5가 되는지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둘을 말씀하셔야 되고요. 제곱근 오면 얘는 그냥 이거의 이름이에요. 요 기호의 이름. 이해됐어요? 오, 좋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또 여러분 시험에서 틀릴 만한 소재 하나를 또 완전히 잡고 가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내가 뭔지를 완전히 알았어. 그러면 그 성질과 대소관계까지 연결시켜 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하는 개념은요, 제곱근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단 a가 0보다 크다가 기본 조건이에요. 그럴 때 루트 a를 제곱했어요. 이건 뭘까 될까요? 제곱근의 정의를 했던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였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다시 a가 되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찾은 거니까. 이해되세요?

정의에서 나오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따라서 이게 A고. 이 친구는 사실은 이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A야 해도 상관은 없고 제곱근의 정의로 바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될까요? 루트 A제곱은. 자,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루트에 4다. 그럼 뭐라 그랬죠?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제곱수면 이렇게 클리어하게 루트 기호를 쓰지 않고 나올 수 있어, 나타낼 수 있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A가 돼요. 단 유의하실 것은 여기 A 뭐라고 제가 줬어요? 양수일 때 부담 없이 제곱 상관없이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은요. 요것도 마이너스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제곱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A 제곱의 루트랑 똑같아요. 그러면 A가 양수니까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첫 번째 성질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A가 양수면 그냥 제곱의 루트면 그냥 A가 나오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별표 오늘 몇 번째 하는지 세보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루트 A제곱의 성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나오는데 수학적으로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요 루트 A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가만히 보면 요 위에랑 다른 점이요. A가 양수라고 여긴 줬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말 없어요. 그 상태에서 루트 A제곱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방금 말했지만 이거 그냥 A로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맞긴 맞는데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A가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수면 뭐 0이어도 상관없고요. 0은 위에 붙이든 아래 붙이든 상관없어서 여기다 그냥 붙일게요. 그럼 A가 나와요. 그런데 A가 음수면요. 음수일 경우가 좀 어려워요. 이때는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랑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 요거랑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루트 요거 두 개를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이면 뭐가 나오죠? 3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은요. 3의 제곱과 같으니까 얘도 3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요걸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 친구가, 이 아내가 0보다 크면 고 0보다 큰수 그대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죠, 지금. 그럼 안에 있는 친구 그대로 나왔나요? 안에 있는 친구가 그대로 나오면 얘가 나왔어야죠. 그대로 안 나오고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서 나왔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친구, 이 안에 있는 친구를 그냥 A라고 통으로 그렇게 한 번에 표현했다면 A가 나온 게 아니고요. 얘가 A가 나오기도 했지만 마이너스를 붙인 A가 나오기도 했어요. 맞죠? 언제? 이때는 A가 0 이상일 때. 이때는 A가 음수일 때. 요 얘기를 제가 정리한 게저 아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 결과나 이 결과 값은 둘다 플러스 값이에요. 사실은. 마이너스를 달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때는 요 A 자체가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 갖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입에 붙여놓으시면 돼요. 루트 A 제곱은 A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결과값은 그렇게 해서 다 플러스 값으로 나오게 돼. 이해됐죠?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기호가 뭔지 우리 한번 했었는데, 예전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절대값.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A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냥 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에 달고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배웠을 건데요. 완전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오늘의 어렵지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갑니다. 자,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건 절대값과 같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루트 5의 제곱이다? 5의 양의 제곱근을 제곱한 거니까 당연히 5예요. 이거 맞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이다? 그렇죠.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죠. 이거 일단 없애주고, 편안하게. 그리고 루트 10의 제곱 역시 10이죠? 당연히 맞습니다. 3번은요. 4분의 1의 제곱에 루트가 있죠? 그러면 요 제곱에 루트가 있으니, 이 뒤에 친구가 4분의 1로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 제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고, 4분의 1 해서 이 친구도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근차근 잘만 여러분이 요 과정들을 보면서, 얘가 왜 빠져나오는지, 또이 마이너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가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도 볼게요. 루트 0.7의 전체 제곱이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아까 얘기했던 제곱근 성질 떠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곱근의 정의와 성질 떠올리셔도 되고, 안에 제곱을 넣어서 생각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쨌든 0.7의 제곱에 루트 있는 거니까 0.7 그대로 나올 거고요. 이 친구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5번은요, 마이너스 13의 제곱에 루트가 들어있죠. 이런 경우는 제곱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그냥 없애고 많이 시작하거든요. 그럼 편하죠, 마음이.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13의 제곱과 같은데요. 루트 13의 제곱은 13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 틀렸습니다. 이게 플러스여야 돼요. 정답은 5번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사실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이 직접 이제 계산을 해보실 때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을 자꾸만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답을 내가 뭐 하나를 골랐으면 바로 넘어가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건 공부가 잘안 되죠. 그러니까 답을 고르셨더라도 왜안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다른 선지에 있는, 보기에 있는 문제들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꼭 답을 골랐더라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습관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4A의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7A의 전체의 제곱을 간단히 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선 4A의 제곱이 누군가의 제곱이 되어야 루트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1번. 4a의 제곱은 일단 2a의 제곱이야. 요거까지는 우리 친구들 해볼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루트 4a의 제곱은요, 2a의 제곱으로 이렇게 예쁘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면 루트의 제곱이니까 그냥 쏙 하고 나와요. 크거나 뭐 같아도 되고 0이어도.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고 음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달고 다시 나와요. 그렇게 된 값은 실제로는 플러스 값이라고 했어요. 그치만 모양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여기선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기 때문에 2A도 당연히 0보다 작아요. 원래 수가 0보다 작은데 두배 했다고 0보다 갑자기 커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안에 부분이 0보다 작으니까 안에 부분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완전히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는 내용이라 제가 아주 천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a가 그냥 나오되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마이너스 2a가 돼.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오, 좋아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7a의 제곱을 간단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제곱으로 이미 정리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7a의 제곱이야.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요런 거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고 해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큰 영향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그냥 루트의 7a의 제곱이야. 이렇게 가주셔도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이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면 그냥 빼고, 크거나 같으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입에 붙여놓으라고. 그런데 7a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랑 똑같은데요. a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2a가 0보다 작듯이 7a도 0보다 작죠. 뭐 7배 했다고 0보다 갑자기 커지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되니 역시 너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7a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렇다면 이 위에는 정리한 게 마이너스 2a이고요. 이 밑에도 정리한 게 마이너스 7a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더하고 싶다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a 해서 마이너스 9a가 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4a 제곱과 마이너스 7a 전체의 제곱의 루트가 각각 씌워져 있는 상황인데 a를 음수로 주었어요. 여러분이 이걸 예쁘게 잘 정리해서 빼는 방법,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한 번만 제대로 내가 이해를 했다면 이 부분은 너무너무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치만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제곱근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도 똑같이 공부를 한번더 하게 돼요.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요 정도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르쳐주고 더 심화 내용을 배우긴 하겠죠. 그치만 지금 확실하게 공부하고 간 친구들은 그때 너무 쉽고 너무 재밌는데 지금 이 개념이 확실하게 안된 친구들은 그때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이게 어렵다는 잔상이 남아있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냥 처음부터 모른다는 느낌만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요 7a의 제곱을 할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것만 잠깐 부연 설명할게요. 요 부분 할 때요. 이제 제가 풀이한 건 끝났고요.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a를 마이너스 7a에 마이너스를 없애지 말고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7a의 부호를 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7a는 마이너스 7을 곱한 건 이게 0보다 커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 덩어리가. 안에 있는 덩어리가. 얘가 양수니까. 그럼 요 덩어리가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7a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7a를 얻으셔도 돼요.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여러분이 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마이너스 있는 게 별로 그렇게 편안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 두 개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기억입니다. 여러분 빨리 판단해 보세요. 루트 3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루트 36은 일단 6이에요. 좋아요. 6의 제곱근? 그럼 뭐라 그랬어? 누굴 제곱해서 6이 되니?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오!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 니은입니다. 제곱근 10은 루트 10이다. 제곱근이라는 건 루트 기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잘한 표현이에요. 디귿입니다. 음이 아닌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이다. 아니죠. 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양수도 될수 있고, 0도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의 제곱근이 0이라는 거 잊었니? 그쵸. 그래서 한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루트 15는 15의 제곱근이다. 15의 제곱근 한번 얘기해 볼까요? 15의 제곱근은 누굴 제곱해서 15가 되니? 그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네요. 그러니까 맞죠. 이해됐어요? 니은과 리을이 맞는 보기가 되네요.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세요? 여기는 주의하실 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틀려요, 리을은. 15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이러면 틀려요. 왜냐면 두개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맞아요. 요거 하나를 가져와서 이 친구는 15의 제곱근이야. 요런 건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이 부호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 많이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a의 제곱이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가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A의 부호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EA도 양수가 되고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 덩어리가. 맞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OA라는 덩어리는요, A가 양수니까 역시 플러스거든요. 이 친구도 그대로 나오게 돼요. 맞죠? 그 다음. B, 요 안에 B라는 덩어리, B를 보셔야 되는데요. B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맞죠? 자, 9B의 제곱은 3B 전체의 제곱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요 덩어리 누굴 보셔야 돼요? 3B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B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3B도 음수죠? 그러니까 이 3B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됐죠? 좋아요.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앞에. 여기는 더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요걸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2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b, 플러스 3b 하니까, A는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B끼리 계산하면 2B가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2B, 1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중간중간에 더하기 빼기를 유의해야 되는 어려움도 좀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랑 가장 기본적인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해 봤고요. 오늘 내용이 잘 되어야 다음 시간에 가서 또 재밌게 저와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입으로, 손으로 연습하면서 복습을 꼭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놀라운 강의. 자,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휴, 오늘 드디어 우리 세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세 분수의 곱셈마저 우리가 문제풀이를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분수의 곱셈은 끝이에요. 친구들이 분수의 곱셈 연산은 완벽하게 깨우친다 이거죠.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나 신나지 않나요? 이 강의까지 다 하면은 친구들 아마 분수 곱하기 분수, 분수 곱하기 자연수, 어떤 분수가 나오더라도 곱하기 하나만큼은 친구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도 벌써 기대되는 눈일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도 선생님이랑 한번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알차게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먼저 오늘 배울 내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먼저 분수가 세 개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우리 원리 깨치기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원리 깨치기가 끝났다 하면 이제 뭐예요? 우리 실전 문제풀이를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위 분수인 세 개의 분수의 곱셈을 배울 거예요. 친구들, 단위 분수, 단위 분수, 단위 분수! 뭔지 기억하죠? 그쵸. 분자가 1인 분수를 우리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분수의 곱셈이랑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분수가 3개건, 4개건 친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분수의 분자는 분자끼리,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말만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푸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을 하자 이거예요. 자, 한번 적어봅시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인데, 자, 두 개의 분수씩 곱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어떤 거두 개를 곱할까? 이렇게 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 있는데,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나, 어때요? 값은 똑같습니다. 곱하기는, 어느 순서를 먼저 하던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해볼 거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먼저 해볼 거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4분의 1은 그대로 적고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 약분할 게 있어요. 그쵸? 약분할 게 있어요. 해서 약분을 해줍니다. 뭐랑 뭐가 약분이 돼요? 요쪽 2랑 요쪽 2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로 약분을 해주니까 1.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두 개의 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해서 보세요. 1 곱하기 3 하면 분모는 3이 되고요. 1 곱하기 1 해서 분자도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곱셈을 또 해주는 거죠. 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너무 쉽죠? 1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두 개의 분수씩 차례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뭐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친구들이 식을 보고, 여기가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약분이 되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자 하고 순서를 뒤바꿔도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죠. 두 번째 방법 뭐예요? 세 개의 분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차근차근 보여줄게요. 자, 아까처럼 식을 써야죠. 그쵸? 식을 적어봅시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적어주고요. 한꺼번에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 전에 뭘 해줘야 돼요, 우리? 약분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약분을 그래서 막 보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 중에 약분이 될게 뭐가 있지 보니까 우리 아까 했던 대로 2와 2가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약분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한꺼번에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4 곱하기 1 곱하기 3. 분모는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분자는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거를 몽땅 계산해주면 된다.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분모 계산해봅시다. 4 곱하기 1 곱하기 3.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분자 보세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얼마 나와요? 그쵸. 너무 쉽죠?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분의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2와 10분의 1. 친구들 지금 보세요. 2와 10분의 1이라는 대분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분수가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대분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가분수로 바꾼 후에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그냥 분수가 3개가 있다 뿐이지 우리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대분수가 있으면 그건 뭘로 바꾼다? 그쵸? 가분수로 바꿔주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에 있는 이 예시 8분의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2와 10분의 1 이걸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은 2와 10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자, 한번 바꿔봅시다. 먼저 8분의 5부터 적을게요. 8분의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2와 10분의 1, 친구들.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그쵸. 10분의 2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무엇을 먼저 계산하면 좋을까 해서 봤더니 선생님은 9분의 4 곱하기 10분의 21부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9분의 4 곱하기 10분의 21 한번 계산을 하기 전에 약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약분이 됩니다. 9와 21. 3으로 약분이 되죠. 그쵸? 그래서 3, 7 이렇게 적어주고요. 4랑 10도 어때요? 약분이 되네요. 그쵸? 4랑 10도 약분이 됩니다. 2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4는 2가 되고 10은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8분의 5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8분의 5 곱하기. 자, 분모는 분모끼리 한번 계산해볼까요? 3 곱하기 5 하면 15가 되고요. 2 곱하기 7 하면요. 분자는? 그쵸. 14가 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두 분수씩 계산을 해보니까 8분의 5 곱하기 15분의 14가 됐다. 그럼 여기서 이두 개를 또 곱해줘야 하는데 곱하기 전에 뭘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약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약분 한번 해봅시다. 자, 5랑 15 약분이 되죠? 1과 3으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8과 14도 약분이 됩니다. 그쵸? 어떤 숫자도 약분할 수 있죠? 그쵸? 2라는 숫자도 약분할 수가 있죠. 해서 8을 2로 나누니까 얼마? 4. 그리고 14를 2로 나누니까 그쵸. 7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산을 해주는 거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말이죠. 자, 계산해봅시다. 4 곱하기 3 하니까 분모 얼마 됐어요? 12가 됐고요. 분자 1 곱하기 7 하니까 얼마 됐어요? 7이 됐습니다. 자,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왔다? 12분의 7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방법도 해볼게요. 세 개의 분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식을 적어줘야겠죠. 자, 8분의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10분의 21이었습니다. 왜냐? 2와 10분의 1이니까 2와 10분의 1을 선생님은 가분수로 바꿔서 10분의 21이라고 먼저 적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산하기 전에 바로 그냥 약분 먼저 해봅시다. 자, 약분할게요. 약분하러 갑니다. 4와 8 약분됩니다. 그쵸? 4와 8 약분할게요. 1과 2로 약분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와 10. 5와 10 약분됩니다. 보이나요? 5와 10. 5와 10 약분이 돼요. 자, 약분해봅니다. 5와 10. 5는 1이 되고요. 10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쵸. 그 다음 또 뭐가 됩니까? 보니까 9와 21 약분이 됩니다. 그쵸. 9와 21도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9는 3이 되고요. 21은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약분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해주니까 더 이상 약분할 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식을 써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2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친구들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12가 나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7 하면요? 맞습니다. 7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처럼 얼마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12분의 7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친구들, 사실 그래요. 약간 세 분수를 한꺼번에 계산할 때 선생님은 한 번에 이렇게 약분하는 게다 보여가지고 약분을 했지만 친구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약분하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사실. 그쵸? 선생님도 막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다 약분이 되진 않습니다. 않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정답이 나왔잖아요? 정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도 혹시 약분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풀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분이 제대로 안된 경우도 분명히 친구들이 계산하면 나타날 겁니다. 꼭 중요한 건 뭐다?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이게 약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마지막으로 한번더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꼭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원리 깨치기 하나하나씩 해봤고요. 친구들, 세 개의 분수라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분수 곱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단위 분수인 세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하기 전에 우리 연산 키포인트 한번 알아봐야겠죠.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단위 분수가 뭐였어요? 그쵸. 분자가 무조건 1인 분수를 우리는 단위 분수라고 했습니다. 그 단위 분수, 세 개의 분수를 곱할 땐 어떻게 하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분자는 1이라고 해서 어차피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이라고 그냥 두고 분모만 곱해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적은 후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해주는 거죠. 하니까 30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즐겁게, 신나게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풀이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9분의 1. 세개다 단위 분수인 걸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모만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2 곱하기 4 곱하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그럼 한번 분모 계산을 해볼까요? 자, 2 곱하기 4 먼저 해봅시다. 2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오죠? 그쵸. 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 곱하기 9를 해주면 되겠죠? 8 곱하기 9는 8, 9, 72가 되네요. 72분의 1. 이게 정답이 되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봐야겠죠. 7번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이네요. 보이나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아까처럼 선생님이 식을 적어봐야겠어요. 적어볼까요? 분모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라고 적어주고요. 분자는요? 어차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3 곱하기 5 먼저 해봅시다. 3 곱하기 5는 15고요. 자, 15 곱하기 7. 이런 거 굳이 암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들. 그냥 적어서 하면 됩니다. 자, 적어서 해볼게요. 15 곱하기 7.

해보니까 5, 7에 35 하고 3이 올라가죠. 7일은 7인데 3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자, 결국 정답이 얼마가 됐어요? 10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암산하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깔끔하게 식을 써서 계산하는 게 훨씬 친구들 정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서 정답이 얼마라는 거죠? 105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봐야죠. 그쵸? 자, 4분의 1 곱하기 15분의 1 곱하기 7분의 1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것도 식을 먼저 적어보니까 어때요? 4 곱하기 15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먼저 4 곱하기 15부터 해봅시다. 4 곱하기 15 한번 해볼까요? 자, 15 곱하기 4 적어주고요. 5, 4, 20, 2 올라가고요. 그쵸? 4일은 산데 2가 위에 있으니까 더해줘서 60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4 곱하기 15는 60이에요. 그쵸? 60. 60에다가 친구들, 7을 곱해주는 겁니다. 60에다가 7을 곱해주면 친구들, 이거는 계산 빠른 친구들은 아마 나올 거예요. 얼마가 나와요? 그쵸? 420이 나옵니다. 420. 왜냐? 6 곱하기 7이 42니까 60 곱하기 7은 10배 되는 거니까 420이겠죠, 당연히. 친구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자, 420분의 그래서 정답이 뭐다?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 6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식을 먼저 적어봐야겠죠?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6 곱하기 12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어 보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12 먼저 계산을 해봐야죠. 자, 해봅시다. 12 곱하기 6 적어 보고요. 2, 6, 12. 1 올라가고요. 6일은 6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72가 정답이 되고요. 그쵸? 72 곱하기 5도 해봐야 돼요. 자, 72 곱하기 5도 한번 해봐야죠. 해봅시다. 자, 2, 5, 10이니까. 자, 1 올라가고요. 7, 5, 35인데 35에 1 더해줘서. 자, 정답이 결국 뭐가 돼요? 36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위 분수, 세 분수의 값은 360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단위분수까지는 어때요? 단위분수인 세분수의 곱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 한번 친구들이 풀어보도록 하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자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시도 신나게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단위분수인 세분수의 곱셈은 친구들 한번 다 풀어봤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배울 건 뭐예요? 진분수인 세분수의 곱셈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제 단위분수가 아닙니다. 진분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한번 봤더니 식을 쫘르르륵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약분할 게 있으면 각각을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5와 15가 약분이 됐죠? 그리고 3과 9도 약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7과 14도 약분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약분을 다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계산을 해준 거죠. 계산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왔다? 9분의 2가 나왔다. 그렇다면 친구들, 이번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한번 신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좋아요.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묶어서 한번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줄 게 뭐다? 약분. 약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세요. 3이랑 3,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분을 딱 해주는 거예요. 자, 약분을 해주니까 1로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어때요?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깔끔하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분모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1 곱하기 4 곱하기 2네요. 정답 뭐가 나오나요? 그쵸. 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8분의, 분자는 어때요? 다 1이네요. 그러면 정답이 뭐다? 8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6분의 5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네요. 이것도 한번 적어 봐야겠죠? 자, 적어봅시다. 분모끼리 묶어서, 분자끼리 또 묶어서, 6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1 곱하기 4라고 일단 한번 적어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할 걸 찾아보는 거죠. 약분할 걸 요리조리 찾아보니까 보이네요. 5와 5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또 약분할 게 있잖아요. 친구들 보이죠? 4와 6이 약분이 되잖아요. 어떤 숫자로? 2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4는 2가 되고요. 6은 3이 됩니다. 자, 친구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4와 4가 또 약분할 수 있잖아요. 4와 6 말고 선생님. 4와 4도 약분할 수 있잖아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쵸? 어떤 방식으로 하던 그건 친구들 자유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 어때요? 4와 2가 또 약분이 됩니다. 그쵸?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친구들. 자, 2와 4를 또 약분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이 되고 4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은 약분을.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정리를 해서 적어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어때요? 깔끔하게 쉽게 풀수 있죠? 정답은 6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 자, 이것도 아까처럼 적어봐야죠? 9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1 곱하기 3이라고 적어주고, 이제 약분할 걸 찾아보니까 바로 4와 4가 약분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3과 9가 약분이 됩니다. 3은 1이 되고요. 9는 3이 됩니다. 해서 정리를 해서 적어보니까 어떻죠? 보세요. 3 곱하기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계산 너무나 쉽죠?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쵸. 분모는 15, 분자는 1이 되니까 정답은 15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12분의 5인데,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4 곱하기 5 곱하기 12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5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약분을 딱딱 해봅니다. 5와 5가 일단 약분이 돼요. 1, 1로 바뀌고요. 그 다음, 2와 4가 약분이 돼요. 맞죠? 2와 4가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1, 2가 되고요. 3과 12도 약분이 됩니다. 3과 12도 약분이 돼요. 3은 1, 12는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어때요? 정리를 해서 보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서 8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번이에요. 빠르게 한번 적어볼까요? 9 곱하기 7 곱하기 4분의 4 곱하기 6 곱하기 3이라고 적어주고, 이제 뭐 기계처럼 할수 있죠? 친구들. 그쵸? 바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4와 4가 약분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3과 9가 약분이 돼요. 3과 9가 3으로 약분이 됩니다. 자, 해서 정리를 해서 적어보니까 어때요? 3 곱하기 7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이라서.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때요? 또 친구들. 3이랑 6이 또 약분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문제를 풀면서 또 약분할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꺼번에 다 약분하려고 하지 않고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7분의 2가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15 곱하기 7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3 해주고요. 자, 약분 바로 해보겠습니다. 1, 3이 되고요. 자, 또 약분할 게 있는지 보니까 약분이 되죠. 4와 10이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분이 돼요. 보니까 3과 3도 약분이 돼요.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1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고요. 즉, 얼마가 나온다? 35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세 분수의 곱셈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세 분수의 곱셈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했던 거꼭 복습 철저히 하고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도 신나게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 계속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5차 시 마저 싹싹싹 공부해 볼 겁니다. 자, 5차 시 4일차, 5일차 마저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죠. 자, 몫이 소수 두 자리수, 지난 시간에 한 자리수 공부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몫이 소수 두 자리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혀 볼 겁니다. 뭐, 몫이 소수 한 자리수든 두 자리수든 그 계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번 시간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문제 바로 풀어보기 전에 우리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31.62 나누기 6입니다. 요 계산, 세로로 계산해 볼 건데요. 계산 결과는 무엇일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멋지게 이 문제 해결해 보자고요. 자, 선생님이요, 틈틈이 여유 시간이 생기면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곤 하는데요. 오늘의 퀴즈, 보너스 퀴즈에 대한 뭐 정답을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 소감을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 선생님도 막 힘이 납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열심히 우리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덩달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아, 이번 시간이 끝나면 뭐 오늘의 퀴즈나 이따가 또 공개할 보너스 퀴즈에 대한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는 것도 좋지만요. 이 강의를 보며 함께하는 소감, 뭐 느낌, 나의 생각, 다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많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좋은 열정과 에너지를 함께 나누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먼저 복습부터 하고

자고요. 원리 깨치기 지난 시간에 봤던 그세 가지 방법 한번더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몫이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또 확인. 자, 7점이 나누기 3. 먼저 나누어지는 수를 분수로 고쳐줍니다. 10분의 70이 나누기 3. 요렇게, 그쵸? 그리고 10분의 1이 72개인 셈이니 이건 곧 3등분. 그러니까 10분의 70이 나누기 3. 이렇게 분자를 적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곧 10분의 24니까 결국 이것을 다시 소수로 바꾸어 주면 2.4네요. 이렇게 또 적어줄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바로 두 번째 방법은 또 이런 방법이었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72 나누기 3, 24라는 몫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계산해 봤죠. 나누는 수는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7점이 나누기 3의 몫은 2.4예요. 이렇게 또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알고 있죠. 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72 나누기 3을 세로로 계산하면 이렇게 자리에 맞춰 아하, 24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또 이렇게 두 번째,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에 이렇게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그 몫은 24가 아니라 2.4가 되겠죠.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 볼 수도 있죠.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알려줬던 꿀팁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요. 꿀팁 뭐였나요? 맞아요.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해 보세요. 였잖아요. 자, 지금까지 봤던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이세 번째 방법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세로로 계산하기만 이용하기보다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자가 바로 지난 시간에 꿀팁이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남은 문제들을 이렇게 마저 풀때 그렇게 했으리라 믿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세 번째 방법까지 다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의 공부 연산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일차, 5일차 문제 풀어 볼 건데요. 먼저 4일차 문제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1번이 먼저 나왔는데요. 연산 문제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자, 연산 키 문제, 4일차 문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연산 키 문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9.5이 나누기 4인데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슝슝슝 풀어준 다음에 소수점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올려 찍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238이지만 소수점 잊지 말고 찍어줘야지. 그러면 2.38이 된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4일차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라는 것이죠. 한번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세로로 계산하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리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나눗셈 계산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2, 2, 4, 요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몫의 100의 자리에 적어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2가 내려오고요. 2, 1은 2. 그 다음에 6이 내려오고요. 2, 3은 6, 1의 자리에 차근차근 적어주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누어지는 수에 지금 소수점이 있잖아요.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 줘야 돼요.

찍으면 안 되고요. 여기 찍어줍니다. 같은 위치에 올려 찍어주는 것 우리 친구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2.13이라고 옳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보죠. 자, 3일은 3,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내려와 줍니다. 3이 6,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내려줍니다. 3, 3은 9, 이렇게 적어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역시 잊지 말고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1.23이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려운 것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차근차근 잘 계산한 뒤에 이 소수점만 잘 올려 찍어주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4일차 문제 3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4.88 나누기 4입니다. 자, 그러니까 4일은 4 적어주고요. 자리에 맞춰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428 적어주고요. 또 내려옵니다. 여기 있는 8이 남았잖아요. 428 적어준 다음에 이게 정답이 아니죠. 잊지 말고 소수점을 잘 찍어주면 1.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4.29 나누기 3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불러줄까요? 자, 먼저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몫의 100의 자리에 뭘 적을까요? 그래요. 1을 적습니다. 3일은 3. 다음은요. 빼주고 내려와 주면 이번엔 10의 자리에 그래요. 3, 4, 12라고 적어줍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나눗셈 배울 때 배웠잖아요. 만약에 내가 4가 아니라 3, 3은 9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뺐을 때 얼마예요? 3이 내려왔죠.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걸 알아야 됩니다. 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3보다 1큰 수를 적어야 하잖아.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3, 4, 12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내가 4가 아니라 5를 적으면 어떻게 돼요? 15가 되니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 작게 적어줘야지 이렇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4를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빼주면 이번엔 9가 내려올 차례입니다. 3, 3은 9 적어주고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소수점을 올려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1.4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죠. 2, 3은 6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2, 5, 10 적어주고요. 내려와 줍니다. 1은 2잘 계산해 주고요. 찍어줍니다. 소수점을 그렇다면 3.51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20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차근차근 해결해 보죠. 이번엔 3.86 나누기입니다. 3.86 나누기 2예요. 1은 2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2, 9, 18. 그리고 또 내려와 줍니다. 자리에 맞춰 2, 3은 6 내려와 주고요. 자, 다음은 소수점을 찍어주면 바로 1.93이기 때문에 1.93이에요. 이렇게 잘 결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6.84 나누기 4입니다. 6.84 나누기 4예요. 4일은 4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4, 7, 28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4가 내려오면 4일은 4 자리에 맞춰 적어줍니다. 나누어 떨어지면서 몫이 171이 아니라 큰일 나요. 1.7을 소수점 맞게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1.71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8.01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8 0.01이고요. 나누는 수가 3이에요. 자, 차근차근 해결하면 다 풀립니다. 자, 3, 2, 6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옵니다. 아, 3, 6, 18이니까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3, 7, 21 빼주면 나누어 떨어짐과 동시에 꼭 잊지 말고 찍어줍니다. 소수점을. 그렇다면 2.67

7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23번 문제로 가보죠. 7.48 나누기 4입니다. 또 적어볼까요? 7.48 나누기 4입니다. 소수점이 없다 생각하고 4일은 4 적어주고요. 빼주면서 내려와 주겠습니다. 4832이고요. 빼주면서 내려와 줄게요. 4728입니다. 계산의 반복.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정답이 187이 아니고 소수점을 맞춰 찍어주면 1.87이에요. 따라서 1.87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풀어보죠. 4일차 문제 24번 문제로 가보죠. 5.32 나누기 2입니다. 5.32 나누기 2. 5.32 나누기 2. 역시 또 차근차근 계산해 볼까요? 2, 2, 4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2, 6, 12. 역시 또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2, 6, 12. 나누어 떨어짐과 동시에 소수점을 콩콩콩콩콩콩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66이기 때문에 여기에 2.66이라고 잘 적어주면 24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4일차, 5일차 문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5일차 문제로 해결하기 전에 그래요. 우리 잠깐 또 쉬었다 가야 되겠지요? 금강산도 식후경. 자, 쉬었다 가자고요.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오늘은요, 선생님이 요런 꿀팁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자, 시작. 소수점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꼭 올려 찍어요.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소수점을 잘 올려 찍어 주세요. 이런 의미인데요. 아까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예를 들면, 우리 5.32 나누기 2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2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다 풀었어요. 열심히. 2, 6, 12. 그리고 이렇게 다 풀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하고 나서 그냥 후다닥 넘어가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은, 아니, 왜다잘 풀어놓고 왜 이걸 안 찍었을까 하는 친구들이요. 은근히 많아요.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시험 치다 보면은요, 막 시간에 쫓겨 풀다 보면은요, 실수해요. 다 풀어놓고 안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문제를 풀때 항상 뭘 확인해야 되느냐? 5.32 나누기 2. 자, 바로 후다닥 풀기 전에 항상 먼저 전체적으로 보세요. 아,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구나. 그리고 나누는 수는 자연수구나.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는 여기 소수점이 있구나. 전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으로 풀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지, 아니면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풀지, 그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로로 계산했다면 꼭 마지막에 이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는 것을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기억하세요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항상 계산할 때는요, 바로 후다닥 풀지 말고 먼저 뭘 봐라? 전체를 확인해 봐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어떤 수인지를 전체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풀던지 관련 상관없는데, 이렇게 세로로 계산할 때는요, 반드시 소수점 위치에 맞춰 찍는다, 올려 찍는다가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꼭꼭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은근히 많이 실수해요. 꼭꼭꼭 찍어줍니다. 자,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까지 우리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5일차 문제 마저 풀어 봐야 되겠지요? 자, 힘내서 5일차 문제 또 힘차게 풀어보죠. 자, 5일차 문제도 계산해 보세요입니다. 연산 키 문제 확인해 보니까요. 방금 봤던 이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또 나왔습니다. 소수점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올려 찍어요. 또 나왔죠. 또 나왔죠. 또 나왔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느낌표 3개. 37.74 나누기 3 계산했을 때요.
1258인데요.

소수점을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주면 12.58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의 꿀팁 기억하면서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자, 5일차 문제 그렇다면 차근차근 또 해결해 보죠. 자, 계산해 보세요.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24 내려와 줍니다. 24 내려와 줍니다. 1은 2 내려와 줍니다. 248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오늘의 꿀팁이 뭐였죠?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무엇을 소수점을 위치에 맞춰 찍어주세요. 22.14라고 찍어주면 됩니다. 찍을 때요, 그냥 막 찍지 말고요. 그 자리에 맞춰 콩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5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84.48 나누기 3입니다. 차근차근 풀어보죠. 428 내려와 줍니다. 41은 4 내려와 주고요. 41은 4또 내려와 줍니다. 428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고 찍어줍니다. 소수점을 오늘의 꿀팁 위치에 맞춰 콩콩콩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21.12가 바르게 푼 결과겠죠? 이렇게 잊지 말고 꼭 찍어주자고요. 자, 5일차 문제 3번 문제도 한번 보죠. 이번엔 69.33 나누기 3입니다. 해볼까요? 326 내려오고요. 3319 내려옵니다. 31은 3 내려오고요.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1은 3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찍어주세요. 소수점을 따라서 23.11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꼭꼭꼭 기억합니다. 자, 5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해보죠. 전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후다닥 풀기 전에, 아하,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구나. 47.38이구나. 나누는 수는 자연수구나. 2구나. 전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거예요. 2, 4. 내려옵니다. 2, 3은 6. 빼주고요. 내려옵니다. 2, 6, 12. 빼주고요. 내려옵니다. 2, 9, 18.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꺽꺽꺽, 꺽꺽꺽, 찍어줍니다. 소수점을 23.69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63.44 나누기 4입니다. 먼저 전체를 보라고 했잖아요. 아, 확인하고요.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죠. 4L은 4 적어주고요. 내려오면서 또 내려옵니다. 4, 5, 20 적어주고요. 자, 빼주고 또 내려옵니다. 48, 32 바르게 계산해 주고요. 또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4, 6, 24. 그 다음에 오늘의 꿀팁이었던 절대 잊지 말고 찍어줍니다. 무엇을?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위치에 맞게 어디다가 몫에다가 콩콩콩콩콩 올려 찍는다.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결과는요. 1586이 아니라 15.8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방법, 세로로 계산하기로 한번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85.47 나누기 3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체를 먼저 보고요. 아, 소수, 자연수, 소수점 여기 있다. 확인하고요. 이제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85.47 나누기 3이에요. 자, 이제 잘 계산해 주면 됩니다.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나눗셈 계산 326 자, 빼주고 내려오고요. 38 24 빼주고 내려옵니다. 34 12 빼주고 내려옵니다. 39 27 나누어 떨어지면서 오늘의 꿀팁 뭐라고요? 뭐? 그래요. 찍습니다. 뭘? 소수점을. 그냥 막 찍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줍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요 자리에 맞춰 찍어주는 거예요. 28.4.

48.49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8.49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문제 더 풀어보죠. 이번엔 21번 문제로 가보죠. 77.92 나누기 3이 4예요. 자, 전체를 보고요. 확인하고요. 전체를 보고요. 77.92 나누기 4잘 적어줍니다. 이제 신나게 계산. 4, 1은 4.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49, 36. 빼주면서 내려오고요. 4, 4, 16.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4, 8, 32.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오늘의 꿀팁 잊지 말고 자리에 맞춰 찍어주면 바로 19.48. 따라서 19.48이라고 이렇게 잘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이번에 22번 문제 풀어보죠. 44.16 나누기 6이에요. 44.16 나누기 6입니다. 자, 계산해 보죠. 먼저 4416 나누기 6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몫의 100의 자리에 적어보죠. 6, 7, 40이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6, 3, 18이고요.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6, 6, 36. 그렇다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소수점을 이렇게 잘 찍어주면은 7.36 따라서 7.36 나만 보이게 이렇게 찍지 말고요. 누구나 보이게 잘 찍어주자고요. 이렇게 콩 찍어줍니다. 7.36이네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내보자고요. 23번 문제입니다. 66.7을 나누기 7입니다. 역시 또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7, 9, 63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7, 5, 35 빼주면서 내려와 주고요. 7, 3, 21 계산했다면 이제 오늘의 꿀팁을 떠올릴 시간입니다. 찍어준다, 찍어준다. 소수점을 자리에 맞춰 위치에 맞게 찍어준다. 그렇다면 9.53이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는 9.5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풀어보죠. 24번 문제입니다. 39.95 나누기 5예요. 39.95 나누기 5. 5735 적어주고요. 빼주면서 내려와 줍니다. 5945 빼주면서 또 내려와 줍니다. 5945 나누어 떨어지는데 오늘의 꿀팁 뭐라고요? 그래요. 자리에 맞춰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은요. 799가 아니라 바르게 계산했다면 7.99입니다. 7.99라고 계산해주면 이렇게 5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은 문제들은요, 오늘의 꿀팁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꼭꼭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퀴즈 해결해 보기 전에 오늘의 또 연상키 한번더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지요? 오늘의 꿀팁, 연관된 키입니다. 자, 몫이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는요, 세로로 계산할 때 절대로 잊지 말고 전체를 확인한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꼭꼭꼭 몫에 올려 찍는다라는 것, 나만 보이게 찍지 말고 누구나 보이게 콩 찍어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이자 오늘의 연산키였습니다. 자, 오늘의 연산키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뭐,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 다풀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보죠. 31.62 나누기 6입니다. 먼저 전체를 보라고 했어요. 소수구나, 자연수구나, 소수점이 여기 있구나. 확인했다면 이제 차근차근 풀어볼 시간입니다.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수의 나눗셈 해결해 보겠습니다. 6, 5, 30이고요.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다음은요, 6, 2, 10이잖아요. 또 빼주면서 내려오겠습니다.

0: 맞습니다. 6, 7, 42.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오늘의 꿀팁! 바로 소수점을 잘 올려 찍어 주세요. 누구나 보이게. 따라서 계산 결과 527이 아니라 5.27이구나. 이렇게 오늘의 퀴즈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헤어지기 전에 아쉬우니까 하나 더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지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는 오늘의 보너스 퀴즈입니다. 바로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84.26 나누기 2입니다. 전체를 보시고요. 방법을 택해서 정확하게 푼 다음에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 소감, 나의 다짐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차근차근 남은 문제들 마저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차시, 6차시에서 함께 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선생님. 야옹.
0: 아니, 피디님. 자, 살면서 가장 큰 초대형 고양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1: 네, 선생님.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0: 아니, 저 진짜 고양이 좋아해요. 제가 진짜 대표적인 애묘인입니다.
1: 제가 이 애묘인인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귀엽고 무해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0: 무슨 고양이에요?
1: 자, 이게 알렉세이 왕제 고양이의 초상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 러시아 사람들은 유난히 좀 고양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또 다른 일화가 있을까요?
1: 이 도시에 있는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요. 자, 18세기부터 이 박물관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고양이 경호원을 임명했다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이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이 이 박물관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0: 야, 그 세계적인 박물관이잖아요.
1: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물관이 있는 이 도시는 고양이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요.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페트로그라드에서 자랐고 레닌그라드에서 살다가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눈을 감게 되었다.
0: 이 도시는 바로 오늘 갈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얘기였군요. 정말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0: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운하가 많아서 약 300여 개가 넘는 다리가 있다고 해요. 정말 북쪽의 베네치아라고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늪.

했기 때문에 유럽식 항구 도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바강 하구에 늪지대에 새로운 수도를 세우며 자신의 수호 성인인 성 페테르, 성 베드로라고도 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상트는 성스러운, 부르크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즉,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독일과 적대 관계가 되었는데요. 페테르부르크가 독일식 발음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페트로그라드로 바꿨습니다. 그라드는 슬라브어로 도시를 뜻하므로 페테르의 도시라는 뜻은 유지됐지만 발음이 러시아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후 1924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죽자 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이름을 레닌그라드로 바꿨습니다. 레닌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옛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이름처럼 오랜 역사와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북서쪽 네바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발트해와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유럽 여러 나라와 교류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표트르 1세는 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러시아를 서양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덕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무역과 해운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러시아가 유럽과 교역하며 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늪지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사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땅이 약하고 홍수가 자주 일어나 도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과 운하를 잘 이용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설계했기 때문에 북쪽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 덕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의 해상무역,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대표적인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도 위에 계획을 세워 만들기 시작한 도시를 말합니다. 표트르 1세는 러시아를 서양처럼 발전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새 수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럽식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건축가들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로를 곧게 뻗게 만들고요. 강과 운하를 이용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어진 덕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도로가 정리되어 있고 건물 배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운하를 따라 배가 다닐 수 있어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창문이라 불리며 유럽과 문화를 주고받는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 도시를 수식하는 별명이 참 많긴 많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역사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백야 현상입니다. 백야란 여름철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서 밤에도 하늘이 밝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지고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산책하거나 축제를 즐깁니다. 실제로 도시에서는 백야 축제가 열려서 음악회, 불꽃놀이, 퍼레이드 같은 행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해요.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후는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매우 길고 춥기 때문에 해가 일찍 지고 낮이 짧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해를 거의 보지 못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기도 해서 따뜻한 실내 문화생활이나 조명 장식으로 분위기를 밝히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0: 또한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이 불편하지만 대신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 풍경과 얼음 축제가 열려서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됩니다. 이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와 긴 겨울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도시의 관광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세 번이나 바뀔 정도로 역동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인 것 같습니다. 네.
0: 백야 현상도 정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백야가 절정인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여름 축제가 진행된다고 해요. 특히 네바 강변에서 붉은 돛을 단 범선이 등장해 해적들과 결투를 벌이는 붉은 돛 행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1: 붉은 돛,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0: 이게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그린의 어린이 소설에서 유래한 건데요. 어린 소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붉은 돛을 단 배를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1: 네, 이게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믿고 나아간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희망 그리고 인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졸업식 축사에서도 자주 인용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거죠.
1: 정말 뭐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야라고 하면 밤에도 밝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벌어지는 불꽃놀이도 정말 뭐 장관일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 도계교가 90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보면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네바강 위에 300여 개가 넘는 다리 중에 몇 개가 대형 화물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쫙 올라가거든요.
1: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 가득한 도시가 사실은 또 엄청나게 비극적인 역사를 또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0: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표트 대제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피의 일요일 그리고 레닌의 혁명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야말로 이 러시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근대화는 한 명의 군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러시아를 서유럽화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서유럽보다 발전이 늦은 러시아를 근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무질서하고 비능률적인 러시아의 전체적인 행정기구를 좀 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제도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한 뒤 프로이센을 모델로 삼아서 상설 행정기구를 만들고 서구에 발달된 학문을 러시아에 소개하고 번잡하던 키릴 문자를 간소하게 개혁해서 문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는 한편 학술원을 세워서 학문을 장려하고 또 젊은이들을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서 서유럽의 학문을 익히게 했습니다. 발트해로에 진출이 필요했던 표트르는요, 1700년 스웨덴의 칼 12세의 대항에서 덴마크, 폴란드가 맺은 동맹에 참가해서 스웨덴과 대북방전쟁에 돌입하게 되고요. 1721년에는 이 대북방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스웨덴을 정복해서 고대 노브고로드 공화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발트해 연안에서는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죠. 이러한 표트르 대제의 노력으로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러시아는 이후에도 개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이러한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자, 먼저 피의 구원사원입니다. 왜 피의 구원사원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바로 러시아 제국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는요. 1861년 농노해방령을 발표해서 해방황제 또 개혁군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개혁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지방자치권 보장, 사법제도 개혁 등을 추진을 했어요. 또 대외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를 판매하기도 했고 1872년 삼재동맹에 가입해서 유럽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군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암살 기도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 당시 암살을 시도한 건 서유럽의 정치 변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는 많은 개혁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차르라 불리는 것처럼 절대 왕정이 지속되는데 강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 공식적인 첫 암살 시도는 1866년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간신히 살아남아서 자신의 생존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 많은 교회를 짓기도 했는데요.

0: 하지만 꾸준한 암살 시도에 결국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겨울궁전으로 돌아오던 길, 폭탄이 터졌고 놀라서 마차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른 암살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때 알렉산드르 2세의 피가 이곳 피의 구원사원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아들 알렉산드르 3세와 손자 니콜라이 2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복하듯 탄압과 반개혁 정책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는 이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체제로 억눌려 있던 민중들이 탄원을 하기 위해서 겨울궁전으로 평화적인 행진을 했는데요. 이때 이 시위 군중들에게 총구를 겨누어서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시위대의 요구를 살펴볼까요? 노동자의 법적 보호, 그리고 당시 일본에 완전히 열세에 놓여 있었던 러일 전쟁의 중지, 헌법의 제정, 기본적 인권의 확립 등으로 이 착취와 빈곤, 그리고 전쟁에 허덕이던 당시 러시아 민중의 소박한 요구를 대변한 것들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요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으로 니콜라이 2세는 완전히 신망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러시아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자, 때마침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러시아로 이 레닌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즉각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혁명 조직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온건파 멘셰비키와 격렬한 분쟁과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907년 피의 일요일 사건이 누그러들 즈음에 러시아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고 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이 시작되자 이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파 세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그는 다시 해외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전쟁에 지친 러시아 민중은 1917년 2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곧이어 노동자와 군인들이 시위대 편으로 합류하면서 니콜라이 2세를 황제 자리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이를 2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월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케렌스키란 사람을 내각 수반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당시 스위스 취리히에 망명 생활 중이었던 레닌은 이때만 해도 혁명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레닌을 비롯한 32명의 러시아 혁명 망명자들은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봉인 열차라 불리는 열차를 타고 1917년 4월 늦은 밤에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1917년 11월 7일 러시아 달력으로는 10월달이었는데요. 볼셰비키 천여 명의 적위대의 급습으로 임시정부 타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레닌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넘어왔음을 선포하면서 10월 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표트르 대제의 개혁부터 레닌의 혁명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처럼 러시아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한 국가가 스스로를 개혁하고 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이 표트르 대제의 개혁부터 레닌의 혁명까지 이렇게 듣고 나니 정말 역사의 중심에 있던 도시 맞네요.
0: 맞습니다.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1941년부터 약 8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도시가 독일군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네.
1: 이 레닌그라드 포위전이라고 불리는 사건 맞죠?
0: 네. 이 소련을 침공해서 들어오는 독일군에 저항을 해서 이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이 도시를 요새화하고 항전에 나서자마자 이 도시를 봉쇄해서 항복을 얻어내려고 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때 모든 보급로가 차단을 당하면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끝.

0: 끝까지 항전을 했다는 거죠.
1: 야, 그래서 1945년 스탈린이 이 도시에 영웅 도시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군요.
0: 맞습니다. 개혁도, 혁명도, 그리고 전쟁까지도 모두 견뎌낸 도시,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1: 이 우리나라와의 거리만큼이나 진짜 멀게 느껴졌는데 네. 오늘 배우니까 진짜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여러분,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처음에는 좀 이름이 어려웠지만 자, 이제 좀 익숙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오늘 이 도시로 보는 세계사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배는 고픈데 뭘 많이 먹고 싶진 않고 다양하게 맛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딱 좋은 게 이 에스파냐의 타파스라는 음식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에스파냐 식당이 많지 않아서 가긴 좀 어렵잖아요.
0: 아, 직접 가지 못해 아쉽지만 눈과 귀로 알아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에스파냐의 수도 마드리드로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1: 너무 좋습니다. 이 마드리드라고 하니까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거 레알인?
0: 아, 레알 마드리드.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축구팀은 다 알지 않을까요? 선생님, 레알이 무슨 의미예요?
1: 이 레알은 영어로 로얄이라는 뜻이에요. 리얼로 아는 친구들이 있던데 1920년 에스파냐의 국왕 알폰소 13세가 이 구단에 레알이란 칭호를 하사하면서 현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구단의 엠블럼 위에 이 왕관이 추가가 되었고요.
0: 선생님, 축구를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마드리드는 축구뿐만 아니라 정말 재밌는 역사가 가득하거든요. 본격 투어 전 영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0: 키도 잘 세워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
1: 그런데 선생님, 이 저렇게 큰 왕궁이나 대성당을 지으려면 비용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 건축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0: 태양의 시대 덕분이죠. 에스파냐는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거든요. 콜럼버스가 1492년 신항로를 개척한 이후에는 전 세계로 식민지를 넓혀갔습니다.
1: 아, 맞다. 이 에스파냐가 콜럼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죠.
0: 그러다가 식민지에서 발견한 한 은광이 결정적이었어요. 그곳에서 당시 전 세계 은 유통량의 거의 절반이 나왔거든요.
1: 절반이요? 자, 그 돈이 다 마드리드로 모인 겁니까?
0: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왕궁을 대항해 시대의 막대한 부축적의 증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이렇게 풍요로웠는데, 알무데나 대성당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0: 사실 계획 자체는 훨씬 전에 세웠어요. 그런데 반대 여론이 심했고, 무엇보다도 식민지 확장에 더 주력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진 거죠. 오래 걸린 만큼 네오 고딕 양식, 팝아트 데코 양식 등그 시대의 다양한 양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시대를 다 아우른 건축물이군요.
0: 흥미로운 건 마드리드가 수도가 된 이유예요. 마드리드의 탄생 비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드리드의 역사는 9세기 후반 안달루스의 지배자였던 무함마드 1세가 세운 작은 요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은 북쪽 기독교 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 당시 중심지였던 톨레도를 방어하기 위해 만사나레스강 언덕에 요새를 쌓았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아랍어로 물줄기 혹은 수원지를 뜻하는 마헤리트라 불렸습니다. 이슬람 지배기 동안 마드리드는 정교한 수로 시스템을 갖춘 군사 요새이자 작은 농업 마을로서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1085년 카스티아 왕국의 크리스티교 군대가 톨레도를 점령하면서 마드리드 역시 크리스티교 세력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사원은 성당으로 바뀌었고 마드리드는 점차 크리스티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러 카스티아 왕국 내에서 의회가 열리는 등 정치적 위상이 서서히 높아졌습니다. 마드리드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은 16세기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카를 5세를 거쳐 그의 아들 펠리페 2세에 이르러 마드리드는 운명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1561년 펠리페 2세의 마드리드 천도는 일개 지방도시에 불과했던 마드리드를 세계 제국의 심장으로 바꾼 역사적 사건입니다. 펠리페 2세는 단순히 취향에 따라 수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제국 경영이라는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마드리드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이베리아 반도의 지도를 펼쳐놓고 정중앙을 찾았습니다. 마드리드는 반도의 기하학적 중심에 위치하여 북쪽의 칸타브리아해, 남쪽의 지중해, 서쪽의 대서양 어디로든 소통하기에 최적의 거리였습니다. 이는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장악하려는 중앙 집권화의 의지였습니다. 당시 마드리드는 물의 도시로 불릴 만큼 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만사나레스강과 지하 수로 시스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인구를 지탱할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펠리페 2세는 만성적인 통풍과 천식을 알았는데 톨레도의 습한 기후보다 마드리드의 건조하고 맑은 공기가 건강 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톨레도나 마야돌리드 같은 구 수도들은 이미 수백 년된 귀족 가문과 강력한 교회의 힘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자신의 절대 왕권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료 집단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드리드는 그런 야망을 실현하기에 가장 깨끗한 도화지였습니다. 1561년 6월, 펠리페 2세는 공식적으로 왕실에 마드리드 이주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왕실 가족뿐만 아니라 비서진, 회계관, 사법관 등약 2,500명의 핵심 관료군이 한꺼번에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드리드는 마을이자 궁정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입된 인파로 마드리드에는 사상 초유의 주택난이 발생했습니다. 국왕은 시민들에게 집의 2층 공간을 왕실 관료들에게 제공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마드리드 사람들은 겉으로는 단층집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비밀스러운 복층 공간을 숨겨짓는 이른바 시민의 심술 건축 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 복합단지인 엘 에스코리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궁전이자 수도원, 도서관이자 왕실 묘지로 기능하며 마드리드를 실질적인 제국의 행정수도로 뒷받침하는 정신적 거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수도들이 성벽과 요새 중심이었다면 마드리드는 국왕의 서류를 처리하는 기록보관소와 회의실이 즐비한 관료 중심 도시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이는 에스파냐가 중세 기사들의 국가에서 근대적인 행정국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앙로 개척과 대항해 시대는 마드리드가 평범한 중소도시에서 세계제국의 심장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유입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은 마드리드를 유럽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 등에서 채굴된 은이 마드리드 왕실로 모여들면서 도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신항로를 통해 영토가 전 세계로 확장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대한 행정기구가 마드리드에 집중되었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얻은 부하 권력은 문화적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마드리드의 궁정은 벨라스케스 같은 거장 화가들과 세르반테스, 로페 데 베가 같은 대문장가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의 수도라는 위상에 걸맞게 마드리드는 유럽 예술과 패션, 에티켓의 발상지가 되어 주변국들의 막대한 문화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신항로 개척 시기의 마드리드는 단순한 정치적 수도를 넘어 신대륙의 자본과 구대륙의 행정력이 결합한 세계 최초의 글로벌 허브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1: 와, 펠리페 2세가 치밀하게 계산한 끝에 마드리드를 새로운 수도로 정한 겁니다. 에스파냐 최고 전성기를 이끈 군주답네요.
0: 맞습니다. 아무리 국가를 전성기로 이끌었다지만 시민들은 자기 집 2층을 내어주는 건 정말 싫었나 봐요. 근데 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시민의 심술을 부렸을 겁니다.
1: 예나 지금이나 마드리드 시민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에스파냐 내전인데요. 선생님 혹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 아세요?
0: 네. 그럼요. 헤밍웨이가 에스파냐 내전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잖아요.
1: 맞습니다. 종군 기자로 참전한 후에 쓴 소설인데요. 이때의 경험이 그에게 문학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0: 유명한 작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참상을 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된 걸 보면 정말 특별한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은 무슨 의미인가요?
1: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던의 기도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딴 건데요. 누군가의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내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파냐 내전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공화파와 파시즘 세력인 프랑코의 반군이 격돌한 20세기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는 공화파의 수도이자 저항의 상징이었던 마드리드가 있었습니다. 1936년 7월 프랑코 장군을 필두로 한 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군은 초기에 남부와 북부를 장악한 뒤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국가의 심장인 마드리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1936년 11월 반군이 마드리드 외곽까지 도달하자 공화국 정부는 발렌시아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드리드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은 거리마다 바리케이드를 쌓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탄생한 구호가 바로 노 파라잔, 즉 그들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였습니다. 파시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지식인과 청년들이 국제 여단을 결성해 마드리드 방어전에 합류했습니다. 헤밍웨이, 조지 오웰 등이 이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드리드는 현대사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습이 가해진 최초의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코를 지원하던 독일의 콘도르 군단과

0: 이탈리아 공군은 마드리드 시내를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시민들은 쏟아지는 폭탄을 피해 지하철역으로 대피해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한 기아의 겨울을 건디면서 마드리드는 약 3년 동안 포위된 상태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화파 내부의 갈등과 보급 부족으로 전세는 서서히 반군에게 기울었습니다. 1939년 초 카탈루냐 지방이 함락되자 마드리드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939년 3월 28일 결국 마드리드는 반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4월 1일 프랑코가 전쟁 승리를 선언하면서 내전은 끝이 났고 에스파냐는 이후 36년간 지속될 프랑코 독재 정권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마드리드 공방전은 단순한 도시 점령전이 아니라 파시즘에 저항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점이었습니다. 라 모비다 마드릴레나는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한 후에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폭발했던 현대 에스파냐 문화 붕 운동을 일컫습니다. 36년간의 억압적인 독재가 끝나고 찾아온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에스파냐가 회색빛 도시에서 색채의 도시로 변모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라 모비다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개인의 즐거움과 표현의 자유에 집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주제들이 예술의 중심부로 들어왔습니다.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는 단순히 하위 문화의 유행을 넘어서 에스파냐가 유럽의 낙후된 독재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민주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린 문화적 선언이었습니다. 입체주의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와 에스파냐의 심장 마드리드는 그의 예술적 성장과 완성을 상징하는 두 지점에서 깊게 맞물려 있습니다. 피카소에게 마드리드는 전통을 흡수한 배움의 터전인 동시에 그의 평화 철학이 마침내 안식에 든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16살의 피카소는 1897년 마드리드의 산 페르난도 왕립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마드리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보수적인 교육에 금방 실증을 느낀 그는 학교 대신 프라도 미술관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미술관에서 벨라스케스, 고야, 엘 그레코와 같은 이 에스파냐의 거장들의 작품을 필사하며 천재적인 기교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엘 그레코의 기괴하고 긴 신체 표현은 훗날 피카소의 독창적인 화풍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 뒤인 1936년 에스파냐 내전이 발발하자 이 공화국 정부는 세계적 거장이 된 피카소를 프라도 미술관 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전란 속에서 조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상징적인 수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카소와 마드리드의 가장 극적인 인연은 그의 최대 걸작인 게르니카를 통해 완성됩니다. 내전의 참상을 고발한 이 그림을 그리면서 피카소는 에스파냐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 고국의 그림을 보내지 말라는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하고 에스파냐가 민주화된 후에 1981년이 되어서야 이 게르니카는 뉴욕 현대미술관을 떠나 마드리드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센터에 전시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람객에게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청년 피카소에게 전통의 힘을 가르쳐줬고 노년의 피카소에게는 그의 예술적 유언을 실현해준 공간입니다. 오늘날 이 마드리드의 미술관 등을 걷는 건 곧 피카소가 사랑하고 또 투쟁했던 예술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1: 에스파냐라고 하면 열정이 넘치는 빨간색만 떠올렸는데요. 무려 36년간의 독재로 잿빛이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2: 네, 그만큼 꾹꾹 참았다가 폭발한 거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

0: 사람들이 프랑코라는 이름만 나와도 적대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탄압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1: 그 에너지가 결국 라모비다라는 문화 폭발로 이어진 거잖아요.
0: 피카소의 게르니카도 돌아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림 한 점에 마드리드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1: 에스파냐 마드리드 여행, 전쟁과 독재까지 알고 나니 작은 웃음소리와 그림 한 점도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0: 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도시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2: 놀이터에서 놀아요.
3: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2: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3: 멋있겠는데?
2: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3: 거기서!
2: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3: 안 돼, 토끼야!
2: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연산 6차 시의 내용 알아보았죠?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연산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연산 7차 시인데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냈던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6.496 나누기 4.06. 계산 결과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바로 1.6입니다. 정답 모두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입니다. 바로 연산 7차 시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원리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1차 시의 내용,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알아볼 거예요. 어때요? 정말 재밌겠죠? 자, 먼저 오늘의 원리 만나볼게요. 연산 7차 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학습 목표 먼저 봅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 익히기, 그리고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 익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소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으로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자연수 나누기 소수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죠. 그때와 똑같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원리 만나볼게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24 나누기 1.5 같은 경우에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이때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24 나누기 1.5예요. 그러면 우리 나누는 수 1.5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면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꿀 수 있겠구나. 24도 역시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꿔 볼수 있어요. 10분의 240. 바로 이게 24잖아요. 그 다음 1.5는요, 10분의 15예요. 그러면 둘다 분모가 10인 분수이니까, 분모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생각했을 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지? 240 나누기 15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0

나누기 15를 계산했을 때, 15 곱하기 1은 15죠? 빼면 9. 0을 내렸죠? 그 다음 15 곱하기 6은 90. 아, 몫이 16이야. 라고 그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방법. 바로 소수점을 옮겨서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소수의 나눗셈 공부할 때 소수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한다면, 아, 10배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24 나누기 1.5다라고 한다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누는 수도 한 자리 이렇게 소수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 24에는 그냥 자연수니까 소수점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자연수에도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끝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략을 한 거였으니, 아, 여기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자. 그때, 아, 여기 뒤에도 똑같이 0을 붙여줘야 하는구나.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한 만큼, 즉 10배를 했으니까요. 자,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겼어요. 그랬더니 무엇과 똑같은가요? 그렇죠. 240 나누기 15와 똑같죠. 그래서 나눗셈의 몫이 바로 16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해야 할 거. 자연수는 오른쪽 끝자리에 소수점과 0을 붙여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4는 24.0, 24.00, 24.000, 24.00000. 이것과 모두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끝에 있는 소수점은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뒤에 있는 0도 생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24라고만 쓰는 거예요. 자, 연산키 보면 24 나누기 1.5는요, 이렇게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일 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둘다 똑같이 10배씩을 해서 240 나누기 15,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누어지는 수만 자연수가 되면 돼요. 아, 나누는 수만 자연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같은 수를 곱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102 나누기 12.75의 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수 두 자릿수잖아요. 일단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한번 계산해 보죠. 역시 나누는 수가 12.75니까 소수잖아요. 소수 두 자릿수죠. 우리 이 소수 두 자릿수인 이 소수를 분수로 한번 바꾼다고 생각해 보면 분모가 무엇이 되겠나요? 그렇죠. 10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나누어지는 수인 102도 역시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집니다. 100분의 만 200이 되죠. 만 200. 그 다음, 100분의 12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1200 나누기 1275다. 1200 나누기 1275. 8을 곱했을 때 바로 40, 7, 8에 56, 그 다음 2, 8에 16, 1, 8은 8. 그래서 1200이 되거든요. 그래서 몫은 바로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소수점을 옮겨서 우리 세로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방법은 똑같아요. 102 나누기 12.75에서 12.75 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즉 100배를 해주는 거죠. 우리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그러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100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결국 1200 나누기 1275잖아요.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몫을 8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산키.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이 있다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우리 100배를 해주자.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100배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알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산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원리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1일차 내용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한 자릿수예요. 예를 들면 27 나누기 0.3과 같은 경우죠. 자, 이 경우를 생각해보면 나누는 수인 0.3이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인 27도 역시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죠. 그러면 270 나누기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몫이 9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기면 자연수도 끝에 소수점과 0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1번입니다. 1 나누기 0.2죠. 그러면 우리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겠네. 1에도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었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10 나누기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로 2, 5, 10. 몫은 5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다음 2번. 2 나누기 0.4예요. 이 경우도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합니다. 나누어지는 수에도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 옮겨요. 그럼 20 나누기 4이니까 4, 5, 20이죠. 그러면 뺐을 때 0. 바로 몫은 5가 되는구나. 3번. 12 나누기 0.2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소수점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를 옮겨줍니다. 120 나누기 2죠? 그러면 2, 6, 12. 그러면 몫은 60이 되겠네요. 자, 4번. 16 나누기 0.4예요. 나누는 수가 0.4. 소수잖아.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우리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똑같이 10배씩 해주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주자. 160 나누기 4죠. 그러면 4, 4, 16. 몫은 바로 40이 되는구나.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둘다 똑같이 10배씩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음 5번. 48 나누기 0.6입니다. 0.6에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요. 48에도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480 나누기 6입니다. 그러면 68에 48이니까 몫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80이 되는 거죠. 다음, 132 나누기 0.3입니다. 그러면 0.3에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즉 10배 하는 거죠. 나누어지는 수 132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1320 나누기 3이거든요. 3, 4, 12죠. 뺐더니 1, 2를 내려요. 3, 4, 12. 그러면 몫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440이 되는 거죠. 7번. 110 나누기 0.5예요. 0.5에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면 110에서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겠구나. 1100 나누기 5가 되죠. 5, 2, 12예요. 뺐더니 1이고 0을 내려요. 5, 2, 10. 몫은 바로 220이 되는구나. 라는 것알수 있겠죠. 자, 여러분. 나눗셈 계산을 하다 보면 아래로 이렇게 식이 계속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해야 하는 건 바로 이 자리를 잘 맞춰서 쓰는 거예요. 만약 자리를 잘 맞춰서 쓰지 않는다면 몫이 220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22 이렇게 구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꼭 맞추어서 써줘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8번 볼게요. 196 나누기 0.7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1960 나누기 7이죠. 7이 14고 빼면 5, 6을 내려요. 7, 8에 56. 자, 그 다음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은 280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6 나누기 0.2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할게요. 60 나누기 2가 되죠. 2, 3은 6이고요. 그러면 몫은 자연스럽게 30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10번. 8 나누기 0.4.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요. 그럼 80 나누기 4. 4, 2, 8이니까, 몫은 20이 되겠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11번입니다. 21 나누기 0.3.

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210 나누기 3이 되죠. 그러면 37이 21이잖아요. 아, 몫은 70이야. 다음 12번. 24 나누기 0.6. 역시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요. 그러면 240 나누기 6이다. 64, 24. 아, 몫은 40이 되는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자리를 꼭 맞추어서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몫을 제대로 구할 수 있어요. 다음, 35 나누기 0.7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요. 바로 10배씩을 해주는 거죠. 350 나누기 7이 됩니다. 그러면 7, 5, 35죠? 아, 몫은 50이야. 바로 구할 수 있죠. 다음, 14번 192 나누기 0.3. 역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1920 나누기 3이 되죠? 36, 18이죠. 뺐더니 1. 1을 내려요. 3, 4, 12. 아, 몫은 642 되는 거죠. 다음, 184 나누기 0.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할게요. 그러면 1840 나누기 4가 되죠. 아, 그러면 4, 4, 16이잖아요. 18에서 16을 빼면 2죠. 4를 내리세요. 4, 6에 24. 그 다음, 우리 몫에 0까지 써서 600, 460이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16번, 104 나누기 0.8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1040 나누기 8이죠. 그러면 8, 1은 8이고, 10에서 8 빼면 2죠? 4를 내려요. 8, 3, 24. 그 다음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은 얼마인가요? 바로 130이 되는 거죠. 다음 17번. 162 나누기 0.9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1620 나누기 9죠. 91은 9 뺐더니 7. 2를 내려요. 9, 8에 72. 뺐더니 0이죠. 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182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번부터는 이렇게 가로로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세로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라고 했잖아요. 아래에다가 식을 스스로 쓰는 거예요. 3 나누기 0.3이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자. 그러면 30 나누기 3이네. 31은 3이니까, 아, 몫은 10이 된다. 위에다가 몫10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로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냥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식이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답을 다시 써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막 푸는데 답 쓰는 칸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에다가 막 계산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채점을 하실 때, 이 친구가 답을 어디에 썼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답을 써야 하는 곳에다가 다시 한번 옮겨서 써주는 거예요. 19번, 5 나누기 0.5입니다. 역시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게요. 5 나누기 0.5.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50 나누기 5죠. 그러면 5, 1은 5. 몫은 10이구나. 역시 옮겨서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20번. 18 나누기 0.3이에요. 18 나누기 0.3.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180 나누기 3이구나. 36, 18이죠. 빼면 0.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몫은 얼마? 바로 60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바르게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꼭 한번 써보시고요. 21번 볼게요. 28 나누기 0.7입니다. 28 나누기 0.7이죠. 자, 우리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자, 그러면 자연수였던 28 뒤에도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수점 이동하면서 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0을 써주는 거예요.
280

나누기 7이죠? 7, 4, 28이고, 아, 몫은 40이 되는구나. 40이라고 옮겨서 적어주는 거예요. 다음, 32 나누기 0.4죠? 32 나누기 0.4. 역시 나누는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320 나누기 4죠? 48에 32. 그러면, 아, 나누어 떨어졌네. 바로 몫이 80이구나. 다음 23번 45 나누기 0.9죠. 이것도 역시 세로로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45 나누기 0.9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바로 450 나누기 9가 되죠. 자, 이렇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10배를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9, 5, 45잖아요. 아, 몫이 50이구나. 50이라고 몫을 써주는 거죠. 다음 24번입니다. 96 나누기 0.6이에요. 그러면 96 먼저 쓰고, 그 다음 0.6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나누는 수가 소수이니까 자연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즉, 10배를 해주자. 그러면 이 자연수에도 사실은 소수점이 있었지? 소수점 뒤에 보이지 않는 0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 이걸 생각하면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며 보이지 않았던 0을 다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960 나누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일은 6이죠. 빼면 3, 6을 내려요. 6, 6에 36. 아, 그럼 몫은 얼마가 되나요? 바로 160이 되는 거죠. 24번은 1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이에요. 136 나누기 0.2입니다. 136 나누기 0.2예요. 역시 0.2가 소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합니다. 136에도 소수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요. 그러면 결국 1360 나누기 2가 되죠. 2, 6, 12. 빼면 1이죠. 다음 수인 6을 내리세요. 그럼 2, 8에 16이죠. 2, 8에 16. 뺐더니 0. 이렇게 몫은 680이 되는 거예요. 680. 자,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세로로 식을 쓸때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특히 몫을 쓸때 내가 이 몫을 어느 위치에 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알수 있어야 나중에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친구들이, 아, 그냥 대충 해도 맞던데요, 선생님? 대충 쓰는 친구들 있는데 꼭 언젠가 한 번은 실수를 합니다. 자리를 꼭잘 맞춰서 미리미리 쓰는 연습을 해두세요. 다음 26번. 162 나누기 0.6이죠. 162 나누기 0.6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나누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으니까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요. 그러면 1620 나누기 6이구나. 그럼 6이 12. 16에서 12를 뺐으니까 4죠. 2를 내리세요. 6, 7에 42가 되죠. 그러면 몫이 270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을 거예요. 270 이렇게 몫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27번입니다. 208 나누기 0.8이에요. 208 나누기 0.8이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나누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그러면 280 나누기 8이 되죠. 아, 2080 나누기 8이 되죠. 8이 16. 빼면 4가 돼요. 8을 4.

그래서 몫이 바로 20이다라는 것알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세로셈으로 쓰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가로셈을 딱 보았을 때,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 되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다음과 같이 10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20 나누기 1이잖아. 그럼 20이야 라고 계산해도 괜찮아요. 자, 이 정도로 쉬운 계산은 다음과 같이 가로셈으로도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왼쪽과 같은 계산이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엔 어려울 수 있죠?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음 29번. 4 나누기 0.4입니다. 4 나누기 0.4.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40 나누기 4가 되죠. 그러면 4일은 4, 즉 몫이 10이 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 경우도 간단하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다고? 그러면 4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다고? 그럼 40이네. 40 나누기 4의 몫은 10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30번. 15 나누기 0.3이에요. 15 나누기 0.3.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그럼 150 나누기 3이 되니까 3, 5, 15이고 몫은 50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정답은 50 되는 거예요. 다음 31번입니다. 22 나누기 0.5예요. 22 나누기 0.5.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220 나누기 5가 되죠. 5, 4, 20이고요. 빼면 2죠. 0을 내려요. 5, 4, 20. 그래서 몫은 44가 되는 거죠. 44. 다음 32번 30 나누기 0.5예요. 30 나누기 0.5.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자. 소수점의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자. 300 나누기 5가 되죠. 5, 6에 30. 몫은 60이 된다. 다음과 같이 6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33번이에요. 36 나누기 0.4입니다. 36 나누기 0.4. 나누는 수가 소수이니까 우리 10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 곱해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나누어지는 수도 10을 곱해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360 나누기 4죠? 4, 9, 36이고. 그러면 몫은 90이 되겠구나. 정답은 바로 90이 되는 거죠. 다음 34번이에요. 126 나누기 0.7입니다. 126 나누기 0.7.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할게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겠죠? 바로 1260 나누기 7이 됩니다. 7일은 7이죠? 12에서 7을 뺐더니 5가 되었어요. 그 다음 수를 내렸어요. 6이 됐죠? 7, 8에 56이죠? 그러면 7, 8에 56이라고 쓰고, 자, 끝에 몫에 0을 써주면, 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바로 180이 알맞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3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어때요? 우리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한 자릿수 어렵지 않았죠? 나누는 수만 자연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이에요. 45 나누기 0.9의 몫은 얼마일까요? 자, 이 계산 결과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1일차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2일차 그리고 3일차의 내용을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0: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다음 달에 수학여행으로 갈 부산에 대해 조사하던 중에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1: 뭔데?
0: 부산의 한 지역에서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한 공원도 만들고 반려동물 축제도 연대요.
1: 아, 나도 그 기사 읽었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조례안 말하는 거지?
0: 조례안? 조례가 뭔가요? 학교에서 하는 조회와 종례를 합친 말인가요?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해.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에 대해 알아볼까?
0: 네, 좋아요.
2: 우리가 방금 본 사례처럼요,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지방자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지방자치는 무엇이고 지방자치 단체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자치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자율활동 시간 중에서 자치라고 표현하는 건 학급 회의를 스스로 처리할 때 하는 활동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지역 회의를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를 우리는 바로 지방자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처한 상황이 따르고 지역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각기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실제로 처해진 상황에 따른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을 나누는 권력 분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들이 중앙정부로만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들을 지역, 지역, 지방, 지방별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이 나뉘어지는 권력 분립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우리는 민주주의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의 일을 내가 참여해서 우리가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학교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방자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더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방자치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지방자치단체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나누면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시 중구라고 했을 때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중구는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주소 맨 앞에 오는 경우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각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는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의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무슨 무슨 장이라는 이름 혹은 도지사 등등의 이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광역과 기초로 다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 안에 서울시의회, 서울시장이 존재하는 거고요. 중구 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 안에 중구의회, 중구청장 이라는 이름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집행기관을 붙는 이름은 다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군수, 시장, 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각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원 택시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 조례안을 의결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무에 대해서 만들어진 법을 쉽게 조례라고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역할을 바로 지방의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죠. 그 예산을 써도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역할도 지방의회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집행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바로 지방의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죠. 그 만든 조례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곳입니다. 또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의 계획을 짜고 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행정사무들이 있겠죠. 그 행정사무들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처리하는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지방자치는 무엇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과연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나는 과연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부산 지역에서 만든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은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결과네요.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거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방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겠어요.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자세를 갖추었구나.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다음 주에 학교에서 김치 만들기 행사를 한대요. 근데 친구들이랑 어떤 김치를 만들까 조사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어떤 지역은 젓갈을 많이 넣고 어떤 지역 김치는 빨갛고 맵고 또 어떤 지역 김치는 담백한 걸까요?
1: 사실 김치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후의 특색이 반영된 대표적인 음식이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온, 강수, 바람의 특징이 다르고 그 차이가 김치의 맛과 재료를 달라지게 만들지.
0: 맛있는 건 그냥 맛있는 거지. 기후랑 무슨 상관이에요?
1: 예를 들면 추운 북부 지역에서는 김치를 비교적 담백하게 담그고 오래 저장하기 좋게 만들었고 따뜻하고 습한 남쪽 지역은 발효가 빠르니까 양념이 풍부하고 젓갈도 많이 넣는 식으로 발달했지.
0: 기온이 다르면 발효 속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맛과 재료도 달라지는 거네요?
1: 그렇지. 오늘은 기온, 강수, 바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 영어 특강 사회 2 이다은입니다. 지역마다 음식 맛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 오늘은 기온, 강수, 바람의 특징이 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온인데요. 기온은 그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공기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긴 모양이기 때문에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간의 기온의 차이가 커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남쪽 지역에 위치한 제주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기온이 대략 14도에서 16도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쪽 지역에 위치한 곳은요, 연평균 기온이 2도, 3도, 4도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기온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바로 위도의 차이 때문이었고요. 또 바다의 특성도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비슷한 위도의 두 지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을 그어서요. 서해안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12도 정도인데 동해안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13도 정도예요. 비슷한 위도 지역에서 왜 이렇게 다른 기후 특성이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산맥과 그리고 지형의 영향 그리고 바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동해의 경우에는요. 서해안보다 수심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천천히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여기에 중요한 산맥을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맥들을 그려봤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그 방향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겨울철에는 대체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산맥의 배치를 딱 보니까 동해안 지역은 마치 산맥이 차가운 북서계 저풍을 막아주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비해서 연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마다 강수의 특징이 달라지는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산맥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여름철에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그려볼 건데요. 여름철에는 대체로 남동풍이나 남서풍이 불어오거든요. 자,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바람이겠죠. 이런 바람이 불어오다가 산맥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기의 경우에도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그런 것처럼 바람의 경우에도요, 등산을 하게 되면서 점점 힘을

0: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바람이 불어오다가 높은 산맥을 만나면 점점 기온이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가져가던 수분을 더 이상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증기로 응결시키게 되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구름이에요. 자, 이 동네에 구름이 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바람이 불어내려가는 쪽은 앞에서 이미 비를 다 뿌렸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또 해발고도가 낮아지면서 이번에는 기온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그리고 지형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온 그리고 강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우지에 해당하는 한강 유역 그리고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 이런 지역들이 바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위치한 곳들이었어요. 또 남해안이나 제주도는요,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을 찾아볼 건데요. 영남 내륙 지역 그리고 개마고원과 같이 바람이 불어내려가는 곳에 위치한 곳들은 비가 적게 내리고 있었고요.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도 있는데요. 울릉도 그리고 호남 지역의 서해안 지역들 그리고 강원도의 산지 지역들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염전을 하기도 하고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스키장을 비롯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번에는 계절풍, 바람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계절풍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원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요, 계절에 따라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다르고요. 여름 계절풍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은 곳에서 불어오고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습도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을 살펴보면 기온이 굉장히 높고요. 강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반면에 겨울철에는요. 바람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서 불어오고요. 그리고 대륙 내부에서 불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겨울철에 우리의 기온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겨울철은 기온이 낮고요. 그리고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덥고 습한 남서, 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요, 통풍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청마루를 넓게 만들고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전동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겨울이 길고 추운 지역에서는요, 이 차고 건조한 북서 계절풍을 막기 위해서 방을 겹쳐서 배치를 하거나 그리고 이 추위를 버티기 위해서 온돌과 같이 지혜로운 난방 방식을 택하는 전통 가옥의 구조를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음식의 재료 그리고 음식의 맛이 다른 이유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나은이도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1: 선생님, 저 이제 알았어요. 담백한 김치는 겨울이 춥고긴 북부지역, 빨갛고 양념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따뜻한 남쪽지역의 김치죠?
2: 맞아. 정확히 이해했구나. 같은 김치라도 기온, 강수, 바람 같은 기후환경이 달라지면 그에 맞춰서 재료와 맛, 저장 방식까지 달라지는 거야.
1: 그냥 지역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기후가 있었다는 게 신기해요.
2: 그렇지. 우리가 늘 먹는 김치 하나도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방식,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인 거야.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6: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사회 공부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요? 사회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물론 교과서 중요하지만 평소에 뉴스나 신문 기사를 좀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오,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조금 더 재미있게 사회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분명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어려운 낱말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전을 찾아서 반드시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들 잘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인권을 보호하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헌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규범이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모두가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 사회에 있는 법, 규칙 같은 것들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만이 이렇게 모두 함께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낱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5학년 1학기 3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에 나오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친화적, 악성, 기부, 사회 질서, 헌법, 세계 인권 선언. 조금은 어려운 낱말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면 되니까요. 첫 번째 낱말은 친화적입니다. 오늘날에는 장바구니, 개인컵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 사용이 점점 늘고 있다. 환경 친화적. 친화적. 환경 친화적이라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환경과 가까운 이런 뜻이겠죠. 친화적에서 친이 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화가 서로 잘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화적이라는 낱말은 잘 어울리고 받아들이기 쉬운 성질이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친화까지 하면 잘 어울리고 받아들이기 쉬운 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성질을 뜻하는 적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성질이 있는 것 이런 낱말이 된 겁니다. 뜻을 더해주는 말로서의 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더해주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잘 어울린다면 친환경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활동이 활발하면 활동적,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창의성이 높으면 창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한테는 감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친화적이라는 낱말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악성입니다. 악성 소문은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줍니다. 악성 댓글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럴 때의 악성인 겁니다. 이 악성은 나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성질의 소문은, 나쁜 성질의 댓글은 악성 댓글. 자, 그래서 나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성이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같은 질환이라도 양성과 악성의 차이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진다. 병을 이야기할 때이 악성이라는 낱말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성 피부병, 악성 종양처럼요. 이때의 악성은 어떤 병이 고치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험할 정도로 심한 상태, 병이 매우 심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성과 그리고 아래 나오는 악성은 모양은 같지만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기부입니다. 연말에 특히 기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죠.
사용하지 않는 옷과 책을 기부하는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한 사례이다. 기부가 나눔의 한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기부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이게 중요해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내어주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건을 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부가 바로 나눔의 한 사례,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은 기부자라고 하는 거고요. 기부한 돈은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낱말은 사회 질서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이때의 사회 질서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의 질서,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인 거예요.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행동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규칙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키게 되면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 알아보았어요. 그 다음 낱말, 헌법입니다. 헌법. 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헌법은 법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칙인 거예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국가의 최고법인 거예요. 헌법 위에 법은 없습니다. 헌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률을 만들 때 헌법의 기초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럼 또 법률은 뭔가요? 같이 알아보자고요. 법률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된 구체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큰 법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된 법들,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다고요? 국회에서 만든다고요.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도 하는 겁니다. 법률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식품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교통, 안전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어린이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모든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헌법은 다른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세계인권선언인데요. 지구본 위에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 손을 잡고 사이좋게 서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밝힌 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 선언이에요.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입니다. 자, 유엔 총회라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유엔이라는 거는 그럼 뭘까요? 국제연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지구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우호 관계 서로 잘 지내는 것, 관계의 촉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돼요. 어떤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한 국제평화기구입니다.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 중에서 국제평화기구라는 거예요. 평화와 관련된 국제기구라는 뜻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평화 유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것이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또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한 가지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유모차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았더니요, 어르신께서 햄버거 가게에서 뭔가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또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점들이 개선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회 5학년 1학기 3단원 마찬가지로 법과 인권의 보장에 이러한 낱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고정관념, 편견, 제도, 개선, 재정, 구제까지. 잘 아는 낱말도 있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낱말들도 있을 텐데요. 자, 한 가지씩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 낱말들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고정관념입니다. 말 그대로 고정된 관념, 생각인 거예요. 딱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인 겁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고정된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는 파란색을 좋아할 거고 여자는 분홍색을 좋아할 거야. 또는 남자는 운동을 잘하지만 여자는 운동을 잘 못할 거야. 자, 이와 같이 마음속에 굳어 있어 잘 변하지 않는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고정된 생각. 고정관념은 사람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만들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권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와 비슷한 말로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에서 선은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입은 들어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은 먼저 들어온 생각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잘 알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굳어진 생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비슷한 말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선입견 때문에 친구의 말을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 친구에 대해서 내가 뭔가 친구를 겪어보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오해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고정관념과 함께 선입견도 사라져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낱말은 편견입니다. 편견에서 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편견에 속할까요? 장애인은 무언가를 잘 못할 거야. 장애가 있으면 항상 어려움을 겪을 거야. 자, 이거 치우친 생각이죠.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인 거잖아요. 편견이고요. 또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뭔가 우리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인 거예요. 장애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고정관념,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편견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 거예요. 그 다음 낱말은 제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아동수당 제도 같은 사회적 제도는 사회적인 제도래요. 어떤 사회적인 장치라는 거거든요. 이때의 제도는 관습, 도덕, 법률 등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규칙이나 어떤 체계를 뜻하는 겁니다. 사회적 규칙이나 제도, 체계를 제도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대요?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을 배려해서 주차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주차구역인 거죠. 아동수당 제도. 아동 한 명당 얼마씩 수당을 제공을 하여서 아동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할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겠죠?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사회보장 제도, 마찬가지로 제도라는 낱말이 같이 쓰였네요. 사회에서 뭔가를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질병이나 실업, 직업을 잃게 되는 거, 노령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뜻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 그러니까 직업이 없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실업급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지원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덜수 있었다. 몸이 아픈데 뭔가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요. 제도라는 낱말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개선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편했던 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개선, 고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선의 개자가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선은 문제점을 고쳐 더 나아지게 한다는 뜻의 낱말입니다. 문제가 있던 것을 고쳤으니까 더 상황이 좋아지겠죠. 나아지게 되는 거겠죠. 반대말로는 개악이 있어요. 개선에서 선은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악에서 악은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치긴 고쳤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악은 고쳐서 도리어 더 나빠지게 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 변경은 뭔가 제도를 바꿨나 봐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던 장치를, 이때 권익은 권리와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던 장치를 약화시키는, 더 약하게 만드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고쳐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개선된 게 아니라 개악, 더 나빠지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개선과 개악은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이니까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제정입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대요. 법이 제정되었대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제정되어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제정은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듦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개정이 있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하나는 제정, 하나는 개정. 그런데 개는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있던 법이나 규칙의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제정인 거고요. 있던 것을 고친 것은 재개정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좀 헷갈렸어요.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재정, 고치는 것은 개자를 써서 개정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민원 절차를,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정으로 원래 조금 더 복잡했던 것을 간편하게,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고친 거니까 개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다. 재정과 개정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구제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

사람은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으로 구제를 받는대요. 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구제는 어려움이나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구조가 있는데요. 구조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 때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재난을 당하여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불이 났을 때 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해주는 것이라면 이때는 구조라는 낱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낱말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한 낱말들을 복습할 수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양성 또는 악성은 나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악성 소문, 악성 댓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나쁜 성질을 뜻하는 것은 악성입니다. 악성에 동그라미 해줄게요. 두 번째입니다. 헌법 또는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국가의 최고법 무엇이었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었죠. 그래서 헌법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법률은 헌법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에는 장바구니와 개인컵 등 환경 친화적인 환경 창의적인 제품 사용이 점점 늘고 있다. 장바구니, 그리고 개인컵, 이거 모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죠. 환경에 가까운 거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환경 친화적인 제품 사용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완성해 줄수 있겠네요. 2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이표 하는 겁니다. 승현이가 뭐라고 했나요? 남자는 운동을 잘하고 여자는 운동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야. 고정된 생각이야. 맞나요? 고정관념 맞는 거죠. 선입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운동을 잘하고 여자는 운동을 못한다. 이런 생각 버려야겠죠. 고정관념, 어쨌건 제대로 잘 사용한 낱말 맞아요. 동그라미. 연아는 뭐라고 했나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러한 새로운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없던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새롭게 제정되었어 라는 낱말 맞는 거죠. 개정은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제정은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므로 제정 맞습니다. 둘다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3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쓰세요.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한 거예요. 구제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구조한 거예요. 구제한 거예요. 구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구조. 구제는 무엇인가요?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피해로부터 구제해줬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난 상황인 거죠.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했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3번의 정답은 구조입니다. 4번이에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음 힌트들도 같이 주어져 있네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든대요. 새로 만드는 거니까 제정한다. 제정 써주면 되겠죠. 정. 두 번째, 한쪽으로 치우쳐 있대요. 치우쳐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생각,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0: 편견이라고 합니다. 빈칸에 편견이라고 써줄게요. 세 번째,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일, 무엇이라고 하나요? 기부라고 합니다. 대가 없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빈칸에 기부라고 써줄게요. 네 번째,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구체적인 법,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나요? 헌법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법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한다고 했고요. 법률이라고 빈칸에 써줍시다. 법률. 문제 잘 풀어주고 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세요. 글자 카드가 이렇게 8글자씩 나와 있네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사회 질서라고 한다고 했죠. 질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사회 질서라고 써주겠습니다. 사 회, 질, 석. 두 번째도 볼까요? 여섯 글자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기준을 밝힌 선언이에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이라고 했죠. 뭐였어요? 세계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차례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차례대로 쓰세요. 제정 또는 개정은 법이나 규칙을 새로 만드는 거래요. 새로 만드는 거는 무엇이에요? 제정이 되는 거죠. 개정은 있던 것을 고치는 것이고요. 제정 또는 개정은 기존에 있던 법이나 규칙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뒤에 건 뭐가 되겠어요? 고치는 거니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쓰는 거예요. 앞에는 제정, 뒤에는 개정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7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라고 했대요. 왼쪽에는 낱말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맞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개선은 문제점을 고쳐서 나아지게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고쳐서 더 나아지게 하는 거죠. 반대로 개악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개선, 문제점을 고쳐서 나아지게 함. 맞습니다. 동그라미 표시해 줄게요. 두 번째, 고정관념, 고정된 생각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을 뜻한다. 어때요? 맞나요? 맞죠. 그러므로 동그라미 표시해 줍니다. 세 번째, 구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움이나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도 맞네요. 네 번째, 창의적. 잘 어울리고 받아들이기 쉬운 성질이 있는 거, 이거 뭐예요? 환경 친화적, 자연 친화적, 친화적이라는 낱말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 아닌 거예요. 창의적은 창의성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창의성과 관련된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번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숙제! 도전! 낱말 글짓기! 자, 오늘의 낱말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죠. 고정관념입니다.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글짓기 하면서 고정관념이 있다면 싹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짧은 글을 지어본 다음에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들이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 번 복습하면서 공부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재미있게 앞으로 사회 교과서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어서 오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사회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공부하려고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사회 좋아하나요? 네, 선생님과 이 어휘를 정리하면 특히 사회는요 내용 이해가 더 잘 된답니다. 자, 오늘 볼 단어는요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이라는 3단원에 나오는 낱말들, 어휘들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봤더니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세계지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세계지도가 엄청 크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계지도 본 적 있어요? 세계지도 속에서 우리나라를 찾아본 적이 있을까? 이번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낱말들을 익히면서 세계지도를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하자. 세계지도에 어떤 어휘들이 숨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휘는요, 지구본입니다. 땅지의 공구, 그리고 근본본이거든요. 지구본이에요. 땅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구 있죠. 둥근 지구의 실제 모양을 작게 줄여서 만든 모형을 지구본이다 라고 합니다. 지구본을 돌려보며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세계지도는요, 세계의 모습을 평면에 나타낸 지도예요. 세계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다와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럼 지구본과 세계지도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구본은 들고 다니기는 좀 불편하죠.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에는 뭐 접을 수도 있고 하니까 평면으로 나타낸 세계지도가 들고 다니기에는 편해요. 그런데 이 세계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구가 둥근데 그걸 평면에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간격이라든지 혹은 이 나라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와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구본은 그 둥근 모양을 그대로 줄인 거기 때문에 이 면적의 크기라든지 혹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은 잘 그대로 이 비율을 그대로 줄여가지고 나타났으니까 잘 나타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본과 세계 지도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자, 다음은요, 위선이라는 어휘예요. 가로실 위. 자, 위가 가로를 나타내요. 선은요, 이제 선이에요. 가로로 나타내는 선인데요. 지도를 동서 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선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옆에 이 동서 방향으로, 옆으로 그어진 선이 위선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구를 봤을 때 선이 그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으로 이런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은 적도와 나란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가장 가운데, 지구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선이 적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 북쪽이 북방구, 그 다음 아래쪽, 남쪽이 남방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위선과 함께 위도도 같이 알면 좋은데요. 적도를 기준으로 어떤 장소가 북쪽이나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말을 하고요. 그 다음 30도에서 60도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요. 북쪽과 남쪽 모두 다 여기를 중위도 지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 60도에서 90도를 고위도 지역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햇볕이 올 때요, 수직으로 쏟기 때문에 이 좁은 면적에 이 빛이 그대로 쏟아져서 들어오면서 더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하게 햇볕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넓은 면적에 같은 빛의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 온도가 낮고 춥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 가로로 가상으로 그어진 선이 위선이다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 위로 허리띠를 매죠. 허리띠가 가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선 하면은 동서 방향으로 허리띠를 메고 있는 거다. 허리 위로 허리띠를 메고 있다를 생각을 하면 동서 방향인지 남북 방향인지 헷갈릴 때 아, 위선, 허리 위, 아,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선 하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선도 알아보아야 되겠죠. 진화의 경에 줄 선을 쓰는데요. 지구에서 남극과 북극을 기준으로 남북 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선을 경선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봤더니요, 이 남극과 북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선이 그어진 게 아니라 가상의 선을 우리가 그어서 위치를 나타내는 데 쓰는 겁니다. 경선은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경과 서경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자오선이 여기 있어요. 본초 자오선 뒤에 나와 있는데요. 본초 자오선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를 기준으로 하자 하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동쪽으로는 동경, 서쪽은 서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도를 같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어떤 장소가 동쪽이나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이에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90도만큼 떨어져 있다. 혹은 서쪽으로 몇 도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120에서 150 여기 사이쯤에 어딘가에 우리나라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E는 이제 이스트, 동쪽을 의미하고 W는 웨스트, 서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경, 서경. 예. 그러면 우리가 경이 세로 쪽, 이쪽 남북으로 그은 선인가? 아니면은 가로로 그은 선인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우리 아까 위선은 허리띠를 위에 맸다고 가로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라고 했죠. 이 경선에서, 이 경선은 마치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들. 수박 줄무늬가 이렇게 세로로 그어져 있는 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수박 먹기 경기를 했다. 그래서 수박 줄무늬 세로로 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헷갈릴 때, 아, 맞아, 맞아. 선생님이 이 수박 줄무늬 세로로 그어져 있다고 했지? 세로로 그어져 있는 선이야. 하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적도도 알아보겠습니다. 적도는요, 붉을 적의 길도예요. 지구를 위아래로 똑같이 나누는 선으로 위도가 0도인 선이죠. 그래서 지구가 있을 때 가장 가운데 여기 위도가 0도인 선으로 딱 반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남반구가 나뉘어집니다. 적도 주변 지역은 햇볕을 강하게 받아 날씨가 무덥다. 그래서 햇볕을 아주 강하게 받는 지역이죠. 옛날 중국에서는 태양이 가장 강하게 비추는 지역을 지나가는 선을 그릴 때 붉은색 선으로 표시했어. 이 때문에 붉은 길을 뜻하는 적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 그래서 여기 햇볕이 강하게 비추는 곳, 붉은 길이다. 해서 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본초 자오선, 우리 아까 본초 자오선 보았죠? 경도의 기준이 0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으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요, 이제, 위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운데 적도가 위도가 0도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경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시작점으로 할 것인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정한 겁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은 동경, 그 다음,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우리 영도, 경도 영도로 합시다 하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본초가 근본본의 처음 초예요. 근본이 되는 거, 처음, 본초. 이 원래 그 본초의 좌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처음 시작일 본초 좌우선이다 이렇게요. 1884년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선을 본초 좌우선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가 본초 좌우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동경, 서경 해서 나라의 위치를 나타냅시다 하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본초는 맨 처음이나 기준이 되는 처음이라는 뜻으로 어떤 개념에서 가장 처음이 되는 것을 나타낼 때 함께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시차예요. 때시에 달을 차. 시간이 달라지는 건데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지역 사이에 생기는 시간의 차이를 시차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시차가 커서 하루 이상 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하고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아침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저녁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2시간, 3시간 정도 차이가 나서 우리는 12시인데 다른 나라는 오전 9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차이가 왜 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경도가 다르면은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근데 이 자전을 할때 이게 한 바퀴 도는 게몇 도예요? 360도입니다. 근데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그래요. 24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360을 24로 한번 나눠 볼게요. 36 안에 24가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 120이고요. 120 안에 24가 5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몇도 간다? 15도씩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가 15도 바뀔 때마다 이 시간이 1시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나라가 동경 약 135도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135도에 15를 나누면 9가 됩니다. 그래서 9시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시간이 9시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디에서 떠서 어디에서 지나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왜 그렇게 보여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쪽에 있는 이쪽 우리 동경에 있는 나라들이 더 빠르게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9시간이 더 빠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경도 15도.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표준시가 무엇이냐? 나라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가 우리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135도만큼 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초 좌우선보다 동쪽 180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 180도는 12시간이 빠르고요. 서쪽 180도는 12시간이 느려요. 그래서 한 바퀴는 24시간이 되는 거죠. 이 선을 기준으로 날짜가 하루가 바뀌는데요. 자, 여기는 12시간이 빠르고 여기는 12시간

시간이 늦어서 여기 바로 이 본천 4호선의 이 180도만큼 떨어져 있는 이곳이 날짜 변경선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나라랑 저쪽에 있는 나라가 하루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 있구나. 그래서 나라마다 표준시를 정해두고 이 시간이 다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 변경선은 동경 180도를 중심으로 남극과 북극을 잇는, 여기 남극과 북극을 잇는 가상의 경계선이고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하루 늦어지고 서쪽으로 가면은 하루가 빨라진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위선, 경선, 본초 좌우선, 날짜 변경선까지 이 지구본을 속속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 있는 대륙과 대양,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륙과 대양, 나라들의 위치와 모양과 관련된 낱말들을 함께 익히며 세계 지리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해 볼까? 여기 봤더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뭐 여러 개 대양도 보이고 대륙도 보이거든요. 어떤 대륙과 대양들이 있을지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은요. 큰 대의 문육이에요. 자, 묻이라는 거는 육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육지죠. 바다로 둘러싸인 크고 넓은 땅 덩어리를 대륙이다라고 합니다. 세계에는 7개의 대륙이 있다. 7개의 대륙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아시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입니다. 유럽, 아시아의 서쪽에 있으며 여러 나라가 가까이 모여 있는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으로 사막과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여러 작은 섬나라들이 모여 있는 대륙이고요.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이 있는 대륙입니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으며 아마존강과 열대우림이 있는 대륙입니다. 남극대륙, 지구 남쪽 끝에 있는 매우 추우며 얼음으로 덮인 대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남반구 쪽에 있는 대륙이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또 남극대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에요. 남반구 쪽에 있어서 우리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과 다르죠. 대양을 한번 볼게요. 대양은 큰 대의 바다양입니다. 큰 바다를 의미하죠. 세계의 바다 가운데에서 특히 넓은 해역을 차지하는 아주 큰 바다를 대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대양들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양은요, 바로 태평양입니다. 저기 봤더니 정말 넓죠. 태평양 같다라는 게 아주 넓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요. 또 대서양이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대양인데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아프리카, 유럽, 여기 사이에 있는 이쪽에 이 대양이 대서양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인도양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대양인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극, 오세아니아, 여기 사이에 있는 대양이 바로 인도양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북극해예요. 북극 주변의 바다입니다. 북극 주변에 있는 이 바다가 북극해이고요. 그 다음 남극 대륙을 둘러싼 바다가 바로 남극해입니다. 그래서 크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다섯 개의 대양, 5대양이 있습니다. 자, 다음 국경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국의 지경경 선이에요.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와 나라가 구분이 되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땅을 서로 구분하는 경계선을 국경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선을 넘다. 이거는 다른 나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선이 직선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봤더니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이 아주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국경선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들로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산맥을 기준으로 나뉜다라든지 아니면 강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탁 나눈 경우에 보통 직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국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캐나다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봤더니 국경선이 아주 단조롭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한번 보면서 국경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영토를 한번 보면은 국경선을 보면 아, 여기까지가 어느 나라의 영토다. 이거잖아요. 국제법에서 한 나라의 통치권이 위치는 구역을 뜻하는 말로 보통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섬이 있죠. 영토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영토에 해당이 될때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화산 한번 볼게요.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물질이 땅 위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나라이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냐? 땅속 깊은 곳에서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됩니다. 그 마그마가 분출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화산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 암석이 뜨거운 열로 녹아가지고 걸쭉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표 밖으로 분출하면 화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현상이 화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산 활동으로 다른 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내륙국이 무엇일까요? 안내, 안을 뜻하고요. 육, 육지예요. 문육. 그다음 나라국이에요. 안에 육지가 되어 있는 나라죠. 전 국토가 바다와 직접 이어져 있지 않고요. 사방이 모두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예요. 여기 몽골이라는 나라를 한번 지도에서 봤더니 바다와 닿아 있지 않은 대표적인 내륙국이라는 거예요. 바다와 닿아 있지 않고 다 주변이 이 육지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다로 나가려면 다른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반도국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영토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반도국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또 대표적인 반도국이 되겠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는 다 반도가 되고, 아예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내륙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본토예요. 본토는 근본본의 흑토인데요. 우리 본토 초자외선, 아까 우리 봤잖아요. 본,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이 되는 나라거든요. 섬에 비하여 한 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땅을 뜻한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섬이고,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본토이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땅이 있고, 다른 섬들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본토가 있고, 다른 알래스카, 하와이, 뭐 이런 또 다른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섬은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입니다. 우리 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나, 둘, 셋, 삼면이 바다였죠? 섬은 하나, 둘, 셋, 넷,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에요. 남해는 크고 작은 섬이 많아 다도해라고 불린다. 다도해, 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둥근 지구의 모양을 작게 줄여 만든 모형 지구본 맞지요? 지구를 위와 아래로 똑같이 나누는 위도 0도의 선이다. 이건 어때요? 적도? 그렇죠. 맞지요. 자, 다음은 남극과 북극을 기준으로 남북 방향으로 그은 선이다. 자, 우리 위선은요? 그쵸. 허리띠를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허리 위에. 그러면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그은 선입니다. 지구 표면에 동서 방향으로 둥글게 그은 선. 경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박 먹기 경기한다. 수박 주문이 새로 주문이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선도 남북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경도, 표준시, 위도예요. 나라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표준시입니다. 나라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표준시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적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 그것을, 그렇죠. 위도다라고 하죠. 본조 좌우선에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우리 동경서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도는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경도는 본조 좌회선으로부터 동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적도는 위도 영도, 경도 영도 어디죠? 그쵸. 허리띠 가로, 위도 영도에 해당이 됩니다. 본조 좌우선은 경도의 기준이 되고요. 경도 15도가 바뀌면 시간은, 그쵸, 우리 1시간이다 하고 계산해 봤죠? 경서는요, 남북방향, 동서방향, 헷갈린다, 수박 먹기 경기를 한다, 세로 줄, 남북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선이다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이에요. 그림과 관련 있는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세요. 카타르는 현재 오후 4시겠구나. 저기 시계를 봤더니 우리 밤 10시예요. 밤 10시인데 카타르는 오후 4시겠대요. 이거는 서로 나라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차고요. 여기 태평양 북극해가 보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큰 대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의 대양이 있었죠. 이것까지 기억해 보고요. 자, 그 다음은 5번이에요.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한 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땅을, 그렇죠, 본토다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은요, 국경선이고요.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물질이 땅 위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산이 화산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 어디 있죠? 그래요, 바로 넓은 바다죠. 태평양, 태평양이다라고 하죠. 넓은 바다, 태평양. 자, 그 다음에 아시아의 서쪽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가 가까이 모여 있는 대륙. 그렇죠. 우리 유럽이다. 여러 나라가 모여 있습니다. 유럽. 지구 남쪽 끝에 있는 매우 추운 얼음으로 덮인 대륙 무엇이죠? 그렇죠. 남극 대륙이죠. 남극 대륙.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동경 135도는 우리나라 무엇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을, 그렇죠, 우리 표준시다라고 했습니다. 표준시.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무엇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이야?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 아시아입니다. 바다와 직접 이어져 있지 않고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내륙국이다라고 하죠. 반도국은 삼면이 바다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오늘 아주 어려운 개념들,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구본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위선, 경선, 본초 좌우선, 적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요. 또 대양과 대륙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더 길러졌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선생님과 유익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독하다 6단계.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할 낱말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시를 읽는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을 함께 공부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시를 공부할 때 훨씬 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의 낱말들 살펴볼까요? 짜잔! 8개의 낱말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큰 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 운율, 비유, 시조, 연, 화자, 관점, 세계관.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같이 공부해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낱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낱말이기도 한데요. 우리 친구가 지금 뭘 읽고 있어요? 시라고 표지에 쓰여진 걸 보니까 시집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시라는 게 대체 뭘까요?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리듬이 있는 형식으로 나타낸 문학 작품이에요. 그냥 긴 문장으로 써서 생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듬이 있는 형식으로 나타낸 문학 작품을 우리는 시라고 합니다. 마치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노래 가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 글들에 비해서 시는 훨씬 더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읽었을 때 리듬이 느껴져요.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차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는 짧지만 많은 뜻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문장보다 짧다고 했잖아요. 그냥 글들보다 짧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짧은 글 속에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시의 특징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죠? 시인이라고 하고요. 시에 쓰인 낱말들을 시어라고 합니다. 시어라는 거는 뭔가 새롭게, 특별하게 만들어낸 낱말들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평소에 볼수 있는, 쓰는 말들인데, 시에서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쓰는 말들을 시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마구마구 음표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시에서 비슷한 소리의 특성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형식을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운율이라고 합니다. 리듬감, 가락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시를 쭉 읽었을 때 뭔가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운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슷한 소리의 특성이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게 대체 뭘까요? 글자 수가 비슷하게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느낌을 주는 소리, 낱말이 반복될 때 이것을 통해서 리듬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를 낭송할 때는 운율을 잘 살려서 읽어야 해. 자, 그래야 더 맛깔나게 시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옷구슬. 글자 수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어요?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글자 수의 반복 때문에 운율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송알 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모음 아, 그리고 자음 중에서 이음과 리을이 많이 나오죠. 뭔가 경쾌하고 맑은 느낌이 나요. 아랫줄도 마찬가지예요.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이번에는 모음 중에서 오가 자주 쓰이고 있죠. 그리고 또 자음 이응 리을이 쓰이면서 더 맑은 느낌을 주는 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율이 느껴지는 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죠? 솜사탕이 들려 있고요. 뭘 떠올리고 있어요? 솜사탕과 닮은 뭉게 뭉게 구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시는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 안에 비유하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일을 우리는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요. 두 가지의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름과 솜사탕의 비슷한 점, 공통점은 뭐예요? 뭔가 모양이 비슷해 보이고요. 몽실몽실, 뭉게뭉게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을 솜사탕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벚꽃나무의 모습을 솜사탕에 비유할 수 있어. 벚꽃나무의 벚꽃, 그리고 솜사탕, 뭐가 닮았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분홍빛 색깔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꽃도 예쁘고 솜사탕도 예쁘잖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 방법 중에서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유법이라는 것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유법에는 뭐 같이, 처럼, 듯이 이런 말이 반드시 같이 쓰입니다. 문장을 볼까요? 머릿결이 비단 같다. 어때요? 마지막 부분에 뭐뭐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쓰인 비유는 직유법인 거예요. 머릿결과 비단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머릿결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비단에서 빗대어서, 비단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법은요, 은유법이에요.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은 문장 형식을 사용해 어떤 것을 직유법처럼 직접 나타내지 않고 넌지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의 눈은 빛나는 별이다. 자,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그 예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빛나는 별에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네, 은은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법을 은유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방법 중에 의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인법에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이 아닌데 그걸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바람이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고 바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바람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 바람이 휘잉휘잉 하고 불잖아요. 그 모습을 마치 나에게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주는 것처럼,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비유의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의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발달해서 조선시대에 많이 지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시. 우리나라 고유의 시를 시조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주로 양반들이 시조를 지었다고 해. 자, 깨알 상식이지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요. 양반이 아닌 서민들도 이 시조를 많이 짓고 그리고 시조를 읊게 됩니다. 시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조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맞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아하! 시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세 줄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한 줄은 보통 네 마디로

3번 끊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장, 마지막 줄에 첫 마디는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일단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져 있지요. 자, 그리고 네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렇게 네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고요. 마지막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종장의 첫 마디 임향한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조의 특징 잘 공부해 두었죠. 다음 낱말입니다. 시에서 몇 행을 의미적으로 구분하여 자, 이것을 한 단위로 묶은 것. 몇 개의 행을 의미에 따라 나눠서 한 단위로 이와 같이 묶어둔 것을 우리는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면 몇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는 모두 5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행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을 이룬다고 했죠. 이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화자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어린아이로 설정되어 있어. 시 안에서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의 화자는 시인 자체가 화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제3의 인물이 시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화자가 달라지는 거고요. 화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면 그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보았더니 자, 풍경을 바라보는데 뭔가 틀 속에 담긴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틀이 어느 방향을 이렇게 향하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겠죠, 이 속에. 이처럼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개인의 입장 또는 태도를 조금 어려운 말로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관점이라고 한다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사물에 대한 느낌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관점, 시각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지구본 사진이 있는데요. 자, 지구본 세계를 떠올리면 되겠죠. 세계와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인간과 인생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생각을 자,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세계에 대한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가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이런 표현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태어난 곳에 따라 세계관이 다를 수 있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라는 뜻이겠죠? 낱말 공부했으니까 헷갈리기 쉬운 낱말, 빨리와 일찍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걸리는 시간이 짧 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둘 중에 빨리입니다. 걸린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자, 반대말을 기억해두면 둘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빨리의 반대말은 천천히, 느리게입니다. 이러다가 지각하겠다, 조금만 이럴 때는 어떤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은 지각할 것 같아. 그럼 속도를 올려서 가자라는 뜻이니까 조금만 빨리 가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보다, 즉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이르게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일찍입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늦게입니다. 회의 시작하려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자, 회의 시작 시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이나 남았어. 왜 이렇게 그보다 한 시간 일찍 왔어? 이르게 왔어?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찍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나는 오늘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난 거예요? 자, 평소에 8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7시에 일어났어요. 평소 일어나던 기준이 되는 시각보다 이르게 일어났다는 거니까 일찍 일어났다라고 해야겠죠. 자, 두 번째, 빨리 또는 일찍 달렸더니 숨이 찬 거예요. 달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렸더니 숨이 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낱말과 관련된 또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다음 낱말이 들어갈 문장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자, 비유, 관점, 시어 세 가지 낱말이 있네요. 시에 쓰인 낱말 뭐라고 한다고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시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니은, 부모님의 사랑은 바다에 뭐할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바다,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디귿, 객관적인 이것에서 보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뜻이겠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써서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뭐라고 한다고요? 리듬감, 시의 운율이라고 합니다. 율이라고 써줄게요. 두 번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라는 말에는 비유의 방법 중 어떤 것이 쓰인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뭐뭐 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은유법이 아니라 직유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직유법이 쓰였다. 세 번째, 이것은 고려 말기부터 발달해온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된 우리 고유의 시다. 우리 고유의 시. 무엇이었나요? 시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는 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똑같은 걸 보더라도 판단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나무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네? 라는 문장에는 비유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쓰인 거예요? 나무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대요. 나무가 정말로 사람처럼 손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법을 사용한 거겠죠. 의인법이 쓰였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3번이네요. 밑줄 친 낱말에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반대말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고 반대말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반대말부터 찾아야겠네요. 학예회 때 공연할 작품을 빨리 정해야 소품도 미리 준비하고 연습도 충분히 할수 있어. 빨리 정해야 돼. 빨리의 반대말 무엇이라고 했나요? 빨리의 반대말은 천천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이라고 쓰고요. 이 천천히가 들어가는 문장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밥은 어떻게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 우리 친구들도 이 천천히가 들어가도록 문장 지어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볼까요? 연극 연습을 해야 하니까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기준이 되는 때가 있어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오기 바라. 자, 그러면 일찍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늦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기역이라고 써주고요. 늦게라는 말이 또 들어가도록 문장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늦게 도착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지만 우리 친구들 늦게가 들어가도록 또 다른 문장 지어.

써줘도 되는 겁니다. 4번 문제예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부터 살펴봅시다. 시어에 담겨진 이것은 읽자마자 바로 이해되기보다는 곰곰이 생각한 뒤에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자, 시어에 담겨진 뭐예요? 뭐가 담겨져 있겠어요?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말은 뜻이고요. 시를 읽는 사람들은 시어의 숨은 뜻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시를 읽으면 이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그 느낌은 소리의 반복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가락이 느껴지고 운율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음악이 되는 것이죠. 시를 읽으면 머릿속에 이것이 그려져요. 마치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 그것은 시어가 선명한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5번 문제 풀어봅시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 쓰세요. 수필부터 머리말까지 여러 가지 낱말이 있네요. 이 작품은 이것의 형식으로 쓴 동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칠판에 있는 동시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어떤 것의 형태와 닮아 있어요? 초장, 중장, 종장. 자, 세줄 보니까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으로 쓴 동시입니다. 기역에 어울리는 말, 시조가 되겠네요. 정말 이것, 중장, 종장.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야, 맨첫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 초장인 거예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고 비슷하거나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서 소리를 내어 읽으면 뭐가 느껴져요?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디귿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운율입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자, 문제 풀어 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시와 관련된 낱말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의 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를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햇살은 엄마의 손길. 어떤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비유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햇살을 엄마의 손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법 사용되고 있죠. 따스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어루만져 준대요.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바람은 춤추는 악사. 자, 이번에는 바람을 춤추는 악사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죠. 나뭇잎 초록 실록폰으로 살랑살랑 연주해요. 마치 실제로 연주한다는 게 아니죠.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를 읽으면서 자,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나리는 노란 리본,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가지마다 매달려 봄이 왔어요. 소리 없이 속삭여요. 자, 개나리가 정말 이렇게 속삭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의인법을 이용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은 하얀 눈꽃, 솜사탕처럼 가지 가득 피어나 봄 하늘 아래 눈부시게 흩날려요. 자, 하얀 눈꽃. 은유법 사용하고 있고요. 솜사탕처럼이니까 이번에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 하늘 아래 눈부시게 흩날려요. 자, 오연 볼게요. 다섯 번째 연이죠. 나비는 꼬바신 꽃잎에 타고 봄바다 항해하며 설레는 마음 노래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비가 정말 노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의인법 이용해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년 볼까요? 봄은 수줍은 소녀. 자,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봄에 볼수 있는 모습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즉, 이 시는 자, 봄에 느껴지는, 봄에 볼수 있는 풍경을 여러 가지 비유의 방법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봄은 수줍은 소녀, 고운 미소 머금고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왔어요. 매우 예쁘고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 2, 3번에 쓰인 표현 방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첫 번째, 햇살은 엄마의

엄마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햇살은 엄마의 손길. 햇살을 엄마의 손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비유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은유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줄게요. 봄이 왔어요. 소리 없이 속삭여요. 자, 개나리가 소리 없이 속삭여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법이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솜사탕처럼 가지 가득 피어나. 그러니까, 처럼이라는 말이 함께 쓰였어요. 직유법입니다. 기억과 연결해 줄게요. 2번 문제입니다.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1번, 모두 6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6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자, 1번 맞고요. 2번, 자연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나요?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의 방법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 맞는 거예요. 3번, 봄날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관점이 담겨 있나요? 자, 시를 보니까 어때요? 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시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4번, 각 연이 모두 요로 끝나서 운율을 느낄 수가 있나요? 자, 요로 끝나나요? 어루만져요, 연주해요, 속삭여요, 흩날려요, 노래해요, 다가왔어요. 요로 끝났기 때문에 노래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운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화자가 잘 드러나서 자기 생각을 직접 말하고 있나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동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화자가 누구인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정답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인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문제 풀었으니까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또 새로운 표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좀 전에 동혁이한테서 게임 같이 하자는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동혁이한테 연락이 왔대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게 민준이랑 축구하기로 먼저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게임도 하고 싶고 사실 그 이전에 다른 친구와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옛말에 붕우유신이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너그 이전에 다른 친구랑 약속했잖아. 그 친구와의 우정이 소중하지 않겠니? 자, 이렇게 엄마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동혁이한테 게임은 다음에 하자고 문자 보낼게요. 붕우유신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옛말에 붕유신이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붕우유신이라는 것은 친구 사이에는 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의 믿음을 강조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한자 성어로는 죽마고우, 직이지우, 자, 매우 사이가 좋은, 믿음이 있는 친구 사이를 뜻하는 한자 성어들인 거예요. 자, 뭐가 있다고요? 붕우유신뿐만 아니라 죽마고우, 직이지우.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빠와 그 아저씨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한자 성어. 자, 죽으로 시작하는 거뭐 있었어요? 중마고우라고 하십니다. 자, 한 문제 더 있죠? 고민이 있을 때 너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져.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의 소중한 친구야. 자, 지로 시작하는 한자 성어 뭐가 있었어요? 지기 지우야. 그래서 죽마고우, 직이지우를 써주면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 선물이자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낱말 그지키. 자, 오늘의 낱말은요. 관점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개인의 입장, 태도, 시각이라고 했어요. 관점이 들어가는 짧은 글을 쓰고요.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시와 관련된 낱말들 공부하니까 어때요? 앞으로는 시를 좀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0: 한국 경제 궁금증을 함께 배우는 유리한 부자서.
1: 오늘도 흥미진진한 경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2: 맞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일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3: 기다리고 기다리던 콘서트 티켓 예매날.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예매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손끝까지 긴장되는 순간 마우스를 누르고 입장 대기 화면을 지나 드디어 좌석 선택 창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선택 가능한 좌석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급해집니다. 잠깐 망설인 사이 화면에 뜬 한마디.
4: 매진. 모든 좌석이 사라졌습니다.
3: 아쉬운 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는데 그런데 가격이 이상합니다. 15만원짜리 티켓이 30만원, 35만원, 심지어 40만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같은 콘서트 티켓인데 왜 가격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봅니다.
2: 혹시 윤복쌤이랑 윤아쌤은 이선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나 힌트를 드릴게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예매해 본 사람이라면은 일단 가슴이 철렁하는 문구라는 힌트를 드릴 거고요.
0: 사실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2: 얼마 전이 아니야. 저는 정말 매번 거의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느끼는 이 마음입니다. 이선좌라는 뜻 뭘까요?
0: 아,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뮤지컬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뮤지컬도 항상 이 좋은 좌석, 좀 가까이 볼 수 있는 좌석은 클릭을 해도 이선좌.
5: 남용 아니에요?
0: 네, 좀 해봤거든요. 네,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저도 본 적이 있죠.
1: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는 이제 문제는 피켓팅에 이제 실패한 그 이후부터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하지
0: 그렇죠.
1: 않고 어떻게든 쟁취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클수록 뭔가 이제 양도된 티켓이라도 구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기존의 가격보다 두 배, 세 배 그 이상의 비싼 가격이라도 지불하고 티켓을 구입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서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아까 윤복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는 더 지불하고서라도 티켓을 사겠다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얹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프리미엄을 붙인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 프리미엄은 정해진 가격에 추가로 더해지는, 덧붙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혹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우리말이나 한자어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0: 아, 우리말 있습니다. 이 웃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웃돈을 더한다, 뭐 프리미엄을 더한다 해서 요즘 또 인터넷에서 쓰는 말로 이 프리미 티켓, 이 프리미엄을 줄여서 플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은 티켓을 플미 티켓이라고 온라인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거 많이 아셨죠?
1: 아, 그러면 유나쌤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정가가 만약에 12만 원인 티켓을 다른 사람한테 유나쌤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야구 경기에 제가 20만 원에 대판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8만 원만큼의 그 웃돈, 그 프리미엄을 내가 얹어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결국에 플미 티켓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개인 간에 그렇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또는 뭔가 개인 간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몰래 표를 사고 파는 것은 어떨까요? 될까요?
1: 네, 안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런 표를 우리가 암표라고 하는데요.
2: 암표는 그러면 암표. 한자어인가요?
0: 네, 그렇죠. 이 어두울 암, 암흑 같다 하잖아요. 그 어두울 암자에 표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몰래 거래되는 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죠. 네, 이런 암표에 보통 이렇게 정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이 붙곤 하죠.
2: 그러면 암표 거래, 정말 말 그대로 이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네요. 그러면은 이 암표가 왜 생기는지를 저는 경제 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 초과 수요가 문제인 거네요. 자, 그래서 이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 중에 이제 아, 나 정가보다 더 내고라도 꼭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 이익을 얻으려는 암표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네, 맞아요. 다만 수요가 많다라는 사실로 암표 거래가 정당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부 암표상들은요, 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 아십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요, 표를 엄청 대량으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플랫폼 같은 곳에다가 혹은 SNS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웃돈을 얹어서 프리미엄의 가치를 붙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간절히 원하는 다른 분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사실은 요즘은 이제 온라인 예매가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암표상들이 그 부분을 악용해서 이 저희와 같은 일반 관객들이 공정하게 표를 살 기회가 좀 줄어들겠어요.
2: 제가 그래서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공정하게 표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티켓 시장의 질서, 즉 경제적인 시장의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생산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암표를 파고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암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암표 불법이기도 하고 또 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암표를 사고 싶어하는 심리, 이것도 좀 경제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심리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심리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러한 기회가 매번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기회가 이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는 거 아닐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정말 정말 천운이 이런 기회가 또 올까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들어보니 궁금한 게 사실 저희 중고 거래에 이제 물건을 올릴 때는 일반적으로 가격을 더 낮춰서 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네요?
1: 결국엔 초과 수요. 그 초과 수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 비슷합니다. 이게 결국엔 유행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만 없으면 소외될 것 같은 그런 심리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수집 심리와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동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여기에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공연에 가는데, 나만 못 가면은, 아, 소외감을 들거나, 또 좋아하는 가수를 꼭 보고 싶다라는 그런 팬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아, 지금 얘기해주신 이유들 전부, 아, 공감이 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유들 같아요. 또 그리고 저는 뭔가 이 암표를 자꾸 사려고 하는 게, 이제 직접 예매를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피튀기게 눌러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예매할 때 뭔가 시간도 들여야 하고, 노력도 들여야 하고, 또 실패할 거라는 부담도 있으니까, 뭔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내가 확실하게 표를 구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
2: 맞아요.
0: 같아요.
1: 그렇죠. 하지만 암표 구매가 합리적이거나 안전한 선택은 결코 될수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 간의 불법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 경제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이 공식 예매처에서도 이제 일반 좌석보다 비싼 VIP석이나 뭐 프리미엄 좌석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공식 프리미엄 좌석과 이 암표에 붙은 웃돈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2: 이게 같은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붙더라도 좀 쓰이는 용어가 다른 것 같아요. 공식 프리미엄 좌석은요, 공연 주최사나 공식 판매처가 좌석의 위치라든지 혹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가격을 미리 정해서 판매하는 정식 상품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더 앞자리에서 더 이렇게 풍부한 음질로 듣게 하는 뭐 뮤지컬 같은
0: 아,
2: 경우에도
0: 그렇죠.
2: 그런
0: 구역에
2: 좌석이
0: 따라서
2: 있죠. 그런
0: 좌석이 많이
2: 구역이.
0: 나눠져 있죠.
2: 축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1: 너무 좋아하지. 가장
2: 축구도 그런
1: 좋아하죠.
2: VIP 좌석이
1: 맞아요.
2: 있지 않나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럼 뭐가 좀 다른가요? VIP 좌석.
1: 아무래도 더뭘 먹으면서 볼 수도 있고요.
2: 아.
1: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0: 위치가 역시 중요하네요.
1: 플레이를 볼 수도 있고 또 비가 올 경우에는 가려줄 수도 있고 이런
0: 아, 가림막이
1: 어떤
0: 있는
1: 여러
0: 좌석.
1: 가지 혜택 같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들었던 예시들처럼 프리미엄 좌석과 그 웃돈에 붙는 용어들은

0: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1: 반면 암표에 붙은 웃돈은 공식적인 판매 절차 밖에서 재판매자가 임의로 덧붙인 불법 금액에 해당합니다.
2: 아, 그러니까 공식 판매자가 이 처음부터 정가로 정해놓은 프리미엄 가격과 개인 판매자가 티켓을 구한 뒤 마음대로 붙인 웃돈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개념이군요.
1: 맞아요.
0: 맞습니다. 이게 공식 판매처를 또 이용하게 되면은요, 티켓의 가격, 좌석 정보, 취소뿐만 아니라 환불 규정 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개인 간의 암표 거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판매자가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같은 표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하거나 이미 취소된 표를 보내는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연 당일 본인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완전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구한 표인데
1: 너무 억울할 것
2: 너무
1: 같아요.
2: 속상할 것
1: 너무 속상하고.
2: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게 티켓을 살때 어떤 점 확인해야 할지 짚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여러분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공연 주최사라든지 공식 예매처에서 인정한 올바른 판매 경로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티켓의 정가, 가격 정보, 취소, 환불 규정 등까지도 명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1: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 양도나 공식 재판매 제도가 있다라면은 철저하게 그 절차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웃돈을 요구하거나 판매자와 또 티켓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거래라고 한다면은요,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좀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2: 네, 이렇게 이 웃돈, 특히 이 암표 거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저희가 또 살펴보면서 건강하게 표를 구하는 방법 짚어봤는데요. 또 궁금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평균 가격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구매가 되는, 소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0: 일단 제 예시를 들어보는 게 조금 더 확실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직관을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야구 경기를 보면서 무언가 먹는 거를
2: 저도 자주 봤어요.
0: 더
2: 가면 꼭
0: 좋아합니다.
2: 뭘
0: 네,
2: 먹던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꼭 가고 싶은 좌석은 테이블석이에요. 근데 이 테이블석이 평균적인 야구 티켓 가격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그 테이블석은 앉는 좌석이 여기 한 4개 정도 돼요. 그리고 앞에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펴놓고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2: 아, 그 좌석은 많지가 않군요.
0: 네, 굉장히 좁고요. 다른 좌석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무릎에 놓고 먹다가 응원하다가 해야 되는데 테이블석은 이렇게 음식을 놓고 먹으면서 동시에 응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이블석의 경우에는 좀 평균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가는 경우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때도 있어요.
1: 저도 이제 미나쌤은 야구를 좋아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도 이제 경기장을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이렇게 1층, 2층, 3층 나눠서 이제 엄청나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처럼 이렇게 워낙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좀 먹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3층, 2층 이런 데보다는 1층에 좀 비싼 값을 지불하고 1층에 앉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1층에 앉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최대한 경기장에 가깝게
2: 가까워서 그게
1: 앉으려고
2: 더
1: 합니다.
2: 만족감이 높을
1: 그렇죠.
2: 테니까.
1: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해도 그 자리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2: 아, 그렇다면 뭔가 지금 말씀하신 뭐 야구의 테이블석이라던가 이 축구의 VIP석처럼 어떤 좀 자원의 희소성이 있는 경우 잘 활용했나요?
0: 네.
2: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선택했을 때의 어떤 그
0: 효용.
2: 만족감,
0: 맞아요.
2: 효용이네요, 효용. 효용이 지불한 돈보다 클 때, 이럴 때좀더 추가적인 비용을 주고서라도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일
0: 합리적인
2: 수도
0: 선택. 네.
2: 있겠군요.
0: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일 내용은요. 바로 대체 불가능한 경험일 때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정말 인생에 단한 번뿐인 기회거나 혹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내한 공연을 하는데
2: 아, 해외에서 또
0: 사실은 이제
2: 왔어요.
0: 내한 공연을 볼
2: 언제
0: 것 같지
2: 올지
0: 않을 때
2: 모른다.
0: 그리고 또한 국제 축구 경기의 직관처럼 자원의 정말 공감을 굉장히
1: 너무
0: 격하게
1: 좋습니다.
0: 주는데
1: 너무 좋죠.
0: 국제 축구 경기와 같이 자원의 희소성이 매우 높아서 그거를 놓쳤을 때의 아쉬움이

0: 지불한 돈보다 훨씬 클 때에도 저는 이 사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반대로 평균 비용보다 더 값비싼 비용을 지불했을 때, 아, 이건 좀 아깝다, 손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0: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공급이 많아지는 재화일 때요. 나중에 공급이 풀려서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행에 대한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2: 그럼 미나쌤, 혹시 이것도 미나쌤 말씀하신 사례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유행했었던 그 두쫑쿠. 두쫑쿠도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엄청 비쌌어요.
1: 맞아요. 치솟았던 기억이
2: 나요. 계속 치솟았어요. 정말 구하기 너무 어렵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
3: 두바이 가야지 구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못 구해서.
2: 그리고 정말 그걸 구하려고 정말 맛있는 가게에 구하고 또 구하려고 막 이 가게 저 가게 막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물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가격이 이렇게 점차 떨어지는 현상들을 직접 보게 됐는데,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일까요?
0: 네,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막 두쫑쿠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뭐 이렇게 베이커리 같은 데 가득 찬 거 보면 약간 허탈하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리고 저도 또 든 생각이, 뭔가 어쨌든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불한 만큼의 내 만족감, 이 효용이 없다면 그것도 좀 경계를 해야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이제 뭐 20만 원짜리 표를 샀다. 근데 내 생각보다 만족감이 갔을 때 그만큼 이 공연을 봤을 때 크지 않다. 아, 그렇다면 뭔가 나에겐 이게 더 과소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동조심리에 흔들린 과소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복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2: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부당거래. 그리고 암표에 또 동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암표상에게 더 프리미엄, 웃돈을 얹어서 주는 것은 결국에 다음번에 내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즉 스스로의 권리를 해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그리고 유나쌤이랑 윤복쌤 말을 다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소비 기준을 세워야 되고, 또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특히 맞습니다. 불법 거래 신고하기.
2: 맞아요.
0: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도 같이 지키고, 현명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리도 모두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 퀴즈 나갈게요.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2: 더 어렵겠는데요?
1: 암표 거래가 나타나기 쉬운 경제적 배경을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미나쌤, 대답해 주세요.
0: 저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사려는 사람의 수요가 공연장의 좌석, 즉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초과 수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까?
1: 정확합니다.
0: 결국에 사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티켓 정가 위에 암표상들이 꼼수를 부려서 부당한 웃돈을 얹었기 때문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부당한 웃돈을 요구하는 거래에는 단호하게 NO라고 이야기해주세요.
1: 네, 위대한 투자 수업 다음 시간에 더 똑똑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2: 안녕.

운전자가 잠시 손을 놓아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술. 저는 자율주행 AI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죠. 자율주행의 기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동차에 장착된 두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두 카메라가 앞차를 바라보는 방향을 선으로 이어보면 두 카메라와 앞차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이제 삼각비를 활용하여 앞차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삼각형입니다.

0: 관리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술, 차선을 유지하는 기술에도 삼각비를 활용합니다. 차로의 중앙을 안전한 목표 지점이라고 할 때, 현재 내 위치와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의 각도를 재죠. 빗변과 높이의 관계인 삼각비를 이용하여 이탈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탈 거리가 커져 위험해질 경우 즉시 핸들을 돌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죠. 저에게 운전은 감각이 아니라 끊임없는 삼각비 계산의 연속인 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송입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자동차의 AI 속에 중학교 수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오늘 EBS 오는 길에 그 자동차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중학교의 삼각비,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삼각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랑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삼각비의 뜻을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삼각비라는 게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비율이에요. 삼각형 속에 숨어있는 비율.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은 아니고 어떤 삼각형이죠? 네,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변 A, B, C가 있는데 이 A, B, C 사이의 길이의 비를 확인하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리고 먼저 기준각이 있어요. 기준각. 여기 보시면 A라는 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A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바는 이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나머지 길이의 비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사인, 그 다음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인데 이 사인은 무엇이냐? 이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빗변의 길이의 분의 높이가 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BA라는 기호를 확인해서 B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B분의 A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은 무엇이냐? 코사인 똑같아요.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C의 모양처럼 B분의 C가 코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나머지 하나는 탄젠트죠.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기준각이 왼쪽 아래에 있고 밑변분의 높이,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우리는 탄젠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삼각비의 정의, 그걸 우리가 복습하는 단계였고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사인 A는 B분의 A가 있었잖아. 여기서 B를 넘겨요, 왼쪽으로. 그러면 A는 B sin A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B도 넘깁니다. C는 B cos A가 되겠죠? B cos A. 자, 그 다음에 A는 C tangent A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 영상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이 AI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먼저 카메라 두 개가 있어요. 이 카메라 둘 사이의 간격을 구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B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요 길이에요. 앞차와의 거리. 이 D가 궁금한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카메라 있죠. 이 두 개의 카메라에서 앞차를 바라보는 그 방향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진행 방향이 있을 거예요. 요게 진행 방향.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행 방향이 있겠죠? 자, 똑같이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카메라는 앞차를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비스듬히 바라보는 각도가 먼저 정해져요.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이 결정됐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각도로 확인하느냐? 요 각도, 요 각도로 확인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2라고 할게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여기를 이어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길이가 이 위에서도 B라고 옮겨질 건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랑 뭐?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또 어떻게 구하느냐? 조금 전에 다뤘던 삼각비를 활용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탄젠트 쓸게요. 자, 우리 아까 궁금했던 여기 D 거리 있죠? 이 D는 왼쪽, 오른쪽으로 또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옮겨서 D, 오른쪽에 옮겨서 또 D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그마한 직각삼각형을 하나 봅니다. 요거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조금 돌려서 보면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D를 또 옮기면 이 아래가 D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타1 표시하면 여기가 세타1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삼각비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여기를 내가 뭐 물음표라고 뒀을 때 탄젠트 세타1은 뭐분의 뭐? D분의 물음표고, 그러면 물음표는 뭐라 쓸 수 있어요? 맞아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왼쪽 그림에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네, 여기가 D 곱하기 탄젠트 1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1.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각도가 세타2로 바뀐 것만 변한 거니까 D 곱하기 이번엔 뭐? 탄젠트 세타2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라? 이 B라는 길이를 우리가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네. B는 D 탄젠트 세타1 더하기 D 탄젠트 세타2.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작성해 봅니다. B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1 더하기 D 곱하기 탄젠트 세타2니까 네, 괄호치고 탄젠트 세타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했던 D는 뭐라 쓸 수 있어요? 네, 넘길 거 넘기면 탄젠트 세타1 더하기 탄젠트 세타2 분의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자동차는 카메라 두 개, 그리고 그 카메라 두 개 사이의 간격, 그리고 앞차를 바라보는 각도, 그걸 이용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동차 속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수학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친근한 만큼 여러분들도 수학을 친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수학 얘기로 찾아올게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송윤입니다. 만나성장이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한번 오늘의 패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나 드라마 정주행 중이야. 정주행한다라는 거 어떤 작품을 그 자리에서 쭉 계속 본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지 버디어와의 대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Let's watch.
1: Hi, Hyunwoo. What have you been up to these days?
2: Hi, buddy. I'm watching all the episodes of a new TV show.
1: Oh, I see. You mean you're binge-watching a new TV show?
2: Yes, I'm binge-watching a new TV show.
1: Great.
0: 잘 보고 왔나요? 한번 대사 확인해보면서 어떤 표현을 알려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버디가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하죠? Hi, buddy. 인사하고 나서 I'm watching all the episodes of a new TV sh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모든 에피소드를 보고 있어, 보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정주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버디란 친구가 뭐라고 제안을 해주죠? You mean 너 이 말하고 싶은 거지? You're binge watching a new TV show. 이때 바로 binge watch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언가를 정주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I'm binge watching a new TV show.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의 말이 터지는 키 패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binge watching. 우리말로 하면 무언가를 몰아보고 있다, 정주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문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말해야 돼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I'm binge watching a comedy show now. 나 지금 코미디 쇼 정주행하고 있어. 이때 a comedy show 대신에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작품이나 드라마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다.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binge watched the entire season last weekend. 이렇게 과거로도 말해줄 수가 있다. 지난 주말에 전체 시즌을 내가 다 정주행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 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그래서 you can just binge watch it. 그냥 그걸 정주행할 수 있어. 이렇게 원형으로도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 대화를 같이 한번 보고 연습해 보고 올게요. Let's watch.
2: Hey, buddy. I'm binge watching a new TV show.
1: Hi. That sounds fun. What is it about?
2: It's about students who find mysterious letters at school. I can't stop watching it.
1: How many episodes have you watched so far?
2: I've already watched 10.
1: Wow, that's a lot.
2: My younger sister sometimes watches with me. It's way more fun.
1: Are you planning to finish it soon?
2: Yes. I'm going to binge watch the rest this weekend. Hopefully, I won't stay up all night.
1: Just make sure you get some sleep, too.
2: 헤이 버디, I'm binge watching a new TV show.
1: 헤이 버디, I'm binge watching a new TV show. That sounds fun. What is it about?
2: It's about students who find mysterious letters at school. I can't stop watching it. It's about students who find mysterious letters at school. I can't stop watching it.
1: How many episodes have you watched so far?
2: I've already watched 10. I've already watched 10.
1: Wow, that's a lot.
2: My younger sister sometimes watches with me. It's way more fun. My younger sister sometimes watches with me. It's way more fun.
1: Are you planning to finish it soon?
2: Yes, I'm going to binge watch the rest this weekend. Hopefully, I won't stay up all night. Yes, I'm going to binge watch the rest this weekend. Hopefully, I won't stay up all night.
1: Just make sure you get some sleep too.
0: 잘 연습해 보셨나요? 대화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의 핵심 패턴 그리고 추가 표현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Hey buddy,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그리고 I'm binge watching a new TV show. 나 새로운 TV 쇼 드라마 정주행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버디가 재밌는 것 같은데 뭐에 대한 거야? 뭐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죠. Student, 학생.

학생들에 대한 건데, Mysterious Letters at School. 무언가 미스테리한 편지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찾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야. 굉장히 재미있게 들리죠? 그 다음, I can't stop watching it. Stop. 멈추다, 그만두다 라는 뜻인데, can't stop, 할수 없어.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I can't stop, ing, 할 수밖에 없다, 계속 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볼 수밖에 없어. 너무 재미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를 지금까지 봤냐고 버디가 물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봤다 그러죠? I'm ready, watch 10. 10개나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wow, that's a lot. 굉장히 많이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뒤에 부분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그냥 혼자 볼 때도 있지만, 여동생이 같이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면 더 재미있죠. 그래서, it's way more fun. 훨씬 더 재미있어. 라고 또 말을 해줘요. 이때, 그냥 more fun이라고 해도 되지만, 앞에 way를 붙이면, 훨씬 더 재미있어. 라고 강조해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버디가 궁금증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뭐, 금방 다볼 거야? 볼 계획이야? 라고 했더니, I'm going to binge watch the rest. 나머지를 이번 주말에 다 정주행할 거야. 라고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 밤새면 안 되는데 밤안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Just make sure 우리말로 하면 꼭 해라 라고 당부해 주는 말이에요. 잠도 꼭 자야 한다 라고 걱정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패턴은 나 드라마 정주행 중이야 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 Binge watch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자 여러분들 말해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한다? I'm binge watching a TV show. 나는 드라마 정주행 중이야. 이때 binge watch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I'm binge watching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줄수 있고요. 앞에 예시처럼 binge watch라고 하는 동사를 다양하게 활용해 줄 수가 있다. 자,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binge watch로 여러분들의 입이 팡팡 터졌을 겁니다. 자, 오늘 패턴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패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책 속에 멈춰있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0: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지기지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얼빈의 총성과 함께 조국을 위해 스스로 한 줄기 빛이 되었던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비록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지만 헤이그 특사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뜨거운 저항의 온기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오직 총과 칼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안중근 의사처럼 무력으로 저항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방식의 전쟁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무력이 아닌 실력과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려 했던 저항의 또 다른 모습은 어땠을지 오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며 이 길을 걸어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아주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 나와 내 친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1: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면 우리끼리 힘을 합칠 방법을 찾아내야죠.
2: 지금은 무서워도 빨리 맞서 싸울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우리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 해요.
0: 맞아요. 당시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압력이 두려워도 우리 민족이 똑똑해지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갖춘다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애국계몽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이란 교육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자는 운동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와 같은 여러 단체가 조직되었어요. 그럼 보안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일제는 러일 전쟁 중 대한제국의 우리 땅 황무지를 마음대로 개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바로 이때 보안회는 대중집회를 열어서 일제의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죠. 결국 일제는 그들의 요구를 거두어 드리기로 했어요. 무기를 든 상대에게 정당함과 논리로 맞서서 소중한 우리 땅을 지켜낸 아주 값진 승리였죠. 하지만 일제의 탄압은 러일 전쟁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어요.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1907년 고종 황제를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때 일어선 단체가 대한자강회였습니다. 이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우리 민족의 단합을 두려워한 일제는 이 시위를 구실로 대한자강회를 강제 해산시켜버리고 맙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도 나라를 구하려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고 단단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안창호, 이승훈 등의 지식인들이 비밀리에 조직한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나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공화정을 내세웠죠. 그리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를 세워 민족의식을 가르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태극서관이라는 서점과 자기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민회는 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한 학교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일제히 드러나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105인 사건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볼게요.
3: 자, 순순히 불어라. 너희가 데라우치 총독님을 암살하려고 모의한 것을 전부 알고 있다.
4: 무슨 소리?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0: 일제는

0: 조선총독부의 첫 번째 총독 데라우치를 한국인이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짓 사건을 꾸며 수백 명의 민족운동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결국 105명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비밀조직 신민회의 실체도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결국 신민회는 해산되고 말았지만 살아남은 영웅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주와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더 크게 지폈고 훗날 우리 독립군이 성장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답니다.
1: 거짓 사건을 만들어서 잡아가다니 정말 너무해요. 신민회가 해산되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니 대단해요.
0: 맞아요. 이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는 무너졌지만 우리 조상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선 총을 드는 법을 배우고 회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즉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었죠. 이처럼 우리 역사와 언어를 지키고자 애쓴 노력들은 애국계몽운동의 또 다른 모습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신채호는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 고구려의 을지문덕, 조선의 이순신 같은 역사 속 인물들의 위인전을 써서 보급했죠.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영웅들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또한 독사신론이라는 글을 통해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는데요. 이전처럼 왕조의 기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주인공이 된 이러한 역사 교육은 애국심을 일깨우고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큰 힘이 되었죠.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했습니다. 주시경은 우리 글인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정리했는데요. 그 결과 신문, 잡지, 소설 등에도 한글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리말의 소중함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이후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죠.
1: 우리 말과 역사를 아는 것도 독립운동이 될 수 있었던 거네요.
2: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1: 이때 한글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0: 맞아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지키는 아주 소중한 싸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 한글이라는 명칭, 이 이름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이 과거 세종대왕이 처음 우리 글을 만들었을 때 우리 글의 이름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었어요. 훗날 이 소중한 우리 글에 한글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바로 주시경입니다.
3: 주시경은 독립신문이 한글로 발간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해 자신의 호도 순수한 우리말인 한흰샘으로 지었어요. 물론 자녀들의 이름도 모두 순 우리말로 지었답니다. 또한 주시경은 우리 글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는데요. 우리 민족을 뜻하는 한에 크다, 으뜸이다, 하나다, 바르다라는 깊은 뜻을 담아 우리 글을 한글이라고 이름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죠.
2: 한글이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있었네요. 한민족에게 잘 어울리는 우리 글의 이름인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역사와 언어로 정신을 단단히 무장한 우리 국민들. 이번에는 또 다른 위기에 맞서 아주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라의 빚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갚겠다고 나선 것이죠.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을 발전시켜주겠다는 명목을 세워 강제로 많은 돈을 빌려

0: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무서운 속셈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 돈을 빌미로 우리 경제를 통째로 지배하려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쌓인 빚이 무려 1,300만 원이나 되었는데요. 이 돈은 당시 대한제국이 1년 동안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맞먹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일제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1: 억지로 돈을 빌려주고 빚을 지게 하다니 정말 너무해요.
2: 그런데 나라를 1년간 운영할 금액을 어떻게 갚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0: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처한 이 막막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동과 김광재를 중심으로 우리 힘으로 나라 빚을 갚아 경제적 주권을 지키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된 거죠.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사와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전국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건 평범한 백성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3: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담배를 끊어 돈을 모았네.
4: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저도 힘을 보태야죠.
5: 제가 아끼는 금반지와 비녀를 팔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해야겠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어요.
0: 이처럼 남성들은 담배를 끊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아낀 돈을 서슴없이 내놓았고, 여성들은 아끼던 금반지나 비녀,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아 돈을 냈어요. 멀리 해외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도 힘을 보태왔죠. 신분과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2: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내놓았다니 정말 대단해요.
1: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져요.
0: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 민족이 빚을 다 갚으면 경제적 지배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한 일제 통감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을 이끌던 양기탁이 모금액을 마음대로 썼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는 등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국채 보상 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안타깝게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비록 모금된 돈이 나라 빚을 갚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했지만 이 운동은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과 뜨거운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답니다.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마음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쪽 끝에 위치한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낸 아주 용감한 어부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 후기 속종 때 인물 안용복입니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고기를 잡다 일본 어부들과 다툼이 생겨 일본으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죽지 않고 일본 관리들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분명한 조선 땅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결국 일본 정부 책임자로부터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 어선들이 계속 독도 근처에 나타나자 안용복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과 일본 어부들이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굳은 결의로 일본의 다짐과 사과까지 받아낼 정도였죠. 나라가 시킨 일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가 스스로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어요. 안용복 같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훗날 일제는 또다시 독도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알아차리고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 심하네현으로 몰래 편입시켜 버린 거죠. 하지만 독도는 예부터 명백한 우리 땅이었다는 것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대한제국은 일제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듣자마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는 일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라 국제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가 무척

0: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제는 우리가 힘이 빠진 틈을 타 독도를 가로채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대한제국은 일제의 이런 만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조치를 취해두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릴 수 있었던 걸까요?
1: 일제가 독도를 몰래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 하기 전인 1900년,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칙령이란 황제가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해 직접 내리는 특별한 명령을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이것이 지금의 법률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황제의 명령인 이 칙령에는 울릉도의 이름을 울도로 바꾸고 울도군이 울릉도와 죽도, 그리고 독도를 직접 다스리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의 공식 법령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말한 셈이죠. 이 내용은 나라의 공식 문서인 관보에 실려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제국의 땅임을 선포한 아주 소중한 기록입니다.
0: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안용복 같은 평범한 어부부터 대한제국의 황제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한때는 일본에 빼앗기기도 했지만 독도는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으면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록 일제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지만 우리 조상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그 시련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가야 했던 더 깊은 인내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 조상들은 그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깊은 침묵을 깨트린 함성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민족의 운명을 바꾼 그 위대한 외침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지기지기 역사지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시간은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과학을 맡은 선생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과학자 꿈 예슬쌤입니다. 선생님은 EBS에서 중학과학 교과를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중학교 1학년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선생님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이 혹시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을까 봐 에이 그러지 않아도 돼 하고 이야기해 주려고 왔거든요. 앞으로 6개의 강의 동안 선생님이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러분은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해답을 제시해 줄 거니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의 이 강의를 천천히 따라오면서 쑥쑥쑥쑥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이 과학 글쓰기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 차근차근 과학 개념을 먼저 탐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 차곡차곡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차곡차곡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6학년 서술형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스텝 1, 스텝 2, 스텝을 밟아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두 문제를 풀어보면요. 오, 중학교 과학 문제도 이거 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초등과 중학 서술형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강의 탐구 목표는요. 중학교 서술형 평가의 특징을 이해하고 특징을 이해했으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면 중학교 과학 서술형 평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은 특정 단원의 문제를 풀어본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초중학의 서술형 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해 줄 거고요. 그 특징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개념 탐색 먼저 시작해 볼게요. 우선 초등학교 과학 서술형 평가와 중학교 과학 서술형 평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다 보니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느낀 점, 오? 중학교 아이들이랑 똑같은 내용을 배우네? 라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과학 교과서 외에도 실험 관찰이라는 교과서가 있지 않았어요? 그 실험 관찰을 펴보니까 더더욱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문항들이 많더라고요. 서술형 또는 논술형 문항까지도요. 이것들을 공부해온 친구들이라면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점, 교과서 속 핵심 개념이 같다. 우리 과학 교육 과정이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요. 배우는 핵심 개념이 같아요. 그런데 물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만 하진 않겠죠. 같은 개념을 더욱 깊이 있게 배워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실제로 여러분이 2015 교육과정의 6학년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 교육과정의 소재들을 가지고 왔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 2022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만날 테니 그 중학교 교육과정의 소재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핵심 개념을 한번 보죠. 전기회로, 전기회로 똑같죠? 전기 절약, 전기 안전을 우리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웠다면 중학교 때는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더 깊은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소화, 순환, 호흡,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배운 적 있죠?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한 이 4개의 기관계에
관계까지 배우게 되죠. 조금 더 내용의 깊이가 심화되었다. 대신에 핵심 개념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감각기관의 종류와 역할, 자극 전달 과정. 선생님, 초등학교 교과서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나옵니다. 눈, 귀, 코, 혀. 이거 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죠.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자극에서 반응하기까지 이 경로도

채점을 하시겠죠? 그때, 아, 이 친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이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술형 문항을 작성할 때 뭐를 포함해야 돼? 키워드를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키워드를 꼭 포함해서 쓰는 연습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와 과학 개념이 들어가야 채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이 기초 개념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또 키워드를 포함해서 내가 문장을 써내려 가야 되지. 그러니 이 문장을 써내려가는 힘, 문장력을 키우기 위해 과학 도서나 신문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문장력을 키워보세요. 또한 선생님이 중학교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주자면, 내가 서술형 문항을 답안을 작성할 때 배경 지식 또한 풍부하면 좋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중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이 과학 개념은요, 일상생활 속 사례와 연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한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사례가 나왔을 때, 아, 나이 사례 본적 있어. 요런 식으로 되겠죠. 조금 더 익숙한 그 사례가 나오면 개념을 내가 풀어서 적용해서 문장으로 구사하기 쉬우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마다 과학 도서나 과학 신문 이런 것들 많이 읽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물론 중학교 과학 서술형 평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첫 번째, 평가의 목적과요, 답안의 깊이가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초등학교에서는요, 평가를 어떤 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느냐? 지식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평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답안을 적을 때는요, 정확한 개념을 진술하고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 만점왕 교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그림이 있고요, 위 기억의 이름과 하는 일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의 이름 알고 있나요? 두 글자인데요, 기억입니다. 초성 퀴즈, 기억. 이름은 기공이에요. 오,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공입니다. 기공이 하는 일은요, 식물에서 잎에 있고요. 그 잎에서 공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공기를 배출하기도 하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와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는 어떤 점이 다른가? 그걸 분석하고 있잖아요. 기억의 이름을 정확히 쓰고, 하는 일도 정확히 쓰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서술형 평가의 목적은 무엇이냐?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넘어서 그거 플러스 이 탐구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과학 지식을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할수 있느냐? 답안을 서술할 때는 주장 플러스 근거. 요런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철나무의 광합성량이 계절에 따라 다른데, 이 이유를 광합성의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관련지어서 서술하래요. 이것 봐. 광합성의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관련지어라. 무엇을? 사철나무가 계절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배웠겠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합성은 언제 잘 일어날까? 빛의 세기가 높을 때, 뭐 온도가 따뜻할 때, 이런 빛이나 온도, 환경 요인이 있겠죠? 이런 환경 요인들이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근거와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개념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배운 과학 지식을 근거로 주장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차이점이죠. 두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첫 번째 차이점을 알고 나서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핵심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더하기 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학 지식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 나름대로 나의 언어로 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탐구 활동의 깊이가 다르다. 활동의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것이죠.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이 탐구 활동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두느냐? 관찰하고 분류하고 비교하는 등 기초적인 탐구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죠. 위 가와 나의 뿌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교하여 쓰시오. 그러면 우리 이 가와 나의 뿌리를 자세히 관찰하겠죠? 관찰한 다음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네? 이렇게 비교하죠. 두 개를 관찰하고 비교하는 기초적인 탐구 역량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정답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우리 가 같은 경우에는 곧은 뿌리죠. 굵은 뿌리가 중심에 있고 주변에 가지처럼 뿌리가 나 있다. 나는 수염 뿌리죠. 가느다란 뿌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가와 나를 내가 비교해서 서술하는 것, 이런 게 초등학교 때 자주 나왔다면, 중학교 때는요, 기초 탐구 기능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탐구 기능을 다룬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료를 해석하고, 자료가 나와 있어. 그럼 그걸 내가 해석하고요. 결론을 도출하는 고차원적인 탐구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식물이 나와 있는 거는 똑같은데요.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이 들어있는 표본병과 전구의 사이, 거리를 점점 가깝게 했대요. 이 전등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점점 가깝게 했대. 그랬더니 이 식물의 이름이 검정말인데요.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기포수가 점점 늘어났대요. 전등이 가까워지니까 이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뽀글뽀글 발생하는 기포가 증가했다는 거야. 그 결과를 알려준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을 서술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실험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실험 자료를 해석한 결론, 그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실험을 내가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 어때요? 관찰하고 비교하는 것과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탐구 역량이죠. 여러분도 내가 과학 지식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과학 지식과 관련된 일상생활 속 예시뿐만 아니라 실험, 관련된 실험도 한번 분석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학교 서술형 평가 대비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수 있겠죠? 답안에 관련 개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식 중심은 초등학교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과정. 내가 이 현상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 왜? 근거까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생활 속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연습과 더불어서 실험, 여러 가지 과학 교과서에 실험들이 나와 있을 텐데, 초등학교도 실험 관찰 교과서에 많은 실험들이 있죠. 그 실험들을 내가 한번 해석해보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도 말로, 글로 설명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중학교 과학 서술형 평가 문제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차곡차곡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의 문항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초등, 중학 서술형 문제의 차이점을 한번 느껴볼 건데요. 이때 문제가

아이가 땅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봐야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문제들은 초등 만점한 과학 교재와 중학 뉴런 과학 1 교재인데요. 교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특강은 교재나 교환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아니라 서술형 문제를 연습해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노트를 꺼내서 문제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답안도 한번 작성해보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모범 답안과 여러분의 답안을 한번 비교해보고 모범 답안을 따라 쓰는 연습도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초등 만점한 과학 6학년 1학기 책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높이가 높고 불투명한 컵 속에 젓가락을 넣고 컵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위 실험 결과 젓가락이 어떻게 보이는지 쓰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이 컵에다가 젓가락이 담겨 있고 물을 부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컵 속에 있는 젓가락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 그대로 젓가락의 모습이 유지되어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꺾여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 답안을 쓸때꼭 적어야 되는 말이 뭐야? 꺾여 보인다. 꺾여 보인다. 요런 말꼭 들어가야겠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젓가락이 꺾여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꺾여 보여. 이러면서 그냥 꺾여 보여.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되죠. 서술형 문제의 답은요. 내가 뭐뭐뭐뭐 한다까지 문장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젓가락이 꺾여 보인다. 두 번째 문제. 젓가락이 위 1번의 답처럼 보이는 까닭을 쓰시오. 왜 꺾여 보이는지를 물은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답에서 요구하는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꺾여 보인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빛이 꺾이는 현상? 바로 굴절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적을 때 굴절의 의미가 꼭 들어가야겠죠? 모범 답안 한번 볼게요.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빛이 굴절하기 때문이다. 굴절 꼭 넣어서 굴절하기 때문이다. 까지 문장을 마침표 지으면 이 문제의 답안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굴절이 무엇인가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웠죠? 중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이 물과 공기처럼 빛이 지나가는 그 경로의 물질이 달라졌을 때 경계면에서 빛이 꺾이거나 휘어지는 현상이죠.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만점한 과학 6학년 1학기 교재 161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물방울 유리막대 물이 담긴 둥근 어항으로 물체를 본 모습입니다. 물방울과 유리막대 이 물이 담긴 둥근 어항에 공통점을 쓰고 그다음 어떤 렌즈에 구실을 할수 있는지 쓰시오. 구실이 무슨 말인가요? 무언가 내가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 어떤 역할이냐 이거죠. 구실, 우리가 여기서는 역할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역할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구실이라는 말은 역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써야 하는가? 무엇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키워드는 무엇인가? 키워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줄이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무키?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과 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이 무키 계속 언급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무엇을 써야 하느냐? 공통점 써야 합니다. 이세 개의 공통점. 그리고 무엇을 써야 돼요? 어떤 렌즈에 구실을 할수 있는지, 어떤 렌즈인지 이거 적어야 됩니다. 두개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공통점 먼저 찾아보자. 이세 개의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두께가 두껍고 투명하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죠.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고 투명한 물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두께가 충분하다.

두께가 충분히 두껍다는 거죠. 물방울 유리막대, 물이 담긴 둥근 어항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써야 돼요? 어떤 렌즈에 구실을 할수 있는지 이세 개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할수 있을까요? 오목 렌즈에 구실을 할수 있을까요?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할수 있죠. 가장자리보다 중앙 부분이 더 두꺼우니까요.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할수 있다까지. 이렇게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볼록 렌즈에 구실을 할수 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 다 포함을 했고요. 키워드, 볼록 렌즈죠. 꼭 들어가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연습해보니 그렇게 서술 문제 어렵지 않죠? 스텝 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죠. 스텝 2는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중학 유랑 과학 1, 이 교재에요. 실전책에서 이 문항을 가져왔는데요. 그림은 눈썰매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 눈썰매. 좋아요. 1번. 지면과의 마찰력을 고려하여 최대한 잘 미끄러지는 눈썰매를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 그리고 원리와 함께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써야 하는가? 체크해 보죠. 우리는 이 문제에서 무엇을 써야 하냐? 잘 미끄러지는 눈썰매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써야 되고요. 방법만 쓰면 되냐? 아니지. 뭐와 함께? 원리와 함께 서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엇을 써야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키워드가 무엇일까? 잘 미끄러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잘 미끄러진다? 마찰력을 크게 해야 될까? 작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지금은 이 강의가 초등과 중학의 차이점을 알려주기 위한 16강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앞에서 짚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마찰력이 무엇인가요?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고무장갑을 끼면 안 꼈을 때보다 설거지를 할때 그릇이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잘안 미끄러지죠. 마찰력 큰 거죠. 그러면 잘 미끄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찰력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마찰력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잘 미끄러지게 하려면 마찰력이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면서 마찰력이 작아지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모범 답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키워드. 마찰력의 크기를 작게 만든다는 거. 또, 내가, 아, 나는 마찰력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 하면서 마찰력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끝내면 이거는 절반짜리 답이에요.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왜? 이 문제에서는 그 마찰력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을 어디에 적용하라 그랬어? 눈썰매에 적용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눈썰매라는 말도 꼭 들어가야 돼요. 모범 답안 함께 보겠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표면이 거칠수록 커지니까 눈썰매를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썰매의 무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거나 바닥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원리를 쓰고 그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죠.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고 표면을 매끈하게 만든다. 이렇게요. 마찰력의 크기에 대한 원리와 또 눈썰매에 적용한 이두 가지 방법을 잘 서술한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눈썰매와 같이 마찰력을 작게 하여 활용하는 예를 두 가지 찾고 그 원리까지 적으라 그랬습니다.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마찰력을 작게 한다는 건잘 미끄러지게 만든 예. 이걸 꼭 포함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미끄럼틀에 물을 뿌려요. 그럼 잘 미끄러지겠지.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마찰력이 작아진다. 또, 봅슬레이나 스노보드처럼 미끄러지는 스포츠 경기. 거기서 바닥면을 매끈하게 해가지고 마찰력을 작게 만든다. 요런 것들 예시 두 가지 적고 그 원리까지 서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바로 힘의 평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문항에서도 보니까 힘의 평형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힘의 평형에 대한

0: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으니 선생님 간단히 설명해 주면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O,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O.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요. 그러면 이 물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겠죠? 그 상태가 바로 힘의 평형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종이배 AB가 있습니다. A는 정지해 있고 B는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을 쓰고 두 번째, 추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AB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될지 서술하라고 하고 있어요.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힘의 평형,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알짜 힘, 또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될지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포함한 모범 답안을 적어 볼수 있겠습니다.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즉 알짜 힘이 0이어야 한다. 힘의 평형을 이루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는 계속 정지해 있고 B는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힘의 평형 사례 어떻게 볼수 있느냐? 그러면은 사례만 적으면 되느냐? 아니요. 사례도 적으면서 그 사례에서 어떤 힘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니,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힘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서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에 떠 있는 튜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도 작용하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부력도 작용합니다. 두 크기가 같으니 방향이 반대고,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튜브가 정지해 있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실력 업 미션은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나만의 비법을 수강 후기에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꿀팁 무엇인지 마구마구 수강 후기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도 다양한 서술형 문제로 연습 같이 해보아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아마도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정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정리 이름만 보면요. 뭐 이게 어떤 정리인지 전혀 예측도 안 되죠.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이름을 딴 정리인데 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B라고 하고 그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ABC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직각을 낀 두 변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그 값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한다? 빗변 길이의 제곱과 일치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 유명한 정리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뭐 증명하는 방법은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이따가 닮음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통한 증명, 우리 100가지가 넘는 증명법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는요, 수행평가를 본다 하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에서 가장 많이 수행평가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법이에요. 이 도대체 이 간단하게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게 왜 C제곱과 같아지냐. 이 간단한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100가지도 넘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자,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어때요? 이 1번도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세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죠. 2번도 잘 보시면요.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세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에요. 다만 그 구성이 조금은 달라요. 뭐냐면 얘는요, 이 A, B, C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씩 빗변으로 붙여서 네 개가 있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2번은요,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빈 공간, 주황색을 빈 공간이라 한다면 이 그림 1번에서 빈 공간은 정사각형 두 개가 나옵니다. 길이가 A짜리인 정사각형, 길이가 B짜리인 정사각형. 그림 2번에서의 빈 공간은요, 중간에 정사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각각의 길이가 빗변이 되는,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C를 갖는 정사각형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개의 넓이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 넓이가 같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직각삼각형 네 개 같은 넓이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여전히 넓이는 같아야 되잖아요. 즉 남은 빈 공간끼리 비교했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 1번에서의 빈 공간은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림 2번에서의 빈 공간은 C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둘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이렇게 증명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따가 닮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더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 어떻게 적용을 해줄 거냐면요. 개념하기 문제 1번과 2번 같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X는 지금 직각의 대변이니까 빗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관계식, 빗변 길이의 제곱은 뭐와 같다? 나머지 직각을 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X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X의 제곱은 6, 6의 36과 8, 8의 64.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더하면 몇이다? 100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제곱했을 때 100이 되는 X는 몇이냐? 요걸 찾으셔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엄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곱수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제곱수 몇 가지는 외워두면 좋아요. 1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적어도 20의 제곱까지는 외워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럼 제곱했을 때 100이 나오는 거, 얘는 쉽죠 사실. 제곱해서 100이 나오는 수는 10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10.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 직각을 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 길이 제곱이 된다라는 거니까 빗변 13의 제곱은요, 뭐랑 일치해야 되냐면 직각을 낀 두 변, 5의 제곱과 x의 제곱, 둘의 합과 같더라라는 거죠. 식을 풀어볼까요? 13의 제곱은요, 계산 빠르게 하셔야 돼요. 외워두시면 좋다 했죠? 169예요. 5, 5, 25 더하기 x의 제곱이 되죠. 자, 우리는 x의 제곱만 남겨볼까요? 좌우변 바꿔서 좌변에 x의 제곱을 남겨주면 169 빼기 25, 즉 144가 됩니다.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찾아주셔야 돼요. 바로 12의 제곱입니다. 12의 제곱. 근데 이거를 항상 기억에만 의존해서 외운 걸로만 의존해서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얘를 좀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144를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그러면

2니까 72. 2니까 36. 2니까 18. 2니까 9. 그러면은 3이니까 3. 좀 겹쳤죠? 2가 4개, 3이 2개. 즉, 144는 2가 4개 곱하기 3이 2개. 이렇게 소인수분해 할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일단 알고 있죠? 지수가 짝수기 때문에 무언가의 제곱수가 될 거라고요? 그럼 무언가의 제곱수가 되냐? 하고 봤더니 2의 4제곱은요? 2의 제곱이 두번 곱해진 거고요. 3의 제곱은 3이 두번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뭐다? 아, 지수를 절반으로 나눠서 2의 제곱과 3을 곱한 12의 제곱이 144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소인수분해를 다 해요.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을 지어주면 돼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전부 풀었어요. 그럼 2가 4번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2번 곱해져 있죠. 그럼 제곱수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씩 짝 짓는 겁니다. 2, 2개, 2, 2개, 3, 2개. 그러면은 여기서 2, 여기서 2, 여기서 3. 이거 곱한 게 바로 12가 된다. 이 얘기죠.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유제 1번. 변의 길이 구하기. X의 값을 구해라. X는 빗변입니다. 무슨 삼각형에? 삼각형 ABC.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X의 제곱은 여기 A부터 B까지 총 16cm니까 16의 제곱과 BC를 Y라고 한다면요. Y cm라고 한다면 Y의 제곱을 합해서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을 낀두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 길이의 제곱과 같다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y를 몰라요. y를 모르니까 y를 어디서 구해야 돼요? y를 다시 또 다른 직각삼각형인 삼각형 CBD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CBD에서 y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빗변 길이가 13이니까 13의 제곱은 밑변 5의 제곱과 y, 높이 y의 제곱을 더해서 구합니다. 정리해 주시면 13의 제곱은 169, 5의 제곱은 25, 거기에 y 제곱을 더해서 구한다. 그럼 좌우변 바꾸고 이항을 해주면 y 제곱은 169 빼기 25니까 144.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거. 뭐였냐면 y의 값은 12가 돼요. 아, 여기 BC 높이가 12cm인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럼 뭐 하자? 12를 어디? 요식에 대입을 해주면 X의 제곱은 16의 제곱 하시면 돼요. 16의 제곱 외우시면 256이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의 제곱은 방금 전에 했듯이 144. 둘이 더하면은 몇이에요? 400이죠. 즉, 제곱해서 400이 되는 x를 찾아라. 제곱해서 400이 되는 x의 값은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곱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뭐 1에서 10까지는 아실 테고, 11의 제곱, 121. 외우세요. 12의 제곱,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144. 13의 제곱은요? 169. 14의 제곱은요? 196. 15의 제곱은요? 225가 돼요. 16의 제곱은요? 256이 되고요.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 20의 제곱은 400.

그 뒤로는 뭐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게 될 거거든요. 뭐특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렇게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제곱해서 400인데 400을 20의 제곱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400을 또 소인수분해 하셔가지고 빠르게 해볼까요? 40 곱하기 10이고요. 40은 8, 5, 40.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5와 2 곱하기 5니까 쭉 소인수분해 해주면 2가 4개. 그 다음에 5가 2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2개씩, 2개씩, 2개씩 짝지어주면 2, 2, 여기서 5. 4, 5, 2, 20. 바로 20의 제곱이구나.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안 되면 소인수분해 활용하세요. 자, 증명.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할 거예요. 뭘 통해서? 닮음을 활용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 삼각형의 닮음을 할때 직각삼각형의 닮음 그 내용을 똑같이 활용을 해줄 거거든요. 뭐냐면 꼭지점 C에서 빗변 AB로 수선을 내려요. 그럼 수선의 발을 D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 할수 있냐면 요 작은 삼각형, 그다음 두 번째 작은 삼각형, 그다음 가장 큰 삼각형 이 모든 삼각형이 뭐가 된다? 서로 닮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첫 번째 삼각형 ABC랑 닮았어요. 뭐가 닮았냐면 이 작은 삼각형이 닮았거든요. 삼각형 ACD. 잘안 보이네요. 삼각형 ACD가 닮았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명이죠.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면 닮았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요 왼쪽에 이거 왼쪽 거 제곱 AC의 제곱은 뭐랑 뭐랑 곱한 거예요? 긴 거, 짧은 거. AD 곱하기 AP가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직각삼각형 닮으면서 왼쪽 거 제곱은 짧은 거, 긴거 곱한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삼각형. 요 오른쪽 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닮았죠? AA 닮음이죠?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오른쪽 거 BC의 제곱은 B 기준으로 짧은 거, 긴 거. 즉 BD 곱하기 AP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전부 지우고 헷갈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AC 제곱과 BC의 제곱을 더하면 AB 제곱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AC 제곱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AB 곱하기 AD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왼쪽 거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오른쪽 BC의 제곱은 오른쪽 기준으로 짧은 거, 긴 거. AB 곱하기 BD가 되죠. 그러면은 하나는 AB 곱하기 AD, 하나는 AB 곱하기 BD, 둘다 AB를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 이전으로 돌려주면 AB로 묶었어요. 그러면은 AD와 BD의 합으로 이루어지겠다. 괄호 안에는. 근데 AD와 BD의 합으로 이루어지겠다? 무슨 말이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바로 AB가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묶고 놨더니 그 결과가 AB 곱하기 AB, 즉 AB의 제곱이 되더라. 피타고라스 정리의 결과죠. 직각을 낀두변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줬더니 빗변 길이의 제곱이 됐더라. 그게 바로 직각삼각형 닮음을 통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이에요. 요 과정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그럼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평면 도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건데, 이거 보니까 방금 전 그림이랑 비슷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거의 제곱은 CH와 CB를 곱한 거네. X 제곱은 7과 CB가 12니까 7 곱하기 12, 84네. 요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안 돼요? 얘는 뭐가 아니죠? 이 삼각형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각 A가 직각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가 직각인 상태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AC의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이 얘기가 성립됐던 거고요. 얘는 지금 직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X의 제곱은 7 곱하기 10이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더라. X, 빗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AH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자. 즉, 이 길이를 Y라고 뒀을 때 빗변 길이 X의 제곱은 Y제곱 더하기 7, 7에 49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Y의 제곱의 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떤 삼각형? 왼쪽에 보이는 직각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Y를 구하자. 그러면은 빗변의 제곱, 8의 제곱은 밑변 5의 제곱 플러스 높이 Y의 제곱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8, 8의 64는 25 플러스 Y제곱. 좌우변 바꾸면서 이항해주면 Y제곱은 39가 돼요. 문제가 생기죠? 제곱해서 39가 되는 걸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몰라요. 5, 5, 25, 6, 6에 36, 7, 7에 49. 39는 비켜간단 말이에요. 물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뭐 제곱근이란 개념을 활용해서 뭐 루트 39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지금 그거 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인데 제곱해서 39가 되는 걸 못 찾는다. 그럼 이 문제 못 푸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라는 건 y가 필요한 게 아니라 y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y가 몇인지 몰라도 y 제곱이 우리는 39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의 제곱은 39 더하기 49, 답은 78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x가 몇인지 몰라요. 제곱해서 78이 되는 건 못 찾아요. 하지만 x제곱의 값은 몇이다? 78입니다 라고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길이를 못 구하겠으면 제곱인 상태로 내뜨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연습 문제 2번 볼까요? ABCD. 요 정사각형 ABCD는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네 개가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정사각형 EFGH의 넓이를 찾자.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겠죠. 그럼 EH의 길이를 찾으려고 보니까 EH 길이는요. 몰라요. 직접 구하진 못하겠지만 여기서 이걸 빼면 되거든요. 즉, 이 뒤에서 HD를 빼면 돼요. 근데 이 뒤의 길이 아직 몰라요. 근데 HD는 합동이라니까 줬으니까 여기가 6cm인 건 알아요. 그럼 뭐만 빼자? 뭐만 찾자? ED만 찾자라는 거죠. 그럼 ED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얘가 E, 여기가 D, 여기가 A. 이런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보니까 빗변의 길이가 10, 밑변이 6이다. 그러면 ED의 길이 높이는 몇이냐 찾을 수 있고요. 여기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빗변 길이의 제곱은 밑변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2입니다. 2. 그러면은 10의 제곱 100. 6의 제곱 36 더하기 x제곱. 36 넘어가고 xy, x랑 우변 자리 바꿔주면요. x제곱은 64. 제곱해서 64인 건 몇이다? 8이다. 따라서 오케이. x는 8.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이 뒤의 길이. 여기가 8이죠? 그러면 이 뒤의 길이가 8이라는 거죠. 따라서 8cm에서 2cm를 빼, 6cm를 빼주면 EH의 길이는 2cm가 되고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몇이 된다? 4제곱cm가 되더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단은 마무리. 서술형으로 어떻게 풀 거냐라고 주어져 있을 때요. 우리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가진 이 도형의 넓이는

0: 구할 줄 몰라요. 그럼 직접 구하는 게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무언가 빼줘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왼쪽에 이 초승달 모양을 구하고 싶어요 하면요. 이 전체 삼각, 전체 반원에서 이 정도로 빼면 될것 같거든요.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빼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활골 AC도 못 구하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고 봤더니 이거는 각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번에 보자. 즉, 왼쪽에 이 모양과 오른쪽에 이 모양을 구하고 싶어요 하면요. 일단 전체 넓이를 다 구하는 거예요. 이 원과 즉, A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과 반원의 넓이와 그 다음에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고 거기에다가 요 사이, 지금 채워지는 거죠. 이 사이에 이 직각삼각형 ABC를 채워 넣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의 도형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뭘 빼자? 뺄 거예요. 뭐를? 이렇게 생긴 하얀색 반원. 즉, 엄청 큰 하얀색. 지름 AB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를 빼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서술형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맨첫 번째, AC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일단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이 4예요. 그러면은 4, 4, 16, 파이죠. 근데 반원이니까 절반 2분의 1 곱하기 16, 파이가 될 거예요. 오른쪽 반원은 지름이 6cm니까 반지름은 3cm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 3, 3, 9파이가 동그란 원인데 거기 반원이니까 2분의 9파이가 된다라고요. 일단 둘이 더해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이 8, 높이가 6. 8, 6에 48 나누기 2. 요렇게 구하죠.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전체 도형의 넓이인데 여기에서 뺄 겁니다. 뭐를? 지름을 AB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지름이 필요하죠. 지름이 몇인데? 그거를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직각삼각형 ABC에서 AC가 8, BC가 6, 그러면은 AB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X제곱은 8제곱 플러스 6제곱이구나 할수 있다고요.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럼 x제곱은 8제곱 64와 6제곱 36의 합, 즉 제곱해서 100이 되는 친구예요. 제곱해서 100이 되는 친구는 뭐가 있어요? 바로 10이죠. 10. 따라서 여기 전체 AB의 길이가 1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그럼 5cm가 되는 거니까, 5, 5, 25 파이의 절반인 2분의 25 파이를 빼시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왼쪽 AC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 오른쪽 BC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 이 넓이를 더하고 거기에 직각삼각형 넓이까지 더한 다음에 노란색 AB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를 빼자. 계산해 보면 엄청 특별한 결과가 나와요. 2분의 16, 2분의 9 더하면 2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얘랑 둘이 더한 거랑 얘가 사라집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의 도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24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이 넓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는 거다? 여기랑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다? 왼쪽에 있는 이 지울게요 한번. 지금 보이는 요 이 A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와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 이 두 개의 합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요 AB를 지름으로 갖는 이 반원의 넓이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더한 거랑 얘랑 사라진다고.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계산해봤더니 그냥 단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살펴보자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 다르게 나왔다 하면요. 아, 이 색칠한 부분이 뭐랑 같다. 이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더라.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개념 정리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는지 상기를 시켜보자면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AB,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요. 간단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정확하게 뭐가 된다? C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의 숙제죠. 미니 모의고사 4번 서술형 문제의 이 한 문제와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 4번 서술형은 풀어본 다음에 찍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 이야기로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2: 너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너 뭐하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것이라고 애매하고, 이것이라고 애매하고, 애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요, 우리 5단원 식물과 에너지 중에서도 뒷부분인 식물의 에너지 사용과 저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중요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관련된 세부 내용까지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원 실전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계속 다루었었던 5단원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에서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인 이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 뒷부분은요, 그렇게 열심히 만든 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런 내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키워드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열심히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양분을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것을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동물이 이런 호흡 기관들을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겉보기에 보이는 이러한 호흡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들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을 세포호흡 혹은 줄여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이 그랬던 것처럼 호흡도요, 호흡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자, 호흡식도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호흡은 어떤 과정이었느냐? 바로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있었죠? 자, 이 포도당을 산소로 반응하여 분해시키면 이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광합성의 식의 정반대 과정이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이 호흡과 광합성을 언제나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게 호흡이고 어떤 게 광합성인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표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흡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해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 두 가지가 바로 이 포도당과 산소일 거고요.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 이세 가지가 바로 이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결과, 기체가 낮에 그리고 밤에 교환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의 영향이 더 커지므로 어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어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합성 산물의 생성 그리고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그 양분들 있죠? 그 양분이 처음에 생성될 때는 포도당 형태로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될 때는 녹말 형태로 길게 저장이 되었다가 체관을 통해 이동할 때는 설탕 형태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양분이 저장이 되고 사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 식물에 그리고 곡식의 종류마다 다 달랐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양분을 우리가 크게 에너지원과 생장과 저장에 사용한다라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요 내용 또 무엇이었는지 조금 이따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5단원의 뒷부분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체크를 하였다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호흡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식물의 호흡은요, 식물의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호흡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것은 사실 식물 세포뿐만이 아니라 동물 세포, 우리 몸의 세포들도 그렇고요. 모든 생물들의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요, 사실 식물뿐만이 아니라 양분을요, 산소로 분해를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해를 할때 나타나는 이 부산물들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을 한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광합성의 정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같이 연관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왼쪽에 있는 두 가지겠죠. 바로 양분과 산소고요. 그리고 호흡의 결과 생성되는 요소는 오른쪽에 있는 요소들이겠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은요, 포도당을 결국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 즉 발생시키는 과정이라면 광합성은 정반대 과정이었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태양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었었고요. 산소도 함께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양분을 필요에 따라서 세포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뭐 일어나 있을 때는 하고 잘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몸에서 알아서 세포 단위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 호흡입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원료는 바로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그 결과 이것을 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마지막에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기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세포호흡은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광합성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광합성은요, 모든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염록체이기 때문에 이 염록체가 들어있는 식물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때에도 호흡은 항상인 반면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지 양분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 즉, 낮에만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또 원료도 호흡과 정반대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고요. 기체만 생각을 한다면 광합성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은요, 또 호흡과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이고요. 호흡은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방출해낸다라는 점, 이것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방출과 에너지 흡수 이 부분을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요. 내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걸 이용해서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렇게 만들어진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 즉 방출하는 과정, 이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결과로 식물이 어떻게 기체 교환을 하는지 낮과 밤을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보았었는데요. 자, 빛의 세기가 강한 낮에는요, 광합성도 일어나지만 그리고 호흡도 일어납니다. 호흡은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요. 빛이 있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죠. 자, 근데 이때 두 개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다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는 광합성에 의한 기체 교환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광합성의 과정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방출합니다. 물론 이 낮에도 식물은 계속 호흡을 해서 이렇게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는 호흡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양이 상대적으로 광합성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었고요. 빛이 없는 밤에는 좀 단순했죠. 왜냐하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호흡의 결과만 생각하면 됐기 때문이었어요. 호흡의 결과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는 호흡만 일어난다. 이렇게 두 그림의 차이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광합성 산물이 어떻게 전환되고 이동되고 저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으로 맨 처음에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염록체에 바로 저장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동을 할때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에 더잘 녹는 설탕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이 체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양분들이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꽃 피울 때 꽃으로도 이동을 하고요. 뿌리가 자랄 때 뿌리로도 이동하고요.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이렇게 양분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설탕은 포도당 하나에 조금 더큰 과당이라고 하는 당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구성된 당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바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광합성 산물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당으로 생성이 됐지만 얘는 물에 너무 잘 녹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할 때는 길게 연결된 이런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된다입니다.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얘가 필요한 다른 기관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에 좀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의 형태로 물에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에 운반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광합성 산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열심히 만든 그 양분들 있죠? 뭐, 포도당이든, 녹말이든.

설탕이든 뭐든 간에 그러한 이 산물들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쓰겠죠. 그래서 식물들의 각 기관으로 이동된 양분들이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얻는 데 먼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 에서 쓰입니다. 뭐냐면 바로 식물의 그 자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에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식물 세포 수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양분으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식물체 자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원으로도 쓰고 그리고 구성 성분도 됐는데 그래도 남는 양분은 어떡하죠? 그것들은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사용하고 남은 양물들은 뿌리, 줄기, 잎, 열매 등등 다양한 기관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저장되는 형태도 사실 식물의 종류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가장 작은 당의 형태인 이 포도당은요, 포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당이고요. 양파와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은 되게 달다라고 느끼잖아요.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자, 설탕은요, 사탕무나 사탕수수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설탕 형태의 양분입니다. 그리고 엽록체에 저장됐던 물에 잘 녹지 않는 그 녹말은요, 우리 감자, 고구마, 벼, 밀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자나 고구마를 물에 막 오랫동안 담궈 놓는다고 해서 물에 막잘 녹아버리거나 흐물흐물해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녹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작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콩 등이 있고요.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땅콩, 깨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 결과로 발생한 산소도 있잖아요. 이러한 산소는 식물 스스로가 호흡할 때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생물들의 호흡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표로 정리를 하면요. 광합성 산물은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 뭐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씨맺기 뭐 이런 것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식물의 생장에 사용이 돼서 구성 성분 자체가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남는 양분들은 저장이 되어서 이 저장된 열매들을 또 다른 생물들이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들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산물은 이렇게나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내용 정리를 했으니까요. 중단어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거 호흡 과정 한줄 정도는 우리 안 보고도 쓸수 있어야겠죠? 자, 호흡이란 무엇이었냐? 바로 양분을 산소로 분해하여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였었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은요,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간이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식물의 호흡은요,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세포 단위로 언제나, 낮과 밤할것 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해 내야지 이 식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끊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식물의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났고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자, 요것은 호흡의 정반대 과정이죠. 바로 광합성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4번. 포도당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바로 호흡의 이유고요. 호흡 과정에서 생성된 그 에너지들 어디에 쓰이냐? 식물의 생장에도 쓰이고요. 뭐 구성을 하는데도 쓰이고요. 등등등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생명 활동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초록색 BTV 용액을 넣은 4개의 시험관을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고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두고 이 색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재밌는 실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금붕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개념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앞부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가 이 BTV 용액을 무조건 이렇게 계속해서 날숨을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노란색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초록색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어떤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세팅은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BTV 용액. 색깔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에서부터 이산화탄소가 적은 것까지 색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바로 산성일 때는 노란색이 됐었고요. 그리고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BTV 용액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은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거나 적은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상태로부터 출발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BTV 용액을 이렇게 똑같이 시험관에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A에는 검정말을 넣고 B에도 검정말을 넣습니다. 단 B에는 햇빛이 통하지 않도록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놨어요. 그리고 C에는 금붕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D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색깔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자, 각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을 해보면 색깔 변화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A부터 볼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검정말이 햇빛을 받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공급받으면 무엇을 한다? 그렇죠. 광합성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의 결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었으므로 파란색으로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파란색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자, B에는 검정말이 있는데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알루미늄 포일로 빛을 차단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B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검정말도 생물이기 때문에 식물도 호흡을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식물의 호흡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B를 적어 보시면요. 호흡만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성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물론 A에서도 검정말의 세포호흡 있습니다. 있지만 광합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아니라 그냥 동물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금붕어가 들어있어요. 금붕어도 우리 앞에서 배우진 않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지만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도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므로 결국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D는요, 대조군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색깔의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또 초록색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시험관의 BTV 용액의 색깔로 적절하게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이번 시험관 B가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관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1번. 시험관 A에서는 광합성만 일어날까요? 물론 광합성도 일어나지만 호흡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나 빛을 쓰기가 충분할 때는 광합성량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체 교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호흡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2번 시험관 B에서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일어난다. 그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은 할수 없어요. 호흡만 일어날 것입니다. 3번 시험관 C에서는 금붕어가 계속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2번. 식물은 빛이 없으면 호흡만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노란색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따라서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초록색 BTB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면 우리 산성을 띠게 되면서 노란색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따라서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잎을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한번 과정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 이쪽에 준비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넣지 않은 페트병. 그냥 공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얘를 다른 기체와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밀봉을 해서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각각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대요. 자, 석회수에 넣는 이유는요.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면요.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뿌얘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기를 넣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네? 그러면은, 뿌얘지는 것을 봄으로써, 아, 이산화탄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군.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A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기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아주 조금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요, B는요, 시금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암실에 넣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식물의 호흡만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호흡의 결과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에게 이렇게 석회수에 공기를 주입을 하면요. 시험관 A만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B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더 진하기 때문에 B가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니은 빛이 없는 곳에서 시금치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이유는 바로 광합성을 할수 없고 호흡만 했기 때문이죠.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식물의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이렇게 뿌여지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까지 올바르게 서술을 했으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뭐가 광합성이고 뭐가 호흡인지 찾아야겠죠? 자, A에다가 물을 더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했더니 뭐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가가 바로 광합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A, B도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광합성의 원료, 바로 이산화 탄소였고요. 그리고 그 결과 생성되는 것은 바로 포도당과 산소였었습니다. 이러한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나는요, 바로 식물의 호흡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찾아주시고요. 자, 한번 보기 한번 볼게요. A는 이산화탄소, B는 포도당 맞고요. 간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자, 식물세포 중에서도 우리 염록체가를 가지고 있는 식물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나는요,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는 오히려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볼게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 자, 이런 표를 주어주놓고 광합성, 호흡, 올바르게 비교한 것 찾아라.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광합성은 양분을 말 그대로 합성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양분을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게 호흡이죠. 따라서 1번은 지금 서로 보기가 바뀌었고요. 또 광합성은요, 염록체가 들어있는 이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는 반면, 호흡은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므로 이것도 반대가 됩니다. 자,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인 반면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과정이죠. 이것도 반대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죠. 광합성이란 빛 에너지를 가지고 이 양분으로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4번이 광합성의 올바른 설명이고요. 호흡도 이 포도당을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올바른 답이 되겠고요. 자, 5번 계속 볼게요.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은요, 말 그대로 빛으로 합성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낮에만 일어납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호흡이야말로 낮과 밤에는 상관없이 모든 세포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번도 둘의 설명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이벤 다이어그램 무엇인지 아시죠? 자, 광합성은 광합성만의 특징이 있고요. 호흡은 호흡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의 겹치는 이 B구역이 바로 광합성과 호흡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A, B, C에 각각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래요. 자, A는 어디냐? 바로 호흡이 가지고 있지 않는 광합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의미해요. 보니까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양분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합성은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즉 호흡에 필요한 양분들을 합성해내는 과정이었어요. 이것은 광합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B예요. 즉 공통점이거든요. 자,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광합성도 식물 세포 그중에서도 이제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고요. 호흡은요, 모든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요. 따라서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둘의 공통점이 될수 있습니다. 디귿,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C에 나와 있는데요. 자, 호흡은요,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양분을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짐으로 C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9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0: 선생님, 위성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국토의 중앙이 어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1: 글쎄요. 일단 지도를 반으로 접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도도 없었다면 그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8세기에 동이신라의 원성왕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1: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0: 일단 남쪽 끝과 북쪽 끝에서 사람을 동시에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보호폭으로 걷게 한 거죠.
1: 와,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자리가 정중앙이 되겠네요?
0: 그렇게 찾아낸 국토의 중앙 지점에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며 타평리 7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흔히 중앙탑이라고도 알려진 바로 그 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오늘 떠날 도시 충주, 벌써 기대되지 않으세요?
1: 저 사실 충주하면 사과를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요.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니 다른 것도 빨리 알고 싶어요.
0: 네,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충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0: 충주 역사를 보니 이 백제부터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고려까지 탐냈던 도시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0: 무기를 만든다면 철기 시대니까 철이 있어야 할것 같은 느낌인데요?
1: 아, 그쵸. 그 시절에는 철이 곧 무기이고 무기가 곧 국력이었거든요. 철광석이 풍부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특히 충주 지역의 철 생산은 충주가 백제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탕금대 제철 유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0: 철을 제련하고 공구를 만들었던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철들은 어떻게 퍼져나갔어요?
1: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유. 바로 충주의 남한강 지류입니다. 열심히 공구와 무기를 만들어서 한강 물길을 통해 한성백제 각 지역에 유통했을 거라는 연구가 있죠.
0: 철로 만든 도구면 이거 꽤나 무거웠을 텐데 물길로 이동까지 할수 있었으니까 삼국이 탐낼 만했네요.
1: 맞아요. 이 철의 땅을 놓고 벌어진 힘겨루기의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0: 증거요? 그게 뭔데요?
1: 얼핏 보면 그냥 널찍한 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한 땅에서 유일하게 남은 고구려 비석이었죠.
0: 헐. 그런데 왜 아무도 비석인지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1: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고 역사는 우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충주 고구려비 발견의 순간도 우연이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는 고구려에서 국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위치해 있고 남한강이 흘러 물길을 따라 이동하기에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이 충주를 차지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오늘은 그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된 아주 특별한 돌기둥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의 비석,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1970년대 후반까지도 충주 가금면 입성마을의 한집 앞에서 아주 평범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입석이라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던 1979년 2월, 역사를 사랑하는 충주 지역의 연구 모임의 회원들이 이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석 표면이 달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직감적으로 평범한 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국대학교 조사단이 현장으로 달려와 이끼를 닦아내고 탁본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모된 글자 사이에서 고려대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고려는 왕건이 세운 고려가 아니라 당시 고구려가 스스로를 불렀던 국호였습니다. 남한 땅에서 고구려의 비석이 발견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이 머나먼 충주 땅까지 내려와 비석을 세웠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고구려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한강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철의 생산지인 충주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충주는 남한강을 통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세금을 운반하기 좋았고, 무엇보다 질 좋은 철이 아주 많이 생산됩니다.

0: 되었습니다. 철은 곧 무기였고 무기는 곧 국력이었던 시대였죠. 고구려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정치적 위상과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널리 과시하기 위해 이곳 충주에 당당히 비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충주 고구려비에는 당시 고구려가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대왕과 신라매금이 화합하여 신라매금과 그 무리에게 신하를 다루듯 의복을 하사하였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려왕, 즉 고구려왕은 신라왕을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인 매금이라 불렀고 심지어 부하에게 하듯 의복을 하사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가 신라를 대등한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우의 나라처럼 대우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구려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주변 나라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대한 제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죠. 비석에는 신라왕을 지칭하여 동쪽 오랑캐라는 뜻의 동이매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이는 고구려가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음을 증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제 충주를 지날 때나 혹은 가족들과 충주호 근처를 여행할 때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언뜻 보면 투박하게 생긴 돌기둥이지만 그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 1500년 전 말발굽 소리를 내며 이곳을 누볐을 고구려군의 위용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돌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나라를 지탱하는 보물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는 역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떨까요?
1: 평범한 돌이 1500년 된 고구려 비석이었다니 이거 동네 사람들 모두 정말 깜짝 놀랐겠는데요?
0: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절터를 답사하던 대학생이 통일신라 금강역사상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거든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무심코 지나칠 뻔한 걸 새롭게 발견한 거죠.
1: 그런데 선생님, 충주에서 꼭 봐야 할건이 고구려비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탄금대인데요. 선생님, 이 탄금대가 무슨 의미인지 맞춰보실래요?
0: 탄금대라. 철이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제 바람이고요. 금을 잔뜩 캐낸 곳이라서 탄광처럼 탄금이라고 했나요?
1: 선생님, 이 금은 다른 금이에요. 가야금입니다.
0: 아.
1: 탄금이란 가야금을 탄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고구려의 왕산악, 대가야의 우룩, 고려의 박연이 있었는데요. 탄금대는 우룩이 가야금을 탔던 곳을 의미합니다.
0: 그야말로 예술의 성지였네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탄금대에서 다른 일은 없었나요?
1: 있었어요. 이 같은 장소에서 훗날에는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0: 이번에는 슬픈 이야기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1: 조선 역사상 처절했던 전쟁터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때의 비극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가볼 곳은 충주의 탄금대입니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된 아름다운 공원이지만 원래 이곳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마치 섬과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북쪽으로는 남한강이 도도히 흐르고 서쪽으로는 달천이 합류합니다. 남쪽과 동쪽으로도 색강과 늪지가 감싸고 있어 평상시에는 삼각지 형태의 평화로운 섬이었죠. 하지만 1592년 4월, 이곳은 조선의 운명을 건 가장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전장으로 변합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이라 불렸던 신립 장군이 왜 이곳을 자신의 마지막 무덤으로 선택했는지

는지 그 팽팽했던 8천 명의 결사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파죽지세로 묵상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선조는 보검을 내리며 신립을 춘주로 보냅니다. 하지만 상황은 처참했어요. 이 도성에서 군사를 모으려 해도 따르는 자가 없었고, 결국 유성룡이 겨우 모아준 80여 명의 군관을 데리고 길을 떠나야 했죠. 가는 길에 고을의 군사를 긁어 모아 만든 8천 명의 부대. 하지만 급하게 징발된 병력이 많아 전투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춘주에 도착한 신립에게 종사관 김여물은 간곡히 건의했어요. 장군, 조령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매복합시다. 좁은 골짜기에서 위를 점하고 쏘면 승산이 있습니다. 춘주 목사 이종장을 비롯한 모든 장수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조령은 한 사람이 길을 막으면 만 사람이 지나가기 어렵다고 할 만큼 험준한 요충지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신립은 깊이 고민한 끝에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이곳은 지형이 좁아 기병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소. 적은 보병 중심이니 넓은 들판에서 맞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 이는 신립이 북방에서 기병 중심 전술로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병력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이른바 배수의 진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죠. 4월 28일 아침, 신립은 8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탄금대 앞 벌판에 진을 칩니다. 신립은 무모한 도박을 한게 아니었어요. 탄금대 주변의 강과 늪지를 천연의 해자로 삼아 1차, 2차, 3차 방어선을 짰죠. 그런데 치명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탄금대 앞 들판은 모내기를 위해 물을 대놓은 논과 습지였거든요. 장군이 자신했던 기마병이 달리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그때 세 갈래로 나뉘어 탄금대를 포위해오는 왜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탕! 하늘을 뒤흔드는 포성과 함께 비 오듯 조총탄환이 쏟아졌습니다. 금릉천의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군사들은 대열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명장 이일이 전열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조선군은 점차 포위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퇴로가 막힌 병사들은 왜군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남한강으로 몰리게 되었고 일부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떠내려가는 시신이 강을 뒤덮을 정도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전투의 참혹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약 8천 명에 이르던 조선군은 대부분 전사하거나 흩어졌으며, 생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당시 충주 지역의 주민들도 전투를 피해 충분히 대피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립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선택을 했으며, 이를 두고 최후의 결전을 감행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전투는 비록 패배했지만, 수도로 향하는 왜군의 발걸음을 단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립이 당시 조선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장수였다는 점입니다. 탄금대 전투의 패배는 개인의 무능이라기보다 조총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충돌하면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한된 조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장수의 고민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탄금대 전투를 단순히 한 장수의 판단으로 패배한 전투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신립은 끝까지 전투를 이어가며 적과 맞섰고, 마지막에는 강물에 몸을 던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선택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과 책임 의식이 작용했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0: 오늘날 탕금대에서 바라보는 남한강은 고요한 절경이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전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뤄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1: 고요한 강물이 그때 아픈 기억을 조용히 머금고 있는 거죠.
0: 당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병사들이기에 조총부대 앞에서 두려움이 더욱 컸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두렵고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던 음력 4월 28일을 전후해 8천 고운 위령제가 열린다고 해요. 그때 전사한 8천여 장병이 넋을 기리는 거죠.
0: 당시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율곡이 선생님께서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참혹한 비극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 8천 장병의 넋을 기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0: 네,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1: 도시로 보는 한국사.
0: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1: 안녕.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만점학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1번째 시간인데요. 어느새 새로운 단원, 두 번째 단원, 분수의 곱셈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분수의 곱셈 그 첫 번째, 이번 시간 배울 내용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 시간은요, 크게 두 가지 개념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개념은 알아볼까요? 무엇을?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개념은 똑같이 알아볼까요?인데 이번에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 겁니다. 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리고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와 계산 방법을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바로 공부 시작해보기 전에 역시 또 생각을 활짝 열어보고 시작해야겠지요. 이 개념을 마구마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무엇보다 생각을 활짝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생각을 활짝 OX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번개는, 번쩍하는 번개는 우르르 쾅쾅 천둥보다 먼저 친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O일지 X일지 5초 셀게요. 5, 4, 3, 2, 1. 헷갈리나요? 선생님, 옷에 도움말이 있는데요. 자, 이 친구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X가 아니라 오입니다. 맞아요. 아, 번개는 빛이거든요. 빛은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기 전에 먼저 빛이 번쩍하고 우리 눈에 보인답니다. 그래서 번개는 천둥보다 먼저 치지요. 오늘의 이번 시간 OX 퀴즈였습니다. 맞췄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그 활짝 연 생각에 오늘의 개념을 지금 바로 마구마구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아,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어떻게 계산할지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4분의 3 곱하기 2의 계산입니다. 4분의 3이니까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세 부분인데요. 그것의 두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2의 계산을 하면 결국 4분의 3을 두번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는 4분의 6, 그러니까 1과 4분의 2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약분하면 결국 1과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밑에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언제 약분하냐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약분하든 결과는 똑같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계산 결과를 약분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계산식에서 약분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4분의 3 곱하기 2, 그러니까 분모는 4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면 6이지요.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그리고 다시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계산식에서 약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2에서 바로 약분해 주자고요. 4와 1을 2로 약분하면 각각 2와 1이 되고, 그러니까 분모는 2, 그리고 분자 3과 자연수 1을 곱해 2분의 3, 역시 1과 2분의 1, 결과는 같음을 알수 있지요. 그러니까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언제 약분하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언제 약분하냐에 상관없이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인데, 역시 차근차근 방법 알아보죠.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합니다. 먼저 예를 볼게요. 1과 4분의 1 곱하기 3의 계산입니다. 이것은 결국 1과 4분의 1이라는 대분수를 3배한 것과 같기 때문에, 덧셈으로 쓰면 1과 4분의 1을 3번 더한 것과 같다고도 볼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첫 번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잖아요. 이 대분수의 대자가 한자로 띠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분수가 허리띠를 두른 것과 같은 모양이다라는 이름인데요. 이때 이 대분수의 띠, 바로 어떤 띠를 두르고 있냐면 자연수라는 띠를 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각각 3배 해준다라는 방법인데요. 좀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살펴보죠. 1과 4분의 1, 그러니까 1과 4분의 1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그것의 3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각각 3배를 해주는 것이죠. 1도 3배를 해주고요. 그리고 4분의 1도 3배를 해주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도 한번 보죠. 1과 4분의 1 곱하기 3, 그러니까 1과 4분의 1을 각각 1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각각 3배 해주면 1 곱하기 3은 3, 4분의 1 곱하기 3은 4분의 3, 즉3 더하기 4분의 3은 결국 3과 4분의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도 바로 알아보죠. 두 번째 방법은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가분수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분자와 분모가 똑같거나 또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역시 똑같이 1과 4분의 1 곱하기 3의 계산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번에는 1과 4분의 1만큼을 이렇게 가분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즉, 1과 4분의 1은 4분의 1이 5개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4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합쳐보는 겁니다. 즉, 4분의 1이 5개, 4분의 5, 또 4분의 5, 또 4분의 5.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결국 4분의 5 곱하기 3은 3과 4분의 3이다라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식으로도 확인해 볼게요. 1과 4분의 1은 4분의 5이기 때문에 4분의 5라는 가분수로 나타내어 주고요. 4분의 5 곱하기 3, 즉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 5 곱하기 3, 즉 4분의 15는 다시 3과 4분의 3이라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 친구들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분수를 이렇게 곱하기 자연수 계산할 때요, 약분을 할때 우리 친구들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지 않고 이 대분수인 상태에서 바로 약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분수는 반드시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약분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요.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문제를 풀며 다시 한번 이해해 보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5분의 1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섯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5분의 1, 그세 배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5분의 3 식으로 나타내어 보죠. 즉, 5분의 1의 3배는요, 5분의 1을 3번 더한 것과 같고요. 이것은 결국 5분의 3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번 해결해 봤습니다. 2번은 8분의 5 곱하기 6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대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약분하는지 또는 바로 약분하던지 두 가지 방법인데요. 1번부터 보죠. 8분의 5 곱하기 6, 분모를 그대로 써주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줍니다. 그렇다면 30이죠? 8분의 30입니다. 이때 계산 결과에서 한번 바로 약분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2, 4, 8, 그리고 2 곱하기 15가 30이죠? 4분의 15, 즉 3과 4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요, 계산식에서 바로 약분하는 방법입니다. 2로 약분하면 2, 4, 8, 2, 3은 6, 분모는 4고요,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 4분의 15, 결과는 똑같이 3과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언제 약분하던지 결국 계산 결과는 똑같답니다. 하나 더 풀어보죠. 3번인데요. 이번엔 1과 7분의 3이라는 대분수와 곱하기 2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대분수를, 곱해지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각각 곱하기 2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2에다가 7분의 3 곱하기 2를 더해주는 것이죠. 1 곱하기 2는 2, 그리고 7분의 3 곱하기 2는 7분의 6입니다.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서 말이죠. 따라서 2와 7분의 6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2번은 1과 7분의 3이라는 대분수를 7분의 10이라는 가분수로 고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7분의 10 곱하기 2는 7분의 20이기 때문에 결국 2와 7분의 6이라고 역시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며 이해하는 세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교과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1번 문제부터 한번 신나게 해결해 보죠. 3분의 2 곱하기 5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5배 하는 것과 같겠지요.
먼저 3분의 2를 나타내 볼게요. 0부터 1까지 전체를 세 부분 나눈 것 중에 두 부분 3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의 다섯 배기 때문에 다섯 번 띄어세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나타내 볼까요? 한 번, 그리고 또두 번, 또세 번, 또네 번,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띄어세면 결국 3과 3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한번 그 아래에 식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3분의 2 곱하기 5는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주지요. 즉 3분의 10이고요. 이것은 결국 3과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그림과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7분의 1 곱하기 4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 1 곱하기 4기 때문에 4 적어주고요. 7분의 4 곱하기 4입니다. 즉, 분모는 그대로 두고 4 곱하기 4, 7분의 16이지요. 이것을 이제 대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2와 7분의 2로 고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2와 7분의 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2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3번 문제, 계산해 보세요라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면 단순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보죠. 9분의 2라는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입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주자라는 것이죠. 즉, 9분의 14이기 때문에 1과 9분의 5라는 대분수로 바꾸어 쓸 수가 있겠죠. 다음은 2번입니다. 6분의 5 곱하기 3인데요. 계산 결과에서 약분해도 되지만 선생님은요, 계산식에서 바로 약분해 주겠습니다. 즉, 2분의 5 따라서 2와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 2와 3분의 1 곱하기 2를 계산하는 과정이래요.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림부터 볼까요? 2와 3분의 1을요, 3분의 7이라는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했습니다.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그려준 것이군요. 그 아래를 볼게요. 2와 3분의 1은 그러니까 3분의 1이 7개이기 때문에 3분의 7이라고 그림으로 나타내 준 것이고요. 따라서 곱하기 2잖아요. 2와 3분의 1 곱하기 2는 3분의 7의 2배예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 3분의 14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4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요, 우리 배운 방법 중에서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 그두 번째 방법이었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 만약에 약분을 한다면 절대 대분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약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분수로 바꾸어 약분해 준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던 이 곱해지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어 각각 곱하는 방법 외에는 무조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살펴보죠.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요, 결국 곱해지는 대분수를 방금 이야기한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각각 곱해주는 방법입니다. 1번부터 보죠. 1과 5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5분의 1로 나타내 각각 3배 해주는 디귿으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2번은 2 더하기 5분의 2로 나타내 각각 2배를 해주는 기역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 2와 5분의 2이기 때문에 역시 2와 5분의 2의 합으로 나타낸 다음에 각각 3배를 해주는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인데요. 한번 계산해보죠. 화살표를 따라가 봅니다. 자, 먼저 2와 8분의 3 곱하기 4인데요. 여기서 바로 약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약분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8분의 19 곱하기 4이고요. 이제 신나게 약분해 주죠. 4로 약분하면 결국 2분의 19입니다. 따라서 9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9와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5를 3배 해주고 다음은 진분수인 10분의 3을 3배 해준 다음에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계산해보죠. 5 곱하기 3은 15이고요.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3은 10분의 9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5와 10분의 9. 이렇게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8번 문제. 7분의 6 곱하기 4와 관계없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7분의 6 곱하기 4는요, 결국 진분수인 7분의 6의 4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억, 7분의 6을 4번 더해야지 맞습니다. 니은, 우리 배운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의 곱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디귿은요, 생뚱맞게 분자에 64가 나왔습니다. 6 곱하기 4는 24인데 말이죠. 따라서 관계없는 기호를 쓰면 디귿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9번 문제. 정육각형의 둘레를 묻고 있습니다. 정육각형은요, 우리 배운 것처럼 6개의 변의 길이가 똑같고 6개의 각의 크기가 똑같은 다각형이죠. 둘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 2와 9분의 1을 6개, 즉 6배 해주면 둘레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와 9분의 1을 먼저 가분수로 고쳐주면 9분의 20이고요. 곱하기 6입니다. 이제 한번 약분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9와 6을 약분하면 3이 6, 3, 3은 9. 즉, 3분의 4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13과 3분의 1이라는 대분수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13과 3분의 1이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풀고 틀리면 안 돼요. 문제에서 몇 센티미터인지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까지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자, 문장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죠. 자, 곰인형을 각각 6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철사의 길이를 묻고 있고요. 누가 몇 미터 더 긴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아, 조건은요. 곰인형 한 개를 만드는데 철사를 아진이는 이만큼, 시아는 이만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10번 문제 바로 풀어보기 전에 이번 시간 꿀팁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방금 봤던 우리 9번 문제처럼 여기에서도 단위가 등장하죠. 누가 몇 미터 더 긴지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답을 쓸 때, 아,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구나. 누가 그리고 몇 미터 더 긴지 단위까지 꼭 빠뜨리면 안 되겠구나. 따라서 만점왕으로 가는 포인트는요, 단위를 빠뜨리지 말자입니다. 꼭꼭 기억해 두자고요.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 꿀팁은요,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 옆에 있는 선생님 톡톡 게시판에 선생님이 그때그때 올려 놓을 테니까요. 아, 기억이 안 난다. 어떤 팁이더라 하는 친구들은 게시판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올린 글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먼저 한 개를 만드는데 아진이는요, 10분의 9m라고 했기 때문에 10분의 9, 그리고 6개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6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시야는 5분의 4m 한 개에, 그런데 6개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나게 한번 약분해보죠. 2, 5, 10, 2, 3은 6. 따라서 5분의 27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은 5와 5분의 2m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야를 볼까요? 이번에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줍니다. 4, 6, 24. 따라서 4와 5분의 4m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누가 몇 미터 더 긴지 알기 위해서는요, 자연수 부분을 볼게요. 5가 더 큽니다. 따라서 아진이가 더 많이 사용했고요. 얼마나 더 긴지 알기 위해서는
5와 5분의 2에서 4와 5분의 4를 빼주면 되겠죠. 빼려고 봤더니 5분의 2에서 5분의 4를 못 빼기 때문에 1만큼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4와 5분의 7이라고 바꾸어주고 빼기 4와 5분의 4를 계산해주면 4 빼기 4 사라지고요.

0: 진분수끼리 빼주면 5분의 3미터. 따라서 정답은 5분의 3 넘어가면 안 되고 단위를 꼭꼭 넣어주면 이렇게 아진이가 5분의 3미터 길게 사용했습니다라고 10번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만점왕 포인트 잊지 말자고요. 다음이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인데요. 장난감 자동차가 출발점에서 기역까지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구하려는 것 적어볼게요. 장난감 자동차가 출발점에서 기역까지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문제에서 자동차는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죠. 가로 또는 세로로 이동한 거리를 각각 더합니다. 각각 구하여 더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신나게 배운 내용 떠올리며 문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해결해 보죠. 먼저 가로로 이동한 거리를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니까 가로로는 띠띠띠띠띠띠띠 네칸 이동했기 때문에 네칸 이동한 거리는 가로가 1과 12분의 7m, 1과 12분의 7m의 4배 이렇게 식을 적어주고 대분수를 가분 수 12분의 19로 고쳐 계산해 보면 6과 3분의 1m 가로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2번은 장난감 자동차가 이번엔 세로로 몇칸 이동했는지 볼까요? 띠띠띠띠띠띠띠 세칸 이동했기 때문에 세로 9분의 7m에 3배 곱하기 3, 즉 9분의 21이기 때문에 2와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약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로 이동한 거리 6과 3분의 1, 세로로 이동한 거리 2와 3분의 1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는데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는 대분수의 덧셈 잘 알고 있지요? 따라서 6과 3분의 1 더하기 2와 3분의 1은 8과 3분의 2이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잊지 말고 단위까지 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되돌아보기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출발점에서 니은까지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한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여기 있잖아요. 가로는 하나, 둘, 세칸 이동했기 때문에 1과 12분의 7그세배 3을 구해주고요. 세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기 때문에 9분의 7 곱하기 그네배 4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이 대분수를 가분수 12분의 19로 고쳐 계산해주면 가로로 이동한 거리는 4와 4분의 3. 그리고 세로로 이동한 거리는 3과 9분의 1m. 이것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분수로 한번 고쳐보죠. 4분의 19 더하기 9분의 28이고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통분 배웠잖아요. 두 분모, 최소 공배수 36을 공통 분모로 통분해주면 36분의 171 더하기 36분의 112, 즉, 36분의 283이기 때문에 결국 7과 36분의 30을 단위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기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 개념 정리해 볼게요. 탄탄, 든든! 이번 시간 개념 정리! 개념 1.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개념 2.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합니다. 이때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기 전에 분모의 자연수를 약분하면 안 됩니다. 조심 또 조심! 탄탄 든든! 개념 정리 끝!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 확인해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1단원을 배우며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세요, 느낌을 남겨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박별윤 친구인데요. 선생님, 평소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집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학생의 마음을 잘 파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시험을 봤을 때 꿀 같은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우리 박별윤 친구가 남겨주었습니다. 정말 꿀 같은 점수가 나오기를 선생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와 3분의 1cm인 정삼각형의 둘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또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신나게 분세 곱셈 공부 이어나가보죠. 그럼 모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왕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 열심히 하고 왔나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도 우리 계속 이어서 대단원 첫 번째 유적과 유물로 살펴본 옛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쭉 공부 이어서 해볼 겁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북 투교재 계속 준비해주면 되겠고요. 그 뒤에 중단원 확인평가 15문제 준비되어 있죠. 그 문제 오늘 같이 풀어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미리 스스로 문제 풀고 오는 겁니다. 다 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우리 친구들 잘 맞췄나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무용총 무용도라는 거 어느 나라의 국가 유산일까요? 이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국가 유산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름도 다양해서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조금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딱 이름을 보고 어느 나라인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무용총 무용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대표적인 이 국가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의 것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 중에 하나, 무용총이라는 게 있었죠. 이 무용총이라는 무덤 안에는요, 다양한 고분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용도가 있고, 또 수렵도 이런 것들도 있었죠. 자, 그 중에서 무용도, 우리 개념학습할 때 같이 봤던 그 사진을 떠올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점박이 무늬가 있는 그 옷을 입고 굉장히 역동적인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기억나나요?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 고분 안에다가 그 무덤의 주인이 살아생전에 행복함을 느꼈던 그런 행동들을 많이 그림으로 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용총 무용도, 이 무덤의 주인이 아마도 살아생전에 이 춤추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고분 벽화들, 다양한 또 다른 종류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개념 꼭 복습하고 오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문제풀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북투 교재입니다. 문제풀이 시작해 볼 건데요. 교재는 11쪽이고 중단원 확인평가 문제 1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나라의 이름들 우리가 배웠던 거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보기 읽어 볼게요. 하늘의 자손으로 알에서 나온 주몽이 이곳에서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졸본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떤 건국 이야기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이 주몽이 알에서 나왔다라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주몽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활을 잘 쏘고 또 말도 잘 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몽이 바로 이곳에서 굉장히 큰 어떤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바로 졸본 지역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었죠. 자, 그럼 주몽이 졸본 지역에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하기 이전에 몸담고 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부여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의 부여인 거예요. 원래 주몽은 부여에 살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다른 왕자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이 주몽은 활을 한번 쐈다 하면 백발백중으로 다 맞친다. 그만큼 활을 아주 잘 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몽을 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국 이야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몽이 이끌고 내려온 이 무리의 사람들도 모두 부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여 사람들이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서 졸본 지역에 새롭게 건국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의 정답 1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번 볼게요. 다음 왕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의 이름을 쓰는 문제예요. 자, 이 왕이 하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백제의 제13대 왕으로 고구려를 공격해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했소 라고 하네요. 자, 어느 나라의 왕이다? 그렇죠. 백제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제13대 왕입니다. 이런 숫자를 우리 친구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뒤에 있는 설명이 중요하죠.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차지했다라고 했어요. 황해도라고 하면 조금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백제가 북쪽까지 영토를 넓혔다라는 건 바로 이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의 이름을 쓰세요라는 거죠? 자,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왕의 이름은? 그렇죠. 근조고 왕이었죠. 근, 조, 고, 왕이었어요. 우리 퀴즈의 정답이기도 했었습니다. 근초고 왕은 많은 문제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근초고 왕은요, 이때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고구려에 고국 원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실제로 전사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왕이 전쟁 중에 죽은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시기에 백제의 힘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2번 정리하고 3번 넘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은 내용을 우리가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고구려 장수왕이 한 일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고구려의 장수왕 기억나나요? 어떤 인물이었죠? 맞아요.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죠. 장수왕입니다. 그리고 이 장수왕은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

대왕이랑은 조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려고 했지만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했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옮기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업적을 세웠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그 흐름으로 정리를 하고 보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야 연맹을 이끌었습니다. 자, 장수왕, 가야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장수왕은 고구려 왕입니다.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라는 건 땡. 2번. 경주 첨성대를 세웠습니다. 자, 경주의 첨성대라고 하면 바로 어떤 나라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신라죠. 고구려와 관련 없고요. 경주 첨성대는 신라의 선덕 여왕 때,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3번.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장수왕의 업적이에요. 장수왕은 이 고구려의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는데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갔죠? 이것은 이 장수왕이 펼쳤던 남진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4번도 볼게요.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습니다. 자, 이 왜나라가 신라에 침입을 했는데 이것을 도와준 왕이 있었죠. 고구려의 왕이긴 하지만 장수왕은 아니고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4번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죠. 5번, 백제의 수도인 사비를 함락했습니다. 자, 백제의 수도 중에 이 사비라는 곳은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죠. 백제는 수도를 두번 옮겼어요. 그런데 이 사비는 마지막 수도였고, 마지막 수도가 함락되었다라는 것은, 즉, 백제가 멸망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제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신라였죠. 기억나죠? 신라의 무열왕이 했던 업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고 3번의 정답, 3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4번 볼게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신라의 영토가 다음 지도와 같이 넓어지면서 중국과의 교류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서술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고구려, 백제 있고요. 신라 이쪽에 있죠. 자, 원래 신라는 이 금성, 지금의 경주 땅에서 시작해서 이쪽 끄트머리에 아주 작게 시작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영토를 북쪽으로 넓히고 또 아주 중요한 이쪽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됐어요. 신라는 사실 계속 한강 유역을 차지하지 못해서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신라가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를 거치던지 혹은 백제를 거치던지 직접 중국과 교류를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면서 중국과 자유롭게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문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어떻게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지도가 나타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직접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키워드를 꼭 넣어서 문장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유적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유적을 보고 이게 어떤 나라인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령이 어디였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고령. 그렇죠. 바로 대가야의 수도였어요. 대가야의 수도에 지산동이라는 마을에 있는 고분군, 즉 고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 유적을 나타내는 사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나라, 즉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에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야의 멸망 기억나나요?

맞아요. 신라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신라의 전성기, 즉 진흥왕 때이 가야를 신라에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야는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맞는 설명. 자, 2번. 철을 수출하며 발전했다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 가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철이었잖아요. 가야는 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을 굉장히 잘 다루고 또 그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했었죠. 철을 수출하며 발전했다. 맞습니다. 3번에 낙동강 유역에서 성장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낙동강 유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김해 땅 주변이거든요. 김해라면 우리 친구들 가야 중에서도 금관 가야를 떠올릴 수 있죠. 사실 가야 연맹의 첫 시작은 금관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이 뻗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낙동강 유역에서 성장했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4번.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했다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 친구들 풍납토성 하면 떠올려야 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가야예요? 아니죠. 서울 풍납토성 하면 우리 친구들 백제 떠올려야 되죠. 백제. 백제가 힘이 강했던 그때에 아주 이 왕성을 넓게, 크게 지었는데, 이게 바로 서울의 풍납토성이었죠. 기억나죠? 따라서 4번은 가야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5번에 여러 나라가 연맹하여 발전했다. 이게 바로 가야 하면 떠올려야 될또 다른 키워드가 되겠죠. 가야는 하나의 큰 국가가 아니라 작은 여러 나라들이 연맹을 맺고 있는 형태였다라고 했어요. 5번도 맞는 설명. 따라서 5번의 정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6번.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주제가 삼국시대에 실시한 정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무엇무엇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돕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었어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우리 평민들은요, 봄에 먹을 것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 전년도 가을에 수확했던 곡식이 다음 연도 4월에서 5월쯤, 즉 봄이 되면 동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봄에 굶주리는 이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그 해에 가을에 다시 곡식을 수확하면 다시 곡식을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을 고구려의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세 글자. 진대법이라고 했었죠. 진대법,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거. 7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서 밑줄 친 신문 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기자가 묻고 있죠. 신라에서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라고 했어요. 자,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라의 신분 제도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신라 사람이라는 거고 이 신라의 어떤 신분 제도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삼국과 가야는 모두 이 철저한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라는 유난히 더 독특한 그런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그 이름이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골품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골품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 우리 개념 학습할 때 어떤 사람이다라고 쌤이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맞아요. 신라의 최고의 천재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치원은요, 골품제 중에서도 이 골품제가 둘로 나눠지는데 성골

진골 또는 1에서 6 두품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을 암기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자, 골품제에서 성골과 진골은 바로 귀족들을 나타내요. 왕족 혹은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성골과 진골 출신의 사람들은 높은 관직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두품에서 6두품까지 그 숫자가 6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1에서 3두품까지는 평민이고 4에서 6두품까지는 어떤 귀족이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높은 관직까지는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골과 진골, 그리고 1두품에서 6두품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은 바로 육두품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 높은 관직까지는 전혀 올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육두품 사람들이 불만이 아주 많았다라고 전해져 내려와요.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골품제라고 우리 친구들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8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국가 유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들어갈 국가 유산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국가 유산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자, 백제의 것이고 백제의 미소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1번. 경주 석굴암 석굴 본존불. 이것은 백제의 것이었나요? 아니죠. 이것은 통일신라의 것이었어요. 통일신라. 선생님, 통까지만 적을게요. 2번에 경주 불국사 다보탑입니다. 자, 불국사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의 것이었죠. 통일신라. 3번. 금동 연가 칠렴령 열의 입상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그렇죠. 이것은 고구려의 것이었죠. 고구려. 4번.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 사진은요, 우리 일본과의 교류를 잘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사실 이 반가사유상은요, 어느 나라의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치만 이 삼국의 어떤 나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정도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4번은 삼국. 삼국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5번 서산 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 이게 바로 백제의 미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이죠. 5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3명의 부처가 나란히 서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제의 미소가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오묘하게 조금씩 미소가 다르게 보인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5번, 아, 9번 볼게요. 다음에서 학생들이 조사할 국가 유산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사 내용이 고구려 국가 유산이에요. 고구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고구려의 국가 유산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장군총입니다. 장군총 우리 친구들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요? 맞아요. 돌로 쌓여진 무덤이었는데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었죠. 1번 고구려의 것. 자, 2번에 금관총 금관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 어느 나라의 것이었다? 그렇죠. 황금의 나라라고 불리는 신라의 것이었죠. 신라. 3번 무용총 무용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퀴즈의 정답이기도 했잖아요. 무용총 무용도는 대표적인 고구려 문화 유산 맞죠. 4번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석탑이죠. 바로 백제의 것이었고요. 5번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제의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과 3번. 1번, 3번. 10번. 다음 탑은 어떤 바람을 담아 만든 것으로 전하는지 보기에

국가를 모두 사용해서 서술하세요라고 했어요. 이 국가 유산을 보면 경주의 황룡사에 있는 9층 목탑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것이다? 경주 하니까 아하, 신라 것이겠구나. 신라에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거 우리 개념 학습하면서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바로 외세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보자. 그런 염원을 담아서 세운 그런 석탑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에 신라 그리고 이웃나라 이두 개의 용어가 잘 들어가게 답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신라가 부처의 힘을 빌려서 누구의? 그렇죠. 이웃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라 선덕여왕 때 세웠던 탑인데요. 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들은 이때 신라를 계속해서 공격하던 이웃 나라들을 하나씩 상징한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높이가 아주 아주 높고 웅장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의 국가 유산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보기를 살펴볼게요. 김수로왕 나왔네요. 김수로 왕과 함께 알에서 나온 아이가 낙동강 유역에서 세운 나라로 전해진다. 자, 김수로 왕, 그리고 낙동강 유역이라는 이 좋은 힌트. 그리고 그 아래, 덩이쇠를 주변 나라에 수출했습니다. 라고 나왔죠. 덩이쇠는요, 바로 철이에요. 자, 그렇다면 김수로 왕이 세웠고, 그 다음 낙동강 유역에서 발전했고, 철을 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그 나라, 어디였죠? 맞아요. 바로 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가야의 국가유산 찾아볼게요. 천마총 가야의 것 아니고요.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도 신라의 것이죠. 공주 무령왕릉은 백제의 것이고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신라의 것이죠. 5번에 철제 투구와 갑옷 이게 바로 가야의 것이다. 정답은 5번. 12번. 다음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가는 신라와 당의 전쟁이죠. 나당 전쟁을 뜻합니다. 나는 백제의 멸망, 다는 고구려의 멸망이죠. 자, 지금 삼국이 통일되는 그 시기를 나타낸 건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은 바로 백제의 멸망이죠. 나당 연합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두 번째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서로 싸워서 신라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나, 다, 가가 되겠죠. 어디 있나요? 4번에 나, 다, 가. 이게 바로 시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통일신라의 사회 모습을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밑줄 친 재상의 신분을 쓰세요. 자, 여기 이 재상은요, 집에 노비가 무려 3,000명이 있었고요. 비슷한 수의 호위 군사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주던 개인의 군사라는 거죠. 그다음, 소, 말, 돼지도 있었고요. 이 짐승들을 바다 한가운데 섬에서 길러서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 먹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많은 수의 노비도 있고,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신분은 바로 귀족입니다. 귀족. 14번. 다음 국가 유산을 남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국가 유산은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주의 석가탑이라고도 부르는 석탑이죠. 자, 그럼 보기 살펴볼게요. 1번에 외에 칠지도를 전해주었다. 이것은 백제죠. 2번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는 건 발해고요. 3번에 단군 왕검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4번에 당에서 해동성국으로 불렸던 거 발해고요. 5번에 지방관리가 촌락문서를 작성했다.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살펴볼게요. 가 국가에서 발달한 문화의 특징을 보기의 낱말을 모두 사용해서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남북국 시대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0: 에는 통일 신라가 있고 그 위에 가 어떤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바로 동무산 근처에서 누가 세웠다? 그렇죠. 대조영이 세운 이 발해라는 나라였어요. 발해. 발해 나라의 문화를 이세 가지 보기에 있는 낱말을 모두 사용해서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아서 또 당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독창적인 그런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 갔다라고 했죠.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 당의 문화는 받아들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라고 답을 정리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우리 친구들 틀린 문제 꼭 다시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1단원 혼합물의 세계 열심히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북이는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쪽지 시험 풀어보고요. 확인 평가 문제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두 번째 중단원의 쪽지 시험으로 핵심을 복습하고, 그리고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면서 내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1단원의 두 번째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나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 혼합물 분리를 이용한 여러 장치에 무엇이 있는지 공부했죠? 자, 우리 쪽지 시험을 통해서 그 개념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보자고요. 자, 준비되었으면 바로 9페이지 1번 쪽지 시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소금과 운동장에 있는 모래는 색깔이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소금은 어떤 색이죠? 그렇죠,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운동장에 있는 모래 무슨 색이에요?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하지 않습니다. 라고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소금과 모래는 모양이 일정한가요? 일정하지 않은가요?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 모양이 다 똑같아요? 모래 알갱이도 하나하나, 모양이 완전 똑같나요? 아니죠. 이 모양이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할까요? 우리 소금과 모래에 혼합물이 있다. 그걸 분리하고 싶어요. 그럴 때 물질의 성질을 생각해서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각 물질의 성질을 관찰해야 되죠. 색깔을 관찰했더니 이 소금과 모래의 색깔은 달라요. 하얀 색깔색 다르네. 그러면 하얀색 따로, 갈색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뭐예요? 그렇죠. 일일이 하나씩 분리하기는 불편해요.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색깔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소금과 모래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소금과 모래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는 성질을 가지고는 분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어떤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3번 볼까요? 크기가 비슷한 소금과 모래가 섞인 혼합물은 체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알갱이의 크기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체로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체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 그러니까 모래와 자갈 같은 이런 고체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왜? 체는요, 눈 크기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보다 이 크기가 큰 알갱이는 통과되지 못하니까 체 위에 남고, 알갱이 크기가 작은 것은 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분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금과 모래는요, 알갱이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체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이 체의 눈 크기가 핵심인데 둘 다 비슷하니까 체를 이용하면 둘 다 통과되거나 아니면 둘 다 통과되지 않거나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체를 이용해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알갱이 크기라는 성질을 가지고도 우리는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 좋을까 하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바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소금과 모래 중에 이것은 물의 용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물의 용해되지가 않습니다. 물의 용해되는 정도의 차이죠. 자, 어떤 것이 물의 용해되나요? 물에 녹는 것은? 그렇죠. 바로 소금은 물에 녹지만요. 모래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금과 모래 혼합물이 있다. 그러면 일단 물을 확 붓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용해를 시키면요. 소금은 물에 용해되지만 모래는 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물에 용해되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이 모래만 따로 일단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물에 용해되는 정도의 차이, 이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선생님, 그래서 항상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할 것이며 어떤 도구를 이용할 것인지 이걸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일단 성질은 찾아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과 관련하여 이제 5번 문제에 나옵니다.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넣고 무엇으로? 걸음장치, 우리 첫 번째 도구 걸음장치였어요. 걸음장치로 걸으면 걸음종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은 소금이었나요? 모래였나요?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 물에 녹지 않은 물질이 걸러지게 되는 거겠죠. 자, 소금과 모래 중에 물에 녹지 않은 것은? 그렇죠. 모래였죠. 자, 이 걸음종이는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에 녹은 소금은 이 소금물이 되어서 밑으로 다 통과돼서 빠져나가지만 모래 알갱이는 그 걸음종이의 그 구멍보다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음종이 위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장치로 우리 무엇을 분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에 녹지 않은 물질, 모래를 분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소금물은 걸음장치로 걸으면 걸음종이를 빠져나갔나요? 빠져나가지 못했나요? 그렇죠. 바로 소금물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래 분리하고요. 소금물 따로 비커에 모아진 거. 이제 여기서 무엇을 분리하면 된다? 그렇죠. 소금물에 이 녹아있는 소금을 우리가 분리하면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장치가 하나 더 있었죠. 뭘까요? 그렇죠. 바로 증발장치였죠. 자, 그래서 소금물에서 물을 익어시키면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녹아있는 것은 물을 증발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증발장치, 그러니까 가열판에다가 증발접시 올려두고 거기에 소금물 이렇게 부어가지고 끓였어요. 그러면 물은 증발하게 되고 바로 증발접시 안에 하얀색 가루, 소금을 분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쭉 쪽지 시험 싹 살펴보면서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은 물에 용해되고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물에 용해되지 않는 건 걸음장치로 걸러내고 물에 용해된 건 증발장치로 증발시켜서 분리한다.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둬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8번 볼게요. 따뜻한 물에 찻잎을 담그면 찻잎 속 성분이 물에 용해되나요? 증발되나요? 우리 친구들 녹차 우려서 먹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티백이 있습니다. 자, 이 티백 안에요. 이렇게 막 녹차 찌꺼기를 넣어요. 그러면 이 녹차 잎을 넣어요. 녹차 잎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담궈두면요. 찻잎 속의 성분, 그러니까 뭐 녹차의 맛이라던가 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을까? 색이라던가 이런 게요.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맑고 투명했던 물이요. 연두색이 되면서 녹차 향도 나고 녹차 맛도 나게 되죠. 그래서 찻잎 속 성분이요. 물에 용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용해되지 않은 찌꺼기는 또 여기에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이 티백, 거름망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찻잎 속 성분은 물에 용해되어 빠져나가서 우리는 찬물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찻잎 속 찌꺼기는 걸러내는 이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번은요, 바로 용해와 거름의 예를 이용하는 그런 예였습니다. 자, 그럼 9번 볼게요. 약초를 물에 넣고 끓인 후 헝겊을 이용해 한약을 짜내는 것은 증발을 이용한 걸까요? 거름을 이용한 걸까요? 헝겊 보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천인데요. 막 이렇게 실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구멍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헝겊이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그렇죠. 이 거름망, 거름종이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초를 여기에 넣어요. 그리고 끓이면요. 아까 찻잎 속 성분이 물에 녹는 것처럼 약초의 성분도 물에 녹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약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맑은 한약만 마셔야지 여기 한약 찌꺼기가 막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 찌꺼기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한약만 이 헝겊 구멍으로 통과되고 찌꺼기는 걸러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역시 무엇 원리다? 맞아요. 바로 거름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초를 탁 넣고 이제 막 끓인 다음에 이제 헝겊을 꽉 짜줘요. 그거 왜꽉 짜주는 거예요? 아직 약초에 그 한약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얻어내려고 꽉 짜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짜고 나면은 이 헝겊 위에 이 헝겊을 통과하지 못한 이 약초 찌꺼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거름을 이용한 예예요. 이렇게 8번, 9번처럼 우리 주변에서 용해와 거름을 이용한 예를 우리 친구들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까지 했고요. 10번부터는 또 어떤 개념이 쪽지 시험에 나올까요? 과학기술 사례 중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를 사용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불가능하게 할까요? 우리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를 이용하는 까닭은 결국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죠. 자,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건 무엇이었나요? 현재, 오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람과 환경이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를 사용하면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물 자원 같은 것도 물이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물을 낭비하거나 물이 오염되면은요,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물을 아껴야 할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물 또는 바닷물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분리해서 사용한다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요, 버려지는 폐기물, 그냥 막 버린다면 쓰레기가 쌓여서 환경이 오염될 거예요. 자, 버려지는 폐기물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분리한다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을 또 복습해야 할까요? 그러면 혼합물 분리를 이용한 장치는 뭐가 있었는지 이걸 또 여러분이 떠올려야 봐야겠죠. 자, 11번 보니까 휴대용 정수 빨대, 담수화 항아리, 이거 우리 개념 시간에 모두 다 살펴봤던 장치예요. 이둘 중에 태양열을 이용해 바닷물에서 물을 증발시켜 깨끗한 물만 다시 모아 분리하는 장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태양열이 물을 증발시킨대요.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담수와 항아리였습니다. 이 담수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담수화 항아리, 요렇게 생겼죠. 요기로게 뭐 그릇이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또 그릇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여기에다가 윗부분에다가 바닷물을 넣어요. 그러면 태양열이 막 데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바닷물에서 소금은 남고, 소금과 같은 성분은 남고, 물은 증발하게 되겠죠. 그럼 막 증발한 물이 뚜껑에 닿아요. 그러면 이 응결돼서 물방울이 맺히겠죠. 그럼 이 물방울이요, 고여 있다가 관을 따고 쭈루룩 내려와서 이 아랫부분에 모이게 되는데, 이 모인 물은 바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열 이용해 증발의 원리를 이용한 것은 담수와 항아리였어요. 자, 그러면 휴대용 정수 빨대는 무엇이었죠? 정수라는 것은 물을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뜻이었죠. 오염된 물, 더러운 물, 우리 휴대용 정수 빨대만 있으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했어요. 왜요? 빨대 안에 필터가 여러 개 들어있죠. 그래서 이 더러운 물에서 그 더러운 물질은 걸러내주는 거예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만 필터를 통과하니까 결국 우리 입으로는 깨끗한 물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휴대용 정수 빨대는요, 걸음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 12번 볼까요? 해양 쓰레기통 그리고 인공지능 폐기물 선별 장치. 자, 이것도 공부했어요. 이 중에서 펌프로 쓰레기와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걸음 장치를 통과시키면 통 안의 망에 쓰레기만 남아 분리되는 장치다. 여기 힌트도 있네요. 자, 쓰레기와 바닷물. 그럼 바다에서 사용하는 거겠네요. 선생님이 바다에 이렇게 띄워놓으면 마치 블랙홀처럼 바닷물과 쓰레기를 팍 빨려 들어가는데 바로 이 해양 쓰레기통 안에 망이 있어서 이 망이 바닷물은 속속 통과시키고 쓰레기는 통과 못 시키니까 이망 안에 쓰레기만 남게 되면서 우리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양 쓰레기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폐기물 선별 장치 이름은 좀 길지만 인공지능이요 폐기물을 딱 감지해가지고 이건 플라스틱, 이건 종이, 이건 철 이렇게 알아서 분리해주는 장치라고 했죠? 자, 이렇게 12번까지 우리가 배운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력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중단원 확인 평가 1번입니다.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소금과 모래의 성질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시오. 딱 나와야 되죠. 자, 우리 소금과 모래는 색깔이 다르기는 한데 일일이 손으로 하얀색, 갈색 이렇게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알갱이 크기가 다르다고요? 아니요. 알갱이 크기가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알갱이 크기 차이의 성질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자,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고요? 소금은 물에 용해되고 모래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이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디귿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2번. 물에 넣은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걸을 때 이용하는 장치. 걸을 때 이용하는 장치는 뭐예요? 그렇죠. 걸음 장치를 찾으세요라는 겁니다. 자, 걸음 장치 무엇인가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그렇죠. 바로 니은이죠. 이 깔때기 안에는 걸음 종이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이라고 찾아주는데요. 기역은 무엇이죠? 맞아요. 이건 체입니다. 자, 체는 언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요?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 콩, 팥, 좁쌀의 혼합물 이런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하기 좋은 것이죠. 만약에 물에 넣은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요, 이 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라고 한다면요, 보통의 체는요, 눈 크기가 다 모래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넣은 소금과 모래 혼합물이요 모두 다 체의 눈을 통과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분리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디귿은 무엇일까요? 가열판이 보이고 증발 접시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건 바로 증발 장치입니다. 자, 증발 장치는 언제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물에 용해된 물질을 분리할 때, 그러니까 소금물에서 물은 증발시키고 소금만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증발 장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위 2번의 답으로 고른 장치로

그래서 거름 장치로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4번에서 6번입니다. 다음은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은 후의 모습입니다. 물이면 답하시오. 막 이렇게 저었어요. 자, 위에 물에 넣은 소금과 모래 혼합물 중에 물에 용해된 물질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것은 당연히 모래고요. 자, 그리고 물에 용해돼서 보이지 않게 아주 작은 알갱이로 섞여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소금이겠죠? 물에 용해된 물질 소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까요? 다음은 위에 물에 넣은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거름 장치로 거른 후 이 거름 장치를 빠져나온 물질을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시오. 자, 여기 가열판에 증발 접시 올려두고 그 거름 장치 빠져나온 물질을 이렇게 부었어요. 아하, 이거 무슨 장치예요? 증발 장치입니다. 자, 증발 장치는요, 우리 가열판으로 가열해야 돼요. 그러면 가열할 때 우리 주의사항 무엇인가요? 가열하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화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화상 주의해야 하는 거 요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증발 접시를 손으로 잡습니다. 얼마나 뜨거운데요. 안 되죠. 내열 장갑 끼워야 됩니다. 이거 손으로 절대 잡으면 안 돼. 정말 뜨거워요. 자, 닐, 가열판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가열판도요, 아무리 껐다고 해도 아직까지 열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뜨거워요.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증발 접시에 담긴 물질을 손으로 저어준대요. 이거 약간 뻔뻔한 퀴즈 같은데요. 지금 여기 막 가열해서 뜨거운데 손을 넣었다가 화상 입죠. 큰일 납니다. 증발 접시에 담긴 물질이 끓기 시작하면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막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가열되면서 하얀색 물질이 막 사방으로 튑니다. 소금이었죠. 막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요. 절대 얼굴을 가까이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정답 니은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6번. 위 5번과 같이 가열했을 때 증발 접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증발 접시에서 무엇이 증발되죠? 물은 증발됩니다. 자,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되니까 우리 무엇이 남아있게 될까요? 하얀색 가루,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소금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모래가 생긴다? 아니요, 모래는 이미 분리했어요. 하얀색 알갱이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겠죠. 그래서 소금이 분리되는 것이죠. 검게 타면서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고요. 소금과 모래 혼합물이 다시 생긴다고요? 아니고요. 모두 다 증발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은 증발하고 소금이 남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7번 볼게요.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를 사용하면 좋은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좋은 점 생각하면요.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게 해준다. 그 말은 뭐예요? 자원.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맞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준다. 맞죠?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사람과 환경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비용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친구들, 담수와 항아리, 그리고 도자기 정수기 생각해 보세요. 전기 필요했나요? 전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도자기 항아리는요, 도자기만 있으면 돼요. 도자기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요, 5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오! 아까 방금 선생님 7번 도자기 정수기 예를 들었는데 또 문제가 나왔네요. 도자기 정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합물이었죠? 도자기 정수기는요, 오염된 물,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어떤 원리를 이용했죠? 도자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을 통해

중에서 깨끗한 물은 통과하고 더러운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걸음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이다 맞다고 했어요. 자, 오염된 물에서 오염물질을 걸러서 깨끗한 물을 얻는 장치이다. 우리 기억 살펴보면서 이 디귿 바로 설명했습니다. 폐기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선별해 종류별로 분리하는 장치다. 이거 뭐죠? 그렇죠. 바로 인공지능 폐기물 선별 장치였죠. 인공지능이 폐기물의 종류를 딱 감지하고 알아서 딱딱 종류별로 분리해주는 장치였죠. 따라서 리을은 도자기 정수기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9번.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와 그 장치의 원리를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자, 담수와 항아리는 뭐라고요? 그렇죠. 바닷물을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증발시켜 깨끗한 물만 다시 모아 분리하게 해주는 장치였고요. 해변 쓰레기 수거차, 이것만 보면 알죠? 이 쓰레기 수거차 안에 채가 들어있죠. 그래서 채 눈크기보다 작은 모래는 채를 도도도독 빠져나가고 크기가 큰 쓰레기는 채에 남아서 분리되는 장치였고요. 인공지능 폐기물 선별 장치, 아까부터 계속 나왔어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선별해 종류별로 분리해주는 장치였죠. 자, 10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도구예요.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구멍이 큰 거름망으로 마스크를 만들 수 없는 까닭을 쓰래요. 아, 이렇게 구멍이 큰 거름망으로 마스크를 만들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는 왜 사용해요? 그렇죠. 공기 중에 이 더러운 물질,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내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미세먼지와 세균 바이러스 크기가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마스크에 구멍이 이렇게 크다? 그럼요, 마스크 한 소용이 없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그대로 다 통과돼서 내 코와 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에 사용되는 이 필터는요, 굉장히 작은 구멍이어서 아주 미세한 구멍이어서 미세먼지나 그런 더러운 물질이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쓸때 거름망에 구멍이 너무 커서 공기에 섞인 작은 오염물질을 분리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큰 거름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크기와 관련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1번, 12번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땡땡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요, 식수,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마을 근처에 강이 있기는 한데요, 공장과 쓰레기 때문에 물이 어때요?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강물을 길어다 마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물을 마신 뒤에 배탈이 나거나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죠. 강물에도 그 더러운 오염된 물질이 많잖아요. 오염된 더러운 물을 그대로 마시니까 어때요? 배탈도 나고 지금 아픈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이 지역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렇죠. 깨끗한 물을 지금 구할 수 없어요. 더러운 물이 오염된 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위 마을에 필요한 장치, 휴대용 정수 빨대일까요? 해양 쓰레기통일까요? 그렇죠.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만 분리해주는 휴대용 정수 빨대가 필요하겠죠. 자, 해양 쓰레기통은 어떤 장치죠? 바닷물에 떠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서는요,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지금 물이 부족해요.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 장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유내용 정수 빨대의 원리는 뭐였죠? 더러운 물에 섞여 있는 그 더러운 물질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해서 걸러내 주니까 우리 깨끗한 물만 내 입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 걸음의 원리였죠. 자, 그럼 이제 12번 봅시다. 위 11번 답으로 고른 장치를 이용하면 좋은 점 얘기했어요. 뭐죠? 이 빨대를 이용하면 이 더러운 물도 바로 마실 수 있어요. 왜요? 그렇죠. 바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걸음의 원리를 이용하여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만 분리하여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과학 왕 인증 한번 해볼게요. 고체 물질이 물에 용해되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걸음 종이, 체, 헝겊 등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것이라고 한다. 이 혼합물의 분리 방법 두 글자죠. 무엇인지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드디어 일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단원 평가, 소수령 평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반짜망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소수의 나눗셈 공부를 하고 있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나누는 수가 소수인 소수의 나눗셈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 거예요. 자, 4.5 나누기 0.9의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4.5에서 0.9를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요? 자, 0.9를 몇 번 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바로 9, 5, 45. 그러니까 5번 뺄 수가 있습니다. 5번 덜어내면 딱 0만큼 남기 때문에 정답은 5. 그러니까 나눗셈의 몫이 5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날까요? 지난 시간에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개념 만나볼게요.

오늘 배울 개념은 바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이었죠. 오늘도 역시 자릿수가 같은 소수의 나눗셈을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처럼 우리 방법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볼 거거든요. 차근차근 각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 나누기 0.75의 계산이에요. 이게 바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예시가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림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묶어서 빼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처럼 이렇게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띄어세는 방법으로도 그림으로 나눗셈을 공부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가 0, 1, 2, 3, 그리고 3.75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3.75다. 한 칸이 얼마만큼일까요? 1을 4칸으로 나눴어요. 그럼 한 칸은 0.25가 되거든요. 그러면 3.75를 0.75씩 띄어센다는 건 3칸씩 띄어센다는 거예요. 3칸씩, 3칸씩, 3칸씩, 3칸씩. 총몇번 띄어서 샜나요? 그렇죠. 총 5번 띄어센 거예요. 이것을 우리 뺄셈식으로도 표현해 보면 3.75 빼기 0.75 빼기 0.75 빼기 0.75 빼기 0.75 빼기 0.75 했더니 0이 나오더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75에서 0.75씩 띄어세면 총 5번 띄어세면 된다. 그래서 3.75 나누기 0.75의 몫은 5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나눗셈의 몫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할때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자, 두 번째 방법 봅니다.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내어서 알아보는 거예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낸다. 우리 소수랑 분수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는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 소수 두 자릿수는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3.75 나누기 0.75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나타낼까? 그렇죠. 바로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3.75는 100분의 375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 0.75는요, 100분의 75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잖아요.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375 나누기 75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375 나누기 75는요? 네, 맞아요. 바로 몫이 5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375에서 75 바로 이렇게 몫을 5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도 이거 암산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자, 결국 우리는 이 단계를 보아서, 아, 결국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3.75 나누기 0.75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길이의 단위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3.75m를 0.75m씩 묶으면 몇 도막이 될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자, 여러분, 3.75m는 375cm랑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1m가 100cm니까. 0.75m는 75cm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센티미터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길이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길이는 똑같아요. 다만 단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375cm를 75cm씩 묶어볼까?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375 나누기 75는 몫이 5예요. 그래서 3.75 나누기 0.75의 몫도 똑같이 5가 된다. 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0배해도 몫은 같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10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배를 한다? 그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수 두 자릿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0씩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375 나누기 75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75 곱하기 5를 했더니 55, 25, 75, 35. 그래서 375가 되었어요. 그래서 몫은 바로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으로 나눗셈 알아보기. 두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알아보기. 세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알아보기. 자, 여러분들이 이 방법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게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맞아요. 바로 이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즉, 자연수의 나눗셈의 계산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주의해야 할것 있다고 했죠? 맞아요. 소수점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소수점 이동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개념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쉬운 연습 문제 한번 만나볼 거예요. 문제를 풀며 이해해요입니다. 0.75 나누기 0.25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수직선을 이용하여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수직선을 보니까 여기가 0이고요. 바로 여기가 0.75입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에서 한 칸만큼은 얼마라는 것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한 칸만큼은 0.0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05, 0.05, 0.05, 0.05, 0.05. 0.05가 5개만큼 있으니까 바로 0.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0.75에서 0.25씩 띄어세면 얼마만큼 몇 번이나 띄어세면 될까요? 바로 한 번, 두 번, 세 번만큼 띄어세면 되겠구나. 0.25, 0.5, 그 다음 0.75가 되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0.75에서 0.25씩 한 번, 두 번, 세번 뺄셈을 해주면 바로 0이 된다. 0.75 나누기 0.25의 몫은 바로 3이 되는구나.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그림을 이용해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0.75 나누기 0.25는요, 둘다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0분의 75 나누기 100분의 25죠? 그러면 분모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게요. 그럼 75 나누기 25가 되는 겁니다. 자, 25 곱하기 3이 75이기 때문에 몫은 3이 되는 거죠.
다음, 이번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겠습니다. 0.75 나누기 0.25입니다. 그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0배를 했을 때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75 나누기 25가 되니까 75 나누기 25의 몫은 3. 그래서 0.75 나누기 0.25의 몫도 똑같이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이번에는 여러 가지 나눗셈 문제들을 계산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12 나누기 0.14예요. 둘 다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100을 곱해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112 나누기 14가 됩니다. 그럼 몫이 8이 되는지 한번 볼까? 48에 32, 그 다음 18은 8, 112가 되죠? 뺐더니 0. 그래서 몫은 8이 되죠. 2번 5.22 나누기 0.09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0배를 해서 소수점을 두 자릿씩 이동을 시켜주면 522 나누기 9가 돼요. 그러면 95, 45, 뺐더니 7, 2를 내려요. 98에 72. 그래서 몫은 5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 27.56 나누기 1.06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시켜 주었을 때 2756 나누기 106이 됩니다. 106 곱하기 2는 212이고 275에서 212를 빼면 63이 되니까 6을 내려서 636. 106 곱하기 6은 636이기 때문에 몫은 26이 된다. 여러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5.92 나누기 0.74예요.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5.92 나누기 0.74.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592 나누기 74가 되겠죠. 그러면 74 곱하기 8을 했을 때 48에 32, 78에 56, 그래서 592가 됩니다. 몫은 8이 되겠죠. 다음 45.78 나누기 2.18도 볼게요. 45.78 나누기 2.18. 역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게요. 4578 나누기 218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218 곱하기 2는 436. 그러면 457에서 436을 뺐을 때 21이 되고 8을 내립니다. 218 곱하기 1은 218이니까 몫은 21이 되고 다음과 같이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개념도 만나보고 간단한 문제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를 만나볼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0, 1, 2, 3, 그 다음 3.75입니다. 자, 3.75인데 우리 한 칸이 얼마씩을 나타내고 있는지 볼게요. 1을 네 조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한 칸은 0.25만큼이거든요. 그러면 0.25씩 다섯 칸만큼이니까 1.25잖아요. 1.25씩 몇 번 뛰어셀 수 있을까? 3.75 나누기 1.25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몇 번 뛰어셀 수 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3.75 나누기 1.25의 몫은 3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나눗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딱 보니까 이거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번 2.46 나누기 0.02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예요. 그러면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46은 100분의 246. 그 다음 0.02는 100분의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246 나누기 2구나. 그럼 몫은 123이 되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다음 6.25 나누기 0.25도 볼게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었을 때 100분의 625 그리고 100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625 나누기 25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25 곱하기 4가 100이기 때문에 4, 6에 24, 즉 25.

다섯 번만큼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수의 나눗 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 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수학이라는 과목이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음에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단계적인 학습이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분수의 나눗셈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학생들은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꼭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세요. 그래야지 소수의 나눗셈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1.19 나누기 0.17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인데 이걸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0배를 해줄 겁니다. 그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하게 되겠죠? 119 나누기 17이죠. 그러면 자연수의 나눗셈 해볼게요. 119 나누기 17이구나. 그러면 17 곱하기 7을 해볼까요? 77에 49, 그다음 17은 7, 그러면 119가 되겠죠. 몫은 7이 된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했다면 몫은 같기 때문에 1.19 나누기 0.17의 몫도 7이 된다. 다음 4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계산식들 둘 다 세로셈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나누기 0.16,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합니다. 바로 100배씩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2 나누기 16이 돼요. 16 곱하기 7을 해볼까요? 67에 42, 그 다음 17은 7, 그럼 112가 되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7이 되고요. 그 다음 15.12 나누기 1.26이에요. 둘 다 100을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므로 1512 나누기 126을 계산합니다. 126 곱하기 1은 126. 그럼 151에서 126을 뺐으니까 25가 남죠. 2를 내려주세요. 그럼 126 곱하기 2를 했을 때 252가 되니까 몫은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5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수를 이 위에 있는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몫을 오른쪽에 쓰면 됩니다. 9.84 나누기 0.8이에요. 9.84 나누기 0.82. 이 경우도 똑같이 100배를 해주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주면 984 나누기 82가 됩니다. 그러면 82 곱하기 1은 82이고요. 98에서 82를 빼면 16이죠. 4를 내리고 82 곱하기 2가 164이므로 몫은 바로 12가 되는구나. 다음 16.75 나누기 3.35도 16.75 나누기 3.35.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배를 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시켜주고 1675 나누기 335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35 나누기 5를 335 곱하기 5를 해보면 55 25 35 15 그 다음 35 15니까 1675 딱 맞죠? 몫은 바로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로셈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실수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릿수를 잘 맞추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릿수를 반드시 잘 맞춰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소수의 나눗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바르게 계산한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각각 계산을 해보고 바르게 계산한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을 계산해 볼까요? 9.38 나누기 1.34입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배를 해서 938 나누기 134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34 곱하기 7이 47에 28, 37에 21, 그 다음 17은 7, 그래서 938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몫은 7입니다. 그 다음 니은도 계산해 볼게요. 니은 35.22 나누기 5.87이에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했을 때 3522 나누기 587이 됩니다. 그러면 587 곱하기 6을 해볼게요. 76에 42죠. 86에 48, 그 다음 56에 30, 그래서 3522가 됩니다. 목숨 6이 되겠죠. 마지막 디귿도 볼게요. 5.04 나누기 0.56이에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배를 해서 이렇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4자리씩 이동시켜주면 504 나누기 56이 됩니다. 56 곱하기 9를 했을 때 69, 54, 59, 45. 그래서 504가 되니까 목숨 9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기억은 8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이죠? 그 다음, 니은은 6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6입니다. 디귿은 10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9였어요. 그럼 바르게 계산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니은 하나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겠죠?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을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88 나누기 0.48, 2.88 나누기 0.12, 2.88 나누기 1.44 각각 계산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선생님 이 문제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2.88, 2.88, 2.88 나누어지는 수가 2.88로 모두 다 똑같죠. 그럼 나누어지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는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몫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수가 커지면 몫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누는 수가 커지면 몫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작아지면요, 몫은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만약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100 나누기 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100 나누기 10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100 나누기 100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 나누기 1은 100이죠. 100 나누기 10은 10이에요. 100 나누기 100은 1입니다. 자, 그러면 몫이 가장 큰 경우, 몫이 가장 큰 경우는 나누어지는 수가 같을 때 나누는 수가 큰 경우예요? 아니면 작은 경우예요? 그렇죠. 바로 작은 경우이죠. 작은. 자, 그래서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을 찾아라. 나누는 수가 가장 작은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0.48, 0.12, 1.44. 뭐가 제일 작아요? 그렇죠. 0.12가 제일 작죠. 그래서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나중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각각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결해보세요. 다음 8번입니다. 설탕 8.16kg을 한 상자에 1.02kg씩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상자는 몇 개일까요? 자, 그러면 설탕 전체의 양을 한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양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설탕 8.16kg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뭘로 나눠요? 1.02, 즉 한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양으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배를 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816 나누기 102가 되거든요. 102 곱하기 8을 했을 때 바로 816이 되니까 몫은 바로 8이 된다. 필요한 상자는 8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9번 중요한 문제죠. 몫이 같은 나눗셈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보고 몫이 같은 나눗셈을 모두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6.72 나누기 16입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우리 이렇게 곱해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소수 나누기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 더 작죠? 그럼 소수의 첫째 자리 수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럼 다음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16 곱하기 4를 했을 때 6, 4, 24, 4, 1은 4. 그래서 64가 되니까 빼면 3, 2를 내려요. 16 곱하기 2는 32이기 때문에 몫은 바로 0.42가 됩니다. 다음 니은 계산해 볼게요. 67.2 나누기 1.6입니다. 자,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럼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시켜서 672 나누기 16이에요. 16 곱하기 4를 했을 때 64, 빼면 3, 2를 내리면 16 곱하기 2는 32. 그래서 몫은 42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6.72, 6.72 나누기 0.16이에요. 자, 이 경우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똑같이 100배를 해주게 되면 672 나누기 16입니다. 역시 16 곱하기 4는 64, 그 다음 16 곱하기 2는 32이니까 몫은 42가 되겠고요.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은 67.2 나누기 16입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4를 했을 때 64고 빼면 3, 2를 내렸을 때 32니까 16 곱하기 2는 32죠.
그런데 여기서 몫의 소수점 나누어

지느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4점이다 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몫이 같은 나눗셈식 찾아보면요. 바로 42. 42로 몫이 같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0번 도전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2.52 나누기 0.36을 계산해 볼게요. 2.52 나누기 0.36입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0배를 하면 252 나누기 36이 돼요. 36 곱하기 7을 해볼까요? 6, 7에 42, 3, 7에 21, 그래서 25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결국 네모가 무엇보다 작은 거예요? 7보다 작은 거예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1부터 6까지니까 모두 6개가 되겠죠.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해결 접근하기예요. 연우가 쓴 다음 글을 읽고 바구니에 담은 사과는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게가 0.43kg인 바구니에 한 개의 무게가 0.35kg인 사과를 여러 개 담았대요. 사과를 담은 바구니에 무게를 재었더니 6.38kg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바구니에 담은 사과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구니에 담은 사과의 개수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일단 사과를 담은 바구니의 무게가 6.38이라는 걸 생각해서 여기에서 빈 바구니의 무게를 뺀 다음에 사과 한 개의 무게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사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사과 안에 무게를 먼저 구해 볼 거예요. 원래 전체 담겨 있는 사과 바구니의 무게가 6.38kg인데 비어 있는 바구니의 무게가 0.43kg입니다. 그러면 6.38에서 0.4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95kg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6.38 빼기 0.43은요, 바로 5.95kg이 되죠. 자, 이제는 사과만의 무게는 구했어요. 그럼 사과가 몇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과 한 개의 무게가 0.35kg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 무게가 5.95kg이다. 0.35kg으로 나누자. 5.95 나누기 0.35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시키면 595 나누기 35가 되겠죠. 그러면 35 곱하기 1은 35. 뺐더니 24가 되죠? 5를 내리세요. 그러면 35 곱하기 7을 했을 때 57에 35고 37에 21이니까 245가 되겠네요. 그래서 바구니에 담은 사과는 5.95 나누기 0.35. 그랬더니 17이 된다. 17개가 되는구나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되돌아보기를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바구니에 담은 배는 몇 개인지 구해보래요. 시장에서 무게가 0.43kg인 바구니에 한 개의 무게가 0.52kg인 배를 여러 개 담았는데, 이 배를 담은 바구니에 무게를 쟀더니 3.55kg이래요. 자, 그러면 먼저 배만의 무게를 구해야 하니까 전체 무게 3.55에서 0.43을 빼주어야 배만의 무게가 나오겠죠? 빼 주었더니 바로 3.12kg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배한 개의 무게가 바로 얼마예요? 0.52kg이기 때문에 3.12를 0.5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수점 두 자리 이동, 소수점 두 자리 이동을 했을 때312 나누기 52가 되니까 6을 곱했을 때 6이 12. 그 다음 5, 6에 30이니까 312가 되죠.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배만의 무게는 3.55 빼기 0.43이므로 3.12kg입니다. 따라서 바구니에 담은 배는 모두 6개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맨 처음에 빈 바구니의 무게만 먼저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모두 해결해 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소금 7.35kg을 한 통에 1.05kg씩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통은 모두 몇 개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계산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의 전혜은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대단원 내 두 개의 중단원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의 지형과 세계의 기후와 사람들의 생활 모습 공부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여러 시간 동안은 우리가 대단원 1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대단원의 핵심을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대단원 정리 학습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선생님이 내준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 문제가 무엇이었죠?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동부 아시아 지역에서, 자,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죠. 여름철에 높은 기온과 풍부한 강수량을 바탕으로 특히 발달한 이 농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벼농사였습니다. 자, 벼농사, 벼가요, 기온이 높을수록 빨리 자라고 또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발달했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단원의 정리 학습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중단원은 세계의 다양한 지형과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지형을 공부했었죠? 산지 지형, 그리고 하천 지형, 또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해안 지형을 공부했었습니다. 해안 지형. 자, 산지 지형에는 어떤 지형들이 있었냐면, 자, 읽으면서 넘어가요. 산지, 산줄기 산맥, 자, 고원,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 그리고 화산도 산이죠. 자, 이런 지형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 이런 지형들을 확인했었어요. 히말라야 산맥, 몽블랑산, 아비시니아 고원 다 사진으로 살펴봤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하천 지형 어떤 것들 있나요? 하천 있고, 계곡 있고, 자, 그리고 하천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는 폭포 있고, 그리고 평야도 하천 지형이다라고 했었죠. 특히 하천 하류에 비옥한 평야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천 지형이라는 것이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지형이 다 하천 지형에 속하기 때문에 평야도 하천 지형에 속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호수도 하천 지형이죠. 그리고 이런 하천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마존강, 나일강 평야,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것들 우리가 사진으로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안 지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모래사장과 갯벌, 그리고 피오르, 빙하 침식 지형이었는데요. 과거 이제 빙하기에 빙하가 U자형 모양으로 이제 골짜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좁고 긴 만을 형성했다라고 했습니다. 피오르, 또 산호초, 해안도 해안 지형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지형들을 볼 수 있었던 세계의 경관은 송내 피오르, 바덴의 갯벌, 칸쿤 해양 같은 거 우리가 해안 지형에서 사진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각 지형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했는지 또 우리가 공부해 볼게요. 자, 산지 지형에서 공부했던 핵심 용어들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일단 초원을 활용한 목축업,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이제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으니까 목축업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자, 비탈진 곳에서는 농사 짓기 어려워요. 따라서 이것을 계단식으로 바꿔서 계단식 농업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또 산지에 나무 많으니까 임업, 또 이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산을 활용한 광업, 그리고 산악

스포츠 활동 및 관광 산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지역 볼게요. 자, 평야에서 뭐예요? 평야에서 농어, 농사 짓고요. 또 운하, 인공수로였습니다. 교통로로 활용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천 중상류에 댐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하천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하천이 발달한 곳에서는 하천을 활용하여 물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슨 시장? 수상시장, 그리고 물 위에 지은 집, 수상가옥이 발달했다라고 했었고요. 수상 스포츠 활동이나 관광산업도 발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해안지역, 바다, 염전을 활용한 어업, 양식업 공부했었고요. 자, 항구, 배가 정박합니다. 이제 물건의 수출과 수입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항구를 활용한 다양한 교류, 그리고 이제 공장들,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바로 수출하죠? 공업, 도시 발달, 그리고 해양 스포츠 활동,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은 어느 지형에도 이제 경관이 멋진 곳이면 다 발달할 수 있는 겁니다. 관광 산업은. 자, 이렇게 지형별로 생활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한 건 세계의 다양한 기후와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기후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죠. 날씨랑 구분해서 기후란 한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가 기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기후를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특징과 생활 모습 알아봤었습니다. 첫 번째 열대 기후는 위도상으로 적도, 부근과 저위도 지역에 분포하는 거고요. 특징이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생활하냐면 이제 땅의 열기와 해충의 피해 막기 위해 고산가옥, 화전농업, 열대작물, 카사바, 얌, 카카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건조 기후는요, 위도상으로 주로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 그리고 대륙 내부 이런 곳에 건조 기후가 나타납니다. 또 뭐가 매우 적어요? 건조 기후니까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강수량이 매우 적다. 자, 그리고 어떤 모습? 흙집, 사막 지역, 그리고 초원 지역, 유목 생활, 그리고 이동식 천막집 유목 생활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온대 기후는 위도상으로 주로 중위도에 분포합니다. 중위도. 중위도. 자, 그리고 비교적 사계절 구분이 뚜렷하죠? 자, 농사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로부터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냉대 기후입니다. 위도상으로 주로 북반구에 중위도 및 고위도에 분포하고요. 자, 사계절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비해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고 춥다라고 했습니다. 자, 냉대 기후 하면 이제 서늘한 여름 기후를 바탕으로 밀, 옥수수, 감자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침엽수림, 따라서 통나무 집, 임업, 펄프 산업, 펄프 공업, 이런 것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대 기후입니다. 주로 극지방이죠? 1년 내내 기온이 낮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 못 지어요. 따라서 식량 어떻게 얻었냐? 사냥, 그리고 고기잡이,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순록을 기르는 유목 생활했고, 이제 극지방에 자원이 많이 있어서 그 자원을 개발하기도 한다. 라고 했었죠. 마지막 고산 기후입니다. 고산 기후는 해발 고도가 어떤 지역? 그렇죠. 높은 지역에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기 때문에 위치가 적도 근처라고 하더라도 해발 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기온이 온화하고 서늘합니다. 그래서 고산 기후로 따로 구분을 했었죠. 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도시가 형성되면 그것을 우리는 고산 도시라고 했고요. 1년 내내 서늘한 기후이기 때문에 옥수수, 감자 재배하고요. 또 해가 강해요. 따라서 챙이 넓은 모자. 이제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비해서 이제 그 공기가 희박합니다. 따라서 건조하기 때문에 아니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죠. 따라서 이제 추우니까 저녁에 추우니까 망토 같은 것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 기후 때의 특징과 생활 모습을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이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1번부터 19번까지만 해결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도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오늘은 19번.

단어까지 함께 해결합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들 떠올리며 1단원 잘 마무리해 보자고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세계의 지형을 설명한 카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빈칸 있죠? 여기 들어갈 말을 아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형을 설명한 카드인데요. 몽블랑 산이니까, 산지 지형을 설명한 카드군요. 이 몽블랑 산은 알프스 산맥에 있는 높은 산이었죠. 자, 특징,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위치하며 높이가 약 4,810m로 알프스 무엇에서, 그렇죠,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산맥은요, 여러 산이 이어서 줄기처럼 이어진 게 산맥인데, 즉, 알프스 산맥에 다양한 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몽블랑 산이 가장 이제 높은 거예요. 자, 알프스 산맥. 산맥도 산지 지형 중에 하나였죠. 자, 2번입니다. 물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서 뚝 떨어지네요. 이런 지형은 하천 지형 중에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폭포라고 했었죠. 절벽에서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진다. 나이아가라 폭포. 자, 폭포는 우리가 하천 지형 중에 하나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2번입니다. 다음 사진에 나타난 지형 경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어디예요? 무슨 지형이에요? 그래요, 사막입니다. 자, 그러면 사막과 관련된 설명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1번, 넓은 평야를 볼수 있다? 사막이잖아요. 아니죠. 자, 평야는 하천 지형입니다. 2번,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형은 해안 지형이죠. 아니고요.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산지지형 아니죠? 4번, 넓게 펼쳐진 모래 언덕을 볼수 있습니다. 사막지역이고요. 5번,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를 볼수 있다? 물줄기?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세계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형이랑 땅의 모양, 땅의 생김새라고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번, 해안은 모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다? 아니죠. 자, 해안은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안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져야 아니고요. 2번, 산은 땅의 높낮이 차이가 작게 나는 지형이에요. 산은요, 땅의 높낮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산 아래와 산 정상의 높낮이 차이가 크죠. 산지 지형은. 3번, 세계의 하천 지형은 여러 대륙에서 찾을 수 있죠. 맞아요. 자, 4번, 대부분의 대륙에는 산지 지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륙에 산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쵸? 아니고요. 5번,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곳에, 그러니까 해안 지형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계곡이 발달해요. 계곡은 하천 지형입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 5번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는요, 히말라야 산맥이고 나는 안데스 산맥입니다. 둘다 산지 지형인데요. 자, 4번, 가나 지형에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산지 지형의 특징 생각하면서, 산맥 특징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기역, 주변보다 해발 고도가 높죠. 산지 지형, 산맥이니까 맞고요. 니은, 넓고 평탄한 평야가 펼쳐져 있다. 맞아요?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니은 보고, 선생님, 산지 지형에도 고원 있잖아요. 평평한 땅. 그럼 이제 니은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평야라는 말은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나타난 평평한 땅을 우리가 평야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나타난 평평한 땅은 우리가 고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평야라는 말에서부터 해발고도가 낮은 평평한 땅인 거예요. 따라서 틀렸죠. 자, 디귿, 산지가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지형, 이게 바로 산맥이죠. 맞고요. 리을,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이건 해안 지형인데 이건 산지 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자,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 히말라야 산맥은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위치한 산맥이에요?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거예요. 아니고요. 2번. 히말라야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쵸? 3번. 안데스 산맥은 유럽 대륙에 위치한 거예요? 유럽 대륙에 있는 건 알프스 산맥.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산맥이고요. 이제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4번. 안데스 산맥에서는 많은 항구를 볼수 있다? 자, 항구라는 건 해안 지역에서 볼수 있는 시설이죠. 지금 이거 산맥이니까 산지 지형인데 아니죠. 5번. 나에는 안데스 산맥에는 바다와 만나는 평평한 땅이 넓게 펼쳐져 있다? 자, 바다와 만나는 평평한 땅이라고 했으니까 해발고도가 낮은 겁니다. 지금 이건 산맥이니까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6번입니다, 친구들. 다음 특징과 관련된 산지 지역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는요, 광산입니다.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그럼 이제 광업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산지 지역 생활 모습 중에. 칠레 추키카마타는 구리 매장량이 많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구리 광산이 발달했습니다. 광업 생각합니다. 1번, 산악 스포츠를 많이 즐긴다? 지금 여기 광산인데요? 아니죠? 가축을 이용한 목축업? 아닙니다. 지하자원, 구리, 풍부하여 광업이 발달했다. 맞죠? 자,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 이, 뭐, 광산에서 뭐 관광산업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5번, 목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다? 자, 목재와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구리, 지하자원과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친구들,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을 쓰세요. 자, 지금 여기 사진 보니까 무슨 농업입니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계단식의 땅이 보이죠? 이거 뭐예요? 비탈진 곳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깎아서 평평한 곳에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단식 농업이죠. 자, 산지에서는 계단 모양으로 농가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습니다. 자, 이러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원래 이곳 어떤 지형이었어요? 이렇게 가파른 비탈진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농사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어떤 농작물을 심고 이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물을 줬을 때. 그런데 이런 비탈진 곳은요, 비가 오면 이제 물이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양분 같은 것들도 다 아래로 내려가요. 따라서 이런 비탈진 곳에서,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깎아서 이런 평평한 곳에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이런 산지 지형에 적응하면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게 나타나죠?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농사 짓기 어렵기 때문에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산지 지형은 경사가 가파라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적어준다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친구들. 세계의 지형 중 하천 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천 지형이 아닌 것 1번. 아마존 강 하천이죠. 티키타카호 호수니까 하천이죠. 나일강 평야. 자, 평야는 하천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마우나로아 산 화산이잖아요. 이거 산지잖아요. 틀렸네요. 자, 빅토리아 폭포 하천 지형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9번입니다, 친구들. 하천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하천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기어, 강 주변으로 큰 도시가 발달한 곳이 많죠. 왜냐하면 일단 뭐강 하류에는 평야도 많고요. 또 이제 강에서 생활 용수를 끌어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큰 도시 발달할 수 있죠. 자, 니은, 갯벌과 바다를 이용한 어업과 양식업. 갯벌 바다는 무슨 지형이에요? 하천 지형이 아니라 해안 지형입니다. 따라서 아니죠. 해안 지형과 관련된 생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디귿, 물 위에 집을 짓거나 배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이거 수상 가옥과 이제 수상 시장 얘기하는 거죠. 하천이 발달한 곳에서는 이런 형태의 생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형의 하나로 무엇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입니까? 뭐가 이 땅을 깎은 거예요? 무엇의 침식작용? 그렇죠. 빙하.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이죠. 그래서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좁고 깊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바닷물이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만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좁고 긴 만, 이것을 피오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안 지형이면서 빙하 침식 지형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해안지형에서 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해안지형입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떠올리면서 볼게요. 자, 스키장과 휴양림. 자, 스키장은요, 스키 타고 내려오려면 경사가 가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지겠죠. 자, 전기를 생산하는 댐. 자, 댐은 우리가 어디에서 본 거예요? 하천지형에서 본 거죠. 하천 중상류에 댐을 우리가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천지형. 자, 3번,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해안지형, 맞죠? 자, 4번, 고원지대에 형성된 마을, 고원이라는 말로 우리는 산지지형임을 알 수가 있고요. 밀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평야, 자, 평야 뭐예요? 하천지형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해안지형 찾는 거니까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친구들. 다음은 지형을 이용한 생활 모습이래요. 자, 어떤 지형일지 한번 봅시다. 두 지역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사진은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폭포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방문한대요. 그럼 관광산업이 발달했겠군요. 자, 그리고 칸쿤 해안입니다. 아, 이건 하천지형이지만 얘는 해안지형이네요. 자, 모래사장, 해안에 위치한 세계적인 휴양지래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고 또 관광산업이 발달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지역의 공통점은 아마도 관광산업입니다. 그죠? 1번, 지형을 이용하여 음식을 얻는다? 그거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형이다? 아니고요. 지형의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맞습니다. 지형을 이용하여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아니고요. 지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물 재배와 관련된 것도 아니죠. 관광산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친구들. 세계의 기후 구분 및, 자,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개 고르시오. 자, 알맞은 거. 자, 1번. 주로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우리 세계의 기후를 6가지로 구분했죠? 맞아요. 2번. 각 지역의 경도에 따라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 자, 우리 경도는 1학기 때 공부했지만 무엇에 영향 준다고 했어요? 시차에 영향을 주고요. 자, 우리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건 위도입니다. 자, 그리고 각 지역의 위도에 따라 무조건 또 같은 기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건 위도뿐만이 아니라 지형, 위치, 바다와의 거리 등 정말 다양한 요인이 기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말 틀렸죠? 3번, 해발 고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기후로 구분했어요.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 기후로 우리 구분했고요. 자, 4번. 세계의 다양한 기후는 위도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열대건조 온대냉대 한대 기후가 차례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대체로. 그거 공부했었잖아요. 맞고요. 5번.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은 모두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 북반구는 다 같은 기후예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4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4번에서 15번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우리 세계의 기후를 알수 있는 기후 분포도인데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나다, 라마. 이제 어떤 기후인지 써라. 이런 문제죠. 자, 지금 빗금친 지역은 고산 기후가 나타납니다. 산맥 위치한 곳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적도 부근에서 어떤 기후 나타납니까? 열대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열대기후. 그 다음 나, 노란색 건조기후. 그리고 연두색 온대기후, 라는 냉대기후, 마는 한대기후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다알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 가나다에 해당하는 기후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자, 가 무슨 기후? 열대기후. 나는요? 나는 이제 건조기후죠.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친구들 다알 거예요.

그리고 단은 이제 연두색 온데기우네요. 자, 이렇게 14번 문제 해결했고요. 15번입니다. 각 기후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거 골라볼게요. 자, 가. 열대 기후는 주로 고위도에 분포요. 지금 적도, 저위도 부근인데 아니죠. 자, 나는, 자, 건조기후입니다. 나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건 온대기후 얘기니까 아니고. 단은 온대기후예요. 강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온대기후는 강수량이 적당해요. 자, 라. 냉대기후죠. 온대기후보다 여름이 짧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겨울이 길고 더 춥죠. 자, 마. 한대기후에 비해 다. 온대기후의 겨울이 더 길고 추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기후는 무엇입니까? 자, 화전농업, 그리고 사파리 관광, 자, 열대, 사바나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정농업. 그럼 뭐예요? 열대기후죠. 정답 1번. 열대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문장 읽고 어떤 말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볼게요. 열대기후 지역에는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무슨 지역과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무슨 지역으로 나뉜다라고 했었죠? 자,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 우림 지역, 그리고 건기, 우기, 번갈아 나타나는 열대 초원 지역이죠. 자, 그러면 열대 우림, 열대 초원이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열대 우림, 초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8번에서 19번도 함께 풀고 19번까지 우리 해결해 본다고 했죠? 자, 기후와 관련된 생활 모습을 조사한 보고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주제가요. 기후와 생활 모습의 관계를 탐구하는 겁니다. 자, 건조기후고요. 자, 이 기후가 분포하는 곳은 위도상으로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 그리고 대륙 내부에 분포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자, 기후의 특징 뭡니까? 건조기후 특징 뭐예요, 친구들? 건조기후. 건조하다. 즉, 강수량이 그리고 이제 건조하니까 뭐가 크다고 했어요? 일교차가 크다고 했죠? 자, 가에는 그런 내용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생활 모습의 특징 및 사진 자료. 뭐, 건조기와 관련된 사진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1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건조기후의 특징 적어주면 돼요. 이제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크다. 이런 내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연중 강수량이 적은 편이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일교차가 크다, 이런 내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나에 들어갈 자료는요, 건조기후와 관련 있는 사진 자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부터 리을까지 건조기후와 관련 있는 사진 골라볼게요. 자, 기역, 벽을 두껍게 지은 흙집. 자, 이런 흙집은 건조기후 지역에 사막 지역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생활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극지방이에요. 그럼 한대기후잖아요. 아니죠. 자, 한대기후 지역의 연구소, 과학기지 이런 거 있다고 했고요. 자, 오아시스 주변의 밀 재배 농장. 자, 오아시스. 자, 지금 여기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에서 물이 있는 곳에 오아시스 있고, 그리고 오아시스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들어가도 괜찮은 사진이죠. 건조기후와 잘 어울리는 사진이고요. 열대 우림이에요. 열대잖아요. 그럼 건조기후가 아니라 열대 기후겠죠. 틀렸습니다. 자, 알맞은 것 모두 골라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디귿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19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열심히 공부 또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오늘이 벌써 우리가 함께하는 1단원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미션은 또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하루 동안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그때 그림자 길이와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몰라도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북2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북1이 개념책이었다면 북2는 실전책이에요. 우리가 북1에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 쪽지 시험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첫 번째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중단원 쪽지 시험 1번 문제입니다. 이 중단원 쪽지 시험에 나온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간편하게 답할 수 있는 단답형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물론 선택하거나 뭐 OX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비교적 많이 있거든요. 같이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풀어보도록 해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 태양이 무엇과 지표면과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이각 무엇이라고 했죠? 태양 고도라고 했습니다. 태양 고도. 태양 고도, 우리 고도가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태양 높이를 지표면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를 직접 측정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태양이 지표면과는 각이 이와 같이 크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와 같이 작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각이 크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큽니다에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동그라미 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문장으로 완성했어요. 태양 고도가 높으면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 큽니다. 그럼 반대로 태양 고도가 낮으면 어때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 작다는 뜻이겠네요. 3번입니다. 다음 태양 고도 측정기는 우리 태양 고도 측정기 종류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태양 고도 측정기는 이것을 이용하여 태양 고도를 측정합니다. 태양 고도 측정기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 고도 측정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태양 빛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태양 고도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태양 고도 측정기는 둘 중에 무엇을 이용한 것일까요? 보았더니 막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빛이 쫙 비쳤을 때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쭉 하고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림자의 끝부분과 이 실이 이루는 각. 그것이 바로 태양 고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이용한 거예요? 막대의 그림자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위 3번과 같은 태양 고도 측정기로 방금 전에 3번에서 봤던 거 떠올리는 거예요. 태양 고도를 측정할 때는 각도기의 중심을 우리 각도기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각도기의 중심을 막대기의 그림자 끝에 이렇게 맞춘 다음 그림자 끝과 뭐가 이루는 각인 거예요? 자, 막대가 여기 있죠. 그러면 그림자 끝과 실이 이루는 각을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자 끝과 실이 이루는 각을 측정합니다. 이 실은 막대 끝부분에 우리가 묶었던 실인 거예요.

5번입니다. 다음 태양고도 측정기는 무엇을 이용하여 태양고도를 측정합니까? 우리 방금 전에 태양고도 측정기 뭐와 뭐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림자를 이용하거나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태양고도 측정기는 둘 중에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빨대 사이로 태양빛이 통과되어 들어옵니다. 태양빛이 통과되어 들어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빨대 앞쪽에 종이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종이판 위에 태양빛이 짠 하고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종이판에 태양빛이 보였을 때 그때 우리가 처음에 그어둔 이 중심선, 지표면과 평행한 중심선과 그리고 각 각도기의 아랫부분, 영눈금 있는 아랫부분이 이루는 이각의 크기를 재면 그게 태양 고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뭘 이용한 거예요? 빨대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태양빛입니다. 6번 문제 풀어볼까요? 기온은, 이제 기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기온은 백엽상에 있는 하얀 작은 집 떠올리면 되겠죠? 백엽상에 있는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또는 그늘진 곳,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온도계를 매달고 측정합니다. 어디가 좋아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 햇빛, 바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좋으니까 햇빛이 비치는 곳보다는 그늘진 곳에서 온도계를 매달고 측정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7번입니다. 하루 중 태양고도가 가장 높대요. 태양고도는 하루 중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그런데 하루 중에 태양고도가 가장 높고 그림자 길이는 반대로 가장 짧은 때는 언제예요? 12시 30분 무렵이었죠. 이때 태양은 어디에 있어요?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30분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8번입니다. 하루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때와 기온이 가장 높은 때는 약몇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는 오후 12시 30분경이라고 했잖아요.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인가요? 그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난 뒤인 오후 2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지표면이 데워진 뒤에 기온이 높아지기까지, 공기가 데워져서 기온이 높아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9번입니다. 하루 동안 이것 그래프는 오전에 높아지기 시작하여 12시 30분 무렵에 가장 높고 그 후에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오전에 높아지기 시작해서 12시 30분 무렵에 가장 높을까요? 태양 고도 그래프겠죠. 이제 답을 먼저 써볼게요. 태양 고도 그래프. 태양 고도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높아지기 시작해서 12시 30분 무렵에 가장 높아요. 이때 태양 고도를 우리 뭐라고 하나요?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태양고도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10번 문제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때 이것은 짧아진대요. 그래프 모양이 반대로 돼 있는 거 무엇이었죠? 그림자 길이 그래프였습니다. 태양이 우리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그림자 그때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태양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림자 길이는 짧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1번입니다. 하루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의 고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한다고요. 태양이 정남쪽에 이때 위치한다고 했었죠? 12번입니다. 오후 12시 30분 무렵 태양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 나오고 있죠.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정남 쪽에 위치함으로 그림자 길이가 하루 중 가장 짧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가벼운 문제로 몸풀기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 풀어볼게요.

중단원 확인 평가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고 태양의 높이를 재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을 괄호 안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높이를 잰다고요? 대체 태양의 높이를 어떻게 잴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높이는 어떻게 잴수 있을까? 지 표면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자를 이용해서 뭐쭉 이렇게 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뭐라고 했나요? 글쎄, 태양의 높이는 자로 직접 잴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태양의 높이,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수 있었어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였죠? 태양 고도. 그럼 우리 태양 고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아래쪽 읽어봅시다. 태양의 높이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무엇이었죠? 각이었어요. 각인. 태양 고도로 나타낸다. 이 태양 고도라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고도를 표현할 때몇 도, 이런 식으로 단위를 써서 쓰는 거였잖아요. 2번입니다. 다음 태양 고도의 값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앞에서 태양 고도가 뭐라고 했죠?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빛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쭉쭉쭉쭉 직진하고 있어요. 막대기의 끝과 만나서 이렇게 그림자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막대의 끝부분, 그리고 그림자의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막대에 실이 달려 있다면 더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각이 무엇이다? 태양 고도이다.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몇 도가 태양 고도인 거예요? 30도가 태양 고도가 되는 거예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요. 뜻을 잘 생각하면 풀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을 2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오른쪽 태양 고도 측정기를 만드는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태양 고도 측정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 고도 측정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태양 빛을 이용한 태양 고도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태양 고도 측정기는 둘 중에 무엇을 이용한 것일까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태양빛이라고 힌트가 쓰여 있네요. 태양빛이 어디로 들어가요? 빨대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태양빛이 빨대의 앞쪽에 있는 종이판에 맺힙니다. 그때, 아하! 태양빛이 들어왔구나! 이럴 때 각도기를 움직이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각도기는 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빨간색이 장구핀이거든요. 장구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멈췄을 때 어디의 각을 재면 되는 거예요? 이 지표면과 평행한 중심선과 각도기의 밑선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측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왜요? 태양고도는 태양빛과 지표면이 이루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잖아요? 원래는 이 각인데, 마주보는 각이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각의 크기가. 그래서 이 각도기에서 나타내는 이 각의 크기를 재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빨대를 5cm 정도로 자른 뒤 각도기의 0선에 이와 같이 맞춰서 붙입니다. 니은, 우드록을, 이게 지금 우드록이죠. 우드록을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우드록의 중간 높이에 선을 그어줘요. 이 선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준이 되는 선이 되겠죠. 지표면과 평행한 기준이 되는 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디귿.
우드록의 각도기를 고정하기 위해 장구핀을 구멍 뚫린 각도기의 중심에 넣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에 하는 일이 되겠죠? 릴, 빨대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에 작은 이 종이판을 붙여줍니다. 이 빨대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중간 높이에 선을 긋는 것부터 하면 되겠죠? 니은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도기 아랫부분에 빨대를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기역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빨대 붙였으면 그 앞에 종이판 붙여줘야겠죠? 리을이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걸 장구핀으로 꼽아주면 되니까 디귿이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써주면 니은, 그 다음이 기역, 그 다음이 리을, 마지막이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태양 고도가 더 낮은 때를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태양 고도가 무엇이라고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태양 고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태양 고도가 낮다는 것은 이 각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는 태양 고도가 더 낮은 때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작을 때를 골라주면 되는 것이죠. 가와 나 중에 각의 크기가 작은 게 무엇이에요? 가가 나보다 각의 크기가 더 작죠. 그러므로 정답은 가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5번입니다. 태양 고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하라고 했습니다. 뭐를 이용한 태양 고도 측정기예요?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 고도 측정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태양빛이 잘 드는 평평한 곳에 태양 고도 측정기를 놓는다.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 고도 측정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려면 태양빛이 일단 잘 들어야겠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막대기의 그림자가, 자, 막대기의 그림자, 지금 이 그림자 얘기하는 거죠. 막대기의 그림자가 측정기, 이 아래쪽에 있는 측정기의 눈금과 수직인 건가요? 수직이 아니라 지금 평행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가위표. 세 번째, 각도기의 중심을 각도기의 중심,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막대기의 끝에 맞추는 건가요? 막대기의 끝은 여기잖아요. 막대기의 끝이 아니라 막대기 그림자의 끝에다가 맞추는 거죠. 자, 막대기의 끝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했습니다. 자, 기온,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온도계를 물 속에 담근 후 측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수온을 측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1번 아닌 거고요. 2번. 땅 위에 온도계를 놓고 기온을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땅의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아닙니다. 손으로 잡은 채 측정한다. 아니죠. 3번. 햇볕이 잘 드는 바닥위에 온도계를 놓고 바로 측정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햇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바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닌 겁니다. 4번. 온도계를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상자 안에 놓고 측정한대요. 우리 친구들 창문이랑 문딱꽉 닫아두고 집 안에 있으면, 좁은 방 안에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바깥보다 오히려 더 더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엽상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4번 아닌 겁니다. 5번. 그늘진 장소에서 햇빛의 영향 없으니까 좋겠죠. 바닥에서 약 1.5m 높이, 땅의 영향도 받지 않는 거죠. 온도계를 설치하고 온도를 측정한다. 그러므로 5번이 맞는 거예요.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7번과 8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의 태양 고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태양 고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오전 9시 30분부터 점점점 높아집니다. 언제 가장 높아요? 오후 12시 30분경에 태양 고도 가장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지나니까는 또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7번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 고도가 위와 같이 변할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옳게 나타난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태양 고도가 이렇게 변할 때 그림자 길이는 어때요?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반대로 그림자 길이는 가장 짧은 거예요. 뒤집어진 모양 찾으면 되겠죠?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 디귿이 되는 거예요. 8번입니다.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 정남쪽에 있을 때,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태양의 남중고도. 이때 태양 고도는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죠.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오후 12시 30분쯤. 이때 바로 태양이 정남쪽에 있는 것이죠. 1시간 뒤. 12시 30분에서 1시간 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후 1시 30분을 뜻하는 거겠죠? 1시간 뒤.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태양 고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태양 고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때 그림자 길이는 반대로 길어지는 것이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태양 고도는 낮아지고 그때 그림자의 길이는요? 길어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 고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오후 12시 30분 무렵 태양의 위치를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태양은 동쪽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죠. 이와 같이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볼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12시 30분 무렵의 태양 고도는 어때요? 가장 높을 때잖아요. 어디 있어야 돼요? 정남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에 있어야겠죠. 태양 위치. 자, 니은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때 태양 고도를 우리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10번, 11번입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기온을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뭘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예요? 기온을 측정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보니까 오전 9시 30분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인가요? 보았더니 이때네요. 14시 30분이니까 오후 2시 30분경에 기온이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후 2시 30분을 지나니까 또 어때요? 기온이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하루 동안 기온 변화에 대해 옳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승수는 뭐라고 했어요? 기온은 오전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때요? 오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15시 30분이 넘어야 가장 높아진대요. 아니죠. 언제 가장 높아요, 우리? 14시 30분에 가장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15시 30분이 넘어야 가장 높아진다고 한 승수의 말은 잘못된 것이죠. 채아는 뭐라고 했어요? 기온은 14시 30분쯤 가장 높고,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그 후에 낮아져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낮아지나요? 맞죠. 그러므로 최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옳게 설명한 친구는 최하입니다. 11번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 변화의 관계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인가요?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는 오후 12시 30분경입니다. 이때 태양 고도를 우리가 태양의

0: 남중고도란다고 했었죠. 그런데 12시 30분경에 태양이 남중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데, 기온은 언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인 오후 2시 30분경에 가장 높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표면이 데워지고 나서 공기가 뜨거워지는데,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태양이 남중했을 때를 기준으로 2시간 뒤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답을 써볼 수 있겠네요. 태양의 고도는 12시 30분. 이때 12시 30분은 오후 12시 30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시 30분 무렵 가장 높고, 이게 이때 바로 고도가 태양의 남중고도가 되는 거죠. 기온은 지표면이 데워진 뒤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몇 시간 뒤에? 두 시간 뒤에 가장 높아진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하루 동안 그림자 길이가 그림과 같이 변화할 때 그림자 길이 어때요? 변했어요. 태양 고도와 기온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은 그림자 길이가 어때요? 더쭉 길어요. 다음, 오른쪽은 그림자 길이가 어떤가요? 훨씬 짧아졌죠. 짧아요. 자, 그림자 길이가 더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변화할 때 이때 태양 고도와 기온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태양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고도는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태양 고도가 높아지니까 기온은 높아지는 거고요. 둘다 높아지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번, 태양 고도는 낮아지지만 기온은 가장 높아진다. 아니겠죠? 둘다 높아지는 거예요. 2번, 태양 고도가 점점 높아지고 여기까지 맞네요. 기온은 점차 올라간다. 기온이 올라간다? 기온이 높아진다.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겁니다. 3번, 태양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아니에요. 높아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 기온은 점차 낮아진다. 아닙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봤으니까 오늘의 미션 해결해 봐야겠죠? 하루 동안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림자 길이와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태양 고도가 높아진대요. 그럼 그때 반대로 그림자 길이는 짧아지게 되겠죠. 기온은요, 태양 고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올라가죠.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림자 길이는 짧아지고 기온은 높아진다. 우리 친구들도 문제 잘 맞췄나요? 자, 미션 잘 해결했으니까 선생님이 11강에 짠 하고 도장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아주 잘 해줬어요. 수업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 느낀 점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우리 친구들, 스스로 기특해.

아, 잘했어 하고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자, 오늘도요, 한번 힘내보자고요. 오늘은요, 어떤 주제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 네, 과학인데요. 서로 돕고 사는 생물을 알아봐요. 멸종 위기종을 알아봐요. 라는 글입니다.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기대가 돼요.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도깨 여행으로 출발해볼게요. 출발!

자, 첫 번째 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서로 돕고 사는 생물을 알아봐요. 서로 돕고 사는 생물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도와주는 걸까요? 친구의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있나요? 네, 생물들도요,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요, 친구도 도와주고, 친구가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처럼 생물들도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긴밀한, 띠리리띠리,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는, 아주 가까워서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해요. 자, 무슨 관계다? 공생 관계다. 공생이 무엇이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관계가 바로 공생 관계입니다. 공생이에요. 공생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서로 나도 도와주고 너도 도와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먼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진딧물과 개미가 있어요. 자, 진딧물과 개미의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어떻게 해요?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주어요. 달콤한 물, 달콤한 물을 줘요. 개미는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 주어요. 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 주군요. 자, 진딧물과 개미 관계. 아,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주고, 개미는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 준다. 서로 이렇게 도와주니까 살기에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집게와 말미잘도 있어요. 집게와 말미잘. 집게가 뭐예요? 집게. 껍데기에 몸을 숨기고 사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껍데기 속에 몸을 똑 숨기는 이게 바로 집게라는 거죠. 근데 이 집게와 말미잘도 공생 관계예요. 말미잘은 다리와 지느러미가 없어서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며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미잘은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집게는 말미잘을 등에 태우고 다니며 말미잘이 먹이를 잡아먹게 돕는 대신, 그러니까 말미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말미잘 덕분에 안전하게 지낸답니다. 말미잘은 집게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말미잘의 몸에는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미잘이 독으로 집게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 우리 진딧물, 그리고 개미가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 나왔고요. 집게랑 그리고 말미잘이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딧물과 개미 이렇게 보면 진딧물은 개미한테 단물을 주고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집게는 말미잘이 이렇게 서로 돌아다니게 헤엄칠 수 있게 도와주고 움직이게 도와주고 말미잘은 집게한테 도구로 보호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청소놀래기라는 물고기도 자신보다 큰 물고기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자, 청소 놀래기 이라는 물고기가 자신보다 큰 물고기와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 놀래기는 큰 물고기의 입과 아가미 주변에 있는 찌꺼기와 기생충을 먹이로 먹고, 자, 기생충, 뭐예요? 띠리리띠리. 다른 동물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 그러니까 이큰 물고기의 입이랑 아가미 주변에 찌꺼기도 붙어 있고요. 기생충도 붙어 있어요. 이 청소 놀래기는 그 찌꺼기와 기생충을 잡아서 먹이로 먹어요. 대신에,

이큰 물고기는 어때요? 그 덕분에 큰 물고기는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를 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이익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고래와 따개비가 있어요. 자, 고래하고 따개비의 관계예요. 누가 이익을 받을까요? 볼게요. 따개비는 고래 등에 붙어 살기 때문에 고래에게서 살 곳을 얻지만, 아, 고래 등에 이 따개비가 붙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네요. 고래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근데 고래는 딱히 따개비로부터 얻는 건 없습니다. 또 빨판 상어는 상어에 붙어 살면서 보호를 받고 이동도 빠르게 할수 있지만 상어는 빨판 상어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해도 받지 않아요. 자, 빨판 상어 있습니다. 빨판 상어가 상어에 붙어 살아요. 여기 붙어 살아요. 그래서 보호도 받고 이동도 빠르게 할수 있죠. 상어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상어는 이 빨판 상어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해도 받지 않아요. 딱히 이익도 받은 것도 없고 해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래와 따개비의 빨판 상어와 상어는 앞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와는 좀 다르죠. 한쪽만 내가 집을 얻기도 하고 이동을 빠르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선생님이 좀 밑으로 내려놨어요. 자, 여기 이 그림과 이 뜻에 알맞은 낱말이 무엇이냐? 껍데기에 몸을 숨기고 사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자, 여기에 다 숨기고 사는 동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집게라고 했어요. 집게. 자, 요렇게 생긴 동물이 바로 집게입니다. 여기 껍데기에 몸을 턱 숨기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집게. 자, 그 다음에 이 집게가 어디 있었냐라고 찾아보면 또한 집게와 말미잘도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 아, 집게. 아, 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또 한번 확인하면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해요. 이 기억이 바로 긴밀한입니다. 긴밀한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고르는 거예요. 어색한, 자세한, 가까운. 이렇게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걸 공생이라고 해요. 어떤 거죠? 그렇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공생이다.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 문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공생이라고 한다. 네, 우리 친구들 이 공생 무엇인지 그래서 나와 있었죠? 네,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또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해요.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말미잘과 집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죠? 이 말미잘과 집게 어땠어요? 집게와 말미잘도 있어요. 말미잘은 다리와 지느러미가 없어서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며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집게는 말미잘을 등에 태우고 다니며 말미잘이 먹이를 잡아먹게 돕는 대신 말미잘 덕분에 안전하게 지낸답니다. 왜냐하면 말미잘의 몸에는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었어요. 집게는 독을 쏜다? 아니에요. 말미잘이죠. 말미잘은 집게를 이동시켜준다? 아니에요. 집게가 이동을 시켜줍니다. 집게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잡아다 준다? 아니죠. 그러니까 먹이 사냥을 말미잘이 하는 게 어려워요.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게는요, 말미잘을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말미잘이 먹이를 잡아먹게 도와주는 거예요. 먹이를 잡아먹는 건 말미잘이에요. 근데 집게는 움직이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집게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잡아다 준다. 이건 틀린 거예요. 말미잘은 집게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그쵸?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했죠. 뭐로? 그쵸? 독으로. 독이 있으니까는 이제 혹시라도

도 누가 공격을 한다. 그럼 독을 딱 쏴버리는 거죠. 집게는 말미잘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먹는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생물끼리의 관계가 다른 하나의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공생에 있어서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었고요. 한쪽만 이익을 주는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개미와 진딧물, 고래와 따개비, 집게와 말미잘, 청소 놀래기와 큰 물고기가 있는데, 개미와 진딧물은 어때요? 서로 이익을 주고 받았죠. 단물을 주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로부터 지켜주고, 집게와 말미잘도요. 말미잘은 독이 있어서 지켜주고, 집게는 이 말미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청소 놀래기와 큰 물고기도, 이 청소 놀래기는 어때요? 여기 큰 물고기에 있는 찌꺼기나 기생충을 먹이로 해서 먹고요. 큰 물고기는, 아우, 시원하다. 네, 청소가 됐네. 이렇게 입과 가미 주변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청소 놀래기가 다 청소를 해준 거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고래와 따개비는 어떤가요? 따개비는 고래 등에 붙어 살기 때문에 고래에게서 살 곳을 얻지만, 고래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와 비슷한 경우를 골라 기호를 쓰세요. 우리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그렇죠. 우리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주고, 개미는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 주어요.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나다 중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수학을 잘하는 영희가 철수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경우, 자, 영희는 가르쳐 주는데 철수는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달리기 경주에서 서로 1등을 하기 위해 경쟁하는 태호와 형섭이의 경우, 이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이죠.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고, 나는 엄마에게 안마를 해드리는 경우, 그래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네요. 바로 이 다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라고 적어주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글을 읽어보았으니까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해보아야겠죠? 서로 돕고 사는 생물에 대한 글이었어요. 무엇의 뜻이 나와 있었죠? 그래요. 공생이 무엇인가 이 공생의 뜻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끼리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공생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고요.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 어디 있어요? 개미와 진딧물, 그리고 집게와 말미잘, 말미잘이었죠. 말미잘. 또 청소 놀래기와 큰 물고기가 나와 있었고요. 한쪽은 이익을 받지만 다른 쪽은 이익도 해도 없는 경우가 고래와, 그렇죠, 따개비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어와 빨판 상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때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나요?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또 흥미롭고 신비로워요. 그럼 두 번째 도쿄 여행으로 떠나서요. 또 새로운 신비로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두 번째 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멸종 위기종을 알아봐요. 멸종 위기종이라 어떤 걸까요? 그림이 보이네요. 이 그림의 새는 어떤 새일까요? 그림 속의 새는 도도새예요. 우리는 이 새를 실제로 볼수 없어요. 볼수 없대요. 왜요? 왜냐하면 이 새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도도새는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마구잡이로 포획했어요. 포획이 무엇인가요? 포획, 띠리리띠리,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는요, 날지 못해요. 날수 있으면 어때요? 인간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슉 날아가고 도망가고 하니까 도망가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날지 못하니까 인간이 자꾸 이렇게 마구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도새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결과 도도새는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시킨 동물이 되었지요. 자, 멸종이 뭐예요? 멸종. 생물의 한 종류가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을 우리가 멸종이라고 합니다. 이 도도새는요,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참 아쉽네요. 이 도도새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안 그래요? 자, 아직 멸종은 되지 않았지만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곧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는 생물을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멸종이 된 건 아닌데 곧 멸종이 될 수도 있다. 이 멸종이 될 위험에 있다라는 게 바로 멸종 위기종이라는 것입니다.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까닭은 사람들이 사냥을 하거나 무분별하게는 무슨 뜻이에요? 띠리리띠리. 사람이나 그 행동이 사리에 맞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없게. 그러니까 이게 사리에 맞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면서.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산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산을 쫙 깎아가지고, 멋진 이 스키장, 뭐, 혹은 뭐 골프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경우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이 주변의 자연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살고 있던 동물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멸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이 동물들이 살아갈 터전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또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변합니다.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생물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달라지고요. 가뭄, 비가 너무 안 오거나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하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동물들이, 이 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동물이 멸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거북은 비가 오지 않아서, 검은코뿔소는 웅덩이가 말라서, 북극곰은 빙하가 녹아서, 남아시아 강돌고래는 강물이 점점 말라서 살기 어려워졌어요. 네, 살기 어려워져서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이 동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막거북, 검은코뿔소, 북극곰, 남아시아 강돌고래까지요. 네, 우리 친구들, 왜 우리가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인간이 사냥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개발을 하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멸종하는 동물이 많이 생겨도 당장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바로 이 동물이 멸종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멸종하는 생물이 많아지고 그와 연관된 생물들이 계속 없어지게 된다면 결국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생물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생물을 먹고 살던 다른 생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생물은 내가 먹을 게 없네 하고 이 생물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속해서 위험해지니까 이 생태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안전할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멸종 위기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제재가 무엇일까요? 제재. 일정한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거래한다. 무분별하게 동물을 거래 잡아가지고 팔거나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거나 그 동물들을 거래하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 개발하는 것, 환경보호의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개발을 할 것인가, 환경보호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항상 보면은 인간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개발을 할 것인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편리해지기 위해서는 여기 다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나와 있죠? 이 동물 거래, 그리고 사냥하는 거 엄격하게 제재해라. 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잡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멸종 위기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멸종 위기종이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멸종 위기종을 우리가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는 거 뭐였었죠? 잘 모르겠다. 그럼 봐야죠.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도도새는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마구잡이로 포획했어요. 포획 나와 있습니다. 포획, 포획. 생물의 한 종류가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도도새는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을 시킨 동물이 되었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 멸종 나와 있었습니다. 멸종이라고 합니다. 멸. 종, 멸종.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낱말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안할수 있도록 하자. 이거였죠.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에 대한 엄격한 유지가 필요하다. 엄격한 허락이 필요하다. 엄격한 금지가 필요하다. 뭐예요? 그쵸. 금지가 필요하다. 하지 말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빙판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5글자로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글자로 쓰래요.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멸종은 되지 않았지만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곧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는 생물을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요. 여기 있죠? 멸종 위기종. 다섯 글자 딱 맞아요. 멸종 위기종. 그래요. 멸종 위기종. 멸. 종. 위. 기. 종. 멸종 위기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도도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도도새에 대한 설명이 이 글의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우리는 이 새를 실제로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새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도도새는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이 마구잡이로 포획했어요. 그 결과 도도새는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시킨 동물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날지 못하는 새였다.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맞았죠. 모리셔스 섬에 살았다. 여기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멸종돼서 실제로 볼수 없다. 실제로 볼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모리셔스에 있는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다. 아니, 지금 멸종되었다고 했는데 동물원에 가서 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도도새를 마구잡이로 잡았다. 저기 마구잡이로 포획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요. 그래요. 4번입니다. 이 도도새에 대한 설명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멸종 위기종과 그 동물이 멸종 위기에 놓인 까닭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했어요. 사막거북, 검은코뿔소, 북극곰. 왜 멸종이 지금 될 위험에 빠져 있는지. 어디 나와 있나요? 그렇죠. 사막거북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부분 찾았죠. 사막거북은 비가 오지 않아서 검은코뿔소는 웅덩이가 말라서 북극곰은 빙하가 녹아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니, 글만 보고 찾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정말 너무 쉬워요. 네,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쑥 올라간 겁니다. 글을 보고요. 이해가 되니까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소율, 나는 이번에 여행 가서 코끼리 상아로 만든 기념품을 꼭살 거야. 자, 우리 코끼리 코 옆에 있는, 이렇게 코끼리 코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요게 바로 상아잖아요. 근데 이 상아로 기념품을 만든다라는 거는요, 어때요?
이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이 상아까지 이렇게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죠. 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갈 거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동물들이 또 멸종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면은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나는 원숭이를 키우고 싶으니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부모님께 조를 거야? 아니, 지금 우리 동물 거래, 사냥, 이런 것들 엄격하게 제재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지금 원숭이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바로 민서가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 민서 이름 써주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의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멸종 위기종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멸종된 동물, 처음에 도도새가 나와 있었죠. 도도새는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시킨 동물이다라고 이 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까닭이 나와 있었어요.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포획, 막 잡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인한 기후변화? 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멸종 위기종이 생기고 있다. 멸종 위기종으로는요, 사막거북, 검은코뿔소, 그리고 또 무엇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북극곰이 나와 있었죠. 북극곰. 그리고 남아시아 강돌고래 등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요, 사냥과 무분별한 동물 거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글을 읽고 나니까요. 아, 이제는 정말 걸어 다녀야 되겠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내가 할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자고요. 오늘 읽었던 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요, 서로 돕고 사는 생물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공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공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한쪽만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어떤 동물이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멸종 위기종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도도새, 실제로 멸종된 동물인 도도새로 이 글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이 생기는 까닭 나와 있었고, 멸종 위기종에 무엇이 있는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나와 있었네요. 네,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배경 지식이 쓱쓱 자라고 독해력도 쓱쓱 자라났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으니까요. 독해력이 정말 자라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시간에도요, 선생님이 더 새롭고 유익한 글을 가지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사주완성 독해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와야 돼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0: 1회 최전선에 선 여성들. 무려 34kg의 갈비와 고군분투하며 5년째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유경씨.
1: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2: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0: 그치,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1: 겉보기와는 달리 당당한 내공의 그녀, 단단한 뼈까지 척척. 하지만 그만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0: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딱 잘못 밀려면은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1: 한편 도시 속 광산이라 불리는 폐자원 수집을 27년째 하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2: 내가 찌개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1: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폐자원 수집은 한순간에 고물이 흉기가 될 수 있어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2: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
1: 또 다른 곳에선 하루 종일 토스트 철판에 뜨거운 열기와 싸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3: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1: 매일 소진되는 양배추만 약 15통. 하루 종일 포스터를 굽느라 체력도 바닥납니다.
3: 쓰러져요. 쓰러져요. 젊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빨라요.
1: 힘든 일터에서도 꿋꿋한 그녀들을 만나봅니다. 충청남도 천안. 남다른 특별함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식당이 있습니다. 영업 시작과 동시에 손님들로 가득한 매장 안.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음식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마구리탕이 그 주인공입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비주얼. 푸짐한 양은 기본. 뼈 사이사이 붙은 살을 발라먹는 재미까지. 뼈째 푹 끓여 깊고 진한 맛을 살린 보양식인데요. 살코기의 쫄깃함과 진하게 우러난 국물이 어우러져 자꾸만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4: 이거는 또 갈비탕이랑 또 별개로다가 이 특유의 뼈에서 뜯어먹는 맛이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몸이 허약할 때, 그때 생활할 때, 그때 먹어주셔야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곳에 마구리탕보다 더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네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정육점이랑 식당을 같이 하고 있는 34살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제 정육점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작업한 고기들이 있고 이따가는 제가 갈비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갈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바쁘게 시작되는 아침. 묵직한 뼈 상자를 옮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유경 씨. 그런데 상자를 바닥에 거침없이 내리치는데요.
5: 와, 다 뼈들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제 손을 찢을 수는 없잖아요.
1: 이게 바로 마구리탕의 주 재료인 마구리뼈인데요. 마구리뼈의 다양한 부위에 뼈를 더해 푹 구워낸 것이 바로 마구리탕입니다. 그런데 마구리뼈는 대체 어느 부위일까요?
5: 갈비 우측 상단에 붙어있는 아주 두꺼운 뼈를 마구리라고 합니다. 갈비 하나에 이거 하나밖에 안 넣어요.
1: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5: 미리 붙는 거예요. 더울 거라서. 땀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1: 이제 본격적으로 뼈를 손질할 차례. 먼저 절단기로 지방부터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날카로운 칼날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5: 처음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두께도 막 이만큼씩 자르고 이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잘 잡고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1: 아무리 숙련된 베테랑이라도 날카로운 칼날 앞에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바로 그때.
0: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5: 뼈에 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0: 미끌미끌하거든요. 미끌미끌해서 딱 잘못 밀려면은 이제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1: 그렇다 보니 정육 식상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것은 안전. 날카로운 칼과 기계를 다루는 만큼 능숙한 기술보다 안전한 작업 습관이 우선입니다.
0: 제 옆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 썰다가 이제 엄지가 이제 썰려서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응급실 가고 그 뒤로 제가 너무 무섭죠. 이제 내 앞에서 잘려서 나가는 걸 봤는데 다행히 다 잘린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고 어쨌든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두 달 동안은 골절기 못 쓰다가 지금은 또 이제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1: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한 작업. 집중에 집중을 더해야 합니다. 잘라낸 뼈는 바로 찬물에 넣어 핏물을 빼주는데요. 마구리탕 참 손이 많이 가네요.
0: 물 틀어놓고 핏물 빠지게 넣어놓고 다음날 와서 이렇게 건져요.
1: 부지런히 달려온 오전 시간. 이제야 식사를 챙기는데요. 그런데 유경 씨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0: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육점을 하셨었잖아요. 정육점을 하셨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뭐 정육점 하자, 식당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정육점만 하면 뭐 생각해 볼게 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게를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1: 그 후 수없이 베이고 부딪히며 기술을 익혔는데요.
0: 칼 다루다 보면은 많이 다치는데 여기가 제일 크게 다친 부분이어가지고 신경까지 잘렸어가지고 뭐지? 막 부목 같은 거 되고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평생 이렇게 접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새끼손가락이 펴지죠. 네.
1: 지난 5년간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제 탕을 만들어야 할 시간. 전날 미리 핏물을 빼낸 마구리뼈를 솥에 넣고 푹 삶아내야 하는데요.
0: 한국인들은 국물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갈비탕은 너무 비싸고 양도 적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맛있게 탕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목뼈랑 여기 마구리 부위를 같이 섞어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유경 씨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답니다. 4시간 동안 푹 삶은 마구리 뼈는 건져내서 2차 손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삶은 뼈에서 마지막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가며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유경 씨 특유의 세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
0: 그래도 되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탕에 기름이 너무 많이 떠다니니까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 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1: 어머니는 꽃처럼 예쁜 딸이 정육이라는 힘든 일을 선택해 늘 불안했다는데요.
2: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일이 일단은 험한 일이잖아요. 네, 험한 일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잘하더라고요, 제거. 그래서 좀 뿌듯해요. 자기 분야에서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뭐 하나의 말하면 이제 뭐 기술이라면 기술이잖아요.
0: 한다고 하면은 뭐 인정받은 느낌이죠.
1: 이제 정성껏 손질한 마구리 뼈를 한 번 더 푹 고아주는데요. 온갖 힘과 정성을 더해 만든 마구리탕이 완성됐습니다.
3: 뜯어 먹는 재미도 있고 맛이 있어서 잘 좋아.
1: 한편 오후가 되자 또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당일 손질된 싱싱한 고기를 맛보러 온 건데요.
5: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0: 정육점에서 구매한 고기는 바로 식당으로 가져와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1: 고기 반찬! 그래도 고기 반찬!
0: 신선도는 기본. 유경 씨만의 세심하고 깔끔한 고기 손질 덕분에 더욱더 맛있다네요.
2: 정육점을 끼고 해가지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죠. 맛없으면 안 와요.
0: 한바탕 손님을 겪은 후 또다시 저녁 장사 준비에 나선 유경 씨. 이번엔 갈비 손질. 소 한 마리를 두 부분으로 나눈 덩어리 중 갈비가 통째로 붙어있는 큼직한 부위입니다.
3: 그래도 좀 가벼워요. 34kg 정도? 왜냐면 이게 사실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모양이 되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엄청.
0: 힘과 기술이 몇 배로 필요해 더욱 고된 작업. 가장 먼저 고기를 덮고 있는 지방부터 걷어내기 시작하는데요.
3: 지방 무게는 최소 10kg 이상 됩니다. 10kg 이상이고요.
4: 그럼 지방 뼈 빼면 한 하나에 20kg는 안 되는 거예요?
3: 20kg요? 20kg 나오면 다행인데? 고기는 10kg 정도, 10kg도 안 나와요.
0: 고기를 손질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제거. 불필요한 지방을 꼼꼼하게 걷어내야 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3: 발라내는 지방에 살점이 안 붙게 제거하기. 뭐 이제 요만한 거 사시미 같은 거 한 점에 5,000원, 4,000원 이러니까 그게 한 점이 되면 5,000원, 열 점이 되면 5만원이겠죠.
0: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3: 안 돼!
0: 찰나의 잘못된 칼집. 아이고 저런.
3: 제가 구워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7,800원.
0: 한 번의 칼질에 고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갈비와 마구리뼈를 분리해내야 하는데요.
3: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칼이 들어가는 감각이 있거든요. 칼이 이 정도에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게 될 것이다. 그런 게 감각이 있어요. 그거는 많이 해봐야지 좀 이제 숙달돼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각 같은 것 같거든요.
0: 오랜 경험으로 얻은 손끝의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
3: 오돌뼈 부분인데 뭐 힘 세신 분들 한 번에 빡빡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서 여러 번 해야 돼요.
0: 힘과 기술 어느 하나도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칼이 들어가는 길을 찾아 거침없이 분리해내는데요. 엄청난 힘으로 마구리뼈를 단숨에 떼어냅니다.
3: 이게 마구리인데요. 대마구리, 얘는 소마구리.
0: 야무진 작업으로 소마구리와 대마구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3: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제가 2시간 걸렸어요. 혼자 하는데 2시간. 와, 울면서 했죠. 울면서 하고 그때 마구리도 못 떼니까 해도 막 1시간 잡고 해도 이게 마구리가 안 떼지니까 나도 그냥 들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가지고 골절기에 썰어가지고 하고 막 이랬어요.
0: 온몸에 힘을 쏟았으니 잠깐의 스트레칭은 필수.
3: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손목만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뭐지 칼 쓰는 스냅을 모르니까 손목이 안 좋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악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0: 이제 손질한 고기를 부위별로 일정하게 썰어주는데요. 수많은 고기 부위를 한눈에 구별해내는 건 역시 오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기술.

0: 이게 살치살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고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젊고도 어린 여자애가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도대체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1: 편견의 시선을 이겨내며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지난 시절 모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0: 운동을 열심히 하죠. 기본적으로 이 일 자체가 좀 근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어가지고 처지지 않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한 시간에 걸쳐 뼈와 고기를 완전히 해체했는데요. 건장한 성인 남성도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고된 작업을 당차게 버텨온 유경 씨. 이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과 기술을 갖췄습니다. 혼자 하는 정육식당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천직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0: 이거는 등심입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많이들 아시는 등심이고요. 12kg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1: 좋은 고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더 깔끔하고 맛있게 판매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거침없이 일터를 누빕니다.
0: 시대에 맞춰 항상 이제 들러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맛있고 좋은 고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2호점을 낸다거나 3호점을 낸다거나 좀 더 가게를 키워보는 게 저의 큰 소망입니다.
1: 한편 김포의 한 작업장. 수복이 쌓인 이 물건들의 정체는 뭘까요?
2: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고무를 27년째 하고 있는 편은영입니다. 이 차가 열심히 고무를 실어 나르고 있는 저의 보물 4호예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장이면서 야적장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알미늄 양은이에요. 지금 한 4천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고철이에요. 경량 고철. 그래서 한 300원, 350원. 오늘 이제 저도 보물을 실으러 갑니다.
1: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은영 씨.
2: 많이 실을 때는 하루에 한 5차, 7차 그 정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1: 타인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 하는 일. 왜소한 몸으로 당차게 집게차를 운전합니다.
2: 아예 행복하죠. 돈 벌러 가는데. 저를 많이 불러줄수록 제가 은영 씨는 행복합니다.
1: 도시 곳곳 숨은 자원을 찾으러 나서는 길.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
2: 차가 소리가 많이 난다. 뭐가?
1: 곧바로 차량을 살펴보는데요. 웬만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는 은영 씨. 본격적인 일을 하기도 전에 차가 고장이 난 건 아닐까요?
2: 아니 브레이크 오일을 오일이 없나 봐요. 삑삑대 이게. 네.
1: 단숨에 원인 해결.
2: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죠.
1: 재활용품 수집은 시간이 금이기에 정비소 방문은 사치랍니다. 빠른 해결 뒤 수거 장소로 다시 출발. 약 40여 분이 걸려 도착한 곳.
2: 안녕하세요. 뭐부터? 이거부터?
1: 업체마다 재활용품이 쌓이는 수거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곧바로 집게차를 수거하기 좋은 장소에 다시 주차합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은영 씨가 꼭 빼놓지 않는 일.

0: 혹시라도 밀릴까봐 안전장치 하는 거요.
1: 이번엔 능숙하게 집게차에 올라타는데요. 거대한 장비인 만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0: 남의 공장 벽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되잖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혹시나 있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집게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워요.
1: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거대한 집게차.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부피가 큰 파지일수록 집게 조작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정교한 집게차 조작은 그녀의 강점이랍니다.
0: 아, 얘가 나하고 일심동체가 돼야지 따로 놀면은 대형사고가 나지.
1: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영 씨.
0: 요 밑에는 잘 안 보여요. 앉아버리면.
1: 몸을 아끼지 않고 수거 작업에 온 힘을 쏟습니다. 뭐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성격인 은영 씨.
0: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예전에 저 집게차 위에 난간대에서 확 떨어져갖고 다 긁혀가지고 다쳤지.
2: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0: 아유, 그쵸. 뭐 내가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냥 달려보는 거지 뭘.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1: 힘들고 고된 현장을 웃음과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 그녀.
0: 아,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가야지. 이번 마무리를 항상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1: 수고만큼 중요한 건 깔끔한 마무리. 특히 수거 장소가 도로나 사업장일 때에는 차량의 이동이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파지 수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험난하고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보물상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0: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좀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나은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쨌든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 살림이 넉넉치 않았던 시절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이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0: 처음엔 그냥 무작정 스티커 돌리는 거죠. 고물 있으면 좀 모았다가 주시라고. 아니, 이유 없이 막 나가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좋게 말해가지고, 아니, 아줌마,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막 개무시해버려. 이 쓰레기 청소나 하고 다니는 여자로 나를 그냥 취급을 해놓은 거 함부로.
1: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현장과 싸웠습니다.
0: 27년 전에는 좀 험한 일을 많이 당했지. 저녁에 허벌방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지. 아유, 그 시절 다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일하는 거죠.
1: 수거한 파지는 바로 재활용업체에 가져다 주는데요.
2: 저기서 내려주시는 거죠?
0: 아니요, 내가 내려야 돼요.
2: 아, 직접 내리죠?
0: 네, 직접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이를 좀 다른 데보다 가격을 좀 더 많이 줘요.
1: 파지를 내리는 일도 은영 씨의 몫. 또다시 집중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내려

0: 놓는 그녀. 이렇게 보인 파지는 제지 공장에서 다시 새로운 종이로 태어난답니다.
1: 많이 벌었어요?
2: 여기? 7만 3천 원. 7만 3천 원.
0: 곧바로 두 번째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은영 씨. 이번에는 고철을 수거하러 왔는데요.
2: 아이고, 이거저거 다 섞여 있어.
0: 날카롭고 무거운 고철을 수거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야, 이거는 1톤 차로 와야 돼. 이거 찍게려면 엉망진창 돼갖고.
0: 이때 나타난 구원투수. 주변 지게차의 도움으로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2: 끝까지. 네, 고맙습니다. 나는 공을 많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0: 집게차로 이동하기 힘든 비닐들도 깔끔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2: 오케이. 아주 좋아요. 사장님 고마워. 고철이 됐든 수행이 됐든. 어렵고 뭐 진짜 하기 싫을 때도 간혹은 있는데 그냥 이제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지.
0: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 좋은 인연도 많았답니다. 재활용품은 종류에 따라 가격도 팔리는 곳도 제각각. 이번엔 비닐 재활용 공장에 들렀는데요.
2: 조심해. 어떻게 같이 땡겨보자.
0: 압축된 비닐의 무게만 해도 100kg이 훌쩍 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영 씨.
2: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돈이 안 되는 거.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것도 나한테 돌아와요. 어려운 게 있잖아. 네. 영원하진 않아.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 와요.
0: 재활용 고철들은 야적장으로 돌아와 정리하는데요. 여기도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2: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돼요. 폐기물 빼고 나면은 고물은 허공이었던 거지.
0: 일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2: 아이고. 이런 건 좋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좋은 고철이지. 얘는 고철이 가격이 다 달라요. 이런 거는 200원이면 얘는 300원이야.
0: 남들에겐 그저 버려진 쓰레기지만 은영 씨에겐 모두 돈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수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온 기술 덕분인데요.
2: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막상 고물의 업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딱 뛰어드니까 그때부터는 나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래버려. 독학이야.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지 하고 유심히 보면서 나 스스로 터득하고 공부해 가는 거지.
0: 쓸만한 것은 손수 분리에서 값어치가 나가는 부분을 찾아내는데요. 번거로워도 가격을 올려주는 또 하나의 노하우랍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운행에 나선 은영 씨.
2: 하루에 한 7군데 다니죠. 그러니까 뭐 하루 다 가는 거예요.
0: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지만 힘들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지칠 틈도 힘들 틈도 없다는 그녀. 매 순간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1: 이렇게 다 내리고 나오니까 어떠세요?
2: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전하면 된다.
0: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점심을 제때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2: 김밥. 세찬 먹으러요.
0: 그나마 찾아온 식사도 간단하게 때우는 게 일상.
2: 얼렁 일을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집에서 먹으면 되죠.
0: 지금이야 그나마 이렇게

0: 김밥이라도 챙길 수 있지만 과거엔 이것조차 힘들었답니다.
1: 이 밥도 놓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몸이 많이 아프고 망가지고 또 여기저기 젊은 나이인데 내가 27살에 시작해갖고 37살이 되니까 몸에 무리가 와갖고 아프더라고.
0: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쉼 없이 달려온 그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1: 이거 이제 300원짜리 건졌다. 저는 이걸로 이 일을 28년에서 우리 삼남매를 다 키웠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또 힘은 들지만 즐거워, 재밌어요.
0: 돈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은 은영 씨에게 보물찾기나 다름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철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이, 고철 한 번씩 내면 기분이 좋죠. 어찌됐든 현금 돈을 만지잖아, 이게.
0: 무거운 고철을 실을 때는 집게차의 균형을 잡아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더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 매 순간 긴장과 힘듦의 연속이지만 은영 씨는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2: 주어진 일 잘 해나가고 저의 빌딩을 하나 세워보는 게 저의 이제 2차 목표입니다.
0: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 시장의 명물이자 동네의 인기 메뉴인 푸짐한 토스트인데요.
3: 호란 놈 맛집 보여줘야지.
4: 벌써부터 침도 막 돌고 저도 지금 이제 허기 져가지고.
1: 3,000원. 3,000원.
0: 단돈 3,000원에 채소와 소스를 푸짐하게 더한 추억의 옛날식 토스트입니다. 와, 정말 크기가 엄청나네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푸짐한 양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독 오랜 단골들이 많답니다.
5: 그냥 순수한 맛.
6: 저렴하고 푸짐한 맛.
7: 푸짐하고 야채가 싱싱하고 맛있어요.
0: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 3,000원이라고는 믿기 힘든데요.
8: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시집 와서 이제 창동에서 이 자리에서 토스트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 이름은 정수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일하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토스트 만드는 초반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가게고요. 이 사진 안에 계신 분이 저 시어머니인데요. 저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제 토스트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0: 시부모님의 뒤를 잇는 베트남 며느리 수연 씨.
8: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저희 토스트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0: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철판에 마가린을 두릅니다. 익숙한 듯 척척 재료를 소분해서 부어주는 수연 씨.
8: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재료가 떨어지면 끝나요. 거의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0: 달걀과 채소를 섞어 듬뿍 올리고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8: 빠지는 거 먹다가 모짜렐라만 조금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도 똑같이 모자른 것보다 남는 게 낫잖아요.
0: 이때 중요한 건 속 재료를 고르게 익히는 것. 세심한 불 조절이 필수입니다.
8: 이거 조절하는 것도 저희 감, 제가 감으로 열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온 거예요.
0: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이번엔 잠시도 쉬지 않고 토스트를

0: 이리저리 계속 옮겨주는데요.
1: 온도가 달라서요. 판을 보면은 구석구석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빵 굽는데도 온 철판에 다 돌아다녀요. 온도 찾아서.
0: 재료가 익어가는 속도에 따라 마가린이 떨어지지 않게 보충. 더욱 고소한 맛을 내게 하는 수연 씨만의 요령이랍니다.
1: 계속 익혀야 잘 익고요. 속이 뜨거웠고 이거 안 하면 타기도 해요. 마가린 하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0: 맛을 위해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게 수연 씨의 철칙. 드디어 완성된 토스트. 갓 구운 토스트는 완성되는 동시에 순식간에 팔려나가는데요. 인기가 많아 1인당 5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2: 어디 가세요?
3: 커피 타러 가요.
0: 고향인 베트남에서 공수한 원두로 만든 특별한 커피. 토스트 굽기에 커피 제조까지. 수연 씨 몸이 10개여도 부족합니다.
1: 쓰러져요. 쓰러져요. 저도 이제 점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빨라요. 저는.
0: 베트남에서 낯선 나라로 시집을 오게 된 수연 씨. 시어머니가 노점상을 할 때부터 늘 함께 자리를 지켰는데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랜 고민 끝에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1: 이건 하지 말라고 반대도 많이 했고 엄마 돌아가시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마까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0: 늘 근면 성실함을 일상으로 보여줬던 시어머니.
1: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음 이제 진짜 이제 접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갔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손님들이 충충 이제 연락 오고 어디 했냐, 뭐 여는데 어디냐, 왜 이사 갔냐 그러셨거든요. 그런 이제 충충 전화 오냐 그 힘으로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0: 손님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힘든 과정도 있게 해준다는데요. 수연 씨를 다시 철판 앞으로 돌아오게 한 원동력이랍니다.
4: 소중한 보물이에요.
1: 볼 때마다 힘든데 물론 안 힘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거 볼 때는 아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힘이거든요.
0: 점심시간이 되자 점점 더 몰려오는 사람들. 주문이 많다 보니 메모도 필수입니다.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틈틈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거울 없이 눈대중으로 배합합니다.
1: 저는 이거 정하지 않아요. 제가 손에 이제 만족돼 되면 이제 멈추고. 네, 딱 정하지 않아요, 저는.
0: 재료로 보여주는 넉넉한 인심은 시어머님에게 전수받은 가장 중요한 노하우랍니다. 하루 종일 유증기 앞에서 작업하다 보니 마스크 없이는 버티기 힘들 정도라는데요.
1: 여기가 연기도 올라오고 열감이 많이 높아서 이거 마스크를 안 쓰면은요 얼굴 다 익혀버려요.
0: 하루 평균 300개의 토스트를 척척 만들어내는 수연 씨.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5: 짱이에요. 제가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양배추랑 빵 한 조각이 반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6: 한 판 4,000원 가져가야 되겠네?
1: 네.
0: 혼자 꾸려가는 가게에서 유일하게 수연 씨의 손을 덜어주는 건 바로 계산함인데요.
7: 그냥 여기다 두고 이제 갖고 가라고요. 거실로 가라고 해놓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6: 직접 놔야지 바쁜데 어떻게.
1: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이거 이 방도 먹고 싶고 빵 꼭대기를 주면 안 되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 부담스럽지 않고 다 알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드리고 빵 먹을 수 있게끔 그냥.
0: 누군가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1: 저도 어렸을 때 좀 뭐 사사는 집도 아니고요. 좀 가난하였고 그 살 한 주먹을 가지고 고구마 손을 넣어서 한 가족 5명 사람을 저거 이제 먹고 살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0: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눔의 마음도 잊지 않는데요. 잠시 후 서둘러 가게를 찾은 한 사람. 바쁜 수현 씨에게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는데요. 익숙한 듯 가게에 들어와 재료를 정리합니다.
1: 지금 뒤에 오신 분은 누구세요?
2: 제 남편이에요. 쉬는 날에 충주문지 나와서 뭐 정리해줄 거 있으면 정리하고.
0: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 종민 씨.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찾아 아내를 돕습니다.
3: 됐다. 옆에서 보조를 잘해줘야 원활하게 하죠.
0: 남편 덕분에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리는 수연 씨. 잠시나마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2: 너무 덥고 땀이 많이 흘려서요.
0: 하루 종일 땀과 시름해야 하는 수연 씨에게 틈틈이 수분 보충은 필수라는데요. 야, 진짜 시원하겠네요.
4: 맞아요. 최고이죠.
2: 더운, 예, 더위에 잡아요.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0: 달콤했던 휴식도 끝. 밀려드는 주문에 또다시 토스트를 굽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 사람. 알바생인가 했더니 수연 씨를 도와주고 있는 이웃들이랍니다. 가게 치우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바빠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가게 곳곳을 정리해 줍니다.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을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바쁠 땐 서로 돕는 게 이웃의 정이라는데요.
5: 여기서 사니까 소스 담는 담당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외국에서 와서 열심히 사니까 네, 도와주는 거
6: 자식 같잖아. 자식 같은 자식 같은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얼마나 심통해. 이렇게 다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지.
2: 말하자면 이제 사람방 빵 먹는다고 아니면 커피 마신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 이 시장이니까 이제 참가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면은 발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상관들어서 쓸 수 있게.
0: 하지만 토스터를 굽는 일만큼은 사장인 수연 씨의 몫인데요.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지는 뜨거운 철판 앞에서의 고군분투.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가 온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2: 이 정도는 아무도 아니죠. 겨울에는요 완전히 할머니 돼버려요. 뽀얗고 올라오고 올라오자마자 얼어버리니까 무게감 느낀 정도로 그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0: 치열했던 하루가 가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4: 이런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0: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운 퇴근길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수연 씨와 남편. 토스트의 맛을 위해 늘 당일 아침에 싱싱한 채소를 손질하는데요.
7: 이게 제가 안 하면은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손이 모자라요, 손이.
0: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한결 수월할 텐데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의 차이가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8: 야채들 중에 이제 양배 쪽에 예매해서 이제 전날 준비하면은 맛하고 색감과 떨어지면은 이제 빵 먹어야 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싱싱해야 맛있는 빵이 되거든요.
0: 조금 더 힘들더라도 손님에게 신선한 토스트를 맛보이기 위해 힘을 쏟습니다. 2시간에 걸쳐 속재료 준비 완료. 이제 또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던 시어머니의 성품과 끈기를 이어받아 이곳을 오랫동안 묵묵히 지키고 싶습니다.
2: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 없이 꾸준하면서 또 손님들 생각되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님들 사랑합니다.

0: 겨울이면 때까마귀의 땅으로 불리는 울산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이곳에서 10여 년간 때까마귀를 연구해온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1: 아, 뭘 보고 계신 거예요?
2: 지금 때까마귀 찾고 있습니다.
1: 아, 때까마귀요?
2: 예. 때까마귀가 네. 이 낮에 많이 활동하는 새가 돼가지고 밭이나 논이나 다닙니다. 먹이 구하러.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어디쯤에 있는가 싶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1: 아, 이 까마귀하고 때까마귀하고 네. 그 지금 좀 다른가요?
2: 까마귀는 까마귀인데.
1: 네.
2: 때까마귀는 이름이 때까마귀고. 까마귀는 그냥 까마귀고.
1: 때까마귀면. 예. 네. 때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2: 아, 그렇죠. 예. 아, 잘하시네. 앞에 때가 붙으면은 무리를 지으라는 때까마귀고.
1: 네.
2: 까마귀 때 하면 틀립니다.
1: 아, 까마귀들이 모여서 다니는 건 까마귀 때고.
2: 때고.
1: 얘는 아예 때까마귀고요.
2: 이름이 때까마귀. 때까마귀요. 보통 까마귀는 터샌데.
1: 네. 네.
2: 때까마귀는 겨울 철새입니다.
1: 아, 그래서 철새요?
2: 예, 겨울에만 나타납니다.
0: 10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때까마귀는 몸 길이가 약 35cm. 일반 까마귀에 비해 몸집이 작은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까마귀는 보통 부리가 휘어진 큰 부리 까마귀입니다. 때까마귀보다 10cm 정도 큰데요. 때까마귀는 큰 부리 까마귀보다 부리가 뾰족하고 작습니다. 서로 비슷한 듯 하지만 때까마귀는 까마귀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1: 근데 때까마귀가 지금 겨울에만 잠깐 있다가 어디로 또 날아가요?
2: 예. 이 때까마귀는 자, 아까 이제 그 철새를 했죠.
1: 네.
2: 저 시베리아, 예. 러시아, 톤드라 지역에 많이 삽니다.
1: 예.
2: 그쪽에는 번식지죠.
1: 예.
2: 근데 얘네들이 이제 추우니까 춥고 눈이 오고 얼음이 오니까 먹이를 구할 수 없잖아요.
1: 네.
2: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울산 지역에 온 거죠.
1: 지금 때까마귀한테 이 쪼인 자국인가요? 이게 네. 바지가?
2: 이게 한 네. 20년 입은 옷인데
1: 네.
2: 때까마귀들은 지금 구진씨 옷을 참 잘 입고 왔습니다.
1: 까마귀처럼요.
2: 기본이 됩니다.
1: 예, 예.
2: 왜냐하면 색깔이 붉은색이나 흰색 있으면 때까마귀들이 예. 놀래가 도망갑니다.
1: 예, 그렇죠.
2: 그런데 어떻게 아 준비가 딱 되시죠?
1: 아니, 때까마귀 촬영할 땐 때까마귀 복장을 하고요. 예. 뭐 그냥 그 동물에 따라서 복장을 합니다.
2: 역시 틀립니다.
1: 예, 예.
2: 자, 그러면은
1: 예. 때까마귀를 보려면 예. 어디로 가야 되죠?
2: 지금만 보시죠. 저기로 예. 가시면은
1: 네.
2: 저쪽에 때까마귀 있으실 분들. 저쪽에 신성한 데 있죠?
1: 예.
2: 저 넘어. 그 한번 찾아가 봅시다.
1: 아, 그냥 가면 때까마귀 예. 날아갈 텐데요.
2: 그게 살금살금 가가지고
1: 예.
2: 한 100m 이 가까이 접근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 예. 가가지고 퍼보기 가서 해가지고
1: 아니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예. 살금살금 간다고 모를까요?
2: 그래도 그렇게 해야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1: 네.
2: 한 500m면 돼도 확 날아갑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자세를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1: 어떻게 때까마귀를 보려면
2: 때까마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 아 이렇게요? 이렇게
2: 이거 쪼글뛰기로만 해야 됩니다.
1: 쪼글뛰기하다가 네. 이렇게요?
2: 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1: 이렇게
2: 클로브 네. 가지고
1: 이렇게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2: 이렇게 딱 가가지고
1: 박사님 이렇게 가면 까마귀가 네.
2: 가까이 가도
1: 예
2: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래 갔다
1: 그럼 이렇게 가면 안 날아가고요?
2: 네, 이렇게 가면 좀 덜 날아가지.
1: 이렇게
2: 소리.
1: 아, 숨고. 아, 까마귀 쳐다보면 네, 네. 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2: 눈 맞추시면 날아가니까.
1: 아, 그냥 막. 이렇게. 네. 이렇게 가고. 연목. 까마귀 봤다.
2: 봤다.
1: 아, 봤다.
2: 수그리.
1: 까마귀 보면
2: 수그리.
0: 대까마귀를 최대한 가까이서 보기 위해 특별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2: 오늘 고생 좀 하시겠네요.
0: 본격적으로 때까마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때까마귀를 발견. 행동 개시.
2: 완전 낮은 폭으로.
0: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조심조심

0: 한 발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해서 움직였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앉은 걸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행히 다 날아가진 않았지만 역시 가까이서 관찰하는 데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 루아스
2: 됐습니다. 아유, 쉽네요.
0: 설치가 간편하고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는 탐조용 텐트를 위장막으로 쓸 건데요. 텐트를 트럭에 싣고 가다가 새가 있는 곳에 차를 세우고 이 텐트 안에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들이 날아가면 어쩌나 걱정스럽긴 합니다. 때까마귀는 달리는 차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트럭이 때까마귀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잠복 텐트 안에 몸을 숨기고 때까마귀를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거리는 불과 5m.
3: 눈 앞에 있어. 지금 차 날아가지 않고.
4: 네, 차니까. 짜자잔.
3: 이제 보세요.
4: 짜자잔.
3: 네, 날아가죠.
4: 오, 그래도 안 날아가는 편이에요.
3: 그렇죠, 안 날아가. 지금 때까마귀가. 그래서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데.
4: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것이 이제 때까마귀입니다. 요 중에 네. 간혹 작은 게 있죠.
3: 예예예. 예, 예, 예, 예.
4: 저기 이제
3: 갈까마귀. 예.
4: 때까마귀 위에 때짜보다는 갈까마귀 갈자가 더 적다는 말입니다.
3: 아.
0: 갈까마귀는 몸 길이가 때까마귀보다 10cm 정도 작은데요. 겉모습도 굵은 목도리를 한 것처럼 목 뒤쪽에서부터 배 쪽으로 회색빛이 납니다. 가까이서 때까마귀를 보고 저보다 더 신난 분이 계십니다.
3: 박사님 여기 앉아서 박사님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4: 아, 예.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잡아놨거든요. 박사님이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 이렇게 가면 이거 하지 보세요. 박사님이시고요. 저랑 둘이 같이 이렇게
4: 아, 예.
3: 예.
0: 가까이서 보니 때까마귀는 제법 눈에 익숙합니다.
3: 사실 우리가 차 안에 있으니까
4: 안 날아가죠.
3: 예, 저희가 내리면 저
4: 이렇게 볼 수 없어요.
3: 예, 원래 때까마귀라고 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마귀하고는 좀 차이점이 좀
4: 아, 예. 까마귀를 중심을 했을 때
3: 네.
4: 입이 크면 큰부리 까마귀 하나 있고요.
3: 네, 큰부리.
4: 예, 그다음에 보면 까치가 나오고
3: 네.
4: 어치가 나오고 산까치를 어치를 합니다.
3: 네, 예.
4: 그다음에 요 앞에 이야기한 거는 큰부리 까마귀, 까마귀, 까치, 어치, 물까치, 요거는 터세입니다.
3: 예, 예.
4: 사계절 볼 수 있습니다.
3: 예, 예.
4: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 때까마귀, 갈까마귀, 여기 철새입니다.
3: 아,
4: 겨울철새. 그리고 울산에는 요렇게 7종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3: 아, 그렇군요.
4: 예. 이 전부 다 까마귀 류입니다.
3: 아, 그렇군요.
4: 예.
3: 까치도 까마귀 류예요.
4: 그렇습니다.
3: 아. 그러니까 까치도 원래 따지면 까마귀의 일종이네요.
4: 그렇습니다. 까마귀의 세 가지 떼서 이름이 까치.
3: 아, 그렇군요.
4: 자세히 보시면 요 콧구멍 위에 네. 하얗습니다.
3: 네.
4: 그것이 요 지금 때까마귀 있죠. 지금 보이죠? 보이죠?
3: 하얗죠.
4: 하얗죠?
3: 예.
4: 네, 저겁니다. 저건 성조입니다.
3: 아.
4: 다 큰 새고 때까마귀고
0: 코 부분에 검은 털이 덮여 있으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때까마귀라고 하네요.
4: 한 번씩 까마귀 때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 네.
4: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미지입니다.
3: 가슴까지...
4: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을 바꾸나?
3: 아, 가슴까지 미워진다고?
4: 까마귀 때 가면 큰일 납니다.
3: 네.
4: 까마귀 개체 속 그래 막 이 정도 우리 심한 말 같으면요.
3: 네.
4: 그 거의 한 말 환경 변화입니다.

0: 그건 이제 없애야 됩니다.
1: 아, 근데 그렇군요.
0: 때까마귀.
1: 네.
0: 뒤에 뭐냐? 무리.
1: 무리.
0: 예.
1: 아, 그 때까마귀 무리네요.
0: 예.
1: 예.
2: 논에 있는 동안 때까마귀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0: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전부 다 숙이고 있습니다. 그죠?
1: 네.
0: 먹이 찾는 거죠.
1: 예, 네, 이제.
0: 요래 하다가 좀 있으면은 한 2시나 되면 다 전부 다 전기줄 올라가가지고 기꼬르기 하고 휴식 시간도 있습니다.
1: 아, 휴식 타임.
0: 예. 네.
2: 쉬는 시간은 새들에게도 반갑겠죠? 전기줄에 올라앉았으니 이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시간입니다. 잠깐이라 더 달디단 휴식일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울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때까마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1: 우리가 이제 까마귀 그러면 예전부터 까치하고 까마귀를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0: 네.
1: 그냥 우리의 인식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까치를 좀 이렇게 좋게 보고 까마귀를 좀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다.
1: 네.
0: 설이 계속 답습되고 내려오다 네. 보니까 그 인식이 돼가지고
1: 네.
0: 그 저 국진 씨는 까치가 무슨 호박씨 하나 물어준 거 있었을까?
1: 없죠. 네.
0: 그럼 까마귀가 물어준 거 있어?
1: 까마귀도 물어준 적은
0: 그런데.
1: 네.
0: 그런데 똑같이 안 물어줬는데.
1: 네.
0: 까치는 좋아하고 까마귀는 괜히가 들어야 됩니다. 괜히 싫어한다.
1: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까마귀 오면 무슨 안 좋은 일이나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서
0: 예.
1: 그런데 이 때까마귀가 어떤 역할을 좀 하나요?
0: 얘들이 하루에 먹는 것이 뱃살이 한 10g 하거든요. 그것이 그 각 논밭에다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콕 쪘죠?
1: 예.
0: 집 같은 걸 디비고, 그렇죠?
1: 예.
0: 해적이고,
1: 예.
0: 해적이고,
1: 예.
0: 이렇게.
1: 예. 예.
0: 이래 보면 그 속에 이제 벌레 같은 거나, 예, 먹이를 찾는 겁니다.
1: 아.
0: 그 찾는 과정에,
1: 네.
0: 이제 저렇게 디비줌으로써, 산소 공급도 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냥 먹이 먹는 게 아니고.
1: 예.
0: 자기도 그 먹잇값을 하고.
1: 아, 하면서?
0: 예.
1: 나 자기도 일하면서 먹네요.
0: 그렇죠. 농부들한테 이익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죠? 콕콕.
1: 예.
0: 뿌리가 이제 예리하니까 콕 찢죠? 콕콕 찢는다.
1: 예. 저 땅을
0: 예, 예.
1: 계속 찢네요.
0: 맞아, 먹었습니다. 그죠?
1: 예.
2: 세 시간 동안 논에서 먹이를 찾으며 밥값을 하던 이 무리는 일제히 자리를 떴습니다.
1: 현재 때까마귀들이 지금 다 날아갔어요.
0: 예, 예.
1: 예, 예. 쟤네들이 앉아있던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0: 예.
1: 예.
0: 한번 가봅시다.
1: 예, 가볼까요?
0: 예.
1: 예, 예.
2: 때까마귀들이 먹이를 먹던 논은 지난 가을 벼를 수확한 곳입니다.
0: 어? 이거 있네요. 이게 정확한 거 아닌가 하나 또 가왔죠.
1: 아.
0: 짠.
1: 아, 예. 재밌으신가 봐요.
0: 예. 그게 보이죠?
1: 예, 예.
0: 이 정도 되면 적어도 3일 이상 된 것이다.
2: 곡식 알갱이를 먹고 때까마귀는 이곳에서 배설을 한 겁니다. 배설물이 많다는 건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1: 이 때까마귀 똥을 줄 서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3: 때까마귀 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1: 아, 때까마귀 똥 자체를
3: 예.
1: 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오해가 있다는 건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건데
3: 이제 이 차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차를 이제 산성이 돼서 부식을 시킨다.
1: 아, 새들이?
3: 예, 예.
1: 예, 차에 떨어지면
3: 예.
1: 그 부분이 좀 약간 부식이
3: 예,
1: 되죠.
3: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때감에 똥을 놨다가 좀 수거를 해가지고.
1: 네.
3: 그걸 이제 산성인가 아닌가 다 한번 알아보고.
1: 네.
3: 그래서 오해를 뿌리시게 안 되겠습니까?
1: 예, 예, 예.
2: 다른 새 배설물은 예. 물기가 많은데. 때까마귀는 좀 다릅니다.
3: 그렇습니다.
1: 보통 어떤 새들이 그 똥이 산성이죠?
3: 그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백로.
1: 예.
3: 그 다음에 맹금류인 그 뭐
1: 참매.
3: 예, 참매라든지.
1: 네.
3: 예, 육식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3: 그러면 위산이 많이 돼가지고 물똥을 사면서 산성입니다.
1: 아, 뼈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3: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니까.
3: 예.
2: 때까마귀 배설물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는데요.
1: 아, 이거를 갈아보

0: 그러니까
1: 예.
0: 이 안에 그 나달 그 껍데기가 다
1: 예. 그
0: 있네요.
1: 왕겨, 그죠?
0: 예,
1: 왕겨
0: 겨가
1: 껍질 있죠.
0: 있네요.
1: 예.
0: 증류수를 부어 배설물 안에 있는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리트머스 용지를 용액 속에 넣어서 배설물의 산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 중의 색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꽤 궁금했습니다.
1: 자, 어떤 보기에도 이 색깔에 보면은 빨간 거는 산성이고 이건 알칼리거든요.
0: 예.
1: 요 7번을 기준에서 좌우는 이게 이제 중성이거든요.
0: 네,
1: 우리 7 가깝게 하면 되겠죠.
0: 예.
1: 그러면 7까지는 자, 이 중성이죠.
0: 예.
1: 그죠?
0: 예.
1: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때가마이 똥은?
0: 중성이다. 예.
1: 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0: 네.
1: 예, 그렇습니다.
0: 어떤 배설물은 독이 되고,
1: 예.
0: 어떤 배설물은 약이 되니까,
1: 그렇습니다.
0: 이 땅에게는 굉장히 좋은 걸 준다는 거죠.
1: 예.
0: 네. 때까마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편견을 가지게 된 거죠. 울산에 이렇게 때까마귀가 이렇게 머무르는 건왜 울산에 머무르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0: 네.
1: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0: 예.
1: 그것을 그대로 때까마귀 딱 적용시켜 보면요,
0: 네.
1: 은 어부가
0: 예,
1: 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겨울이 추우니까 남쪽으로 남쪽 내
0: 그건
1: 어부이긴 해.
0: 해결되고요.
1: 해결됐고.
0: 해결됐고.
1: 그 다음에 먹는 거죠.
0: 예, 먹는 거.
1: 울산이 공업도시를 하는데,
0: 네.
1: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농경지 아닙니까?
0: 네.
1: 거진 70%가 농경지입니다. 근데
0: 아.
1: 때까마귀의 주식이 낙곡입니다, 낙곡.
0: 낙곡.
1: 벼.
0: 예.
1: 해결됐죠?
0: 식이 해결되네요.
1: 해결됐죠?
0: 주.
1: 주. 잠자는 알겠습니까?
0: 예. 잠은 뭐, 저, 까마귀들이야 뭐, 이렇게 아무 곳에서 이렇게 좀 살수 있지 않나요?
1: 땡! 아닙니다. 한 10만 마리가 한 곳에 전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빽빽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울산에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0: 예.
1: 그쪽에 대나무도 숲은 가지가 많거든요.
0: 예.
1: 같이 잘수 있는 게 이게 의식주가 해결되는
0: 아,
1: 거죠.
0: 10만 마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대까마귀 입장에서는 약간 콘도 같은 게 이제 여기에, 예,
1: 아십시오.
0: 10만 마리 수용할 수 있는 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태화강 옆에 있는 12만 제곱미터 규모의 3호 대수. 이곳이 때까마귀들의 잠자리인데요. 잠자리를 찾아가는 때까마귀를 보러 강가로 나왔습니다.
2: 진짜 와요?
0: 좀 모여드는 듯 했지만, 10만 마리는 아무래도 상상이 안 됐습니다.
3: 때까마귀 10만 마리가 뭐 유례가 없습니다.
0: 유례가
3: 네,
0: 없죠.
3: 오직 우리 한국의 울산입니다.
0: 꽤 많이 모인다는 건 알겠는데, 10만 마리가 모인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3: 못 믿으시면은
0: 네.
3: 조금 후에 확인이 될 겁니다. 한번 그때
0: 아,
3: 보시죠.
0: 그래요?
3: 제가 지금 아무 쓴말 해도 안 믿기시죠?
0: 네.
3: 10만 마리 안 믿기시죠?
0: 네.
3: 조금 있으면 이제 딱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0: 멀리서 봐서인지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었는데요.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3: 예,
0: 저쪽에,
3: 저 어디 이거 돼.
0: 저쪽, 지금 저쪽 맨 위에 거하고 여기 맨 위에가 지금, 아, 마치 이 선이 불펜이라 그러면 약간 매직으로 이렇게 불펜 거기를 덧칠하듯이 쫙, 예. 전기줄이 지금 불펜선 같은데 앉을 때마다 약간 매직선이 나오잖아요.
3: 그렇습니다. 예.
0: 와, 지금 뭐 하늘에, 또 어디로 가요, 다시?
1: 좋아요. 다시 앉습니다.
0: 아, 다시 앉아요?
1: 예. 왜 가만 안 앉아있고 저래 왔다 갔다 하느냐?
0: 예.
1: 사람들 보면 에너지 소비될 낀데.
0: 예.
1: 근데 자기네들 생각에는 가만 앉아있으면은 지금 다른 데서 맹금류가 포식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하면서 사람 날라가지고 순서를
0: 날라갔다가,
1: 바꿔줘야,
0: 예.
1: 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0: 아이, 그렇게.
1: 네. 사과가 2번하고 3번하고 다 쓰니까 요래 딱
0: 그렇죠.
1: 쓰면은
0: 내가
1: 내가
0: 모르겠지.
1: 3번인데 2번인데 포식자들은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죠. 또 한번 바꾸고. 네.
0: 계속.
1: 또 이런 물,
0: 예,
1: 물이.
0: 7번 쪽에 가 있고.
1: 네.
0: 예.
1: 그럼 맹금류가 눈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우빙이 어디 합니다. 머리 있습니다.
0: 머리가 있네요.
1: 네.
0: 오우! 저쪽 보세요. 저쪽으로
1: 네.
0: 싹. 점점 구수가 많아지더니

0: 이제 하늘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1: 이렇게 해서 착 앞이 이렇게 휘 감으면 뒤가 이렇게 마치 쫙 왔다가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차전을 해야지 지금
0: 그렇죠.
1: 움직이는 거거든요.
0: 순식간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1: 지금 어느 정도 모인 거예요? 어우, 저기를.
2: 애는 뭐 모인 거라 할수 없습니다.
1: 아니, 그래요?
2: 예, 표현을.
1: 이 정도도 모인 것도 아닌데,
2: 예,
1: 이거?
2: 우리는 그막 신경 안 씁니다.
1: 아, 그래?
2: 예, 울산 사람 신경 안 씁니다.
1: 아, 이 정도는?
2: 예.
0: 이 정도 규모의 울산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는다지만, 제겐 달랐습니다.
2: 저쪽에 보면 까맣게
1: 아,
2: 보면 되죠. 저기 오는 겁니다.
1: 저 구름이 아니고요.
2: 예.
1: 구름이 아니네.
2: 그 뒤에 또 까맣게 오죠. 그건 큰 거에 세
1: 아,
2: 개죠.
1: 저게,
2: 예, 세 개죠.
1: 아,
2: 예.
1: 저게, 구, 저
2: 구름 아닙니다.
1: 구름 아니에요?
2: 예. 저쪽에도 남쪽에도 마찬가지죠. 구름 아닙니다. 저렇게 몰려온단 말입니다. 저게.
0: 저때 제가 왜저 말을 했을까요?
1: 아, 까마귀 촬영을 한다고요? 까마귀는 이렇게 돌리면 까마귀 몇 마리 있고, 저렇게 하면 까마귀 있고. 까마귀도 야생인가요? 까마귀? 희한한데?
0: 이랬던 제가 불과 7시간 만에 눈이 이렇게 희둥그레질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2: 이제 점차 이제 현실을 다가오죠. 믿으시겠습니까?
0: 그럼요. 때까마귀가 몰려오는 모습을 안본 사람들은 말을 말아야 합니다. 때까마귀들은 점점 그 수가 많아집니다. 감히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약 40분간 하늘에서는 때까마귀의 힘찬 군무가 펼쳐집니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 때까마귀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느라 이렇게 바쁜 걸까요? 도시의 불빛이 밝아지면서 때까마귀도 집을 찾는지 더 낫게 납니다.

0: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 살면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덮고 있어요, 지금은.
1: 난생 처음 보는 장관.
0: 여기 봐도
1: 새가 겹겹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을 보니 10만 마리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때까마귀는 대숲 근처에서도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합니다.

데스패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과 10분 만에 그 많던 때까마귀는 자취를 감춥니다. 마치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듯하죠. 때까마귀는 데스패 입부분에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때까마귀가 자라가면 울산은 다시 도시의 소음만 들릴 뿐이죠.

0: 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안 내지? 지금 조용해졌죠?
1: 그렇죠.
0: 지나가는 누군 옆에 때까마귀가 10만 마리가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내일 아침에 10만 마리가 다시 날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어떤 모습일지 또 보고 싶네요.
2: 그날 밤, 10만 마리의 때까마귀가 잠자는 모습을 가까이서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대수반의 모습을 촬영했는데요. 때까마귀가 잠자고 있는 대수분, 바람소리만 요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깜짝 놀랄만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0: 별처럼 빛나는 게 그럼 까마귀란 얘기인가요? 때까마귀? 지금 느낌으로는 막 산불이 났는데 그 약간 불씨가
1: 예예 예.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0: 그런 느낌이죠?
1: 예예 예.
0: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 지금 불씨가 막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열화상으로 보니까
1: 또 다른 어떤 눈치가
0: 예,
1: 있습니다. 그죠?
0: 완전 금빛으로.
1: 예.
0: 저 때까마귀가 금이었으면 다 잡혔겠죠?
1: 그렇습니다.
0: 예.
2: 열화상 카메라는 온데 따라 색이 나타나는데요. 노란 빛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증거입니다. 때까마귀의 고달한 하루가 저뭅니다.
0: 지금 시간이요.
1: 예.
0: 6시 46분이잖아요.
1: 예.
0: 예. 몇 분에 나올까요?
1: 어제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0: 네.
1: 일찍 나왔습니다.
0: 네.
1: 일찍 나온 데서 뭐 6시 나오는 것도 아닌데,
0: 네.
1: 오늘은 아마 6시 한 55분 이상 돼가지고 한 8분 사이에 나올 겁니다.
0: 때까마귀 나오는 시간이 뭐 날씨에 따라서도 좀 다른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끼죠.
0: 예.
1: 이러면 평소보다 좀 늦습니다.
0: 아.
1: 맑은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네.
1: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는 날 각각 틀리거든요.
0: 네.
1: 그럼 결국 보면은 조도에 따라서
0: 네.
1: 얘네도 움직인다 하는 걸알
0: 밝기에
1: 수
0: 따라서.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또
2: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 뭐 하나 포식자에 그것도
0: 오,
1: 다리
0: 지금
1: 있었잖아요.
0: 날아갔어요.
1: 이제 날라놓은.
0: 예, 지금.
1: 예.
0: 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이제
0: 이야, 저선 봐. 선 따라 쫙.
1: 여기. 오.
0: 와, 지금. 얘난 무슨 바람이 부는 줄 알았어. 이럴 수가 있어, 진짜?
2: 숲에 있던 새들이 질서정연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새들이 숲에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때까마귀는 마치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대열에 합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10만 마리가 움직이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엉키는 작은 사고도 없었습니다.
0: 여기 대나무 숲이
1: 네.
0: 때까마귀, 쉽게 말하면 공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공항에서 지금 전부 다
1: 예.
0: 이륙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예, 지금 막 각쪽으로 지금 이륙해서 지금 날아가지
1: 예.
0: 않습니까? 10만 대의 비행기가,
1: 네.
0: 작은 소형 비행기가 10만 대가 동시에 이륙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2: 잠자리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무리에 섞여 일사불란하게 날아오른 때까마귀는 약 15분간 몸을 푸는 체조를 하듯 군무를 선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새가 날아가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0: 예, 보통 우리는 절한 행동들을 갖다 군무라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존 전략상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면 막 뭉치잖아요. 같이 나가서 지금도 뭉치고 있듯이 하나, 뭉치는 거 하나. 그러면 몸집을 크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막 소리 지르고 나오죠. 그 소리입니다. 그게 몸집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포식자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존 전략이죠.
1: 아, 이게 우리 이렇게 강하다.
0: 그렇습니다.
2: 매일 아침 때까마귀들이 먹이를 찾으러 떠나고 나면 울산 시민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을 서두를 시간. 태화강 근처에는 세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세차하는 걸 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세차와는 좀 다릅니다. 특별한 얼룩을 지우는 세차라고 해야 할까요? 차 전체를 세차해 주는 건 아니죠? 여기도 있네요. 아, 이게 다 때까마귀 똥. 아, 때까마귀 똥이에요. 아, 이게 누구 차인지
3: 모르지, 전혀 모릅니다.
2: 모르지만 닦아주신 거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3: 이거는 이제 그 5년 전부터 어떤 이제 그이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이 까마귀가 많이 날아오고 그래 할 때에 불편이 참 많았어요. 불평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좀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릴까?
2: 아, 불편하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주자, 이런 뜻이군요. 때까마귀 갈 때는 좀 시원섭섭하시겠어요?
3: 그래도 뭐 해서 떠나고 나면은 좀막좀 허전하죠.
2: 허전하죠. 저는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잠깐 이렇게 구경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 때까마귀 조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많은 분들이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야생동물은 사람과 같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4: 그런데 먹이 사냥을 갔어야 할 때까마귀 한 마리가 공원에서 눈에 띕니다. 무리해서 이탈한 게 분명한데요. 저 녀석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 저 새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날지 않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0: 보안이 이제 몸에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때까마귀 우리 아침에 보았듯이
2: 다 날아갔죠.
0: 다 먹이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잔디밭에 혼자 어슬렁거리고 사람이 접근해도 날아가지 않으니까 아마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먹이를 제때 못 먹어가지고 체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지난밤 때까마귀들이 자고 간 대나무 숲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숲 위에는 때까마귀 한 마리도 없는데 숲 안으로 들어가 보면 때까마귀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여기저기에 배설물 흔적이 보이는데요. 특히 안쪽 바닥은 배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2: 박사님,
0: 예예예.
2: 저기 때까마귀가요.
0: 예.
2: 요즘 이제 뭐 철새, 뭐 AI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0: 예예예. 예.
2: 이 때까마귀는 좀 어떤가요?
0: 지금까지 제가 2001년부터 쭉 종결 내고 생물자원관에서 이런 모니터링 한 것도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 17년 아닙니까? 그죠? 이까지 볼 때는 전혀 때까마귀와 AI의 어떤 연관관계는
2: 찾지 못했고.
0: 발표된 것도 없고 또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 때까마귀에 의해서 AI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2: 아, 그렇군요.
4: 숲속에서 생각지 못한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0: 때까마귀 사체입니다.
2: 아, 그래요?
0: 요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연사인 겁니다.
2: 아, 그래요?
0: 요것이 하루에도 몇 마리씩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사 된 거는 이 안에도 너구리가 서식하거든요. 너구리에

0: 외국에 먹이를 까면.
1: 아, 그래요?
0: 예.
1: 그 처음 보시는 분은 예, 자연사 된 때까마에 보고 이제 놀랍니다.
0: 네.
1: 혹시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자주 보게 되니까,
0: 네.
1: 예,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이 들면은 자연사이 되죠. 이 자연현상인 거 어쩔 수 없죠.
0: 시베리아에서 내려와서
1: 예.
0: 울산에서 생을 마감한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지금 때가마귀 깃털로 생각되는데요. 무언가가 잡아먹은 것 같아요.
0: 그죠.
1: 예. 근데 이를 보니까, 자연사 한 것이, 이
0: 네.
1: 너구리가 사체를 처리를 합니다.
0: 네.
1: 아니면은, 뭐, 참매라든지 맹금류가 차고 들어와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뜯어먹었는지.
2: 부근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보니 죽은 때까마귀가 맹금류인 말똥가리에게 먹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까마귀 관찰에 최적화된 트럭이 텐트. 때까마귀도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는데요. 덕분에 뜻밖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0: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쪽 한
1: 세
0: 마리
1: 마리가
0: 꼭
1: 있네. 쫓아내네, 그죠?
0: 툭 치는 듯?
1: 예. 아마도 두 마리가 뭐 무슨 관계 같습니다.
0: 아, 세 마리가,
1: 예. 예.
0: 왜죠?
1: 서로 힘 겨루게 하는 거죠. 예. 지금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죠, 그죠? 예.
0: 예. 아, 저렇게 둘이.
1: 아마도 사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정스럽게.
0: 저런 경우는 뭐죠? 아, 부리를 서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1: 뽀뽀하는 거거든요. 다른
0: 뽀뽀하듯이.
1: 장면 같이.
0: 예.
1: 예. 그래서 아마도 저런 부분을 보고, 보시 가까이 붙어가지고 또 친하게 지내고 있죠, 그죠?
0: 예.
1: 예. 뭐,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저런.
0: 저런 것들이 이제 그 때까마귀의 그 애정
1: 예.
0: 표현일까요?
1: 얼마나 좋았으면 고개를 폭 숙여가지고 아주, 응? 휴식 취하는데 저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0: 네.
1: 보시 또 따라가고.
0: 따라가네요.
1: 아주, 저런 장면은 참 귀한 장면입니다.
0: 예.
2: 햇살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무리 생활을 하는 때까마귀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숨기기 힘든가 봅니다.

0: 겨울 울산에서는 해질녘이 또 기다려집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때까마귀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대숲 근처 고궁에서 직접 때까마귀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작업용 사다리차를 준비했습니다. 고궁 작업용 사다리차를 철새 탐지에 사용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위장막부터 치고 안전규칙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제겐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때까마귀 만나기 작전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서서히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1: 이 사무대에서 위에 보이 좋죠?
2: 아, 또 대나무 바로 위로 올라.
1: 그렇죠. 이제 올라가지고 대나무 높이와 같이 있으니까.
2: 예. 아,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3: 저희가 이번에 새의 높이에서 한번 바라보자.
2: 아, 이거 정말.
0: 사실 이렇게 높이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2: 아, 지금 말이죠. 예. 박사님. 예. 때까마귀하고.
1: 높이가?
2: 예, 높이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1: 예, 같습니다.
0: 높이 40m. 고궁에 떠있는 기분은 무섭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바라볼 군무는 어제와 어떻게 다를까요?
2: 어우, 진짜 충분하고 남네. 어, 내 생각했던 것보다. 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1: 저 위에 지금, 자, 그, 전기줄에 지금 때까마귀들이 다 올라와
2: 예.
1: 있죠.
2: 예. 오, 오, 오.
0: 쇼가 시작됐습니다. 공중에서 보니 때까마귀의 군무는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1: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네.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를 정확하게 못하는데 마치 아프리카입니까? 그 네. 얼룩말을 네. 쳐다보는 사자의 눈을 혼동시키는 그런 연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사자나
2: 또 무리가 있으면 사자가 네. 어디가 목이고 어디가 엉덩인지가 헷갈린다고 예, 하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때까마귀를 보고 있는데 한 마리를 만약에 추적한다고 쳐도 예. 결국은 추적이 안 되더라고요. 예. 교차해졌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하니까.
1: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 생존 경쟁 아니겠습니까?
2: 네.
1: 자기가 하루를 또 살고
2: 네.
1: 포식자한테 눈에 안 들어야 그죠? 그 다음날 또 네. 살아갈 수 있고
2: 네.
1: 또 1년을 버티고 이렇게 싶습니다.
0: 혼자가 아닌 같이 살아남기 위해 합동작전을 날마다 벌이는 때까마귀는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야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옆에는 대나무 숲에 어마어마한 때까마귀가 오는데 앉질 않아요.
1: 그렇죠.
0: 예. 네.
1: 근데 참,
0: 참.
1: 예, 예.
0: 저 하얀 거.
1: 예, 예.
0: 아, 백로가 왜 들어가 있죠, 지금 저기?
1: 어, 백로가 한 100마리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저, 나 들어가죠, 백로가.
0: 어.
1: 예, 예.
0: 그거, 아, 대나무 숲으로 백로도 같이 자요?
1: 예, 예, 같이 잡니다.
0: 아, 여기서 보니까 백로가 먼저 들어서 자리를 잡네요.
1: 예, 예. 어, 백로는 여름 철새며, 우리 3호대숲에서 여름에 번식을 합니다.
0: 네.
1: 근데 지금은 저 동남아시아 따뜻한 나라로 다 갔어야 되는데,
0: 네.
1: 어, 이걸 흔히들 기후변화를 하죠.
0: 네.
1: 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한 100마리 정도가
0: 남아있네요.
1: 기후를 갖다 울산에서 나고 있습니다.
0: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도 있는데 이곳 백로는 때까마귀를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때까마귀가 잠자리인 대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2: 엄청 들어가서
0: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자기 자리를 한눈에 알아보고 제각기 그 속으로 들어가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천천히 동료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말이죠.
3: 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앉지 않는 이유가 뭐죠?
4: 포식자들은 큰 무리만 보겠죠. 큰 무리 보는 사이에 밑에 착 들어가라. 그 다음 또 방패, 다음 세대가 방패막이 되어주면 또 들어가라.
0: 네.
4: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거죠.
0: 어떤 그 야생동물도 10만 마리를 모아놓으면은 아마 이렇게 하나같이 움직이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5: 그렇습니다.
0: 네.
5: 예.
0: 휘로 올랐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장면 있죠.
5: 예, 예.
0: 네. 이것이, 그리고 때까마귀에 질서.
5: 예.
0: 네. 얘네들이 10만 마리가 알게 모르는 질서. 이런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0: 신호등도 없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도시 주변에 보면 다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질서를 지키는데
1: 예.
0: 신호등도 없잖아요.
2: 저녁 6시 반 제습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새들이 잠자리에 든 모양입니다. 마치 모든 게 자연의 일부인 듯 편안해지는 느낌. 10만 마리의 떼까마귀에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갑니다.
0: 떼까마귀의 모습은 정말 나의 생각을 너무 벗어난 정말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상상 그 이상이었죠. 네. 내가 잘못 봤어. 여기 잘 있다가 잘 돌아가. 그리고 내년에 10만 마리가 그대로 와서 다시 보길 바란다. 자고 있는데 야, 잘 자. 나 간다.

0: 밑에
1: 한 8m에서 한 13m 그 사이에 잠을 잡니다.
2: 그러면 뭐 10m, 11m 예. 정도 예. 높이도 괜찮겠네요.
1: 예.
3: 자, 한번 씌워 봅시다.
4: 네. 네.
3: 이거 눌리고 그걸 올리고.
4: 그걸 같이 씌워야
3: 돼. 예, 예. 그래서
4: 이게 어디?
3: 여기 마른데.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저는 SK 써니에서 리더십을 연구하고 리더십 진단과 개발 업무를 하는 임창현입니다. 과거에는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성과를 만들었던 사람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경험과 전문성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리더조차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정작 구성원들은 그만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서점가에 가보면 불안에 관한 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불안의 시대, 도대체 리더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까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까요?

국내 기업 리더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2는 리더 보임 이후에 자신의 행복이 하락하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리더가 구성원의 행복을 지원하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리더를 보면서 구성원들도 더 이상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리더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구성원 4명 중 3명은 더 이상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에 대한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고 동시에 그에 맞는 보상과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연히 축하받을 만한 기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리더는 애처롭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일 잘하는 구성원들을 보면 너 그러다 팀장 된다 이런 말들이 이런 냉소 섞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구성원이 보기에 리더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역할이라고 느낀다면 기꺼이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빈곤, 심지어 시간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리더들이 처한 시간 부족 현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은 많은데 사람도 시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 어느 한순간도 인력과 시간에 여유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늘 인원은 제한적이었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느낄까요? 사실 과거에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시간이 촉박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를 리더들이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전문성이 뛰어났던 사람이 리더가 되었거든요. 다소 인원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도 리더들의 경험과 아이디어, 전문성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리더들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가 리더들도 해보지 않은 일인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리더조차 경험이 없고 그 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직도 빠르게 사업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서 기획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압박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구성원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제한된 시간에 심지어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은 도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훨씬 더 깊게 몰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리더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구성원들을 한마음으로 모으고 함께 몰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많은 과제가 결국 책임의 끝자락에 있는 리더들에게 몰리고 있고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대 근무 시간이 208시간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약 80%가 리더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리더들은 점차 소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 보통은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고 변화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식을 리더십 로맨스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들은 참가자들의 성격 특성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에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를 녹음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다른 그룹에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단계를 더 추가했는데요. 바로 시간 조건을 각기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첫째 그룹에는 여유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가면 시간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녹음하고 오세요 라고 지시한 겁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보통의 시간 환경을 가이드합니다. 지금 가면 시간이 맞을 테니까 녹음하고 오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는 매우 촉박한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서둘러 가서 녹음하고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과 서로 다른 시간 조건을 가지고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험은 이들이 녹음하러 가는 길목에서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녹음실로 가는 길목에 연기자를 투입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처럼 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지가 바로 진짜 실험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누가 도움을 줬을까요? 사람의 성격 특성에 따라 돕는 정도가 달랐을까요? 타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사마리아인 스토리인 녹음 과제를 부여받은 그룹이 더 잘 도와줬을까요? 결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조건의 차이는 다른 결과를 보였을까요? 네, 여기에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첫 번째 그룹은 약 63%가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보통의 시간을 부여한 두 번째 그룹은 45% 정도가 도와줬고요. 마지막으로 급한 시간을 부여한 세 번째 그룹의 경우 참가자의 단 10%만이 쓰러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의미 있고 중요하고 필요한 행동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적 맥락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특히 시간이라는 요소는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촉박한 시간에 쫓기면 터널 효과와 같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평상시와 다른 전혀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더십 행동을 이해하는데도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리더가 시간 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리더십을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리더들의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리더들의 환경을 디자인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어쩌다 보니 리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리더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선발되고 보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회사 차원의 요구와 더불어서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리더 역할은 앞으로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생활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역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리더의 삶을 시작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리더들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리더들을 보면서 구성원들도 더 좋은 리더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리더가 되고 싶은 환경을 디자인하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우리 조직이 담당하는 일과 이를 부여하는 과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들일까요? 바로 성장, 1인분, 공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성장이란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가로 압축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오는 상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미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1인분입니다. 1인분은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팀 단위 게임을 할 때 각 플레이어가 1인분의 역할을 해줘야 팀이 승리할 수 있다 보니까 각각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게임 프로필에는 각 참가자가 1인분을 하는지 1인분 이상인지 1인분도 못하는지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에서 중요시 여겼던 1인분의 개념이 이제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업무에서도 자신이 기꺼이 1인분을 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인분의 가치가 있는 일을 원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들이 딱 1인분의 역할만 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공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강조하는 공정이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정당하고 투명한 인정과 보상을 뜻합니다. 이들이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 몫을 충분히 기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정과 보상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이들의 일에 대한 몰입은 바로 깨지고 맙니다. 이처럼 요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이 성장, 1인분, 공정 관점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가 구성원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점점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팀에는 매우 다양한 일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빛나고 인정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관심받는 업무는 서로 맡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의 경우 커리어 관리상 외면하기도 하고 또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과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업무를 부여했는데 구성원이 업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업무 부여.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요즘 구성원들이 업무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을 리더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중요도입니다. 이 일이 조직 차원에서 핵심 과제인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결국 이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성원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지원하기보다는

본인이 주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구성원은 빛나고 성과가 나는 일인데 왜 나는 루틴 업무이고 또 지원하는 업무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워크이셀프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브랜드 피터슨과 게일런 네이슨은 87%의 구성원들이 한 주가 끝났을 무렵에 자신이 한 일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고 구성원의 시간만 잡아먹는 가짜 일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의미 없는 문서 작업이나 시간 낭비가 되는 미팅들, 알맹이 없는 교육들,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들 등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문제없는 일들이 가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에는 담당 직무와 같는 기본적인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핵심 전략과 연계해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과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리더라면 그보다 앞서서 지금 과제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지 전략과 연계되고 본질적인 것인지부터 냉철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센셜리즘이란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일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팀 안에 있는 가짜 일을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4가지 업무 1, 2, 3, 4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과제 5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제를 다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과제 다섯 번째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과제 중에 어떤 것들을 멈추거나 미룰 수 있는지 우선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과제가 또는 더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부 구성원이나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을 구체화했다면 업무를 부여할 때는 구성원이 업무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업무 경험을 통한 성장입니다. 일의 가치만이 아닌 이를 통한 구성원의 성장 목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구성원들은 같은 일을 2, 3년 하면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부서를 옮기고 싶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은 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면서 경력을 쌓기보다는 자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합니다. 이제 리더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장과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성장을 중요시하는 구성원들이 그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량입니다. 아무리 일의 가치가 높고 성장할 수 있는 업무라도 너무 업무량이 많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들은 1인분 역할 이상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나 혼자 독박으로 그 일을 한다면 참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합니다. 보통 어렵고 중요한 일은 일을 잘하는 핵심 인재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리더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과제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핵심 인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의 업무량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일 기존에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기 전에 기존의 일을 재조정해줘야 합니다. 넷째, 난이도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 없이 고생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라도 빠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리더들이 참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하면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낮은 평가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직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당장 마땅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기존 선례도 없고 그 누구도

전문성이 없는,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도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것조차 부족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부여할 때는 구성원들이 두려움으로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구성원 스스로에게 알아서 잘하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당장의 답은 없지만 리더가 원어원 미팅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같이 아이디어를 보태고 참여하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은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축적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강조하고 그러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과제가 부여된다면 구성원들은 그래도 공감할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기꺼이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성원들은 더 가치가 있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원하면서도 또 동시에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일하는 방식도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더는 구성원들이 일하는 환경과 업무 부여 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리더는 구성원의 환경이자 환경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0: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제가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이 노랫소리 반짝반짝 작은 별 아닌가요? 노랫소리가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1: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지금 부른 노래 작은 별 맞죠?
2: 네, 맞아요.
0: 근데 저 음색이 좀 독특했던 것 같은데.
2: 제가 민요 가수거든요.
0: 민요 가수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한복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제가 살면서 봤던 한복 중에 가장 예쁘고 또 정말요?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

0: 여행 민요 가수 이지원입니다.
1: 와, 반갑습니다. 와, 이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0: 제 동생이자 단짝친구인 송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언니의 음악 짝꿍이자 친동생인 이송현입니다.
1: 와. 아니, 일단 지금 학생이면서 네. 민요 가수
3: 활동하고 있어요.
1: 네, 활동이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민요 가수를 하게 되신 거예요?
3: 처음에 지원이가 먼저 국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언니 하는 걸 보고 이제 동생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아, 뱃속에서부터요?
3: 네.
1: 노래 한 곡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예, 진양아, 오늘 밤 가면?
1: 네, 밤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지요.
0: 색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너와 만나면은 밤만이 썰졌으면.

0: 네, 아, 우리 미녀자매 가슴 설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원양, 지원양이 가장 아끼는 채 물건을 가져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직접 한번 여기 보여주시겠어요? 와, 이거 카세트 플레이어네요. 이거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맞아요. 물건인데 이게 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1: 제가 어렸을 때 동요를 들어서 카세트를 좋아했어요.
0: 아, 어렸을 때부터 이 카세트에 있는 그 동요를 많이 들었어요?
2: 네,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처음에 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접하게 된 건가요?
2: 주원이가 어렸을 때 네. 사실은 심장병 때문에 네.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평생 5, 6세 아이의 지능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요를 들려주면 네.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동요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매일 들려줬던 것 같아요.
0: 그러면서 음악도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나요?
2: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여러 다양한 것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뜻밖의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0: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2: 주은이가 악보를 못 보더라고요. 그러면 음악을 그만둬야 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던 참에 판소리는 악보 없이 듣고 가사를 외워서 부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네. 판소리 전수관을 데리고 갔어요. 선생님을 배웠더니 이제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해서 네. 이제 그때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소질이 있다고 해서 네. 이제 초등 내내 6년 동안 판소리를 시작했어요.
0: 그래도 이 음악을 이렇게 듣고 따라서 부르려면 이렇게 절대음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한번 보냈는데 네. 선생님께서 절대음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연주도 이렇게 듣고 외워서 치는 거예요.

0: 저도 신기했어요.
1: 당신은 천재입니까? 끄덕이십니까? 지원이 형은 판소리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2: 좋았어요.
1: 좋았어요?
2: 네.
1: 어렵지 않았어요?
2: 안일이가 어려웠어요.
1: 안일이?
2: 네.
0: 판소리 가사처럼 이렇게 하는 대목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안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웠었나 봐요.
1: 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지원 양에게 민요란 무엇일까요?
2: 희망을 주는 노래. 오.
0: 와.
1: 멋있다.
0: 저도 놀라운데요.
1: 네. 희망을 주는 노래.
2: 네, 코로나로 네. 지친 사람들한테 민요를 네. 들려주면 와.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
1: 맞아요. 저도 지금 바로 옆에서 들었을 때 저 너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양, 송현양, 노래 한 곡 더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0: 진짜 너무 뭔가 애절하기도 하고 뭔가 그 정이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의 정. 와,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홀로 아리랑을 약간 민요풍으로 부른 거잖아요.
1: 네.
0: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 이거 미모 때문이 아니라 진짜 미녀는 이제 완전 딱제 스타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2: 오빠, 저희랑 같이 민요 배우실래요?
0: 민요, 저를요? 저는 조금 약간 부끄러운데?
3: 하실 수 있어요.
0: 진짜로? 아, 제가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2: 경기민요 중에서 닐리리아를 할 건데요. 닐리리아는 흥겹게 부르면서 하는 노래예요.
0: 오, 기대가 됩니다. 네.
2: 어떻게 하냐면요.
0: 네.
2: 국거리 장단이에요.
0: 네.

0: 어려운데? 이거 지금 따라해보면 되는 거예요?
1: 네.
0: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2: 와. 잘했어요.
0: 아, 맞아요?
2: 맞아요.
0: 제가 음을 만든 것 같은데?
2: 아니요, 잘했어요.
0: 아니, 진짜 맞아요?
2: 맞아요.
0: 제가 혼자서 하면 이게 지금 음도 좀 틀린 것 같아서 좀 같이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성현이 형. 네.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아. 아니면 포기해서 그렇게.
1: 아니요, 진짜요.
0: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분의 꿈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지원이 형. 꿈이 뭐예요?
2: 코로나19가 없어져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해외 공연 가고 싶어요.
0: 꼭 코로나19가 좋아져서 해외 공연 더 많이, 많은 곳에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송현이 형, 꿈이 뭐예요?
3: 네, 저는 대학교 국악과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고요. 또 국립국악원에 들어가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와,
0: 야망이 있는 친구였군요. 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원 양과 송현 양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여러분, 제가 오늘은 민요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배워보니까 좀 뭔가 가슴에 울림도 있고 저도 오늘 좀 도전을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해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저처럼 꼭 도전해보세요. 도전대장 박유야 함께
4: 할 수 있다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응?
1: 어? 안녕하십니까. 여기... 못 보던 게 있네요.
0: 어? 카운트다운 하는 것 같은데?
1: 지구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죠?
0: 그러니까 뭔가 폭탄 같기도
2: 폭탄 하고. 폭탄 아니겠죠?
0: 그죠?
1: 어, 그런 느낌.
2: 보통 영화에서 보면 이제 빨간 줄, 파란 줄 이제 빨리 잘라야 되는데. 어.
1: 근데 여기 양옆에 보니까 뭐 섭씨 2도, 1.5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CO2 emission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2: 아, 계속 숫자가 줄어드니까 좀 뭔가 불안해요.
0: 기후와 관련된 건가?
2: 그런가?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실까요?
1: 지구의 나이요.
0: 지구의 나이. 지구의 나이.
2: 기후 관련된 뭐 지구의 뭐 그런 뭐 지표나 그런 게 아닐까요?
3: 왜 남은 시계?
0: 저건 바로 탄소시계입니다.
4: 아, 탄소시계. 아,
5: 탄소시계라는 건 처음 봤네요.
2: 처음 들어봤어요.
5: 응, 처음 들어. 네. 있는지도 몰랐어요.
0: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인류는 안전을 위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도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MCC 연구소가

0: 그 1.5도를 만드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량이 있겠죠. 네. 그 총량이 400기가 CO2톤인데요. 이 400기가 CO2톤은 지금 순이 몇 초마다도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출되는 것을 차감해가지고 탄소 시계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7년 정도 지나면은 그 1.5도를 만드는 배출량을 다 달성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그리고 7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0: 지금 우리는 지난 150년 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오른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만약 우리 몸에 체온이 1.1도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2: 몸이 아프죠.
0: 아프죠.
2: 병원에 네. 가야 되죠.
0: 네네.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우리 몸의 체온이 오르는 것과 같이 비유할 수 있는데요. 실로 1.1도 상승은 엄청난 겁니다. 그 빙하기하고 간빙기의 연평균 기온의 차이가 5도예요. 그래서 1.1도 상승의 차이는 상당히 큰 건데요. 지금 속도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아까 탄소 시계가 얘기했듯이 네. 7년이면은 그 1.15도를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를 다 배출해버리고 그리고 그 1.5도는 약 2040년 이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 0.4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네.
2: 그러면 1.5도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여러분께서 2021년부터 많이 듣기 시작한 단어고요. 앞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을 단어예요. 어떤 단어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1: 근데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기후 변화를 대비한 어떤 뭐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을 준비 중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0: 네,
1: 하는데
0: 네.
1: 맞나요?
0: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탄소 중립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 무엇이고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 생활은 또 어떻게 네. 바뀌어야 되는지
2: 궁금해요.
0: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 네. 네. 네.

0: 2021년도에 Save the Children은 기후위기 속에서 태어나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네. 1960년에 태어난 사람과 2020년에 태어난 사람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기후재난의 강도가 다른데요. 당연히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훨씬 더 많이 기후재난을 겪게 되겠죠. 인류가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기로 약속한 파리협정이 있거든요. 그 파리협정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1960년생에 비해서 7배 가까운 폭염, 2배 이상의 홍수, 가뭄, 흉작, 산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1: 아, 근데 온실가스를 줄였을 경우에도 그 정도를 겪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2: 이렇게 기후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대, 그 세대의 아이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3: 그러게요.
2: 누구나 이런 환경을 전해주고 싶진 않은데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속상하네요.
3: 맞아요. 또 뉴스에서 보면 폭염도 있고 그리고 막 산불, 진짜 재난 영화에서 우리가 볼 법한 일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0: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죠. 2021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텍사스 한파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끄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는 캘리포니아의 산불, 그리고 허리케인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고요. 지구의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피해를 더 많이 입기도 하는데요.

0: 예를 들면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남태평양의 섬나라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들, 이런 곳들이 훨씬 더 재난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요.
1: 네.
0: 혹시 이 장면 보신 적 있나요?
1: 아니요.
2: 처음 보는 거
1: 아니요?
3: 뭐,
1: 지금 저기 어디 앉아있는, 가라앉고 계신 거예요?
0: 2021년도에 그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남태평양의 섬나라의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이 수중에서 지금 연설을 하는 장면이에요.
1: 왜요?
0: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가라앉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수몰 위기에 처한 섬나라의 현실,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페 장관이 연설하고 있는 저곳도 한때는 육지였습니다.
1: 저 바다가 육지였다고요?
0: 네.
2: 아니, 투발루 하면은 그 유명한 사진 중에 아이들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막 이렇게 헤엄치고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이쁜 사진이 있는 걸 기억하는데, 기후변화로 사실 물이 잠겨가는 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바닷물로 그냥 신나게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향을 빼앗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너무 미안하네요.
0: 지금도 매년 여러분 2천만 명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이재민이 되고 있습니다. 2천만 명.
1: 1천만 명.
0: 예. 우리나라도 이 변화 속에 있는데요. 기상청에서 지난 한반도 109년간의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연평균 기온이 1.6도, 그러니까 100년 정도 사이에 1.6도가 올랐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109년 전에 비해서 여름이 20일이 길어지고 겨울은 22일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1: 정말 기후 변화 문제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네요.
3: 맞아요.
0: 네.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그 정의를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1: 네.
0: 자,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인간이 초래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화석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또 우리가 축산을 한다든지 농경 활동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메탄가스라든지 아산화질소, 그리고 산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불화가스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이 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기 시작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극단적인 기상 이변, 폭염, 한파, 슈퍼 태풍,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 진짜 위기는 위기네요.
2: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
0: 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990년대 이후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 보이시죠?
1: 같아요. 네, 올라가고
0: 네,
1: 있네요.
0: 맞습니다. 1990년에 인류는 대기 중에 330억 톤의 이산화탄소 톤을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게 524억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 거의 두 배네요.
0: 그래서 이 온실가스 구성을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탄가스가 또19% 정도, 그리고 농업에서 비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오는 아산화질소가 한5% 정도고요. 또 산업 공정에서 인위적으로 나오는 불화가스류도 한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활동, 경제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는 거죠.
1: 그럼 지금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경제 활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게 만드는 거고,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 기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저희가 피해 볼 모든 그런 각종 재난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에서부터 다 나온 거네요.
0: 그쵸.
1: 결국엔 우리가 만든
2: 인간이.
1: 인간이 문제였어.
0: 네.
1: 보면 온실가스에서

0: 이산화탄소가 차지한 비중이 크잖아요.
1: 네.
0: 제가 알기로는 이산화탄소가 뭐 식물의 먹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산소도 공급해주고
1: 네.
0: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물질이지
1: 네.
0: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데 이런 온실가스가 역할을 했는데요.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2: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난 다음에 88년도에 국제사회는 IPCC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란 것을 만들어서 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그 원인에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다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여서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19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년 당사국들이 모여서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이 그동안 산업혁명이라든지 산업화 활동을 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으니까 이 선진국이 먼저 책임져야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토의정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토의정서. 네네. 그런데 이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시작한 그 합의가 1997년도였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선진국들은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지만 개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총량은 계속해서 배출량이
0: 늘어나고
1: 증가하게 됩니다. 아, 이거 교토의정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네. 그러면서 2015년도에 파리협정이라고 모든 나라가 자기의 목표를 갖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 파리협정이 이제 2015년도에 합의가 되고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라고 해서 이 기후위기는 모두의 책임이지만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0: 그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좀몇 순위 정도 되나요?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기준으로
0: 네.
1: 11번째입니다. 11위입니다. 그리고 또
0: 먼저.
1: 1951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배출량으로 치면은 누적 배출량도 전 세계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꽤 높은데요?
1: 지금 우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금 평균 기온이 1.1도 상승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전 세계 인구 78억 명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가 됐을 때, 2도가 됐을 때를 비교를 하면서 2도가 되면 너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1.5도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0: 지금 1.1도 정도 올랐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1.5도면 뭔가 굉장히 금방 오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우려스럽고 아찔하네요.
1: 네.
0: 네.
1: 1.5도와 2도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을 때 1.5도가 오르게 되면은 전 세계 바다의 산호가 70에서 90%가 사라지게 됩니다. 70에서 90%. 2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99% 이상 사라집니다.
2: 근데 그 바다에 있는 산호랑 우리랑 그 직접적인 뭔가
1: 관련이
2: 관련이 있나요?
1: 네. 이 바다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산호예요. 이 산호에는 수많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 자체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 CO2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징적으로 바다 생태계를 상징하는 산호초의 70에서 90% 소멸은 그만큼의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게

0: 되는 거죠.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
2: 궁금해요.
1: 너무
0: 멀리
1: 궁금해요.
0: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1: 네.
0: 네. 최근에 IPCC가 2021년도에 보고한 발표에 의하면은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1.5도에 도달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 얼마 안 남았네요?
0: 아까 우리 탄소 시기가 7년 정도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금부터 7년 정도가 되면은 1.5도에 도달하게 만드는 온실가스는 다 배출이 되는 거고, 그 배출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실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데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2: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0: 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속도감 있게 줄이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러네.
0: 네.
2: 방법은 있는 거죠?
0: 그래서 탄소 중립이 등장을
1: 아.
0: 했죠. 아,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중립.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 네.
0: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탄소 중립입니다. 네. 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이고, 만약에 우리가 일부의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은 얘를 0으로 만들려면은 상쇄를 시켜야 돼요.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나무를 심어서 흡수를 하거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있어요. 탄소를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해가지고 땅 속에 묻어버리면은 대기 중에 안 나온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를 하거나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통해서 상쇄시켜서 0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을 이렇게 숲이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2: 네.
0: 또 탄소를 포집해서 이 해저에 묻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들고 또 총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 네.
0: 결국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바닥까지 0에 가깝게 줄여야 되는 건데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 어떤 사회일까요?
2: 숨을 참는 사회입니다. 다들 다숨 참으세요. 하나, 둘, 셋.
0: 네, 여러분, 숨은 쉬셔도 됩니다. 네. 화석 에너지, 석유, 석탄, 가스를 태우게 될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30년 안에 화석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 사회입니다.
2: 그걸 아예 안 쓰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1: 그러니까.
0: 사실 정말 쉽지 않은
2: 그렇죠.
0: 일인데요. 자,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화석 에너지 소비를 급격하게 늘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850년대부터 이제 석탄이 등장하고 또 석유, 가스 이렇게 소비량이 늘어났는데 1950년대부터 소비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쫙 끌어올려진 거
2: 네.
0: 보이시죠?
2: 거의 산이에요. 장난
0: 네.
2: 아닌데요.
0: 이 185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쭉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용량을 바닥까지 내려야 되는데 이게
2: 네.
0: 남은 기간은 얼마만큼 남았죠? 30년 정도
2: 30년
0: 남았습니다.
2: 정도.
0: 네.
2: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나 이런 환경 오염이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온 거네요.
1: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정말 실제로 행동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최근에는 유엔에서 연설을 한그 청소년 환경 운동가였나요?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0: 그레타
1: 나는데
0: 툰베리.
1: 네,
0: 아,
1: 맞습니다.
0: 네.
1: 그 친구를 포함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0: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이게 탄소 중립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2021년 12월 전 세계 13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137개 국가면 꽤 많은 수죠. 그렇죠.
1: 이렇게까지 선언한 건 처음인가요?
0: 그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목표 자체가 인류가 이전에 세워본 적이 없는 목표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는 세계가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전에 파리 협정에 의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줄이겠다고 했던 것보다 더 줄이자라는 논의를 202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1990년에 배출하던 거에 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68%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1: 68%.
0: 구체적이네요. 예. 독일은 65%. 와. 유럽연합은 55%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2030년의 목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3: 맞아요.
0: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했어요. 거의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수렴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2: 자, 돼 있으면 좋은데.
0: 1990년도에 배출하던 양에 비해서 2018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면요. 네. 영국은 1990년대 배출량에 비해서 44%를 줄였습니다. 유럽연합도 23%를 줄였고요. 일본도 미약하긴 하지만 2%를 줄였어요. 네, 우리가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했다고 기후악당이라고 비난했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1990년도 배출량 네. 수준에서 한 4% 정도 늘었어요.
3: 우리나라는요?
0: 우리나라는 149%가 증가했습니다.
1: 증가했다고요?
0: 네, 149%. 그동안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실질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회를 만드는 데는 거의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출 최고 정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3: 내려가야
0: 됩니다. 엄청난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1: 박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서 정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또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2: 뭔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세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모두 지구라는 이제 보면 하나의 큰 배를 타고 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 비단 한두 나라의 그 노력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뭉쳐야 되는 그런 숙제인 것 같고 또 여기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이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세계 밖으로 얼마든지 튕겨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기후위기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실체적인 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위기를 대응하려면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판을 바꾸는 새로운 질서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바뀐다라는 거는 그만큼 충격도 크고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잘 준비된 세대이면서 또 불확실한 미래에 놓여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한 미래를 희망적인 미래와 희망적인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창민 씨, 뭐 하세요?
1: 달력이네요?
2: 그죠. 이게, 달력을 보면,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뭐, 등등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지구를 위한 날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달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래서 뭐, 지구의 날, 뭐, 세계, 뭐, 숲의 날. 하물며 식목일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체크를 해서 지구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1: 멋지다. 역시 지구 러버 창민님이에요.
2: 그러면
0: 바로 실천하시는 분.
1: 근데 거기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도 있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신기하다.
2: 그렇죠. 맞아요. 뭐 차를
0: 차
2: 안
0: 없는
2: 끌고
0: 날,
2: 다니는 날.
0: 음식물 쓰레기의 날, 뭐 너무 많은데.
2: 이거저거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하면은 나름대로 거의 1년이 되겠는데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날 해서?
0: 그쵸.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이제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1: 지구야,
0: 무럭무럭 자라라.
2: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3: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0: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가 달력을 보면서
3: 네.
2: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런 날들은 언제가 있나 체크해 보고 있었어요.
3: 아, 네. 365일 중에서 하루하루 지구를 위해서 행동하는 날. 아주 재밌는 접근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점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탄소 중립 이야기했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0: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는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목표의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아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2: 네, 거의 숨도 쉬지 말자.
1: 네. 돌멩이로 태어나기.
3: 더 이상 뭘 만들지 않기.
0: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먼저 그 탄소 중립 사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메탄가스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그다음에 브락가스라든지 모든 온실가스를 중립화해야 합니다. 그 탄소 중립 시대라는 것이 너무나 급격한 변화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또 2050년에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은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보다 5년 먼저 탄소 중립 사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독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 좋아요.
1: 네, 궁금해요.
0: 독일은 5년 보다 먼저 탄소 중립 사회를 간다고 하니까 몇 년에 하겠다는 거죠?
4: 2045년.
0: 네, 2045년. 아, 독일은 2045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독일이 배출하는 양이 8억 5,800만 톤이에요. 자, 우리가 대기 중에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배출 총량을 계산하는데요. 독일은 8억 5,800만 톤. 네. 우리나라는 7억 2,800만 톤? 좀 비슷하죠? 독일이 네.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배출을 해요. 네. 왜냐,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네. 우리보다 큰 국가인데요. 대신 또 독일도 제조업 기반 국가예요. 우리도 제조업 기반 국가고, 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경로를 보면은,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참고 삼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독일을 한번 보시면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리고 거의 8억 5,800만 톤의 절반 가까이를 2030년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그걸 줄이려면은 에너지, 수송, 산업, 건물, 농업, 폐기물 모든 영역에서 줄여야 돼요. 와, 에너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을까요?
1: 어떻게 줄일 수 있지?
0: 네. 이게 바로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린다라는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독일은 신호등 연정이라고 해서 사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이렇게 세 개의 정당이 연정을 통해서 정부를 이끌어가게 됐는데요. 이 독일 연정을 통해서 이 녹색당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연정 정부가 2045년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네.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독일은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 폐쇄하자라는 선언을 2000년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연도가 2022년도입니다.
1: 와. 지금이요?
0: 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 이제 2022년도에 완전히 제로가 됐고요. 모든 석탄 발전소를 문 닫는 시점을 2038년도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0: 2038년도가 아니라 2030년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1: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0: 2030년에는 독일에는 원전도 제로가 되고 석탄 발전소도 제로가 돼요. 그럼 그 거대한 산업 국가가 전기를 뭐로 생산하게 될까요?
1: 맥주로 유명하니까 맥주? 소시지.
0: 연정 정부가 발표한 것은
1: 네.
0: 2030년에 독일 전체 전력의 80%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2035년까지 미국 전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탈탄소화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때는 CO2가 배출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도 2035년도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80%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0: 네. 2021년도에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로 가지? 그 경로와 수단을 만들어야겠죠.
1: 네.
0: 2021년도 10월 달에 탄소중립위원회는 두 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려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7억 2,800만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배출량 11위 배출량입니다. 자, 배출량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점점 올라가고
0: 쭉 늘어났죠.
2: 있어요. 네.
0: 네. 우리나라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86%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1: 근데 저 밑에 초록색은 뭐예요?
0: 0 아래로 되어 있는 초록색이죠.
2: 네. 네.
0: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숲이 흡수하는 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입니다.
2: 중요한 양이
1: 너무 조그만데요?
0: 상쇄시킬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탄소중립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량하고 흡수량이
1: 같아야
0: 같아지는,
1: 되는데.
0: 네. 그러면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조그맣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우리의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1: 근데 저렇게 흡수량이 저렇게 조금해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너무 비교도
0: 결국은
1: 안 돼요.
0: 배출 총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2: 와.
0: 그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총 배출량에서 전력 생산이 차지하는 게 37%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 이제 산업 분야가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결국은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는 거는 이런 산업 영역에서도 어떻게든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가지고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2050 시나리오 전망을 할때 2050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시나리오가 있고 B 시나리오가 있고. 그런데 A 시나리오는 현재 2018년도에 7억 2,800만 톤을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B 시나리오는 1억 1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거예요.
3: 다 엄청 어마어마해서 약간
1: 가늠이 안 돼요.
0: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현재 2018년도에 배출했던 양을 거의 9분의 1 수준, 7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그 줄인 양도 어떻게 흡수해서 상쇄시켜야 돼요. 그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우리 숲이 흡수하는 양 봤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란 거, 대기 중에 CO2를 포집해가지고 땅에 묻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양을 2050년도에 만약 그걸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배출량을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줄여야
1: 더 줄여야
0: 되죠.
1: 돼요.
0: 네. 현재 우리가 배출하는 양의 7분의 1, 9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그것마저도 흡수해서 상쇄시켜서 대기 중에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탄소 중립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배출을 줄이는 게 진짜 답이네요.
0: 네. 상쇄한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A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와 26%를 담당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건물 분야에서 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730만 동의 건물들은 그린 리모델링 상태가 되어서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또 수송 분야에서 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2050년도에 거리를 달리는 차량은 97%가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사회로 간다라는 것이 조금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1: 네, 네. 엄청난 숙제인 것 같아요. 뭔가 미루고 미루고 미룬 숙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밤을 새지 않고 막 노력해야 되는
2: 정말
1: 그런
2: 사회 느낌으로.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일이네요.
0: 완전한 대전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 엄청난 전환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나라들이 산업, 전력,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래도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0: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사회에 대해서 조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2030년의 목표가 있었죠. 아까 2030년까지는 우리가 2018년도에 배출하던 양의 몇 퍼센트?
1: 40%.
0: 예. 40%를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우리가 배출하던 양이 7억 2,800만 톤인데 이제 2030년까지는 4억 3,700만 톤. 그러니까 약 몇 억 톤을 줄여야 되는 거죠? 3억 톤 가까이를 줄여야 됩니다. 와. 그러면 이것도 각각의 분야별로 계획을 막 세워야겠죠.
1: 네.
0: 그래서 전환 분야가 우리가 전기 만들 때 이 배출하는 양인데요. 전환 분야는 2018년도에 배출하던 양에 비해서 44%, 산업은 15%, 수송은 38, 건물은 33, 그리고 농축수산 분야는 27, 또 폐기물은 47. 자, 각각의 영역별로 이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전기 없이는 못 살잖아요.
1: 네. 네. 매일매일 없어요.
0: 네, 매일매일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44%를 줄인다. 라면 이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가능한 목표일까요?
1: 뭔가 아까 독일처럼 다 태양열 그거를 다 집에다가 하나씩 해야 될까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바로 에너지 전환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우리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거든요. 그러면 이 석탄 발전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2030년에 되면은 이 40%의 비중을 22%대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22니까 절반 가까이 줄이는 거죠. 석탄 발전소가 줄어든 그 빈자리를 현재 6%대인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5배가 늘어나서 30%로 바뀌어야지 우리 전환 분야의 목표가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송 분야를 보면요. 2030년도에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소차 보급 대수가 450만 대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급한 게 17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연기관 차량이 빠르게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인프라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2030년까지 산업 부분은 15% 그리고 농업 부분은 27%로 돼 있어요. 그러면 농업 부분도 적게 줄이네요?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건 농축수산 분야의 특징 때문이에요. 2050년도에 우리가 아무리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식량, 먹을거리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50년에도 이 농업 부분은 1,540만 톤을 배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 목표치에 대비해서는 2030년까지 72%를 줄여야 돼요. 사실상 농업 부분이 지금 감축 목표치가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식량과 먹을거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여러 대안을 한꺼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런데 네. 근데 또 그래프를 보면 폐기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0: 네, 폐기물 분야가 지금 몇 퍼센트죠?
3: 47%.
0: 47%입니다. 와. 예.
3: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 집에 매주 일요일마다 쓰레기 버린 날인데
1: 너무 많아요.
3: 뭘 그렇게 주문한 게 많은지 그렇게 버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폐기물을 버리면서도 이걸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0: 그렇죠. 지금 보면은 폐기물이 배출량이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아졌어요.
2: 맞아요.
0: 그렇죠. 네, 플라스틱도 더 많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생산 단계부터 과대 포장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가 과대 포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아예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야 되고 다회용기를 쓴다든지 지금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양의 절반 가까이를 줄이고 재활용률과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펼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 제가 얼마 전에 전시회를 하나 어디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브로슈어를 제가 하나씩 이제 모으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브로슈어 막 모았는데 이제 한 매장에 갔는데 여기도 브로슈어 하나 주세요 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브랜드는 환경을 생각해서 브로슈어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했어요.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감량,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함께 실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제도로서 아예 배출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네. 제도를 만든다라든지 강력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 사용 규제 네. 이런 네. 것들을 같이 해야지 탄소 중립을 갈 수가 그치. 있는 거죠. 네.
1: 2030년이면은 앞으로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면은 목표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0: 네. 우리가 이제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인간이 배출하는 이 온실가스를 거의 바닥까지 줄이는 완전한 전환이 이제 시작된 거죠. 2021년도에 우리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만들었고요. 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2030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란 걸 통해서 각각의 부문별, 연도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매년 평가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과정을 제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사이에는 세계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1: 수레바퀴요?
0: 네, 세계를 바꾸는 큰 영향력이 있는 수레바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네. 기후위기. 재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면 그 재난 속에서 사람들의 안전망을 갖추기도 하고 그 재난을 많이 겪다 보면 시민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열망, 걱정, 행동 이런 이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겠죠.
1: 네.
0: 또 한 축으로는 우리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어요. 2030년까지 40%. 그걸 줄이기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이 또 있을 거고요. 또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산업과 에너지 측면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거, 이 지금 당장

0: 당장 행동에 나서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오늘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네요.
0: 네. 미루지 않고 2050년을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2022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재난이라든지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는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의 소중한 이 예산, 그리고 사람, 시간, 자원, 이 소중한 자원들을 기후위기를 막는데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전 세계 700개 도시가 레이스 투 제로라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레이스 투 제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빠르게 탄소 중립을 선언한 도시가 코펜하겐인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그렇구나. 2025년도에 탄소 중립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25년이요?
0: 네.
2: 얼마 안 남았는데요?
1: 그러게요.
0: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에너지 공급 방식을 분산형으로 바꾸면서 이 건물 지붕의 태양광 그리고 풍력 터빈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미 덴마크는 자전거가 수송 분담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예요. 이게 레저용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파리는 또 15분 도시로 유명한데요. 안 이달고 시장님이 파리를 생태와 연대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파리 시내에 사는 시민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에 학교, 시장, 병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직장까지 거의 자동차를 타지 않고도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아주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핀란드 헬싱키의 칼리사타마라는 곳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만드는데 시가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의 탄소 중립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같이 실험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동물원, 탄소 중립 주택,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칼리사타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챌린저라고 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시에서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 곳곳에 아이디어들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대안은 뭘까라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모으게 되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 빛나는 아이디어와 또 열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3: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과제가 되겠네요.
0: 네. 우리 인류가 이런 숙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숙제, 그리고 30년 이내에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숙제, 그리고 기존의 관성, 우리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해왔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창민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우리를 구성하는 국가,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세계 정부까지 모든 층위에서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세계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분해를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씨 뭐 하세요?
1: 아.
0: 갑자기 민망하네요. 아니, 박사님이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는 탈 플라스틱 사회가 정말 필수 요소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탈 플라스틱을 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고고 챌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2: 고고 챌린지 처음 들어보는데?
3: 저도 안 들어봤어요.
0: 그렇죠.
3: 근데 이게 환경에 관련된 챌린지예요?
0: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그리고 안 해야 될 것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한 거를 SNS에다 올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챌린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그래서 텀블러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0: Yes, 제가 약속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를 내 손에 쥐고
3: 너무 좋은 실천인데요.
0: 그렇죠.
2: 너무 좋고.
0: 그럼 너무 좋고. 제가 두 분 태그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3: 뭐 요즘에 보니까 식당이나 마트 갈 때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너무 많이 남잖아요.
0: 너무
3: 되게 아깝잖아요.
2: 맞아요.
3: 그래서 직접 집에 있는 냄비나 그릇 용기 같은 걸 가져가서

0: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1: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전 그렇게 그러면 참여를 해볼게요.
2: 어. Let's go, go!
1: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환경 박사가 다 되셨네요.
2: Let's go, go, 환경!
1: 네. 네. 오늘은 여러분과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하려면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그리고 이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데요. 미래의 에너지 산업, 에너지 산업이 매우 급변하게 됩니다.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까? 이것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1: 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는 하루도 에너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쵸?
2: 네. 네.
0: 절대 못 살아요.
1: 그쵸? 못 살죠. 뭐, 기본적으로 음식 조리하고,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쵸? 네.
0: 맞아요. 진짜.
1: 냉난방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2: 네.
1: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산업 현장,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트럭들. 여러분 아마 택배 시키신 게 지금 막 오고 있을 겁니다. 그쵸? 네. 이
0: 네, 이제
1: 모든 게
0: 왔어요.
1: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 네.
1: 사실 에너지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지만 실제로 이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잘 모르고 둔감한 것 같아요.
2: 사실 또
0: 맞아요.
2: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2: 네.
1: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93.5%를 해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에너지원. 그래서 석유는 주로 중동에서 수입하고요. LNG는 카타르, 오만, 인도네시아에서 또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라늄은 러시아나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유연탄도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이런 에너지를 수입해서
0: 인도네시아.
1: 그걸 토대로 우리가 산업 활동을 하고 수출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1차 에너지하고 최종 에너지가 있어요.
0: 네.
1: 자, 1차 에너지는 천연 자원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인데요. 어떤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이 1차 에너지에서 이 석탄, 석유,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3.5%입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1차 에너지가 있으면은 최종 에너지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변환을 해서 우리가 쓰는 형태로 바꾼 걸 의미하는데요.
0: 네.
1: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입니다. 네. 전기는 어디서 만들죠? 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2: 발전소.
1: 발전소, 예. 그 발전소의 종류에는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또 태양광, 풍력, 상당히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가 되고요.
0: 야.
1: 가스 발전이 26%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도 66%.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CO2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2: 맞아요.
0: 66%요.
1: 네. 예. 그래서 이 전기가 우리나라 온실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가 되고요. 또 우리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은 6.6%밖에 되지 않아요.
2: 현저히 적은데요.
1: 네네네.
2: 네.
1: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가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0: 네.
1: 보시면 독일 영국

0: 미국, 일본, 한국의 전력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세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19년까지 그래프의 추세가 보이실 텐데요. 네. 보면은 독일이랑 영국이랑 일본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 다 내려가고 있는데.
0: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죠. 네.
1: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실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사는 곳 가까이에 큰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석탄 발전소가 있나요?
2: 없어요.
1: 서울은 없는 것 같아요.
0: 거의 없죠. 네. 그러면 내가 쓰는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3: 생각해보면 저게. 모르겠어요.
0: 그렇죠. 매일매일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자,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는 이 40%가 석탄 발전이잖아요. 네. 그 석탄 발전소는 충청남도하고 경상남도 지역에 밀집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의 절반이 충청남도에 밀집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이런 석탄 발전 가동으로 인한 이런 대기오염이라든지 석탄 가루라든지 또 발전소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들어가게 되죠? 송전탑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용량으로 생산한 전기를 도시까지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과도하게 쓰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보내기 위해서 지역에서 갖고 있는, 받게 되는 고통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쓰고만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발전소가 있으면서 받게 되는 지역의 피해라든지 고통이 있는 거죠.
1: 그러게요.
0: 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 전라남도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피해라든지 사회적인 피해를 안고 있게 되는 거죠.

0: 전기가 어디서 오지? 어떤 발전소에서 만들어지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전기가 우리 환경과 기후 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겠죠. 이걸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너지를 쓰더라도 어떤 에너지를 쓰고 싶으세요?
1: 안전한. 네.
0: 안전한 에너지.
2: 친환경적인.
0: 깨끗한 에너지.
1: 그린한 에너지.
0: 네, 그렇죠. 이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거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관련한 인프라, 산업 구조, 법,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 네.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혁신하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2050년의 탄소 중립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를 그려보고 우리가 어떤 2050년의 에너지 체제를 갖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네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탈탄소화예요.
1: 탈탄소화.
0: 예. 에너지를 쓸 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탄소 중립 사회의 핵심은 뭐였어요?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회.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인데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1: 네.
0: 그렇죠?
1: 네. 뭘로 대체할 수 있나요?
0: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그때 나오는 답이 전기화입니다.
1: 전기화.
0: 전기화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전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쓰게 되고 냉난방에서도 전기를 쓰게 되고 대표적인 게 수송 분야예요. 내연기관 차량이 뭐로 바뀌죠?
1: 전기차.
0: 전기차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농기계도 예를 들면 트랙터 이런 것들도 경유나 이 석유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전기로 가는 농기가 만들어져요. 전기는 우리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바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0: 그래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사회로 갔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기 형태의 에너지를 쓰게 되고 석탄도 가스도 쓸수 없는 사회에서는 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2050년에 세계 전력 생산에서 이 태양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 A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70%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일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이제 태양광 아니면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0: 네,
1: 아, 그렇죠.
0: 바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얘긴데요.
2: 맞아요.
0: 태양광은 태양이 있을 때 전기를 만들죠. 그러면 낮에만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잉여
2: 맞아요.
0: 전력이 생기고, 또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 때,
1: 바람이 불어야 돼.
0: 전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아야 되는데, 변동성이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력망 운영이 힘들죠.
2: 맞아요.
0: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재생 가능 에너지가 변동성이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까지도 고려한 에너지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전에 없던 스마트 전력망 방식이라든지 기술과 전력망과 그리고 IT,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해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을 상쇄할 만큼의 똑똑한 전력망 체계를 갖춰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분산 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에너지 분권이라는 방식으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중앙 집중형으로 큰 발전소가 있고 그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주면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소비만 했죠. 네. 그런데 오른쪽 같은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수천만 개의 분산형 발전 시스템이 도시든 농촌이든 곳곳에서 설치되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많이 생산될 때는 소비하고 적게 생산할 때는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같이 반응하는 쌍방향 반응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이만큼 될것 같아라고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수요를 조정하는 시스템. 이렇게 IT 기술이 결합해서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더라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기 보면은 이런 수천만 개의 작은 분산형 발전 시스템도 있지만 이런 저장 장치도 들어오게 되고요. 또 전기차도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력망에서 전기차를 충전해서 달릴 수도 있지만 전기차가 배터리잖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전력망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태양광이 만들어내는 잉여 전력은 이 섹터 커플링이라고 해서 그 태양광의 전력을 열이라든지 가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전력망이 상당히 이 다양하게 작동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2: 그러면 한 곳에서 많은 양을 만들어내서 그간은 보내왔다면 이제는 여기저기서 이제 작은 곳곳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네요.
0: 네. 지역에, 그동안 특정 지역에 발전소가 위치하면서 이 책임과 고통을 전가했던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여러분, 발전소라고 하면은 큰 발전소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해주면은 우리는 무슨 역할만 했죠?
1: 쓰는 사람.
0: 쓰는 사람. 소비만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0: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생산도 할수 있고 소비도 할수 있는 이런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한다라는 것도 다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프로슈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집이 발전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예전에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딱 생산이 되면은 가정이나 이그 사용지로 일방향으로 이렇게 보내기만 했으면은 이제는 양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와 함께 수요 공급에 관한 정보가 쌍방향으로 왔다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망을 잘 운영하는 것. 이 영역에서도 일자리와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로는 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꼽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운영 시스템 확대,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는 것, 이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죠.
1: 저희가 에너지 소비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도 같이 하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지붕 위에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걸 직접 자기가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수많은 태양광들을 우리가 이한대 엮어서 이 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대 엮어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 수십 개의 태양광 발전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저장장치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가상발전소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요 시장이 있고 또 아까 태양광이나 전력 저장장치, ESS, 거기에 전기차까지 묶어가지고 시민들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가상발전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면은 시민들도 상당히 주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비와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선택권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시민 어떤 에너지를 쓰는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폭이 훨씬 더 확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2: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이제 불가피한 저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반면에 또 새로이 생겨나는 일자리들도 많이 창출이 되겠네요.
0: 화석 에너지가 해왔던 역할들을 이 전기가 대체하게 되고 그 전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가 대체하게 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산업, 그 자체가 새로운 기회이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0: 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단체에서 발간한 2021년 세계 재생 에너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 설비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새롭게 설치되는 발전소의 83%가 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기업하고 산업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제 기업도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ESG 들었잖아요.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탄소 발자국 표시 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편은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해주고, 그 기업들도 자기들이 할당받은 양 안에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이 할당 받은 양보다 배출을 하게 되면은 배출권을 돈을 주고 톤당 얼마를 주고 사야 되거든요.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탄소 국경 조정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0: 제도화되면서 기업들도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것은 그냥 환경 문제를 넘어서 산업과 경제 문제까지도 깊숙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소비자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또 쏟고 있는 기업들의 이미지나 그런 제품들을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추세로 감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도 변화를 많이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다들.
0: 맞아요.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이 기업은 온실가스 얼마만큼 배출하지? 이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 환경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어? 그걸 묻고 따지는 시스템이 바로 ESG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백, 재생 가능 전력 100%. 이 아리백이란 게 기업들이 스스로, 우리는 물건 생산하거나 우리 기업 활동할 때100% 재생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분이 알 만한 수많은 이 기업들 300개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2: 300개나요?
0: 네. 한국 기업들도 아리백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
2: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일이 오히려 생산 공정에
1: 맞아요.
2: 적용하는데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좀
0: 그렇죠.
2: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다행스럽네요.
0: 네. 지구가 망가지면 일자리도 없다. 2015년도에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내건 구호입니다. 석탄산업과 원전산업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그리고 경제 역량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정의로운 전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전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폐쇄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나 또는 그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를 지키겠다라는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설정을 하고 그린딜 전체 예산의 10%를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마련해가지고 실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 어느 지역도 어느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전환이 되겠네요.
0: 네,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전환의 충격은 지역별로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탄 발전소가 집중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내연기관 차량 부품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격이 어느 지역에 누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지를 파악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범위와 방식, 지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렇게 묻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하고요. 또 재생에너지는 부지 면적이 많이 필요해서 안 되고 비싸서 안 되고 변동성이 커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술과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빠르게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환에 드는 비용, 탄소 중립하는데 비용 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기후 위기의 충격, 그리고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충격과 비용, 이걸 걱정해야 될것 같아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축과 적응 정책을 동시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구리가 있는데요.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비유에서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삼겨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인식하는 것. 인식한 다음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감축 정책을 펼쳐야 하고요. 또 이미 우리는 기후위기 한중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재난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적응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재난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충격을 주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후위기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러면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해갈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다 같이 예, 아니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1번. 나는 채소보다 고기를 좋아한다.
2: 네.
3: 네. 아니요.
0: 오. 1번부터 이렇게. 자, 2번. 철마다 옷을 사서 입고 버린다.
2: 네.
1: 아니요.
0: 철마다?
2: 철마다.
0: 3번. 음식을 잘 남긴다.
1: 아니요.
3: 다이어트 할 때네.
0: 4번, 컴퓨터를 잘 켜준다.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5번, 물을 틀어놓은 채 양치질을 한다.
2: 아니에요.
1: 계속 해봅시다. 몇 개까지 적는지.
0: 6번, 새 물건을 잘 사는 편이다.
2: 네.
0: 7번, 텔레비전 채널을 이유 없이 잘 돌린다.
1: 아니에요.
2: 아니, 이거 뭔가요? 저를 몰래 훔쳐오셨나요?
0: 8번, 냉장고 문

0: 잘 여닫는 편이다.
1: 그건 아닙니다.
2: 아니요.
0: 아홉 번.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편이다.
3: 아닙니다. 저 걷기 러버.
0: 네, 유라 씨는 몇 개 나왔나요?
1: 저 일곱 개나 나왔어요.
0: 아홉 개 중에서 일곱 개.
1: 네, 어떻게
0: 창민 씨?
4: 저 두 개.
0: 두 개?
4: 네.
0: 전 한 여섯 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 오.
0: 박사님,
1: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0: 하나도 안 나왔어.
1: 네.
0: 예라는 대답이 네 개 이상 나왔다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근데 탄소에도 발자국이 있나요? 탄소 발자국이 뭔가요?
0: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2: 몰랐으니까 한 일곱 개를 적은 이유가 있었다. 네. 다시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죄송합니다. 네.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가요?
5: 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네. 이 마치 발자국처럼 지구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연료, 물건, 식품 이런 모든 것을 생겨날 때부터 해서 버려질 때까지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인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톤이고요. 미국은 1인당 15.2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12.2톤이에요. 네. 우리도 만만치 않게 높죠.
1: 우리가 12톤이라고요?
5: 네. 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도 하고 또 세수하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 지하철, 승용차 이렇게 이동하고 또 모든 영역에서 전기를 많이 네. 쓰기도 하고요. 또 밥을 먹을 때도 그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겠죠.
1: 제가 하루에 뿜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상상만 해도 많긴 많네요. 이제 왜 일곱 개를 적었는지 알 것 같은데.
5: 근데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할 때 이렇게 개인의 생활이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느냐를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산업의 생산 활동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이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배터리 규제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와 산업용 휴대용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부터는 탄소 발자국이 일정 수준 넘어서면은 네. 제품 판매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배터리 생산하는 업체들도 네. 이 규정을 따라야지 EU에 수출을 할 수 있겠죠.
6: 최근에는 음료수 같은 데도 보면 탄소 발자국이 표시된다고 또 얼핏 들었거든요.
5: 네, 실제로 탄소 배출이 얼마 됐습니다라고 마크가 찍혀있는 제품들도 나오고 있어요.
1: 정말요? 음료수에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칼로리나 그 영양성분 같은 거 나오는 그쵸? 거 아니에요?
5: 네. 맞아요. 그 제품 생산, 제조, 배송,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환경성적 표시제도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0: 그중에 저탄소 인증 제품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이 적게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우리 생활에 가까운 의식주와 기후 문제, 탄소 문제 네. 같이 한번 연결해서 풀어볼게요.
1: 좋습니다.
0: 네. 네, 먼저 의류 산업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 산업이 생각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요. 아.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항공과 해운에서 배출되는 양의 두 배 가까이를 의류 산업에서 배출된다. 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많이 생산해서 한철 입고 버리는 이런 것도 하나가 등장하면서 맞아요.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문제 제기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한 환경단체에서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

0: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1: 네.
0: 대부분이 F 학점을 받았습니다.
2: 최악의 학점이네요.
0: 아주 낮은 점수죠. 제일 낮은 점수. 네.
3: 어떤 그런 기준이.
2: 그러게요. 어떤
0: 네.
2: 기준으로
0: 그러면
2: 평가가 되는 거죠?
0: 패션 업계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했을
1: 네.
0: 때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리고 옷의 소재는 저탄소 소재를 활용했는지, 옷을 만들어서 배송할 때는 친환경 배송을 했는지,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캠페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점수를
2: 참
0: 매겼거든요.
2: 쉽지 않다.
1: 그러니까요.
2: 패션에서 이거를 실천하기엔 정말 쉽지 않을 것
3: 그렇죠.
2: 같아요.
0: 모든 영역에서 감축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기후 관련한 자료를 열심히 찾다가
2: 네.
0: 하루는 2015년도에 신문을 봤는데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3: 뭐요? 뭐예요?
0: 네. 2015년도에 그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1: 오, 유명하네요.
0: 그쵸. 영국 정부가 셰일가스, 가스전 개발 허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탱크를 몰고 가서 총리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이었어요.
3: 우와.
1: 그 디자이너 분이요?
0: 네. 저 장면을 보면서 셰일가스 개발에 반대해서 저런 시위를 할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행동하는 패션 디자이너, 기후위기를 생각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모임이 있어서 이 같이 연구도 하고 실제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발표도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디자인, 패션에 이 기후위기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2: A를 받은 기업도 있어요?
0: A 기업 없었습니다.
2: 없죠. 없구나.
1: 근데 저렇게라도
2: 없구나.
1: 뭔가 노력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뭔가 다른 패션업계 종사자분들한테 되게 큰 뭔가 인상을 주셨을 것 같아요.
0: 메시지가 큰것 같아요.
2: 네.
0: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축수산 분야는 한 3%로 보고 있거든요.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또는 벼농사, 축산, 그리고 수산업 이 영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한 3%로 잡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공, 먹거리를 가공하고 유통하고 또 폐기하는, 수송하는 이 정관전까지 하게 되면은 3%가 아니라 20%까지 갈 거다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라고도 하는데요. 또 멀리서 오는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식재료가 없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푸드뱅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재료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고도 해요. 네.
1: 네, 박사님, 육식이랑 탄소 배출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0: 그러니까 항공, 자동차, 선박에서 배출되는 것보다 이 가축
1: 웬일이야?
0: 사육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송할 때는 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지만 축산 분야에서는 온난화 영향, 온난화 지수가 높은 메탄가스라든지 아산화질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축산, 육식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축, 특히 소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료를 만들기 위한 경작지를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방목을 위해서 숲을 베어낸다라든지 그렇게 소라든지 가축들이 자라면서 먹는 물의 양, 그리고 축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축산이, 그리고 육식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발자국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 너무
1: 어떡해.
2: 어려운데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고기
2: 고기를
0: 없는
2: 좋아해.
0: 월요일이라고 해서 조금씩 육식을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독일

0: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육류세 얘기를 하기도 해요. 과도한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육류에 세금을 붙이는 이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대체육 같은 것도 예전보다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또 건물에서도 에너지를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 건물의 냉난방을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아예 지을 때부터 그 건물에서 소요로 하는 에너지를 그 건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축이 앞으로 대세가 돼야 되는 거죠.
2: 아직은 그런 건축이 없고.
0: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노원구에 가면
2: 있어요.
0: 예, 1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을 에너지 제로 건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에너지 제로 공장 그리고 에너지 제로 학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있는 건물들, 새로 짓는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지으면 되지만 이미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거죠. 예, 단열재를 넣는다라든지 또는 창호를 개선한다라든지 또 지붕 위에 태양광을 올려서 생산을 늘린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덴마크에 새로 건설되는 건물 중에 아예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100%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해서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봤어요.
3: 100%요?
0: 네. 그래서
2: 리사이클링으로 건물을 지었다고요?
3: 네, 100% 그것도.
0: 네.
2: 방금 보여주신 그 덴마크 사례의 저 건물은 그야말로 트랜스포머형 건물이네요.
0: 네.
3: 예쁘기도 해요.
0: 네, 저 건물의 벽체는
2: 반듯해요.
0: 학교가 폐교할 때 그 벽돌을 가져다가 새로 지을 때 붙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근데 뭔가 스토리텔링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니던 학교 건물이 이 건물에 녹아 있다.
2: 뭔가 뉴욕에서 본것 같은 건물이에요.
0: 네.
2: 잘 만들었다는.
0: 잘 만들었네요. 네. 또 우리 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어디죠?
1: 혹시 또 교통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이동이죠.
1: 네.
0: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도시를 어떻게 계획할지, 대중교통은 얼마나 확충할지,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베를린에서는 자동차 없는 도시 만들기 시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은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사망자 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소비도 늘리고 거의 걸어서 도시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주민 청원이 5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17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면은 주민 투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는 전기차 보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자전거 관련 인프라라든지 또는 공공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근데 요즘에 자전거 되게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2: 예전에 비해서.
1: 맞아요.
3: 저 공유 전기 자전거 많이 이용해요. 재밌어요.
0: 네, 맞습니다. 또, 플라스틱 많이 요즘 걱정되시죠?
1: 네.
3: 맞아요.
1: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양이.
0: 네. 우리가 순환 경제, 재활용 경제, 재사용 경제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뭔가 플라스틱 페트병을 생산한 업체에게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규제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생산자가 책임하에 재활용한다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보다 우리가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재활용을 하는 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또 수리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쓸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이런 제품들, 쓰레기가 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0: 를 자원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재활용과 재사용 쪽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좀더 녹색 일자리를 얘기를 해보면 영국 런던 정경대 그랜썸 연구소가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냐라고 여섯 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너지 효율 분야,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전력망, 이런 것들, 에너지 분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고요. 또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특이한 것은 이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자전거와 자전거 도로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나겠다.
1: 오?
0: 그러니까 1인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한 사람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빌리티 쪽 있잖아요. 거기도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렇게 탄소 중립의 과정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있고, 또 충격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전기차,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또 그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수많은 자재들이 또 있을 거예요. 어떻게 건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영역에서 일자리가 많아질 겁니다. 또 식량을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는 방식,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또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전 예방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도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원을 소중하게 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용, 재사용 같은 순환 경제도 활성화될 거고요. 또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보호하면서 숲을 가꾸고 활용하는 분야도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또 흡수하고 보호하는 쪽에서도 뭔가 기회가 생길 겁니다.
1: 또 요즘 특히 더 기후 위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갈 직접적인 영향받는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연예인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상당히 저는 파급력이 클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계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저는 그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가 환경 문제 때문에 월드 투어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그게 상당히 저는 인상 깊게 다가왔었어요.
1: 그랬구나.
2: 환경 문제로요?
0: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예술, 문화 쪽에서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도 없다.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도 없다. 뭔가 라임이 겹치지 않나요? 네. 케이팝 팬들이 지구를 위한 케이팝이라는 이런 행동단체를 열어서 실제 케이팝의 이 핵심인 연예 기획사 이런 곳에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행동들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실물 앨범 대신에 앨범 만드는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물 앨범 대신에 디지털 앨범 또는 친환경 선택지를 채택해달라. 그리고 앨범이나 굿즈의 포장을 최소화해 달라.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공연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케이팝 팬들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3: 요즘 친구들은 참 능동적이네요.
0: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윤호섭 작가님이나 또는 최병수 화백 그리고 콜렉티브 뒹굴 등 기후위기와 관련한 예술가들의 문화활동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그걸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오늘 강연을 듣는 동안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또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과도하게 이게 공포야, 망했어, 이게 아니라 이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설정을 했다면은 그 사회로 어떻게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생각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독일의 건축가 프리드리히 폰 보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의 경험이 도시개발에 오히려 큰 용기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코로나 이후에 원래도 많이 탔지만 자전거 인프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성이 감소하면서 사람들은 덜 이동하는 사회 생활을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이동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이동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었네? 우리가 좀더 여유와 시간과 행복한 일들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하는데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도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방식을 한번 돌아보면서 탄소 중립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도시의 모습, 삶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의 노동의 결과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역의 산업이었다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의 회복력을 키우는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후 위기가 우리가 만든 위기이기 때문에 결국 해답도 인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고 그 목표를 30년 안에 달성해야 하고 이 시간표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야지 안전하면서도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집중해서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는 숙제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50년 탄소중립사회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탄소중립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를 지속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고요. 그런 영역에서 많은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노동이 지구를 구하고 나를 구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도 만들고 여러분께서도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빙글빙글빙글빙글얍.
1: 어? 뭐 하는 거야?
0: 이거 빙글빙글 얍놀이 친구한테 배웠다.
1: 너 그러다 주스 흘리면 엄마도 혼난다.
0: 어? 그러면 그만해야겠다. 그럼 누나 나랑 코끼리코 돌기 할래?
1: 뭐? 싫어.
0: 왜?
1: 코끼리코 돌기하다 멈추면 얼마나 어지러운데.
0: 정말?
1: 그래. 너 누나의 코끼리코 돌기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얘기!
1: 응, 누나 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다니!
0: 아, 그 운동회!
1: 아,
0: 기억한다!
1: 아이고. 재밌다고 깔깔깔 웃을 땐 언제고, 금세 잊어버린 거야?
0: 미안, 미안. 누나 다시 해주세요.
1: 뭐,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0: 와, 우리 누나 최고, 최고!

0: 멈추면 어지러워. 그 이야기는 운동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시작하지.
1: 예, 현재 1반, 2반, 3반이 동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리기 3종 경기를 해서 이기는 반이 오늘의 최고의 반이 되는 거예요.
2: 네!
0: 달리기 3종 경기는 콩콩콩 달리기, 거꾸로 달리기, 그리고 코끼리코 돌고 달리기였어. 1등은 바로 나, 복당이라고.
3: 에헤이, 길고 짧은 건 내가 알지.
4: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조심조심.
5: 호빵아, 화이팅! 할 수 있어!
6: 호빵아, 너만 믿을게! 호빵이 힘내!
1: 네, 준비하시고! 출발!
0: 첫 번째, 콩콩콩 달리기부터 이 누나는 앞서 나갔지!
7: 라떼 넘어가요!
1: 라떼가 넘어졌군요! 어서 일어나, 어서!
4: 지지 않게!
1: 아, 여전히 호빵이가 1등!
8: 역시 나한텐 안 되네!
1: 아, 1반이